0: 사양할게 줄.
1: 고마워 얘들아. 솔레유, 밥 먹어야지.
2: 필요 없어요.
1: 이곳이 사춘기.
3: 미움받으신 것 같네요. 어머니는 엄마니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1: 다들 나한테 왜 그래?
4: 무슨 일 있어?
2: 어머니 때문에 조금.
4: 난 네가 마음을 열어준 덕분에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2: 난 어머니가 만든 인형이야. 마음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4: 넌 나한테 사과했어. 안드로이드인 자신이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슴의 아픔이야말로 너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2: 고마워, 블레이온.
4: 뭐라고? 안 들려?
2: 고마워!
4: 별 말씀을.
5: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2: 응? 왜 그래?
6: 어? 아, 뭐 아무것도 아니야.
7: 그 안드로이드는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나 싶어서.
8: 바이오 퓨전 시스템 덕에 먹은 건 100% 에탄올로 변환돼서 배출도 안 해.
9: 그렇다는 건 화장실에 안 가.
5: 아,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놀랐어.
10: 내 딸 솔레이유는 실은 안드로이드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8: 미안해.
5: 아예 사과할 일은 아니지.
9: 솔레이유도 자기가 인간이 아닌 걸 몰랐잖아.
5: 애초에 메탈 카드 무시니 와일드 카드 무시니 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이 동네에서 안드로이드 정도야 뉴스거리도 아니지. 왜?
8: 고마워. 너를 친구라고 불러도 돼?
5: 아니 뭐 부르고 싶으면 맘대로 부르던가.
6: 나도 친구지.
7: 반스 뻔뻔하긴.
6: 뭐라냐?
11: 이 땅의 인간은 관용을 베풀 줄 아신달까? 포용력이 있으시달까?
12: 무슨 말이 하고 싶은겨?
13: 알기 쉽게 좀 말해.
11: 우리나 솔레이유 같은 자신들과는 다른 종족도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으시다는 거지.
12: 너 같은 날라리를 받아준 게 끝인 거지.
13: 맞지 맞지.
11: 이건 피차 일반이셔.
14: 네 말이 맞아 나이트 그리폰. 처음에 친구라고 불러준 건 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와 잘 지내게 됐으니까.
15: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 녀석도 있지.
8: 솔리드온 나와.
5: 안 나와?
16: 사춘기냐?
9: 모노운족의 족장이라며 정신 차려야지.
12: 네가
5: 나왔다.
14: 솔리드온, 넌 잘 싸웠지만 우리의 고향 마키나 행성은 이미 사라졌어.
15: 더 이상의 싸움은 의미 없어. 이곳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12: 웃기지만 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을 지닌 자의 명령 따위 절대 따르지 않아. 절대.
8: 메탈브레스에는 봉인한 상대를 복종시키는 기능이 있어.
9: 야, 너!
8: 네가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내준다면 나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메탈브레스로부터 해방시켜도 좋다고 생각해.
12: 그 말에 거짓은 없겠지.
8: 난 거짓말 못해. 안드로이드니까.
12: 그럼 날 내보내.
8: 좋아.
12: 물론 야생이 힘들 말이야.
9: 하지만 그건...
12: 어서?
8: 준.
9: 어.
8: 솔리드온 셋업.

0: 피날크러쉬의 처참한 모습을. 이 녀석을 고소하. 그럼 너희와 동료가 되어주지.
1: 그게 조건이야?
2: 웨폰카드는 봉이 나면 저절로 복원되는 줄 알았는데.
3: 에드 아저씨, 음? 예전에 몇 번 고쳐줬잖아요.
4: 그건 네 메탈브레스 덕에 어느 정도 복원된 걸 보기 좋게 만져준 수준이라.
1: 우리 어머니에게도 아. 보여주자.
5: 마키나시움과 크롬몰리브덴 합금강이네.
6: 고칠 수 있어요? 못해. 지구의 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하거든.
0: 가능하니가 없지. 이 녀석은 모아의 돼지의 가호를 받은 웨폰카드니까.
3: 모아의 돼지?
0: 돼지!
7: 모아의 돼지, 마키나 행성을 말하시는 거야?
8: 우리는 고향을 그렇게 불렀지.
0: 안타깝게도 너희 똥자루들과 동료가 되긴 어렵겠걸.
9: 잠깐 기다려봐.
10: 왜 그래, 블레이언?
9: 예전에 들은 전설이 생각났거든. 녹슨 날은 태양에 던져넣어라. 불길 속에서 날붙이는 그 가치를 되찾는다.
2: 태양? 말도 안 되지. 태양의 중력은 지구의 28배라고.
1: 던져넣었다간 두 번 다시 꺼낼 수 없어.
9: 전설이니까 아마도 비유일 거야.
7: 태양과 같이 장렬하는 부스터 엔진이시라던가.
8: 태양과 같은 나이트 크롤러의 눈동자.
2: 뭐래?
3: 아니, 난 알겠어.
11: 또 엉뚱한 생각하지.
3: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솔레이유, 나랑 같이 가자.
1: 어디를?
3: 짐은 다 쌌어? 어? 온다!
1: 야! 왜 그래?
0: 아, 야, 잘못 봤군.
12: 아하! 포르타카인 특급 열차! 포르타카인 특급 열차!
13: 승객분들께선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3: 고마워, 블레스트레인! 포르카카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0: 한데
1: 이 정도쯤은 산책이죠. 오, 이쪽은 새로운 고객이신 솔레유님. 목적지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2: 잘 부탁해.
3: 슛, 나 직접 바람을 건너보고 싶어.
4: 그럴래? 페르르한테 안부 전해줘.
5: 우린 아무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6: 어휴, 학생이 학교를 자꾸 빠지면.
7: 모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일인걸요.
1: 자, 시간 됐습니다. 출발하실까요?
2: 포르카카, 4000년 전 메탈카드 보시 지구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 나도 궁금했었어.
7: 다시 깨어난 곳은 우리 동네였지만 지금은 고향에 사는 셈이지.
8: 일찌감치 무아의 대지를 버린 녀석들을 만나서 뭘 어쩔 셈이지?
7: 두고 보자고. 그리고 포르카카는 석유가 풍부하다던데.
8: 그리웠다. 그럼 나도.
9: 준과 새로운 손님들.
7: 시에로.
9: 포르카카의 영광 환영해.
10: 어, 저기 보이는구만.
11: 옆에 저 따랑이 같은 녀석은 뭐지?
12: 깜깜, 무섭게 생겼어?
10: 아우, 이 덜렁이들아, 얘기했잖아.
13: 준의 새로운 친구래.
14: 호르카카, 호르카카.
11: 어, 아주 탁생인 것이군.
7: 얘들아!
10: 안녕?
11: 야, 준, 준!
10: 오늘 무슨 많았어?
7: 준! 베르르!
13: 어, 네가 그 애구나.
7: 이쪽은 솔레이유. 어, 크레스트의 여동생이야.
2: 안녕하세요.
13: 아, 나는 페루루. 잘 부탁해.
7: 근데 너희 여기가 더 좋나 봐.
10: 아, 모험의 냄새에 이끌려서 그만.
5: 나도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7: 벡토와 비트는?
13: 수련인가 뭔가 한다고 멀리 갔어. 백신 접종하러 온 메가인블러도 쫓아갔는데 아직 못 찾았나 봐.
15: 오랜만이군, 친구들.
7: 기건트렉스! 잘 있었어?
15: 덕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너는 아닌 것 같지만.
7: 뭐, 곧 해결될 건데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15: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지.
16: 우와.
15: 여기가 바로 그...
13: 응? 우카라가 만든 신전이야.
7: 저거 너희야?
15: 멋진데?
17: 응, 우카라가 후세에 우리를 강력하게 기억시키고 싶어해서.
11: 아무리 봐도 내 머리가 너무 커.
10: 설계도 거창해서 말렸는데 우카라가 말을 안 듣더라고.
18: 고대의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메탈 카드부터 기억하려고.
2: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정. 내 고민이 하찮게 느껴져.
19: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네.
15: 대형의 불꽃이라.
2: 솔리드원의 웹폼 카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필요해.
11: 그건 와일드 카드 무슨 전속이잖아. 아무튼 알 턱이 있냐.
17: 하지만 대장은 그 녀석들과 싸운 적이 있을 텐데.
11: 그래? 근데 왜 난 와일드 카드 봇을 별로 본 적이 없지?
17: 우리는 우리 쪽 구역에서만 지냈으니까. 버스라이드는 전선 한복판에 있었던 적 있지?
11: 그것도 처음 듣는데?
10: 말 안 했어, 나. 내가 아직 신참 종군 기자로 일했던 때였어. 와일드 카드 봇과 왜 싸우게 됐는지 관심이 많았거든. 어떤 녀석은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나도 그렇게 될 뻔했지. 다행히 나는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었는데 이뿔은 그때 생긴 거야.
15: 너도 감염됐었구나, 버스라이드.
17: 그것 때문인가 가끔 오락가락하게 된 거지.
11: 그럼 시로가 저 모양인 것도 감염이 나야.
2: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싸우는 이유를?
10: 아니, 빈손이었어. 그러고 보니 스타 가디언이었던 블루캅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15: 적의 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의무밖에는 몰라.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상관없었어. 어쨌든 둘 사이의 싸움은 수천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11: 그렇게 옛날부터?
15: 싸우는 이유 같은 건 잊었을지도 모르지. 너는 알고 있나?
20: 수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
21: 우린 그저 생존 본능을 따를 뿐이야. 뭐 이 녀석들 만나고 나선 옛날과 달라졌지만.
15: 우리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20: 기간트렉스, 당신은 우리 부족들 사이에서 가장 용맹한 메탈 카드봇으로 유명했어. 불을 내뿜은 그 용의 왼팔, 당신도 혹시
15: 베르로?
13: 응? 기간트렉스? 세전!
15: 이건 너희 동족들과의 전투로 얻게 된 거다. 본래 모습을 잃은 건 웹폰 카드로 그쳤지만 또 모르지. 내 안에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20: 와일드 카드봇을 원망하나?
15: 그럴 리가. 다 옛날 얘기일 뿐. 오히려 이 녀석 덕을 많이 봤지.
21: 힘이 합쳐진 이 싸움은 이혼이 변하니.
17: 어? 나왔다.
21: 말이 많다. 그래서 내 테아트션을 어떻게 할 건데?
7: 아, 급하기는. 실은 우린 기간트렉스의 힘을 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렉스 인페르노로 테라크러셔를 다시 단련해주었으면 해.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의 힘이 합쳐져 있잖아.
21: 보자 그거야, 나. 만약 실패하면 널 땅에 비류가 될 만큼 팔받을 테니 각오해라.
7: 괜찮다니까 그러네. 함 해보자고.
21: 어떻게 되나 보자고.
15: 베테랑을 너무 얕보는 건 젊은 친구.
7: 좋아. 그럼 부탁할게.
13: 응.

0: 엑스 인페르노!
1: 엑스 인페르노!
0: 표면 온도 750도 돌파.
2: 그걸 어떻게 알아?
0: 난 안드로이드거든.
2: 그렇구나.
0: 존!
3: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0: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깜빡할 수가 있지? 내부의 마키나 시움이 녹기 시작했어.
3: 아직 멀었어. 화력을 더 높여! 바람을 날릴 차례야. 부탁해.
4: 오케이.
5: 맡겨줘.
4: 준, 아무튼 칠순 한계야.
1: 아니, 아직 괜찮다. 힘내, 기관 드렉스. 솔레이, 나도.
0: 블레이온, 세라.
5: 기관 드렉스, 우리 손으로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1: 좋은 태동은.
6: 보이지?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힘을 합치는 필사적인 모습이. 한땐 서로 총과 발톱을 겨눴지만 이렇게 한 발짝씩 나아가는 거야.
0: 표면 온도 최고 지점에 도달.
3: 마무리하자. 기관 테스트.
0: 어세 하이드.
3: 달건 세로.
1: 몬토 스트라이크. 그라울 에스토스.
7: 산산조각난 파편들 하나가 됐어. 불가능한 게 아니지.
8: 하나가 된다는 건 말이야.
7: 그런 것 같고.
3: 예! 자, 약속 지켜줄 거지?
7: 걱정은 한 입으로 도만 안 한다.
0: 우리 친구잖아.
7: 아직 그 정도는.
3: 준! 어? 저기 봐봐, 솔리드온.
7: 준! 밥!
2: 너? 공인되고 나서 굶었다면서?
9: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치?
7: 자, 어젯밤의 성공을 축하해야지.
9: 새로운 동료를 위하여!
7: 잘 먹겠습니다! 작은 적장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내가 트리온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 마키아 행성에서 거대한 용이 날아오른 걸 봤어.
9: 용이라고?
7: 너는 지금 대우주의 행성들을 가로지르고 이 지구에 접근해오고 있다.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가자, 출발! 어우, 마을이 크네. 오. 어,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 잘한다. 아이고, 하루 잘하네.
2: 어?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란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3: 자, 여기 기다리세요.
2: 거기 앉아 있어.
4: 왜 다 떠나는 거? 나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5: 이 정도면 충분하지.
6: 다 했다.
7: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누군가가 아 이게 왜 없지? 하고 딱 만들어줬을 때 그게 쓸모있고 편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그 발명을 AI와 함께 한번 해볼 겁니다. 심하로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와, 안녕하세요. 네, 저는 AI를 수업에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심하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요새도 근데 발명대회 같은 걸 아직도 하나요?
1: 제가 네. 어제 기사를 봤거든요.
0: 네.
1: 대한민국 학생 발명 대회에서
0: 네.
1: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0: 네.
1: 1등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 AI로 발명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이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
0: 네. Next, Edison. 좋습니다.
1: 이 발명 수업의 핵심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경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그냥 아이디어를 툭툭 뱉어버리면
0: 아,
1: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빼앗기는 거예요.
0: 그럼 제가 발명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발명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이 발명 수업의 핵심인 이 경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너는 초등학생 발명가를 돕는 AI 발명 파트너야. 절대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지 마. 내가 아이디어를 말하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 아이디어의 완성은 반드시 학생이 직접 해야 해 라고 입력해 두겠습니다. AI를 보조 도구로만 활용하기 위해서죠. 네, 좋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책상 옆에 가방을 걸어 놓으면 가방이 떨어져서 불편할 때가 있다. 그리고 급식실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 막 이렇게 놓칠까봐 불안하다.
0: 요호.
1: 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교실 정리 정도. 제 은폐 지우개 같은 학용품이 잘 떨어지는데 죽기가 귀찮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 네, 땀이 난 후 옷을 말리거나 신발을 아하. 갈아 신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0: 저 보조 가방 떨어지는 거는 네. 정말 많이 경험했고.
1: 의자
0: 뒤에 걸어놓으면 책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제가 일어날 때 의자 넘어가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경우도 많고.
1: 뒤에 친구가 불편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우리는 이 책상 옆에 가방을 걸어놓으면 발로 차거나 떨어지는 이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볼 거예요.
0: 좋습니다.
1: 가방이 책상에서 잘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볼게 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AI가 제가 생각할 수 있게 답변을 해주거든요. 왜 자꾸 떨어지거나 발에 걸릴까? 혹은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거나 발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소문이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가방을 안 들고 가거나 아니면 또 따로 가방을 보관하는 보관함을 만들고요.
1: 오, 너무 좋은데요? 어디에 보관하면 될까요? 보관함을.
0: 아, 근데 사물함에 보관하면 또 이렇게 바로바로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1: 뭔가 이 주변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책상에 보관하는 게 좋을지, 의자에 보관하는 게 좋을지.
0: 아, 저는 의자에 네.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의자에, 네. 의자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0: 이게 뭐,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면은, 그 의자 뚜껑을 열면 안에 가방을 넣는 곳들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공연 같은 거 보러 가면 그냥 의자 밑에 수납함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1: 맞아요.
0: 아,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1: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말했던 의자를 들어올리면 가방을 놓을 수 있는
0: 네.
1: 이 아이디어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0: 오, 좋습니다.
1: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자 아래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의자를 들어올리면 가방을 놓을 수 있게 만드는 거야.
0: 어호.
1: 근데 한번 질문을 해주네요. 의자 앉는 부분을 위로 뚜껑처럼 열게 만들까, 아니면 서랍처럼 앞으로 빼는 방식이 변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뚜껑이 나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위로 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닫을 때 손이 끼지 않도록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계 부분을 곰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0: 쿠션처럼 물렁물렁하게.
1: 그렇죠. 물렁물렁하게. 자, 뚜껑을 열리게 할게. 닫히는 경계 부분을 곰으로 만들어 볼게. 좋아! 이렇게 만들자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구체화했으니까 네. 이제 이 아이디어를 실제 사진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0: 좋습니다.
1: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디자인 플랫폼 캔바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캔바에서 플러스 그리고 화이트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의 이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0: 어허.
1: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였잖아요. 두 가지 위로 뚜껑을 열리게 한다.
0: 네.
1: 그리고 고무로 푹신푹신하게 한다. 이 두 가지만 잘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하, 네. 알겠습니다.

0: 자, 다 그리셨으면 공유해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캔바 AI 탭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스케치를 업로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작성할 건데요.
1: 네.
0: AI가 우리의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자체를 엄청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볼게요. 네, 책상에서 저 가방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자 아래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방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1번, 의자 아래 파란색 수납 공간이 있어.
1: 네.
0: 2번, 앉는 부분에 들어올려서 가방을 넣었다 뺄 거야.
1: 네.
0: 3번째, 노란 부분은 안정성을 위해서 고무로 만들 거야.
1: 어허.
0: 네, 그리고 스케치를 참고해서 실제 판매하는 3D 실사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어?
0: 오른쪽
1: 거. 귀여워. 귀여운데?
0: 손범님.
1: 네.
0: 이거 오른쪽 손범님이 원하시는 딱 그 느낌 아니에요?
1: 딱 제가 원하는 그 느낌입니다.
0: 그렇죠. 네. 네. 오른쪽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 오, 너무 귀여운데요?
0: 너무 귀엽습니다. 네. 그러면 다운로드를 해줄게요. 좋아요. 그럼 우리 실사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1: 네.
0: 우리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1: 네.
0: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서 인쇄, 포스터로 이동합니다.
1: 네.
0: 자, 의자 판매하는 광고 포스터를 만들 거야. 감성적으로 만들어줘 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디자인이 준비되었습니다. 오, 멋있는데요?
1: 오, 좋은데요?
0: 네, 그러면 클릭하면 쏭 들어갔죠.
1: 저기 우리 의자가 들어간다니.
0: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의자는 우리 의자가 아니죠.
1: 네.
0: 삭제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든 그 실사 이미지를 쏙 넣어주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현재 왼쪽 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배경화면이 있죠.
1: 오, 네.
0: 배경화면 배경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 경우에는 이 배경 제거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바로 없어질 겁니다. 오,
1: 빠르다.
0: 너무 잘 됐죠. 너무 귀엽네요.
1: 아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0: 네.
1: 지금.
0: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이 헤드카피는
1: 네.
0: 헤드카피는 우리 성범님께서
1: 걸지 마세요.
0: 걸지 마세요.
1: 수납함에 양보하세요.
0: 수납함에 양보하세요.
1: 네. 여러분,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발명을 하다 보면 너무 내 생각에만 몰입하기가 쉬운데
0: 맞습니다.
1: 그 외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들을 좀 AI의 도움을 받으면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AI와 함께 발명가 에디슨이 되는 경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0: 안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감독님, 3년하고 7개월이면 날짜로 1308일이고 시간으로 치면 31,390비 시간이에요.
2: 너 이 콩나무가 왜 안 크는 줄 아냐?
3: 네 부정적인 기운 때문이요.
1: 아니...
4: 혁명이 필요해. 단두대.
5: 답답해. 남자가 패기가 있어야지. 패기가 수염을 잡아채야지. 그냥 둬? 이 바보야.
1: 그거 뽑으면 아플 텐데. 나 오늘 일 못해요.
6: 못하긴 뭘 못해. 얼른 일 나가. 에라 모르겄다.
5: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시끄러워.
1: 정숙.
7: 아니 담배 하나.
1: 자네가 감옥 맛을 못 봐서 그래.
7: 끝장냅시다.
1: 진짜 마저 죽으면
7: 수염 내놔요.
1: 사랑해요. 올 가을엔 국수 드시러 오세요. 진짜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0: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5: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4: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5: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0: 아이고, 그렇지. 자, 고고이.
1: 그렇지. 미쳐 완수.

0: 거위가 지나간 한적한 바닷가.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고요한 이곳에서 유난히 활기 넘쳐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1: Sit. Flat. Here. Good. Pose. Pose. Good. 아주 좋아. Pose. Pose. Pose. Okay. Yes. Woohoo. 유호호. 아이 좋아, 잘했어.
2: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플라츠. 어, 기다려.
2: 지금 여기서 플라츠 되신 거예요?
1: 아, 지금 이제 특수 작전견이라고 해서 이제 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2: 특수 작전견이요?
1: 네네.
2: 뭐 경찰견이나 뭐 소방견 뭐 그런 건가요?
1: 그 분야랑은 조금 거리가 멀고요. 아무래도 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뛰어난 후각과 민첩성,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폭발물 탐지부터 용의자 수색과 추적, 위험한 현장에서의 작전 지원까지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다는 특수 작전견. 어쩐지 자태가 남다르다 했더니 역시 보통개가 아니었네요. 간단한 훈련에도 카리스마 철철, 멋짐 폭발입니다.
2: 옆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3: 아주 좋아요. 진짜 훌륭하게, 네, 진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저는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네, 제가 아주 훌륭하게 주인말 잘 들어요. 뒤져도 보고 옆으로 도 보고.
4: 잘생긴 완전 멋지네요. 완전 미남네요.
1: Shit. Flat. Sit. Stay. Good. Here. Good. Pause. Pose. Pose. Sit. Good.
2: 영어인지 뭐 독일어인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1: 네. 이게 이제 IGP라는 훈련 과목에 복종이라는

0: 훈련이 있어요. 그 복종 훈련 안에서 사용되는 소정의 훈련들, 그런 명령어들, 그런 것들인데 독일어입니다.
1: 아, 독일어예요?
0: 네.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터. 어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술 복종에 좀 가깝습니다, 사실. 이 양손은 총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제 양 옆에 개가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 필요한 가랑이로. 센터. 센터. 이제 굿. 180도로 돌아야 되고. 굿.
1: 한 몸이 된 것 같아요, 걔랑.
0: 지금 붙었습니다.
1: 네.
0: 아, 지금 붙어 있어요. 굿다. 아이, 좋아. 자. 잉카 같은 경우는 차분합니다. 차분하고 좀 릴렉스 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도 괜찮아요. 굉장히 은밀하고 침투에 가까운 특수 작전에는 잉카가 좀 더 적합합니다.
2: 쥐도 새도 모르게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잉카. 요즘은 후각 훈련이 한창이라는데요.
0: 아, 아니, 아, 오셨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3: 한 50년 됐나요?
0: 네. 오늘 추적 훈련을 할 거거든요. 형님이 잉카의 그 추적 대상이 되죠. 제 3자의 발자국 족적을 추적을 해서 제 3자가 떨어뜨린 물건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2: 그러니까 누군가 남긴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야말로 고도의 후각 훈련. 그리고 마지막에는 떨어뜨린 물건까지 찾아내야 하는데요. 오로지 후각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그리고 오늘 또 강풍주의보여가지고
3: 바람이 많이 불어지고
0: 냄새도 좀 많이 날아갈 것 같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족적의 냄새를 맡으려면 코가 지면에 닿을 건데 잔디가 코를 좀 찔러요. 코를 찌르다 보니까는 이 멍멍이들이 좀 따가워하기도 하고. 따라.
2: 안 그래도 어려운 훈련인데 강풍에 잔디까지 방해하는 상황.
0: 쭉.
2: 하지만 걱정과 달리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거침없이 전진하는 잉카. 그리고 잠시 후 직진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꿨던 그 지점에서 정확히 몸을 트는 녀석. 와, 정말 신통방통한데요. 잉카야, 너 혹시 코에 눈이라도 달린 거니?
4: 이 정도는 기본이죠.
2: 이번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말 귀신같이 발자국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워버리는 녀석.
4: 아, 수상한 게 있다니까요.
5: 나무 냄새를 맡고 멈춘 거죠?
0: 이게 단순히 나무 냄새만 맡고 멈춘 건 아니고 저 물건을 손댄 그 사람 손의 냄새, 그거에 좀 더 반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해외에서는 실제 작전 현장에서 특수 작전견들이 활발하게 활약 중이라는데요. 반면 국내는 특수 작전견 활용이 아직 걸음마 단계. 잉카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이랍니다.
3: 발자국을 낼 때 그래도 조금 밟아주거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는 진짜로 그냥 이렇게 걸었거든요. 그냥 속도만 좀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아예 저도 라인을 족적을 낸 저도 라인을 몰랐는데 찾아가네요. 찾아가네.
0: 아, 잘했어. 이 새끼. 이제 방위 훈련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무는 훈련입니다, 사실. 근데 뭐 엄은 사람 무는 건 아니고 범죄자, 거수자, 물어야 될 사람만 무는 그런 굉장히 좀 고도의 통제력이 필요한 그런 훈련입니다. 차 한번 차고 간만에 한번 좀 채찍 한번 좀 쳐보십시오.
5: 오랜만이네.
0: 느낌 좀 살려봐요.
2: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공격해야 하는 방위 훈련. 훈련사의 지시가 떨어지자 맹렬하게 달려드는데요.

0: 그렇지. 그러니까.
1: 용감함은 물론 놀라운 집중력으로 정확하게 제압하는 잉카. 야, 너 정말 멋있다.
2: 나 겁나 무섭다고.
0: 아, 그래요?
2: 그거는 겁나 무섭다니까. 아. 편하게 될 개가 아니라 쟤는.
1: 그런데 좀 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 이번에는 방호복을 더욱 철저하게 갖춰 입는데요.
3: 요거는 이제 전안부 보호대라고 하는 건데 1차적으로 이 소매가 그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서 이게 이빨 들어오는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려면 철저하게 좀 해야 됩니다. 팔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끼고 이 위에 이제 일반 옷을 입고 그러고서 물릴 거예요.
1: 범죄를 저지른 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차량에 올라탄 채 도주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무기까지 소지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이때 투입된 특수작전견. 과연 남자의 도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4: 위험해져 살짝 팔로 위험 좋지 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누구예요? 좀 다른 것 같은데 잉카.
0: 아, 지금 드론입니다. 드론.
4: 드론이요?
0: 예.
1: 잉카와 함께 특수작전 훈련 중이라는 드론이.
4: 잉카보다도 뭔가 더 집요한 느낌이네요.
0: 예. 굉장히 강렬하고 물면 끝까지 놓지 않죠. 예. 보통이 아닙니다. 도망가. 야. 약간 이쪽 빨고 이쪽 빨고. 야. 오, 그렇지. 파스. 그렇지. 그렇지. 예스. 그렇지. 오, 좋아. 오, 좋아. 엎드려. 호스트 엎드려. 굿. 하우스. 굿, 굿. 하우스, 그렇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1: 멈추라는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녀석.
4: 팔 붙어 계신 거 맞죠?
2: 일단은 제 팔인 것 같긴 해요. 감각은 없는데 움직이네요.
1: 와, 잠깐 사이 멀쩡했던 옷이 완전 엉망이 됐네요.
4: 만약에 저걸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딸이?
2: 골절, 뭐 찢어짐, 근육 파열, 인대 파열, 신경 파열. 난 진짜 꽉 문 상태에서 자꾸 물어 제끼니까.
0: 드론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다소 과격하고요. 임팩트 있고 다이나믹하죠. 국가 대테러 작전이나 그런 상황에서 다이나믹한 무언가가 필요할 때는 사실 드론이가 적절하고요.
1: 거칠고 강인한 성격의 드론이. 강력한 제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대테러 작전같이 범인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임무에 탁월한 녀석. 이보다 듬직할 수 없답니다. 최근에 드론이의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 있었다는데요.
0: 그리고 이거는 감사장. 드론이가 감사장을 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1: 현직 경찰들도 인정한 실력. 실제 현장에 투입해도 될 만큼 놀라운 기량을 보여줬다고요.
0: 드론이가 사람을 찾았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찾았는데 정확히 찾아낸 게 의심자 사람 발견하기까지 47초가 걸렸어요. 네,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빨랐어요.
1: 실종자를 수색 중인 경찰을 우연히 돕게 된 드론이. 그리고 수색에 나선 지 단 47초 만에 이틀 동안 찾지 못했던 실종자를 기적처럼

0: 찾아냈답니다. 어려운 훈련을 무사히 마친 뒤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시간.
1: 아, 에어컨도 그냥 다 해놨네요?
2: 네, 저는 일단 여름에는 풀 냉방입니다. 냉방 끄질 않아요.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0: 훈련만큼이나 휴식도 중요한 법.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요.
2: 닭 분쇄육, 오리 날개, 오리 목뼈, 오리 염통, 오리 염굴입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멸치가루를 줍니다. 멸치가루. 머리에 좋대요.
1: 멸치가루가요?
2: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유산균입니다. 연어 오일입니다. 연어 오일. 모질이 좋아져라. 고관절과 슬개골을 위한 영양제.
0: 강철 같은 체력을 유지하려면 든든하고 건강한 식사는 기본. 몸에 좋다는 건 빠짐없이 챙겨주고 있는데요. 녀석들 입맛에도 딱 맞는지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 깨끗하게 비워냈습니다. 훈련이 없는 시간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뛰놀며 여유를 만끽하는데요. 특수작전견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쉴 때만큼은 여느 반려견과 다르지 않은 모습.
2: 알았어. 잠깐. 그만. 플라츠. 그렇지.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뭐 훈련견이기 전에 제 반려견이니까요. 쉴 때는 정말 재밌게 놀아주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네.
0: 해외의 특수작전견 못지않은 최고의 강철견을 키워내고 싶었던 보호자. 그 마음으로 드로니와 잉카를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단순히 훈련을 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며 깊은 신뢰와 교감을 쌓아온 결과. 드로니와 잉카는 지금의 늠름한 특수작전견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 가족, 전우, 동료. 확실한 거는 비즈니스 파트너는 압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가족입니다. 네.
0: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2: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그냥 만든 모형 폭발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공구통인데 까봤을 때 밑에 막 화약이 이렇게 들어있다든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흑색 화약. 드로니가 착용하는 헬멧 캠. 네, 이 캠으로 촬영을 하고 사실 촬영의 목적은 아니고 실시간으로 내부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 렛츠고.
0: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달려온 곳은 사람의 발길이 뜸한 바닷가. 이곳에서 펼쳐질 특별한 훈련은? 건물 안으로 잠입하는 누군가. 수상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의미심장하게 내려놓은 가방 하나. 그리고 남자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폭발물. 과연 건물 곳곳에 숨겨진 폭발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3: 네, 저기 세면대 바로 밑에. 이거는 두 밑으로 설치를 할 건데 폭탄에 문 뒤에다 달 거예요. 문 뒤에다 부착을 시켜놓고 얇은 실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실을 연결할 겁니다. K9 팀이 들어와서 이 실을 건드리는 순간 연결하는 실이 당겨지면서 안에서 뇌관이 터지면서 폭발이 되는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짤 겁니다.
0: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함정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폭발물 찾기 훈련. 임무를 앞두고 완전 무장하는 드론이.
4: 걱정 마세요.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0: 드디어 폭발물 수색에 돌입. 특수작전 임무에서는 작전견의 능력만큼이나 훈련사와의 호흡도 중요한데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훈련사가 지시한 곳을 수색해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요.
2: 플라츠, 플라츠. 서치, 서치.
4: 딱 걸렸어. 내 코를 피할 순 없지.
2: 폭발물 하나 찾았고요. 플라츠, 세면대 아래에 사각형의 폭발물 의심체 발견했습니다.
0: 아직 남아있는 폭발물. 다시 호흡을 맞추며 수색을 이어가는데요.
2: 서치, 서치.
0: 레이저로 수색 위치를 지시하는 훈련사. 망설임 없이 폭발물을 찾아가던 그때 이상함을 감지한 녀석.
2: 굿, 플라츠. 기다려. 네, 지금 레이저로 실라인을 보고 있거든요. 부비 트랩인데 이 문 열고 들어간 순간 터지는 것 같아요. 건들면 안 돼요.
5: 근데 그걸 안 건들고 안 들어갔네요. 딱 네. 멈추네요.
2: 네.
0: 이번엔 한층 더 까다로운 훈련에 도전. 먼저 제3자가 남긴 흔적을 오직 후각만으로 쫓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험난한 바위를 지나는 것도 모자라. 에? 바닷속까지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냄새가 쉽게 사라질 텐데요. 게다가 혼란을 주기 위해 멀리 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높은 돌담을 넘어서 걸어온 방향으로 유턴. 심지어 바닥도 추적이 어려운 아스팔트 길.
6: 아까 우리가 올라온 모래사장이 내린 데보다는 진짜 훨씬 어렵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 우리 감독님들께서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드론으로서는 혼동이 좀 많이 될 겁니다.
0: 발자국을 추적한 후에는 수상한 인물을 파악해서 제압까지 해야 하는데요. 그야말로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최고난도의 복합훈련. 그나저나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훈련을 드론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2: 여기서 사용할 추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족적을 찾아내는 훈련인데요. 어떻게 족적을 찾아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면 여기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보이잖아요. 여기를 족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밟았을 때 여기에 살아있던 그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죽은 미생물들의 냄새를 만든 이거를 파손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0: 상상을 초월하는 특수 작전견들의 후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파손된 지면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답니다.
2: 그렇지. 쭉. 굿다.
0: 모래사장을 지나 바위 구간까지 그대로 발자국을 따라간 드론이. 어머나 세상에. 거침없이 바다에 입수. 땅이 아닌 물속에서는 파손치가 나지 않을 텐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7: 와, 저 물을 건너가네.
8: 물속에서 냄새가 없어지지 않나요?
7: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부유치를 맡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8: 부유치라고 하는 게 뭐죠?
7: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쥐. 냄새. 부유하고 있는 쥐 냄새를 맡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0: 파손 쥐의 부유쥐까지 감지하다니. 와, 진짜 개코 중에 개코네요.
4: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요? 아직 보여줄 게 더 많다고요.
2: 가자.
5: 훈련사님.
2: 예.
5: 거침없네요. 예. 바다 뛰어들 줄 몰랐어요.
2: 아, 예. 아무래도 물을 지나간 것 같아요. 물을 지나간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찾아야 되는 욕구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거 굳이 신경 안 쓰는데 지금도 여기 올라갔어요. 여기서 계속 머무는 거 보니까 사람이 이리로 올라간 것 같거든요.
0: 드로니의 행동을 재빨리 알아채고 추적을 이어가게 도움는 훈련사.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어느 방향일까 망설이는 법이 없습니다.

0: 곧장 목표물이 숨어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녀석.
1: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플러치. 파스, 파스, 파스. 그렇지.
0: 오, 잡았다, 잡았다. 이야, 대박.
1: 발 위로 올려, 발 위로 올려. 그렇지. 또. 나이스.
2: 안 나가.
1: 나와, 누구야? 나와.
2: 안 나가. 잡아, 잡아.
0: 와, 드로나 너 진짜 대박이다, 대박!
1: 미션 완수! 미션 완수! 제3자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트래킹을, 추적을 시작을 한 거라 사실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무는 것까지 했으면 대단한 성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피니쉬 하우스!
0: 훈련이 끝나면 복귀까지 알아서 척척! 보면 볼수록 놀라운 실력!
3: 이 정도는 해야 특수작전결이죠.
0: 드론이 훈련을 마치고 이번엔 잉카와 함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원을 찾았는데요.
1: 이제 여기 이제 사람들도 많고 강아지들도 많고 좀 노출 수위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중력 훈련을 좀 하려고. 네. 어수선할 때도 좀 나한테 좀 집중할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지.
0: 어떤 곳에서 임무를 수행할지 알 수 없는 특수작전. 그래서 다양한 공간을 찾아다니며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1: 아이고, 어이 좋아. 강아지 귀엽네요.
4: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는데요.
5: 특수작전견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4: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TV에서 보던 강아지 실제로 봐가지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저런 강아지라면은 조금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 말에 복종하고 하면은 정말 좀 믿음직한 것 같습니다.
6: 멀리서 봤는데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 네, 맞아요, 맞아요.
7: 몽이야, 했죠.
4: 몽이야, 할 수 있겠어.
7: 몽이야.
4: 너도 좀 한번 해줘, 몽이야.
7: 특수훈련견으로.
4: 그래, 몽이야. 한 번만. 특수훈련견으로. 어렵겠죠, 아무래도 우리 몽이는?
8: 몽이 앉아. 몽이 앉아. 몽이 앉아. 몽이 엎드려. 몽이야.
4: 좋은 냄새 나니?
1: 편하게 만져봐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했어.
5: 드론에서 이렇게 아이가 막 뛰고 이렇게 해도 딱 집중이 틀어지지 않네요.
1: 네. 이게 최강의 무기입니다. 플러치. 그렇지. 플러치.
9: 너무 훌륭하고 대견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이거 이런 강아지 이렇게 산책 나와서 만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오늘 운 좋은 것 같아요.
0: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 의젓하고 듬직한 모습에 절로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묵묵히 훈련을 이어가는 특수작전견들이 언젠가 멋진 활약을 펼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1: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더 능률적으로 뛰어난 견이 돼가지고 국가에 좀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MOU 업무에 딱 한 것처럼 실종자 수색에도 좀 더 도움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시스템도 좀 더 개편이 되면서 원활하게 이런 K9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며칠 후 다시 만난 특수 작전견들.
1: 플러치.
1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10: 와, 너무 멋진데.
1: 플러치. 기다려. 반갑습니다.
10: 예, 네, 안녕하세요. 보면서 왔어요.
1: 그러셨나요?
10: 네.
1: 네. 지금 이제 가벼운 복종 훈련 겸 좀 놀아주고 있었거든요.
10: 네.
1: 네. 기다려. 스테이. 업. 요호. 아이고. 열치. 아이, 잘했어. 열치 잘했어.
11: 눈빛 봐.

0: 얘는 이게 일이고 놀이야. 어? 너무 재밌어 보여.
1: 하루 종일 해도
2: 안 지치죠?
1: 네. 지치지도 않고 지루해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아... 제가 좀 힘들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자, 아웃. 아웃. 그렇지.
0: 제 IGP를 보면서 좀 네. 배워보고 싶은데 네. 제가 할 만할 게 좀 있을까요?
1: 볼플레이를 좀 해주면서 훈련을 가볍게 즐기는 요거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일단은 손으로 쥐고 있으면 물지 않습니다.
0: 네.
1: 공으로 좀 루어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트. 굿. 플랫. 그렇지. 포스 하고 겨드랑이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포스 이렇게 걸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겨드랑이 아예 공을 딱 껴주고 포스. 이렇게 걸어줘도 그리고 조금 이렇게 돌아주기도 하고
0: 오.
1: 뒷다리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뒷다리를 좀 많이 쓰게 합니다.
0: 아, 좋죠. 이거 네. 진짜 좋은 겁니다.
1: 네.
0: 운동적으로 사람이나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안 쓰는 방향으로 근육을 네. 쓰게 해줘야지 안정적으로 구조화가 네. 딱 되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아주 좋습니다. 네.
1: 돌아.
0: 아, 나 우리 보호자님들의 심정을 알겠는데? 야하. 내가 해보려니까. 하려니까 긴장되네. 네?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맨날 시켜보거든요.
1: 네.
0: 이게 맨날 하던 것과 이거 누가 아 왜 이 쉬운 걸 못하지라고 생각하실 건데 해보려니까 어?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한번 해보실까요?
0: 네 좋습니다.
3: 아 우리 설쌤인데 뭐 잘하시겠죠?
0: 시츠
1: 시츠
0: 시츠
3: 어쨌든 마음대로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0: 시츠
1: 공이 최대한 가만히 있으면서 공이 최대한 가만히 있고
0: 시츠
1: 시츠
3: 설쌤, 많이 당황하셨어요?
1: 왼쪽 겨드랑이로, 왼쪽 겨드랑이로, 푸스.
0: 푸스.
1: 그렇죠. 옳지. 그리고 한 두세 걸음씩 걸음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옳지.
0: 뒤로도 되나? 옳지.
1: 그렇죠.
0: 굿도.
1: 그렇지. 옳지.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이쁘다, 이쁘다, 칭찬해주고.
0: 인가!
1: 인카 같은 경우는
0: 아웃.
1: 사람들이랑 친화도가 좋아서
0: 네. 아웃. 이것도 원래 좀 안 당기면서 해야 되는데 그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얘가 힘이 세서
1: 네. 아웃을 시킬 때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잡으면은
0: 네.
1: 손이 가까우니까 저 더 잘 뱉으려고 합니다.
0: 아...
1: 피해를 안 입힌다는 생각까지.
0: 제가 끝을 잡아서 자꾸 당기니까 네. 자기도 놀는 줄 알고 더 당기고 이랬구나. 네. 그렇죠. 아...
1: 그래서 이제 앉아 엎드려서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0: 아.
1: 그렇지. 그거에 표상 줄게.
0: 제가 지금 너무 흔들었어. 너무 흔들었어.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더 흥분해서 그렇죠. 놀려고 하는 네. 모습들이 있었어요.
1: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0: 아웃. 아웃.
1: 옳지. 그렇지. 공을 딱 잡고. 네.
0: 푸스. 또 뭐가 있었죠? 푸스.
1: 그렇죠. 그렇지. 푸스 할 때는 항상 왼쪽 겨드랑이로 가요.
0: 네. 네. 푸스.
1: 그렇죠.
0: 플랫. 플랫.
1: 옳지.
0: 시츠.
3: 오, 처음보다 한결 자연스러워진 모습인데요.
0: 지점은 뭐였죠?
1: 왼쪽 다리로 밀어주면서 지점.
0: 지점.
1: 그리고 다시 푸스.
0: 푸스. 플러치.
1: 오, 나이스.
0: 시츠.
1: 그렇죠. 그렇지.
0: 옳지.
1: 옳지.
0: 옳지.
3: 이야, 이제 제법 마음이 통한 것 같네요.
0: 뭔가 나랑도 신뢰관계가 생기고 있어.
1: 맞아요.
0: 네.
1: 아유.
0: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사실 특수작전견이 좀 생소하기도 해요.
1: 네.
0: 많은 사람들은 이 군대 내에 있을 거다.
1: 네.
0: 뭐 경찰 내에 있을 거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네.
0: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공적과 민간을 따지자면 지금 이제 민간에서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네.
0: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0: 나 제가 하는 일들은 이제 현재 특수부대 안에서 특수작전견이 필요한 부대들을 손꼽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작전팀 또는 전투팀과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이런 K9과 병합을 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1: 병합이라고 한다면
0: 결합이라고 하는 건데 한 팀이 돼서 개와 사람이 한 팀이 돼서 특수한 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 과정, 예, K9 인터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서 지금 이제 K9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의 학명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0: 아, 그렇죠.
1: 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의학적이나 학명으로는 K9이라고 하거든요.
2: 실제 특수 부대원들과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녀석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차례. 설쌤, 놀라지 마세요. 이 녀석들 보통 녀석들이 아니니까요.
0: 오늘은 우리가 추적해야 될 대상, 제3자의 발자국을 쫓아가가지고,
1: 발자국을 쫓는 거예요?
0: 네.
1: 와, 시각적으로 보나요? 아니면 발자국에 그래도 이 우리 신발에 묻어있는 그런 냄새나 이런 거 위주로 가나요?
0: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지면의 파손치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1: 와, 파손치. 나 처음 들어봤어, 이런 거. 와,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0: 네. 제가 배웠을 때는 여기를 탁 밟은 순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여기에 이 생태계,
1: 그렇죠.
0: 미생물들의 생태계, 이게 파괴가 되면서 이 지면과 이 생태계 파괴된 지면이 구분이 되니까 여기를 이해를 시켜버리는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
0: 거예요. 네.
1: 일반적인 반려견들도 산책을 더 못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계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땅이 얼어 있다가 녹잖아요.
0: 네.
1: 그러면 안 나던 냄새들이 올라오면서 더 말을 안 듣고
0: 맞아요.
1: 더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0: 맞아요.
1: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90%의 파손치를 이용하게 하고 10%의 인간의 고유치를 이용하게 합니다.
1: 와,
0: 네.
1: 대단하네.
0: 네. 선생님께서 저쪽에 한번 족적을 내볼까요?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0: 너무
1: 주십시오.
0: 잘하고 계십니다.
1: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요즘 벌초 많이 하잖아요. 이제 곧 추석이라서. 벌초 하는데 지나가면 우리도 냄새 맡잖아요. 풀냄새. 그게 아마 내가 이렇게 걸으면 얘네한테는 아주 그 느낌이 날 거야.
0: 앞 발자국에다가 라이터를
1: 라이터
0: 놔두시면
1: 한번
0: 될것
1: 가볼까요?
0: 같습니다. 네.
1: 내가 좀 어렵게 볼까? 이거 안 보이게 해도 돼요?
0: 네.
1: 원래 제자가 이런 얘기 하면은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0: 아까 그래야 되는데 너무 흔쾌히 있으라 그래 보는데.
1: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숨겨놔 보겠습니다.
0: 네.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와. 굉장히 또 어려운 조건인 것도 맞는데, 이
1: 네.
0: 필드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또 계신 것도 사실, 지금 계속
1: 그쵸.
0: 밟고 다니시잖아요. 그 파손치가 다 날아가거든요, 냄새가. 그렇죠.
1: 잉카.
0: 우선, 그리고 옆에 따라 붙는 것이 푸스거든요.
1: 네,
0: 네,
1: 푸스.
0: 푸스 먼저 한번 해볼게요.
1: 잉카. 푸스. 가볼까요?
0: 네.
1: 쭉. 쭉. 쭉.
2: 시작 신호를 듣자마자 곧바로 추적에 나선 잉카. 그런데 잠시 후. 뭐야? 벌써 찾은 거야?
1: 굿.
0: 이야.
1: 와, 미쳤다.
0: 대견하다.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아이, 좋아,
1: 아니,
0: 찾았어.
1: 그 말한 대로
0: 네.
1: 코 바닥에 딱 박고
0: 네.
1: 그 발자국 타다다닥 보더니
0: 네.
1: 뭔가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0: 네.
2: 땅에 코를 박고 파손추를 순식간에 찾아낸 잉카. 와, 다시 봐도 정말 놀라운 능력이네요.
1: 그리고 딱그 바닥 냄새만 쫙 제가 간 길만 쫙 왼쪽 오른쪽 고개 이렇게 하면서 가더니
0: 네.
1: 이거 딱 보고 바로 와.
0: 아이 좋아 잘했어.
1: 몸에 너무 좋아.
2: 이번엔 한층 더 까다롭게 남긴 발자국.
1: 쭉. 그러니까 쭉.
2: 이번에도 역시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냄새를

0: 따라 거침없이 나아가는데요.
1: 와, 이렇게 멀게 했다고?
0: 끝까지 길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더니 결국 마지막에 숨겨둔 물건 찾기 성공.
1: 와, 근데 너무 얌전히 또.
2: 네, 저희는 항상 통보에서는 침착하게, 차분하게 핸들러가 근처에 왔을 때 그 목적물이 확실하게 핸들러에 딱 있는 시야에 확보될 때까지.
1: 아, 코로 완전 포인팅을 딱 하고 있네요.
2: 맞습니다.
3: 잘했어.

0: 기다려.
1: 사람은 시각을 주로 쓰잖아요.
2: 네.
1: 견은 후각으로 쓰고.
2: 네.
1: 사람이 냄새를 맡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쉽게. 그래서 사람이랑 견이랑 이 같이 능력을 상호 보완해가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는.
3: 실제 작전을 방불케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
4: 개들이 먼저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개들이 먼저 들어가고 확인을 하고 대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얘네가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확인하는 지금 역할들을 하거든요.
3: 드론이 덕분에 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안전하게 진입하는데요. 뛰어난 후각으로 가장 먼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드론이 기특하게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낯선 환경과 상황일 텐데 침착함을 유지하는 녀석과 경계를 늦추지 않는 대원들. 한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긴박한 작전이 계속되고.
4: 저런 우리 군인이랑 군경까지 저렇게 있으면 숨어있는 사람은 너무 무섭겠다.
3: 부대원들과 드로니의 합동작전으로 빠르게 좁혀지는 포위막. 이제 남은 곳은 단 한 곳. 동태를 살피기 위해 드로니가 투입된 바로 그 순간.
1: 이런 경우에는 뭐 실제면은 대부분 사람들 여기를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견이 저기에 사람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확률상 여기보다 저쪽에 위험한 사람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상관적으로 살짝 가지고 바로 네, 저희도 인지를 하고 간 거고요. 그리고 드로이가 이미 한쪽 팔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드로니가 잡고 있는 팔을 군대 쪽에서 잡아주고 다른 사람이 가까운 팔을 잡아주고 넘어뜨리는 상황입니다.
2: 거의 안 움직이셨는데 숨이 차셔.
5: 그러니까
2: 힘 엄청 세죠?
6: 아 드로니와 강아지들의 힘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2: 만약에
6: 예.
2: 그 등치 되게 좋으시잖아요.
6: 네.
2: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좀 줄다리기나 이 상황에서 했다 그럼 한 어느 정도 덩치 되는 사람이 끄는 느낌이에요?
6: 사람보다는 중형차 한 대가 절 끄는 느낌이 강했어요.
2: 덩치 되게 크신데 얘가 뒷발 뒤로 이렇게 하면서 몇 번 흔드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6: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또 스킬적으로 강아지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 아...
3: 합동작전 대성공!
2: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조금 더 이 특수작전견이 있는 게 그럼 훈련하는 거나 실제 작전

0: 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1: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뭐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데 상선들 다니잖아요.
2: 네.
1: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밀반님이라든가 뭐 마약류 또는 이제 무기를 밀거래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실제로 사람만 들어가면은 이 목록을 보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이제 후각 작업을 통해가지고 그런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0: 그래서 이 특수작전경 관련돼서도 이 개를 잘 교육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핸들러와의 그런 호흡, 그런 상황별로 그 판단력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겠구나.
1: 네.
0: 오늘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우리 훈련사님은 좀 정말 힘드셨지만 어떠셨나요?
3: 우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0: 네.
3: 오늘 또 성장을 했고요, 저도. 내일 더 성장하겠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4: 네. 네.
0: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우리 특수작전견들도 사실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작전인 줄 알면서도 약간 저기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특수작전견들은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 없이 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고맙다라는 말을 또 하고 싶습니다.
5: 저나 이렇게 제가 키우는 훈련견들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국가에 기여가 된다는 것에서부터 일단 좀 뿌듯하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그거밖에 없어요. 네.
6: 그 바람대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금처럼 멋진 활약을 이어가길 새나기가 함께 응원할게요.

아이고 이뻐라. 안 돼 햄버거 안돼 햄버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0: 근데 새끼들 뭔가 그것만 좀 잡아주면 나는 살겠어. 같이 저희들이 어울려서 살면.
1: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테드를, 댄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2: 상담 완료 시 탈취면 침대, 보관은 간편, 튼튼한 프레임, 넉넉한 사이즈, 캠핑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편리한 실속 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펼치면 침대, 보관은 간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실속 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펼치면 침대, 보관은 간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실속 침대 증정.
14: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5: 1,000,000 times greater. And that's why we call it the singularity.
16: AI is not a tool. It is an agent. It's something that can make decisions by itself and can invent new ideas by itself.
17: scaling up the volume of experiments and the quality of experiments we think will lead to significantly better results in many fields of science and engineering.
18: What's happening to employment, what's happening to productivity? So these changes in the technology are going to change the economy.
19: The sort of romantic, heroic era of mathematics is ending, you know, the beginning to solve open problems.
20: Intelligence is figuring out what you should do to get your goals.
21: Our AI should not just give the answer, but also can you personalize to the needs of the student.
22: 인공지능의 스스로 함으로써 스스로 진화하는 단계에 올 것 같습니다.

0: 조감독,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2: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3: 식품 안심 없어.
2: 몰라?
3: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액션!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1: 감독님, 이제 네. 그 다음이.
0: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3: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

0: 닭고기 조림에 카레 가루를 솔솔. 스페셜한 닭고기 요리. 가을 사과를 넣어 부드러운 단맛의 풍미가 좋은 닭 카레 조림부터 밥만 먹어도 맛있다. 표고버섯과 새우와 함께 먹는 매력적인 솥밥 레시피. 밥 한 공기로 부족한 영양까지 채울 수 있는 표고 새우 솥밥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 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기영준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윤혜신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카레 요리에 닭고기가 들어간 경우는 흔하지만 네. 오늘처럼 닭고기 조림에 카레 가루가 들어간 건 흔치 않잖아요.
2: 그렇죠.
1: 자,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2: 네. 닭의 풍미가 살아있고요.
1: 네.
2: 카레 가루로 이제 향을 한껏 올리는 네. 그런 재료를 준비했고요. 이제 부재료로 생강과 생강즙과 소금과 후추가 있고요.
1: 네.
2: 그다음에 같이 들어갈 부재료로 사과와 통마늘.
1: 네.
2: 그다음에 양념으로 들어갈 카레 가루, 간장, 맛술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1: 네. 매번 배달해서 먹는 치킨이 부담스러울 때 좀 더 특별한 닭 요리가 필요할 때 딱 좋은 요리일 것 같은데요.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닭 카레 조림 시작해 볼 텐데요.
2: 네, 그럴까요?
1: 자, 선생님, 그럼 네. 닭고기부터 손질을 해봐야겠죠?
2: 네네. 네.
1: 사실은,
2: 네.
1: 아니, 닭고기는 언제쯤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때마침.
2: 굉장히 좋아하셨구나.
1: 예, 예.
2: 닭은 저는 닭다리살.
1: 예.
2: 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닭다리살이죠.
1: 맞아요. 항상 닭다리가 두 개밖에 안 들어서
2: 네.
1: 늘 아쉬웠는데.
2: 요즘은 이제 정육이 발달해서 부위별로 판매를 하잖아요.
1: 예, 예.
2: 그래서 저는 부드럽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닭다리잖아요.
1: 예. 예,
2: 닭을 이렇게 뼈를 발라낸 살이에요.
1: 네.
2: 장각이라고도 하고. 뭐 따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요 살이 가장 부드럽고 기름도 적당하면서 맛있죠.
1: 네, 씹는 식감도 좋고요.
2: 네네.
1: 자,
2: 네.
1: 자 이렇게 닭다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봤고요.
2: 네.
1: 요거 이제
2: 네.
1: 살짝 이 누린내도 날리면서
2: 네.
1: 밑간을 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2: 네. 제가 이제 저번 지난 시간에 생강하고 무하고도 찰떡궁합이라고 했는데
1: 네.
2: 사실은 이 생강즙하고 생강하고 닭하고도 찰떡궁합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늘보다는 생강.
1: 예.
2: 그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에는 생강을 넣는 게 맞고요.
1: 네.
2: 향도 올리고 누린내도 잡아주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밑간을 해야 되잖아요. 카레에 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보통 맛있는 튀김할 때 염지한다고 그러잖아요.
1: 예.
2: 소금물에 담가서 간을 쭉 집어넣는 것처럼 다른 재료 준비할 때 너무 여기서 간을 다 맞추지 마시고요.
1: 네.
2: 밑간이 될 정도로 소금하고 후춧가루로 약간씩만.
1: 밑간이 될 정도로만.
2: 네, 살짝 밑간만 한다 싶을 정도로
1: 예.
2: 그래서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면 돼요.
1: 자.
2: 네, 아주 간단하죠. 생강, 네. 소금, 후추.
1: 네.
2: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
1: 네.
2: 10분, 20분만 재워도 훨씬 나지거든요.
1: 네.
2: 이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1: 살짝 밑간을 해두겠습니다.
2: 네.
1: 자, 이렇게 닭고기 손질까지 해봤고요. 근데
2: 네.
1: 선생님.
2: 네.
1: 사과하고.
2: 네.
1: 마늘은 뭐, 항상 네. 조림이 많이 들어가니까.
2: 네네.
1: 마늘은 아닌데 사과는 어떻게 된 거죠?
2: 네네. 제가 이번 추석에, 네. 지난달 추석에 사과만 다섯 상자를 선물 받았어요.
1: 추석 명절에 이제 네네. 사과 선물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2: 네네. 근데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요리로 좀 승화시킬까
1: 네.
2: 하다가 닭고기 요리에 넣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오. 자, 그럼 사과를 이제 갈아서 넣는 건가요?
2: 아니요. 갈아서 안 넣고요. 통째로 네. 넣을 건데 이거를 제가 8등분을 할 거예요.
1: 네.
2: 근데 원래 그 서양 요리에는 그 사과 요리가 있어요.
1: 저도 본 것 같아요.
2: 사과를 구워서도 먹고,
1: 예, 예.
2: 그죠? 통째로 구워서도 먹고,
1: 예.
2: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과 요리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걸 졸일 거라서 껍질 찢으면 껍질 나중에 질겨지거든요.
1: 네.
2: 껍질을 벗기고 8등분을 하려고 그래요.
1: 네.
2: 그래서 집에서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는 네, 시들시들 삐들삐들한 그 사과가 있으면
1: 네.
2: 사과를 쓰시고요. 만약에 나는 배를 다섯 상자 선물 받았다.
1: 네.
2: 배도 괜찮습니다. 배도 달큰하니 조리면 맛있거든요.
1: 자.
2: 또 가을에 요쯤에 나오는 사과가
1: 네.
2: 또 맛있죠.
1: 맞아요.
2: 네.
1: 가을은
2: 네.
1: 정말 채소와 과일과 모든 곡식이
2: 네.
1: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2: 네. 참 그 인생이라는 게 네. 재밌는 게 사람도 너무 편히 산 사람보다는
1: 네.
2: 예, 지금 삶의

0: 그 시련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낯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예. 네. 아픈 것도 알고 예. 네, 힘든 것도 아는데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을에 첫 순에 나오는 사과는 맹맹해요. 예. 사과는 사과인데 신맛도 없고 단맛도 없고 맹숭맹숭한데 요즘 나오는 이게 서리빨 맞은 사과 있죠.
1: 예.
0: 부사 같은 거. 그러니까 서리가 내려야 영하 4도, 3도가 돼야 예. 추워야 이 꿀이라는 거 있잖아요.
1: 안에?
0: 네, 안에 이게 미친데요. 당이 딱 뭉친데요. 예. 그래서 맛있는 것처럼 사과도 그렇더라고요.
1: 자, 이렇게 제 과일과 채소까지 좀 준비를 해봤고요.
0: 네.
1: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한번 조림을 만들어 가볼까요?
0: 네.
1: 되게 간단하네요, 선생님.
0: 네. 간단한데 맛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네. 자 이제 기름이 달궈지면
1: 네. 아까 저희가
0: 네. 기본 네, 생강즙 그다음에 소금 후추로 약간 밑간만 한 거를 넣고
1: 저희는 다리살 하지만 오늘 뭐 집에 갖고 있는 뭐 닭가슴살이 있다거나
0: 네네.
1: 다른 살이 있으면
0: 다 가능하세요.
1: 예, 예.
0: 네. 가능한데 전전 이게 제일 맛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네. 또 한 마리,
1: 네.
0: 네. 한 마리 이제 툭툭 토마쳐서 많이 팔잖아요.
1: 네네.

0: 단맛이 나면서 단맛이, 자연스러운 단맛이 네네. 나면서
1: 다른 또 뭐 재료들을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0: 예. 네. 새우비를 하면 네. 그 점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 고정관념처럼.

0: 색깔이 많이 예쁘게 났죠?
1: 예쁘게 나요.
0: 자, 그래서 이제 간장. 간장을 살살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1: 둘러서 넣어주시고.
0: 네, 그 다음에 이거 맛술이에요.
1: 네.
0: 비즈니를 잡아주고 단맛도 살짝 올려주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카레가루를.
1: 카레가루를.
0: 이거는 인스턴트 카레예요. 우리가 네. 카레, 해먹는 카레.
1: 네.
0: 요즘은 이제 잘 풀리기 때문에 물에 따로 안 풀어도 돼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0: 정말 좋아요.
1: 아, 너무 맛있죠? 예. 네. 그래서 한 3큰술 정도, 한 600g 정도 할 때 하면 이제 간이 딱 맞거든요.
0: 네. 어, 선생님 향이 너무 좋고. 네. 아, 이렇게 주방에서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으면 네. 이 냄새를 맡고 향을 맡고 네. 가족분들, 네. 친구분들이 다 올 것 같아요.
1: 다 오죠. 몰려들죠.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두 배, 세 배를 해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엄마 오늘 분유회 하세요.
0: 어, 오늘 뭐 모임 있으시냐고.
1: 모임 있으시냐고. 니네들 먹을 거야. 그러면 다들 놀라는지 놀라고. 네.
0: 근데 선생님 아직까지는 네. 우리가 네. 물을 넣지 않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물이 없어도 지금 뭔가 타지 않고 잘 이렇게.
1: 네네. 이 상태로 먹어도 맛있고요. 네. 물을 넣어도 조금만 넣어주시면 이제 카레가 조금
0: 촉촉하게
1: 네. 풀어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0: 이때 불세기는 지금까지 불세기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선생님?
1: 불세기를

0: 네.
1: 마늘도 굉장히 포근포근하게 잘 익은 것 같아요.
0: 마늘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네.
1: 뭔가 잘 익은 그 마늘은 밤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0: 맛있어요.
1: 근데 치즈 맛도 나고.
0: 네. 자, 이러면은 원재료하고 부재료들이 다 잘 익은 것 같아요.
1: 예.
0: 네. 한번
1: 옮겨 담아볼까요?
0: 담아볼까요?
1: 아니, 우리가 늘 익숙했던 재료들인데,
0: 네.
1: 이렇게 다르게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건가요?
0: 네, 옮길게요. 푸짐하게,
1: 예.
0: 네, 해가지고요. 네, 튀긴 거 많이 드셨으니까,
1: 네네.
0: 튀긴 닭 많이 드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림으로. 네.
1: 아니, 뭔가 튀긴 닭도 맛있지만, 많이 먹다 보면 느끼하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오늘은.
0: 안 느끼해요.
1: 담백할 것 같아요.
0: 담백하면서, 또 맛은 맛대로 있고.
1: 향의 맛도 나고,
0: 네.
1: 그 다음에. 그 사과의 달큰한 맛도 나고
0: 네. 어린이들 위주로 드릴 거면 주실 거면은 순한 맛 칼에 쓰시면 되고요.
1: 예.
0: 나는 좀 매콤한 게 좋아 하면은 매운맛 있잖아요.
1: 예.
0: 매운맛 칼에
1: 카레가루를.
0: 쓰시면 카레가루 쓰시면 되고요.
1: 정말 군침이 도네요, 선생님.
0: 네, 취향대로 이렇게
1: 예.
0: 하시면 됩니다.
1: 자, 카레가루가 들어가 더욱더 네.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0: 네.
1: 닭 카레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닭 카레 조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닭다리살을 한입 크기로 썬 뒤 생강즙, 소금, 후춧가루를 섞어 밑간해 주세요. 사과는 씨를 제거한 뒤 껍질을 벗기고 8등분 해줍니다. 기름 두른 팬에 닭다리살을 넣어 굽다가 통마늘과 사과를 넣어 구워주세요. 닭고기를 거의 익힌 후 다른 재료를 넣어야 고기의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진간장, 맛술, 카레 가루를 넣어 졸이다가 물을 넣어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닭 카레 조림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버섯이 살사철 나지만
0: 네.
1: 이 가을에 먹는 버섯은 유난히 맛있는데요.
0: 네.
1: 향으로 먹는 표고새우 솥밥. 자,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버섯은 가을이 되면은 맛과 향이 더 진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표고버섯 준비했고요.
1: 네.
0: 같이 곁들일 연근,
1: 네.
0: 블리스란 준비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요즘 대하철이잖아요. 가을이면
1: 네.
0: 대하 먹어줘야죠.
1: 너무 먹은
0: 거예요. 네, 대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국물 낼 다시마하고 네. 가다랑이 뭐 준비했습니다.
1: 확실히 오늘 밥은
0: 네.
1: 감칠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이 버섯 특유의 향과 쫄깃한 식감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영양밥.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네.
1: 선생님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네, 먼저 이제 그 다시마 물을 우려야 되니까
1: 네.
0: 한번 이제 불로 갈까요?
1: 갈까요?
0: 네. 자, 물을 넣어주시고요.
1: 네.
0: 네. 우리가 이제 그 솥밥 지을 때 맛있게 감칠맛 나게 하려면 다시 국물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제 닭가랑이포도 한번 줘보시겠어요?
1: 네.
0: 이제 끓기 시작하면 가차없이 바로 다시마를 빼야 돼요.
1: 그런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번 해보실래요?
0: 이걸 다시마를 오래 끓였다고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물이 탁해지고
1: 예.
0: 비린 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끓자마자 다시마 건져내고 가다랑이포 집어넣어서 한 1분만 우려서 이것도 오래 우리면 맛있을 것 같잖아요.
1: 예.
0: 안 그래요. 그러면 쓴맛이 나요. 텁텁하고
1: 예.
0: 바로 건져서 그 국물을 밥에다 넣어서 맛있는 솥밥을

0: 만들 거예요.
1: 자, 한 소끔 끓여볼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아주 그냥 한 소끔
0: 네.
1: 물이 끓었어요.
0: 막 끓어오르죠?
1: 네.
0: 더 팔팔 끓이지 말고 막 끓어오를 때 가차없이 다시마를 건져내시고요.
1: 막 끓어오를 때.
0: 네네. 그다음에 네. 불을 끄고요. 네, 팔팔 끓이면 맛이 없거든요. 네, 한 줌 정도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너무 많이 넣고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1: 이거 들어가면 확실히 감칠맛 다르거든요.
0: 네네.
1: 가다랑이 포.
0: 여기서 한 1, 2분 정도 네, 네. 불 껐어요.
1: 네.
0: 우려지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다른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1: 자, 이것도 1, 2분 정도만 하고 네. 새로 골라야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자, 향이 달라요, 선생님 벌써부터.
0: 아, 맛있는 훈제 맛과
1: 예.
0: 네, 구수한 맛이 나네요.
1: 자,
0: 재료
1: 손질 해봐야겠죠?
0: 네. 표고 새우밥이, 새우밥이니까
1: 네.
0: 네, 이제 표고를 먼저 썰을게요.
1: 표고.
0: 밥에다 넣을 거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면보, 행주
1: 네.
0: 꼭 짜서 겉 닦아주시고요. 기둥 떼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기둥 다 버리지 마시고요.
1: 국물 낼 때 많이
0: 네,
1: 쓰시더라고요.
0: 국물 낼 때 준비하셨다가 네, 국물 낼 때도 쓰시고 또 어떤 분은 그 기둥만 모아서 맨 끝다리 아주 딱딱한 부분만 베버리고요. 또 조림에도 맛있어요.
1: 오,
0: 네.
1: 와, 저도 봤던 것 같아요.
0: 네, 표고 조림에서 쪽쪽 찢으면
1: 예, 쫄깃쫄깃하다고.
0: 고기도
1: 예.
0: 고기 같아요.
1: 예, 예, 예.
0: 네,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표고밥이니까 표고를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1: 이제 가을철에는 정말
0: 네.
1: 표고버섯이 그냥
0: 효자예요,
1: 너무 맛이 좋은 것 같아요.
0: 효자예요. 네. 그다음에 요거만 넣으면
1: 예.
0: 조금
1: 씹는 식감이
0: 없을까봐 요즘 또 연근이 제철이거든요.
1: 예.
0: 연근 깨끗이 씻고요. 최대한 얇게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1: 얇게.
0: 네.
1: 사실은 연근 뭐 따로 드실 수 있지만
0: 네.
1: 연근 따로 잘 안 먹게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밥 먹을 때
0: 네.
1: 같이 밥 지을 때 같이 넣어서 먹으면
0: 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연근을 굉장히 좋아해서
1: 예.
0: 네, 연근으로 볶아도 먹고 네네 연근 장아찌도 담가 먹고
1: 전도 드시는 분 있더라고요.
0: 네, 전도 맛있습니다.
1: 예.
0: 네 그렇게 해서 밑재료 준비해서
1: 네.
0: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쯔유 간장인데 이따
1: 네.
0: 미국물에다 같이 또 넣어볼게요. 그러면
1: 자.
0: 다 됐으니까 가볼까요?
1: 네 저희가 네. 또 써는 동안 맛있는 물이 우러나서 바로
0: 네.
1: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가차 없이 1, 2분 지나면 이것도
0: 네 자 됐어요.
1: 예. 어우 감칠맛 나는 향이
0: 네.
1: 자 이렇게
0: 네 맛있죠 벌써
1: 예,
0: 맛있는
1: 국물이.
0: 네, 국물이 됐고요.
1: 예.
0: 자 그러면 이제 바로
1: 안치면
0: 네, 바로 안치면 돼요.
1: 자.
0: 네 솥밥을 하실 때는
1: 예.
0: 쌀을 깨끗이 씻고요.
1: 예.
0: 그다음에 충분히 씻어서 한 5분 정도
1: 예.
0: 너무 오래 불리셔도 안 돼. 5분을 10분간 불렸다가
1: 예.
0: 마른 불림이라서 다시 체에 받치세요.
1: 마른 불림 들어봤어요.
0: 네네. 네, 네. 그래서 마른 불림 한 쌀 두 컵.
1: 물기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0: 네, 네.
1: 불리는 거죠. 불리는, 마른 불림.
0: 네, 마른 불림 한다 그러죠. 그래야지 밥이 또록또록 살아있죠.
1: 네.
0: 계속 물에 넣으면은 나중에 죽탱이가 돼요. 맛이 없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까 밥이 한 이만큼 있었잖아요.
1: 네.
0: 동량을 넣으시는 거예요.
1: 1대1 비율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0: 네네. 네. 1대1 비율이 가장 맛있는 거고요.
1: 네.
0: 요즘은 이제 햅쌀이 나오잖아요.
1: 네.
0: 햅쌀은 1대1. 그 다음에 이제 여름같이 묵은 쌀 먹을 때는 1.1대1 정도 물량을 왜냐면 말랐으니까
1: 예, 예.
0: 조금 더. 그다음에 쯔유간장으로 요즘 가츠오부시 그 간장도 많이 나와요.
1: 예, 예.
0: 만약에 없으면 그냥 간장 쓰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벌써 가츠오부시 들어갔으니까.
1: 지금 밑간을 하는 거예요?
0: 네, 밑간을 아예 하는 거예요.
1: 이런 적은 또 네, 네. 많이 보지 못했는데.
0: 그러면 이것만 이 밥만 먹어도 그냥 맛있는 거예요. 간이 살짝 돼 있어서.
1: 살짝 그러고. 항상 네. 그러고 싶었거든요. 따로
0: 네, 네.
1: 양념장 안 만들고 싶었는데.
0: 약간 일본이 좀 그렇죠. 일본식이
1: 네. 네.
0: 벌써 밥에 간이 돼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연근도 넣고.
1: 아, 중간중간 이렇게 켜켜이.
0: 네, 버섯도 넣고.
1: 예.
0: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1: 위에 얹기도 하지만 살짝씩 안에 넣었네요.
0: 네, 살짝 좀 넣는. 너무 밑에 넣지 마시고요.
1: 네.
0: 이렇게.
1: 살짝 그냥 섞일 네. 정도로만.
0: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금방 숨이 죽는.
1: 채소들이기 때문에.
0: 네, 채소들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1: 참 매력적일 것 같은데.
0: 네.
1: 자, 이제 솥밥은 사실은 이제 물 양도 중요하지만.
0: 네.
1: 이제 어떻게 또.
0: 네, 맞아요.
1: 불 세기를 조절하느냐가
0: 네.
1: 중요한데.
0: 불을 자, 조금 세게 놓으시고요.
1: 처음에는.
0: 너무 세지 말고.
1: 예.
0: 예. 중강으로 좀 넣으시고요.
1: 중강으로?
0: 네. 그러면 5분 있다가 이제 발발 끓거든요.
1: 예.
0: 그러면은 불을 약불로 놓고 한 5분 정도 뜸을 들이시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손질한 새우를 넣고 또 한 5분 정도.
1: 네.
0: 그러니까 뜸을 한 10분, 최종적으로 10분 정도 하면은 이게 무거운 돌솥이어서
1: 네.
0: 약간 압력에 그런 효과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냥 가벼운 냄비밥보다는 훨씬 맛이 맛있게 돼요.
1: 네.
0: 네.
1: 자, 그러면
0: 네.
1: 5분 정도
0: 네.
1: 끓여보겠습니다.
0: 네. 네, 이제 5분 정도 지났죠.
1: 예, 예.
0: 네. 그래서 뜸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0: 열어볼까요?
1: 네.
0: 그래서 아, 이야. 이렇게 됐잖아요.
1: 예.
0: 요 위에다가 새우를.
1: 네. 선생님,
0: 네.
1: 지금은 이제 거의 밥이 몇 퍼센트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0: 밥이 거의 이제 한 70, 거의 80, 90% 다 된 거예요.
1: 80%?
0: 네, 밥은 됐습니다. 됐는데, 이렇게 넣고 다시 한 3분에서, 네. 밥의 양에 따라서 3분에서 5분 정도
1: 예.
0: 이렇게 예쁘게 놓을게요.
1: 새우 넣고.
0: 네네. 그리고 다시 뚜껑 닫고. 마저 뜸을 이제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1: 약불로?
0: 네, 또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1: 네.
0: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새우가 빨갛게 익죠?
1: 예.
0: 네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1: 선생님, 근데 확실히
0: 네.
1: 전기밥솥에서 밥을 할 때보다
0: 네.
1: 뚝배기나 돌솥에서 할 때 좀 더
0: 네.
1: 밥이 윤기가 나고 차진 것 같아요.
0: 맞아요.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 그, 쇠솥, 무쇠솥
1: 예.
0: 밥이라든지 돌, 곱돌밥이라든지
1: 예.
0: 이렇게 도자기밥
1: 예.
0: 이렇게 하면은 일단 무게가 있고 이 두께가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 안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1: 예.
0: 꽉 눌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1: 압력이, 예.
0: 네네. 그래서 약간 압력도 있고 그래서 훨씬 밥이 고슬고슬하면서도 차지고
1: 윤기도 있고
0: 윤기가 나게 맛있게 되는 거죠.
1: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솥밥을 찾으시는데
0: 네.
1: 이번에는
0: 네.
1: 버섯과
0: 네.
1: 그다음에 연근과
0: 네.
1: 또 새우를 넣어서
0: 네.
1: 저희가 이제 밥을 짓고 있습니다.
0: 네.
1: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제 밥을 다 먹고
0: 네.
1: 이 누룽지는 어떻게 해서 먹으면 맛있죠?
0: 따끈한 물을 끓여서
1: 예.
0: 넣어가지고 누룽지 하면 정말 맛있죠.
1: 그리고 어제 만들었던 그 장아찌랑 함께 먹으면
0: 정말 최고죠.
1: 예.
0: 네.
1: 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0: 네.
1: 지금 맛있게 새우가 익고 있어요.
0: 네. 단내와
1: 예.
0: 고소한 냄새와
1: 감칠맛 나는 향이 네. 올라오는데요.
0: 자, 짜잔.
1: 이야.
0: 아, 맛있네요.
1: 네, 이렇게 푸짐하게
0: 네.
1: 아주 간까지 잘 배서
0: 네.
1: 맛있게 먹을 수 있는
0: 네.
1: 밥이 완성이 됐어요.
0: 그러네요.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표고새우솥밥이 완성됐습니다.
2: 표고 새우 솥밥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를 건지고 가다랑어포를 넣어 불 끄고 1분에서 2분 정도 우려줍니다. 표고버섯과 연근은 얇게 썰어주세요. 밑국물을 체에 거르고 뚝배기에 쌀, 밑국물, 쯔유, 연근, 표고버섯을 넣어 5분 정도 끓인 뒤 5분 정도 끈들여줍니다. 묵은 쌀을 사용할 땐 물을 정량보다 더 많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뜸들인 밥 위에 새우를 올린 뒤 3분에서 5분 정도 더 뜸을 들여주면 표고새우 솥밥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가자미찜부터 향긋한 미나리와 통통한 새우를 함께 먹는 상큼새콤 미나리 무침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상담할 도시 41cm 대형 사이즈로 전, 구이, 볶음 요리까지 넉넉하게 논스틱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는 자이언트 멀티 그릴팬 증정.
4: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5: 어?
4: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5: 어, 그럼요.
6: 당연하죠.
4: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5: 당연히
6: 지급되죠.
4: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5: 보장되나?
6: 네, 제 건 보장해줘요.
4: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5: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6: 네, 해줘요.
4: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5: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6: 제 건 다 해주는데.
5: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4: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5: 어머머, 8회?
4: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0: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 우와, 대단하네.
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4: 대출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5: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택시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6: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7: 어우, 어마어마하게 크죠?
6: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아시죠?
8: 들어준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5: 제가 얘기하려고
9: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거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요.
5: 별로 대학 안 된다고요, 아빠랑.
10: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11: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13: 아, 그래요?
12: 왜냐?

0: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와 돗자리, 여객,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이동이 필요한 곳 어디서나 오케이. 카트 외건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9: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0: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9: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보부 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트라이크.
12: 유쾌
11: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1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4: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4: 후원 문의 080-961-9595.
1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15: 비 오는 날에 라오스를 아시나요?
16: 우기의 라오스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15: 우기에만 만날 수 있는 신기한 풍경.
17: 아, 정말 멋있어요.
18: 굉장히 진지하고 웃음기가 없어요.
19: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는 거잖아요. 농도기에.
20: 진짜 할 말이 없네요.
21: 닭증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15: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특별한 이야기.
12: 비가 오면 앉아서 즐길 수 있고 또 비가 안 오면 이동하고 편하게 싸바이하게 여행하시면 됩니다.
15: 라오스의 우기, 그 진정한 의미를 아시나요?
12: 식물들한테는 이렇게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생명수겠죠.
15: 땅의 생명들이 활기를 되찾는 시기. 풍요를 기다리는 라오스인들의 지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알고 우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 전통을 지켜나가는 라오스인들의 뜨거운 축제 현장까지. 열정과 순수의 나라 라오스가 우기를 나는 법. 라오스의 우기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라오스에서만 20년을 산 저도 그 다채로운 풍경엔 늘 경이로움을 느끼는데요. 라오스의 활기를 찾아서 남부 최대 도시 팍세로 떠납니다. 메콩강과 세동강이 만나는 풍요의 도시 팍세. 강변과 어우러진 한가로운 풍경과 라오스의 넉넉한 삶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 팍세에선 우기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답니다.
12: 아, 왓루앙이구나 드디어.
15: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한 사원을 찾았는데요. 지금 이곳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바로 카오판사라 불리는 안거의 시작날이기 때문이죠. 승려들과 불심 깊은 신자들이 3개월간 금욕과 수행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0: 하우스에선 명절과 다름없기에 박새의 수많은 불교 신자가 모였습니다. 모두 마음을 다해 공양품을 준비했는데요. 찹쌀밥과 과자와 같은 먹거리는 기본이고 지폐를 준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폐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빳빳하고 깨끗하죠?
1: 저렇게 새 돈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탁밭 넣을 때 음식도 같이 넣기 때문에 더러운 돈을 잘 안 넣죠. 그래서 저 새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명절 전에는 은행에 아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친척 중에 누가 있든지 해서 이걸 얻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0: 먼저 준비한 꽃을 올릴 차례입니다. 작은 사원일 경우 신자들이 직접 제단에 올라 공양하기도 하는데요. 여긴 워낙 사람이 많으니 신자들 사이를 돌며 모아가네요. 이제 승려들이 탁발을 돕니다. 모두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공양하는데요. 3개월의 안거 기간 내내 승려들은 수행에 집중하고 사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신도들이 정성껏 공양하는 음식은 3개월간 승려들의 귀한 식량이 될 겁니다. 라오스에선 어린 나이에 출가해 사원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출가의 기간도 길어집니다.

0: 어린 동자승들은 수행이 졸립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마을의 학교이자 공동체인 사원. 라오스인들은 사원 생활을 통해 더 바른 사람으로 성장한답니다. 행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사원에는 15만 마리의 어린 물고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3개월 뒤 박새 주민들에게 돌아와 주길 바라며 세동강에 물고기를 방생할 계획이랍니다. 풍요가 올 날을 기다리며 강에 물고기를 방생하는 사람들. 박새 시민들의 소망을 물고기에 담아 흘려보냅니다. 안거 기간 동안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이유도 먹거리가 부족한 시기를 무탈하게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저도 라오스인들의 마음을 담아 물고기를 방생하겠습니다.
1: 비가 오는 5기 동안 우리가 벼를 심으면서 같이

0: 물고기를 방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벼가 자라는 3개월 동안 이 물고기가 딱 먹을만한 사이즈로 커요. 그래서 벼만 수확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하고 벼를 같이 수확하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1: 승려들에게만 적용되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라오스의 안거. 우기를 보내며 풍요를 준비하는 라오스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집니다. 라오스의 우기에는 소나기 같은 스콜성 폭우가 잦습니다. 급히 비부터 피해봅니다.
2: 야, 이거 진짜 하늘에서 수돗물을 막 쏟아부어주는 것 같네, 느낌이. 어우, 시원하고 좋아요, 물도. 신발도 씻고. 네.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은 거의 양말을 안 신어요. 네. 왜냐면 자꾸 젖고 절에 가면 또 신발 벗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말은 거의 안 신고 거의 다 슬리퍼 신죠. 이러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예. 아이고,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나왕, 나왕. 이거 완전 폭포수네, 폭포수.
1: 이 물줄기 보세요. 마치 하늘이 뚫린 것 같은데요.
2: 우기에 라오스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우리만 놀라잖아요, 지금. 여기 사람들 보면 태연하죠. 그냥 태연하게 슬슬 비닐 덮고, 뭐 비가 그치면 또 걷고, 뭐 놀라거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1: 땅바닥을 뚫을 기세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태연한 라오스 사람들. 다들 허둥지둥 물건을 정리하고 장사를 접을 법도 한데 한치의 미동도 없습니다. 이분은 익숙한 듯 양배추의 겉잎을 벗겨냅니다.
2: 이게 비를 맞으면 빨리 썩거든요. 그리고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지금도 계속 껍질을 까잖아요. 한 커플씩.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판매하는 양배추가 원래 이만한 걸 갖고 왔다가 양배추가 요만해지는 거예요. 판매할 때.
1: 썩은 잎을 계속 벗겨내다 보니 양배추가 주먹만큼 작아졌는데요. 이러다 팔지도 못하고 죄 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 김에 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이때 제 발길을 잡아끈 게 있었는데요. 바로 개구리입니다. 이 작은 개구리들을 보니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2: 과천 아니 다이레오버 양도 양보 다이버. 라오분크 죽은 척 하는 거네 이거. 뭐 이거 죽은 척 하고 있는 죽은 척 하고 있는데 이거 만져볼까요? 야 이봐 이거 살아 있잖아. 죽은 척 하는 거 이 녀석이. 야 군생활할 때 그 만세탕이라는 거를 이런 개구리 작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끓는 기름에 탁탁 넣으면 이 개구리가 이렇게 탁 만세를 해요. 그래서 만세탕이라고 우리 해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있겠네요 다이. 똥 쏙 겉한데 아니 콩 탐마삭 뭐 탐마삭 잡 유유사이 잡.
1: 개구리는 라오스인에게 별미라는데요. 시장에 들여오면 얼마 못 가 다 팔릴 정도랍니다. 다양한 생선도 많습니다. 전부 오늘 아침 잡아온 싱싱한 물고기라는데요.
2: 아니 셉셉. 와. 셉팽. 어.
3: 만 몸이 가루룩.
2: 몸이 가득.
3: 그러니까 셉.
2: 그러니까 오. 특히 이런 거는 튀겨 먹으면 예, 정말 맛있다고 그래.
1: 와. 정말 납작하고 작은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2: 정말 무슨 광어나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다 큰 거래요. 더 큰 건 없대요.
1: 정말 대단한 건 이 많은 물고기가 다 같은 종이 아니란 겁니다.
2: 이거 지느러미가 색깔이 여긴 노랗죠. 여긴 또 빨갛죠. 달라요. 이게 종류가 다 다른 물고기예요. 아니, 문이 던 싸우 짭뻐.
3: 짭뻐 싸우.
2: 아니, 하시파면 특라이포는 업라인에요, 다이.
3: 하시판
2: 어.
4: 이게 20만 킵.
2: 20만 킵, 10만 킵, 5만 킵.
1: 현지 시장에 오면 이 동네 사람들의 생활상이 들여다 보입니다. 우기에 먹거리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라오스인들의 식성과 취향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니 어느새 비가 그쳤습니다. 우기에 접어들면 논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이때 모내기를 시작하는데요.
2: 벼를 심는 시간, 그때가 이제 안거의 시작이고요. 보통 벼를 수확하는 시간, 그때가 안거가 끝나는 기간이에요. 보통 벼가 자라는데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90일이라는 이유도 결국은 이 벼농사하고 맞춰서 가는 거죠.
1: 라오스의 안거와 농업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모내기가 시작되면 안거에 들어가는 것도 추수까지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2: 여기는 좀 사람들이 많네요.
1: 아직 모내기가 한창인 곳을 발견했습니다.
2: 서바이디! 서바이디! 쿠카! 쿠카오!
5: 야!
2: 이미 컵쿠아 못도
1: 농부 블랑시를 도와 저도 일손을 보태려 하는데요.
2: 서바이디!
1: 이곳은 기온이 높고 물이 풍부해 1년에 두 번 찹쌀 농사를 짓는답니다. 지금 이 논은 불랑시의 따님의 논이라는데요.
2: 오, 니시. 약 라이노. 오, 밑에 양 쓰면 약도. 오, 네오다이. 야, 걸어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발이 쑥쑥 빠지네. 와.
1: 아직 모내기는 시작도 못했는데 한 걸음 떼는 게 쉽지 않습니다.
2: 아니 너 했네요다 이제 거의 못 거의 했죠 아티바이달 뭐 했. 니, 삼니, 송 너 몸에는
5: 송,
2: 송, 삼, 삼 오케이. 너, 나, 짭, 짭네요다 짭, 아니 짭네요다.
1: 사실 제가 모내기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잘할 수 있을까요?
2: 아니 이분이 하면 탁탁 쓰는데 제가 하면 자꾸 쓰러져요. 몸에 해, 해. 오케이 와. 이게 너무 못했다. 아 잘한 거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는 잘한 게 아니야. 야 이거 이제 빨리 쓰스 봐. 한만 삼 4cm. 네.
1: 이왕 도끼로 한 거 민폐 끼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 아, 요렇게 잡는 게 낫겠다. 아, 요령이 조금 생기네.
1: 다행히 몇 번 해보니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농부가 꽤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요.
2: 아, 또 칭찬받으니까 어깨에 힘 확 들어가네. 아! 야, 못 심는 게 이게. 손은 안 힘들어요, 별로. 사실 이 흙이 팔랑팔랑이었고 제가 이걸 딱 꽂으면 이 흙이 이렇게 딱 잡아줘요. 정말 신기해요. 느낌도 너무 좋고 이게 차르륵 만지는 느낌 있잖아요. 기분 너무 좋은데 허리가 뭐
1: 라오스의 베테랑 농부들 옆에서 초보 농부인 저도 열심히 모를 심었습니다. 제게도 새참을 주신답니다.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땀 흘리며 일한 뒤 먹는 식사만큼 값진 게 또 있을까요?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니 피로가 싹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6: 등목근이버.
1: 직접 재배한 찹쌀밥은 기본이고 각종 생선 요리까지.
6: 문이 짜오서 거의 복 타오 네오 다이너. 인 네오 다이 타오 디바이.
1: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7: 머리 빼냐?
8: 오케이.
1: 쌀알이 붙어 있는 생선 반찬. 막걸리 맛이 나는데요.
6: 대박 크니 그냥 맨 그 라우토 뭐?
9: 라우토. 덩덩 그간.
6: 그 라우노.
9: 덩.
6: 막걸리 냄새가 나 여기서. 그래서니 맞아요. 막걸리 만드는 방식으로 발효하는 거래요. 막걸리 냄새 나는 물고기 처음 먹어보네. 아니 땀.
1: 이게 바로 쌀을 넣어 발효시킨 라오스의 전통 물고기 식혜 쏨빠입니다.
6: 이건 먹어봤었어요. 이건 먹어봤어요. 쏨쏨.
1: 찹쌀밥을 즐겨 먹는 라오스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떼어서 먹는데요. 밥을 지을 때 수증기로 쪄내다 보니 수분은 증발하고 손으로 먹어도 달라붙지 않습니다.
6: 찹쌀밥을 보관하는 이 통을 갖다가 우리가 팁이라고 그러는데 요 팁 자체로 이렇게 찌거든요. 그래서 보통 밥이 식으면 다시 요걸 쪄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만든 새밥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훨씬 그 쫄깃쫄깃하고 아주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시네. 이거 직접 재배한 거고 오늘 아침에 직접 찍은 거다 그러면서. 근데 진짜 향이 좋고 맛도 좋아요. 맛있습니다.
1: 역시 갓 지은 밥만큼 맛있는 건 없나 봅니다.
10: 자, 이렇게 거세 뭐.
6: 땡땡.
1: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겠죠. 제작진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세요. 모두 다리를 걷어붙이고 모내기에 열중해 봅니다. 몸은 고되지만 보람찬 하루로 남을 듯합니다. 우기 속에 싱그럽게 피어난 라오스. 3개월 뒤엔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이 오겠죠? 모내기를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골라벤 고원의 고산지대인데요. 이곳에 사는 소수민족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낯선 여행객의 방문에도 순박한 미소로 반겨주는 마을. 그런데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2: 소수민족은 아무 마을이나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오스 정부에서 여기는 특별히 허락을 해준 그 홈스테이 코스가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1: 라오스 소수민족인 카투족이 사는 마을입니다. 카투족 마을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뜬집 형태의 긴 직사각형 모양의 집과 어슬렁 마을을 노니는 돼지와 닭들입니다.
2: 바이디. 바이디. 이 캡틴 훅 봐, 유니. 유니와, 바이스스와. 아, 여긴가 보구나. 테이크 오프 슈즈.
6: 미스터 훅? 캡틴 훅. I'm OJ.
11: I'm Hook. Captain Hook.
6: Yeah, Captain Hook.
11: I organized the homestay. Tour. And the village here.
6: Right.
11: The traditional village tour. Coffee tour.
1: 카투족의 전통을 체험하며 하룻밤 묵어가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저는 마을 농장을 둘러보며 카투족 문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1: This one, the ant, how to take the ant. This one, this little nest, make like this.
1: 개미들 보이세요? 나뭇잎에 둥지를 짓는 배짝이 개미입니다.
2: 아, 손바닥으로만. 안 그러면 아프니까 다른 데는. 비벼서.
1: 배짝이 개미를 손바닥 위로 올라타게 하더니 가차 없이 손을 비빕니다.
11: So this one now like my hand, why mosquito doesn't like?
2: 이게 지금?
11: Smell me.
2: 오, 코를 팍 찌르는데? 오, very strong acid, you mean, right? This look like vinegar. 식초 같아요. 개미산이라고 있죠, 우리가. Antacid.
1: 이때 남은 개미를 입으로 가져갔는데요. 호기심이 생겨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2: Can you take one?
11: Yeah.
2: Just eat?
11: Yeah.
2: Eat?
11: Yeah. Eat.
2: Sure?
11: Yeah, I cut the head already.
2: Sour.
11: Yeah.
2: Like a lemon, right?
11: Yeah. You wanna try?
2: 변비 있는 사람들. 이걸 먼저 먹고 식사를 하면 변비. Kid.
11: Yeah.
2: It's good for the
1: Laos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의약품으로도 쓰인다니 정말 신기하죠? 이번엔 나무에서 수액을 짜내는 후크시. 또 어떤 용도일까요?
11: So this is jatropha.
2: Yes,
11: you
2: sure.
11: You can use this if you have burn on your skin. Yeah, you can put like this. Like a cream.
1: 몸에 바르자 하얀 크림처럼 변하는 수액이 화상 치료제로도 쓰인다니 놀랍습니다.
11: Make it play a game.
2: 어?
11: Play bubble.
2: Yes, play bubbles. Wow.
11: Nature bubble.
2: Can I?
11: Yeah.
2: Yeah. Oh, slowly.
11: Yeah, no problem.
1: 비눗방울이라니 상상도 못했는데요.
2: 오, 천연 퐁퐁인가 보다 이거. 와, wow, that's very interesting. Wow, I never think about using another purpose of jatropha because jatropha using for lately, jatropha diesel, right? Biodiesel.
11: Yeah.
2: Wow.
1: 천연 비눗방울 하나에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지금 보는 이 풀이었습니다.
11: And then they put poison here.
2: Ah, like a cobra, cobra poison or snake poisons.
11: Yeah.
2: Yes.
11: And you put on here like
1: 줄기 끝을 대충 잘라내면 끝. 요 허술해 보이는 풀이 무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2: Weapon?
11: Yeah. 20 meters.
2: 작품.
1: Oh! 별다른 도구 없이 그냥 손으로 날렸을 뿐인데요.
2: 어, 여기 박혔다. 박혔어요, 보세요.
7: 오!
2: 박혔죠? 야. 박혔죠? 야, 이게 진짜 날아가요. 총, 오, 대단.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와우, this is, amazing. How they know this one?
11: Because before we have no technology.
2: This is technology.
11: Like before, we don't have rifle during French colonization.
2: This is rifle.
11: Yeah,
2: natural one.
11: Yeah.
2: So you use some poison here.
11: Yeah.
2: Right.
11: Put a poison here.
2: And then
11: use this.
1: 카투족 정말 놀랐습니다.
2: Oh, it smells so good.
11: This is
2: coffee. It's coffee tree.
11: Yeah. Excelsa.
1: 카투족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커피 농장입니다. 무려 네 가지의 원두를 생산하는데요. 재배부터 로스팅, 커피 추출까지 전부 마을 안에서 해결 가능하답니다.
11: Yeah, harvest the coffee is this one because the woman harvest and the man make the field.
2: I see.
11: The field for planting the rice or vegetables.
2: I see.

0: 아니, 러브 커피, 러브 커피.
1: 볶을수록 구수한 향기가 올라와 후각을 자극하는데요.
0: 아, 너무 구수해. 어우, 구수한 냄새고 꼭 누룽지 느낌인데, 어우, 직접 농사 지어서 볶아서, 네? 콩 골라내서 볶아내고 또 커피 내려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잖아요. 그 맛은 또 어떨까요? 본인이 다 하면.
1: 그런데 커피 볶다 말고 수상한 대나무 통을 들고 있는 후크 씨. 커피는 손님한테 맡겨두고 담배 피우느라 바쁩니다.
0: 그럼 저한테 좀 잠깐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계속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시키면 본인 담배 피고 있고. 세 살부터 폈대요.
2: Our tradition. Like we smoke to again something bad thing around. Mosquito.
0: Mosquito. Spirit? Bad spirit?
2: Kind of like bad thing, yeah.
0: I see. 문화인데요, 전통.
1: 담배 연기가 악한 영혼을 쫓아낸다고 믿는 카투족은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풍습이 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요. 세 살부터 담배를 피운다니 그 정도면 말보다 더 빨리 배우는 수준입니다. 자, 로스팅은 끝났으니 원두를 빻을 차례입니다. 절구질 몇 번에 커피 향이 물씬 밀려오네요. 그런데 yes. 커피 내리는 도구가 독특합니다.
0: Also, it's a dripper, yep. right? So you drip hot water to pour
2: yep.
0: here?
2: Yeah.
0: 아, 이런 대나무로 만든 커피 드리퍼인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Thank you. Sure.
2: Oh. Now you wet this volcano after, and then you put waters again, and then drink it.
0: 와. 우리 드립 커피 드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올라오는 걸 보면 얼마나 신선한지는 커피 내리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딱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냄새 와, 향기가 와, 빨리 먹고 싶다.
1: 커피에 푹 빠진 카투족이 직접 재배한 커피 맛은 어떨까요?
0: 와, Mr. Hood 커피.
1: 기다림의 시간까지 더해지니 그 맛이 배가 될 듯합니다.
0: Great. 향이 좋아요. Okay. We can cheers. Thank you.
2: 스트롱?
0: Yes, but good. good.
1: 에스프레소보다 훨씬 강렬한 맛. 이런 커피는 처음입니다.
0: 와, 정말 세네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글쎄요, 도시에서 먹는 아주 비싼 로스터 전문 기계로 만든 그런 거가 아니고 손으로 일일이 다 직접 만든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 지금 잔까지. 그래서 그런지 자연의 맛이라고 할까요?
1: 커피가 여행의 피로까지 녹여주는 듯합니다.
2: I would like to keep our cultures also for young generation. And would like separate to the for the tourists to know our culture, how the Katu culture living.
1: 라오스의 깊은 산골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카투족. 그들의 순박한 미소와 특별한 문화가 오래오래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0: 오, 졸리. 예?
1: 후크 씨, 담배는 적당히 피우세요. 우기를 보내는 라오스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라오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도시, 루앙프라방으로 떠납니다. 제가 루앙프라방에 온 이유는요, 우기 때 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0: 루앙프라방에 보트레이싱 축제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마을별로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오늘 첫 번째 날 이제 가장 먼저 하는 마을인데요. 여기가 하티안이라는 곳이에요. 아유, 이게 배가 경기 나가는 배구나. 서바이디, 서바이디. 오, 아니면 컴, 오, 냐이냐이너. 그렇죠, 짜오, 짜오, 햇, 아니, 뭐. 아니, 어, 햇, 그야, 뭐. 어, 아니, 포만 짱맷, 아니. 어?
1: 33?
0: 33맷. 아, 짝콘, 아니, 키. 짝콘, 키, 다이니. 40, 하콘. 니언이, 헨양.
1: 좀 뺑, 너, 옆에 뺑.
0: 뺑, 너.
1: 아, 무비 뺑.
0: 콩, 콩맨 콩, 너. 1년에 한 번씩 요 시즌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절에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관을 해두니까 이제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선 경기 하기 전에 이제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2: 보트경주 축제의 본선은 안거가 끝난 뒤 수도 비엔티엔에서 성대하게 열립니다. 그 전엔 전국 각지에서 예선을 치르는데요. 라오스인들에겐 정말 중요한 축제이기 때문에 경기를 앞두고 꼼꼼히 준비합니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예선전 역시 치열하게 승부를 치르는데요. 특히 루앙프라방은 예선전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예선전에는 핫히안 마을에 어린 친구들이 처음 출전한답니다.
0: 어린아이도 있고 큰애도 있고 막 다 있네요. 골고루. 오, 들고 가는구나. 요. 천천히 가라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2: 오늘은 예선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에 임하는 날이라는데요. 오. 경기가 코앞이기 때문에 다들 긴장한 모습입니다.
0: 선바지, 선바지. 오, 아니면 콩 아니요 범만 짝빈.
1: 16 롱마.
0: 롱 16, 16 너. 오, 네 뭐.
3: 네.
0: 예?
4: 트레이닝.
0: 아, 목화이 목화이 했더니 너. 내가 빼냐고 하필 레오니.
2: 핫히안 마을의 미래가 될 청소년 팀. 과연 얼마나 잘할지 기대되는데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구령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는 청소년 팀. 개개인의 힘과 체력은 물론 노 젓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예선전이 당장 코앞이라 경기 전까지 연습으로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이때 보트 위에서 쉬고 있는 팀을 만났습니다.
5: 프렌드?
6: 아, 친구,
5: 라이벌.
6: Yeah, yeah.
5: they live there?
6: Yeah.
5: Same?
6: Yeah.
5: Same village. I there. 아, 오케이 오케이.
2: 가까이서 보면 이 속도가 생각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를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지금 이 카메라로 보면 이게 잘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진짜 보면은 온몸을 내던지며 연습하는 선수들의 힘찬 구령 소리. 물 밖에서 바라보던 제 귓가에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쉴 새 없이 노를 젓고 나아가는 이들의 열정과 집념이 느껴지는데요.
0: 아, 정말 멋있어요. 저 어느 하나도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굉장히 진지하고 웃음기가 없어요. 그렇죠? 이 승부에 대한 그 굉장히 집념이 느껴진다고 할까, 열정.

0: 보트 경주 대회의 본선에 오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습한 선수들. 곧 해가 질 시간이라 훈련도 이쯤에서 마무리합니다. 처음으로 출전하는 청소년 팀. 응원하는 마음에 음료수를 선물했습니다. 보트 축제에 진심인 라오스 사람들. 그들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어느덧 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온 도시의 축제인 만큼 사람들도 잔뜩 들뜬 모습입니다. 선수들은 아침 일찍부터 대회 준비로 바쁜데요. 대회 시작 전 강혜신께 기도를 올립니다. 루앙프라방의 지역 예선이 열리는 곳은 남칸강입니다. 경기 시작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 핫키안 마을의 청소년 팀, 잘할 수 있겠죠? 관중석엔 예선전을 보러 온 사람들로 이미 만석입니다.
1: 메콩강에는 나가라는 그 용 같은 신이 계시거든요. 그 나가가 살고 계시는데 이 나가 신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가 신들한테 즐거움을 드려가지고 이 수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길의 안전, 이 배를 타고 또 어부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함께 기원하는 거예요.
0: 강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라오스 사람들의 축제. 드디어 예선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모든 체력을 쏟아부으며 온 힘을 다해 노를 젓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경기의 열기도 더해집니다. 선두에 선 팀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요. 그런데 2등 팀의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보트가 가라앉았습니다. 다행히 수심이 깊지 않은지 다들 별탈은 없어 보이는데요. 간혹 양쪽에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배가 가라앉는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안전요원들의 도움으로 구조되는 선수들. 얼마나 허망할지 상상도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는 있었지만 경기는 계속됩니다. 드디어 핫키안 마을의 청소년 팀 등장! 그들의 생애 첫 경주가 시작됩니다. 연습한 구령에 맞추어 온 힘을 다해 노를 젓는 청소년 팀. 상대팀과 접전이 이어지는데요. 결승선이 코앞인 상황.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 패배한 핫키안 마을의 청소년 팀. 그래도 첫 출전인데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합니다.
1: 아이고, 아쉽네요. 저 친구들의 눈빛이나 의욕에서 앞으로 이제 성장해서 이 마을을 대표하는 전국을 제패할 그럴 그 선수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0: 무기 속 라오스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뜨거웠던 라오스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라오스는 우기가 한창입니다.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여행객들은 다시 라오스를 방문합니다. 쏟아지는 장대비에도 우리가 라오스를 사랑하는 이유.
1: 라오스 여행에서는 뭐 뺐냐. 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서두른다고 뭐 달라질 게 없어요. 비가 오면 앉아서 즐기시고 또 비가 안 오면 이동하고 편하게. 여기 또 다른 말로 사바이 사바이 하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사바이디 할 때 인사한 것처럼 편안하게 라는 뜻이에요. 사바이 하게 여행하시면 됩니다.
0: 느리게 흘러가는 라오스의 시간을 만끽하는 느긋하고 편안한 여행 어떠세요? 빗속의 라오스로 저는 벌써 새로운 여정을 꿈꿉니다.

0: 치명 침대, 보관은 간편, 튼튼한 프레임, 넉넉한 사이즈. 캠핑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편리한 실속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펼치면 침대, 보관은 간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실속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0: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마녀실 펼치면 침대, 보관은 간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실속침대 증정.
12: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13: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4: 이 정도면 충분하지.
15: 다 했다.
16: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3: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어제 열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사업에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1: 최대 쟁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문제였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도 서울은 약 1조 4천억 원, 경기는 약 2조 3천억 원의 재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된다며 교육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2: 그런데 이 계약과 관련해서 누가 책임 있다고 보십니까?
3: 1번 재계준 교육부 장관, 2번 박원근 기획예산처 장관, 3번 이재명 대통령.
1: 여당은 경기도교육청의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은 임태희 전 교육감의 대표 사업인 하이러닝 사업이 KT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기획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4: 이로 인해서 ISP 수립 또 행안부 사전협의 거치지 않고 조달청 지명 입찰을 통해 KT랑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58억짜리 이 연구 용역을 하는데 11일 만에 다 끝낼 수가 있었을까요?
1: 안민석 경기교육감의 선거 공보물을 두고는 정회가 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안 교육감의 공보물 중 경찰의 시민 불법 연행을 정당하게 막으면서 검찰이 적반하장으로 기소하여 유죄가 된 정치적 사건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5: 마치 정당한 업무를 하

0: 다가 누명을 쓰고 전과가 생긴 것처럼 해명을 해놨어요. 명백하게 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1: 이거 나중에 드릴게요. 제 명예와 지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좀 곤란합니다. 제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건입니다. 그런 식으로 갑질하지 마십시오.
2: 서울 학교 급식실의 절반 이상에 정수기가 없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3: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마시냐 봤더니 끓여 마시는 경우가 12.6%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지참에 와야 되는 게 2.3%입니다.
4: 그 예산 문제가 있는데 뭐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네. 전부 처리를 하겠습니다.
2: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내일 서울대와 오는 20일 부산 등 6개 지역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거쳐 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됩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5: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인구 정책 방향을 담은 첫 국가 인구 전략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청년 주거와 출산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6: 지난 2006년 정부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엔 0.8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인구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7: 출생률이라든지 또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더해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6: 정부가 새 기본계획에서 출산율 대신 핵심 목표로 제시한 건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2030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6.6점에서 7점으로 높이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7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부담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 양육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57만 호를 공급하고 결혼하면 대출이나 임대주택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앱니다. 출산, 양육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를 낳으면 최소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매달 20만 원의 아동 기본수당도 도입합니다.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에겐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골라 쓰는 유연근무 선택제도 도입합니다. 돌봄 체계도 강화합니다. 어린이집과 학교를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부모의 근무 형태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5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8: 임신 출산에서 어르신 돌봄까지 이어지는 통합 돌봄 플랫폼을 만들고 아동 노인 돌봄 체계를 전면 시스템화하여 K-돌봄이라는 세계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6: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해 어렸을 때부터 관련 역량을 기르기 위한 AI 중점 학교도 2028년까지 2천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돌봄 체계 개편을 비롯한 주요 정책 상당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5: 지난해 영재 학교와 특목고, 전국 단위 자사고의 고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자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전국 73개 학교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학교의 학업 중단자는 189명으로 1년 전보다 22.5% 감소했습니다. 학교 유형별로는 외고가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 단위 자사고 43명, 국제고 15명 순이었습니다. 반면 지역 단위 자사고의 학업 중단자는 156명으로 19.1% 증가했습니다. 종로학원은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성적 부담이 줄고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특목, 자사고의 교육 과정이 대입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전 신청 10건 가운데 7건은 부모가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접수된 2,287건 가운데 부모 대리 신청은 73.3%인 1,607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전체 신청의 4분의 1 이상이 강남 3구에 집중됐고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 4만 천 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의 정보력과 지역에 따라 정책 혜택의 출발선부터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른바 라차룰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학급을 분리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피해 학생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존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5월 동급생과 선배 등 4명에게 맨주먹으로 싸우는 야차룰을 강요받았고 가해 학생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 접촉 금지와 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학급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마저 기각되면서 피해 학생은 여전히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5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구와 금성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먼 거리에서 관측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요즘의 금성 탐사 목표가 되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0: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3: 지향이 똑같은 엄마와 딸이 평생의 로망을 쏟아 지은 집.
4: 그래서 이 집을 한 번도 안 싸우면서 지었다고요?
2: 싸우는 게 뭘까요? 타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3: 넓은 세상 마음껏 날아다니다 날개를 접고 엄마 곁에 안착했답니다.
5: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2: 사실 가족이 없었으면 이 집을 짓지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3: 성공만 쫓던 인생에서 뒤늦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5: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3: 도시에서 폼나게 살다가 결국 귀농을 선택한 딸도 있습니다.
6: 도대체 땅이 몇 평이에요?
5: 1600평이 조금 넘어요.
3: 농부의 따님이라 스케일도 남다르시다. 그런데 부모님은 뭘 하시던가요?
7: 땡끝에서 일하는 거 그게 제일 겁이 나더라고.
5: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거든요.
3: 도시에서 승승장구 부모의 자랑이다가 고향에 내려와 집을 지은 딸들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먼저 경북 포항에 왔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이런 어른 들판도 있었나요? 새롭다.
8: 포항이라고 해서 저는 바닷가를 상상하면서 왔는데 지금 온 곳은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농촌 고향의 느낌이 납니다. 벼도 너무 이쁘고 하늘하고 산하고 만나 있는 모습들이 너무 평온해 보입니다.
3: 우리가 잘 몰랐던 포항의 이런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늘 그립고 애틋한 고향의 모습이겠죠?
9: 소장님은 따님이 유학 보내셨는데 넓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부모 곁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나요?
8: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조금 와서 근처에 조금 그 넓은 세상으로 나갔다가 좀 다시 돌아와서 좀 있고 싶죠. 마음은.
3: 그래도 이런 외딴 시골로 다시 돌아오는 게 글쎄 마냥 괜찮기만 했을까?
8: 이 집이네. 우와, 갑자기 농촌에 이런 동화 속의 집이. 와, 야, 단층으로 너무 아담하니 이쁘다. 확실히 딸이 멀리 갔다 왔다고 하는데 어디가 떴는지는 대충 알겠네요. 와, 강아지가 나와서 인사한다. 안녕, 제대로 찾아왔지? 계십니까?
3: 마당이 무슨 런웨이 같네요.
10: 아이고.
8: 아유, 반갑습니다.
10: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8: 예. 근데 자매분이세요?
10: 네.
8: 네, 아니 너무 닮으셨는데.
10: 네,
5: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엄마예요.
8: 네. 어머님하고 딸이세요?
10: 네, 맞습니다.
8: 저 어머님이 너무 젊으셔가지고.
10: 네, 감사합니다.
8: 집이 꼭 유럽풍이나 북유럽 같은 이런 느낌들이 살짝 있어요.
10: 저랑 엄마가 예전부터 숲속에 그 동화 같은 집을 꿈꿨었거든요.
8: 동화 속의 집.
10: 그리고 제가 또 외국 생활을 조금 하면서 그런 유럽식 집에 동경이 생겨서.
8: 빨리

0: 한번 보고 싶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1: 네네. 네.
2: 어린 시절 집을 그리라고 하면은 스케치북에 딱 이런 모양의 집을 그렸잖아요. 정말 동화 같은 집 많네요.
3: 집이 비례감이 너무 이뻐요. 큰 지붕, 그 다음에 단층, 이게 너무 이뻐요. 요거 혹시 좀 유명한 뭐 건축가가 좀 설계를 했나요?
4: 놀랍게도 네. 저랑 저희 엄마가 같이 네, 설계한 집입니다.
3: 혹시 전공자세요?
4: 사실 전공은 아닌데, 네, 사실 저희가 그 시공업체예요.
5: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태어나 네, 서울 짓고 중국 짓고 영국 짓고 다시 포항으로 돌아온 권연지입니다.
6: 넓은 세상 훨훨 날아서 좋은 경험하고 많은 곳 구경하고 오라고 했더니 결국 포항으로 돌아온 딸과 함께하는 예쁜 집에서 살고 있는 송채연입니다.
4: 제 전공이 중어중문학과였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미 건축 쪽에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 손으로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그 도면, 그 설계 도면, 3D 도면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설계 디자인을 하게 되었었고
3: 저기 담 이런 거 보면 아직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6: 담장 줄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건 일부러 안 했어요.
3: 의도적으로?
6: 네. 더 빈티지하게 하려고. 네.
2: 남들 다 하는 줄눈 하나 생략한 건데 유럽 빈티지 감성 제대로네요.
3: 근데 보통 따님하고 엄마하고 막 의견도 많이 다르고 많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던데 두 분은 좀
6: 정말 공합이 너무 잘 맞아요. 그 환상의 공합이라서 저희는 맨날 환상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해요.
3: 오, 약간 안 믿기는데 진짜예요?
6: 싸우는 게 뭐야? 이러면서
3: 아니 엄마하고 딸이 안 싸울 수 없는데 안에는 또 어떤 동화적인 요소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네. 네.

0: 창에 양보한 집. 가정집이라기보다 숲속 펜션 같은 분위기인데요. 낭만적인 아치창에 박공 지붕 아래 복층까지 로망을 가득 담은 집입니다.
1: 아니 이거는 진짜 감각이 있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톤이 투톤으로 다 맞춰져 있어요. 이거 진짜 노력 많이 하신 거죠?
2: 창틀 하나하나 색깔을 다 맞춰놓는
1: 스테인으로 다 네, 맞추고 맞아요. 혹시 천장에 있는 것은 혹시 마루제 아닙니까?
2: 아니요. 북미산 오크.
3: 비싼 걸 쓰셨다고요?
2: 네. 네. 나무를 수종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같은 수종이면은 색을 맞추기가 쉬운데 수종에 따라 또 같은 색을 칠해도 다르게 나오고 그렇죠.
1: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보고 테스트하고 보고 어떤 건 두 번 바르고 한 번 네. 바르고
0: 남의 집을 지을 때는 고객 예산에 맞추느라 꾹꾹 눌러왔던 욕망을 내 집을 지으며 한껏 풀어낸 거죠. 그나저나 이렇게나 다양한 목재를 썼다고요? 아, 대단하시다. 자재부터 디자인 하나하나 동화처럼 예쁜 집을 구현하겠다는 그 열정과 집념의 결정체네요.
1: 보통은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시거나 하면 한 분은 외관을 주로 신경 쓰고 한 분은 내부를 주로 신경 쓰고 이게 아무래도 주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도권은 어느 분이?
4: 근데 그 주도권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항상 둘이 같이 연연해가지고 가니까 네. 네. 그냥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1: 두 분이서 이 집을 한 번도 안 싸우면서 지었다고요? 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2: 굳이 꼽으라면?
4: 저는 스피니쉬 기어를 얻고 싶었어요.
3: 아, 제일 요에. 네.
4: 그리고 바꾸면서 스피니쉬 기어 얹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1: 경사도 때문에. 네. 경사도 때문에.
4: 그래서 제가 줬어요.
3: 잘하셨습니다.
2: 네, 저는 경사가 더 중요하다. 네.
0: 아니, 그러고 보니 이 정도 경사 지붕은 눈이 많이 오는 북유럽의 특징 아닌가요?
2: 포항 같은 경우 따뜻해서 눈도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동화 속 집, 그 집을 구현하려면 이 경사각은 필수다. 제가 꿈꾸는 것들을 청사진을 막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이 흡수가 되게끔.
5: 가스라이팅이요?
2: 네.

0: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고요. 네.
1: 청사진을 정말 잘 그려요. 얘가. 저도 빨려 말려 들어가요. 근데 그 청사진 그림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요.
0: 매료되게끔. 네.
1: 그냥 빨려 들어가요.
2: 대학 졸업 후 중국 유학에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연지 씨.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2년 만에 사표를 쓰고 포항에 내려왔다는데요.
0: 제가 외국 생활도 하고 막 서울 타지 생활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그냥 자꾸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그럼 조금만 버텨보지라는 생각도 있었잖아요.
1: 저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버티라 이런 것보다 지가 포항에 일단 내려와서 다시 좀 쉬는 것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또 쉬면서 다시 한번 지가 또 생각을 정리할 기회도 줘야 되고 그러면 결국 얘는 또 해낼래니까 그 믿음이 서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지.
4: 예전에 20대 때는 성공하고 싶고 뭐 서울에서 멋진 삶을 살고 싶고 뭐 이런 꿈을 꿨었지만 또 나름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해보고 나니 난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도대체 뭘까?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2: 포항에서 엄마의 시공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넓은 세상에서 싸운 감각이 보태지면서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네요.
0: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했었어요. 서울에 보내고 막 외국에 보내고 했던 게 지금 써먹으려고
5: 맞아.
0: 다 경험하게
5: 그 얘기
0: 하고 이제 엄마 밑에서 일하게끔. 숲속에 잠자는 공주방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6: 저기 또 더 동화 같은 공간이 있나 봐요.
0: 한번 가보시죠.
6: 여긴가?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긴가 봐요.
2: 외국의 다양한 숙소를 경험하며 눈에 담아두었던 디자인들을 집안 곳곳에 녹여냈답니다.
6: 저기 따님 방?
0: 아니요. 이 방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2: 어머니가 공주님이셨구나. 이런 방에서 잠들면 하루하루 더 젊어질 것 같은데요.
6: 어머님이 젊은 취향이신지 아니면 따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제안해 주신 건지.
0: 여자라면은 다 꿈꾸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프랑스에 같이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6: 어머니랑 같이요?
0: 네네네. 그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그 궁전에 갔는데.
6: 공주님이.
0: 그 방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방이 바로 여기입니다.
2: 역시 유학이며 여행이며 그간의 투자가 헛되진 않았군요. 엄마의 공간에 가장 공을 들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사실 엄마는 오래전 혼자 되셨대요. 딸들과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 엄마는 시공 일을 하던 지인을 도우며 그 거친 현장을 바닥부터 익혀나갔답니다.
1: 여자다 보니까 그 기술자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조금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게 뭐 야단치고 막 하라고 그래야 말을 듣는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현장에 그 수많은 기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컨트롤 할 힘이 처음에는 그 남자들 좀 거칠다면 거칠까 현장이라는 게 그러면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정말 힘든 시기가 많았죠.
3: 따님의 눈에 그렸던 엄마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4: 최근에 그러니까 프랑스 한번 진짜 갔다 온 게 그것도 큰 맘 먹고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해보신 거예요. 너무 바쁘게 힘들게 살아오셔서.
0: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좀 명도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부잣집 아이들 못지않게 해주려고 하고 싶은 거 진짜 힘들게 다 하게 다 해주시고 근데 그게 결국 형편이 넉넉.

0: 해서 해주신 게 아니고 그냥 제 꿈을 뒷바라지 해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하셨었고 우리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다. 사실 그 열망이 되게 컸던 것 같고.
1: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남모를 눈물, 고생한 엄마를 이제라도 공주처럼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었군요.
2: 이 방은 또 뭐, 취미방인가요?
3: 아,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엄마 방이에요.
2: 함대가 지금 여기 계시는 거네요?
3: 네.
2: 한번 계시나요, 지금?
3: 네.
2: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요새 집에 좀잠잘 오십니까?
1: 이 집을 서둘러 지은 건 사실 할머니 때문이었답니다.
0: 저희 외할머니가 단순히 할머니를 넘어서 저희 엄마와 동급일 정도로 저희 엄마와 외할머니는 한목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2년 전부터 건강이 좀안 좋아지셔서 할머니의 마지막을 좋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 이제 그러면 지금 지어야겠다.
1: 할머니를 늘 가까이서 돌볼 수 있도록 엄마 방 안에 할머니 방을 품은 구조로 설계했는데요. 사랑하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손녀딸의 마음이 담겼죠.
4: 이집 어때? 집이 어떻냐고? 이집 좋아?
5: 좋아? 좋아.
4: 엄마랑 저랑 같이 지은 집이잖아.
5: 엄마가 같이 가나?
6: 엄마, 지금 있잖아, 밖에 우리 잔디도 엄청 심어가지고 마당이 엄청 예뻐. 엄마 좋지? 이 예쁜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
1: 1분 1초가 소중한 이 시간들을 함께하며 집 짓기 참 잘했다, 되낸답니다.
2: 그러면 1층에는 저 어머님 방하고 할머니 방잘 봤는데, 그러면 우리 따님 공주님 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0: 제 방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1: 예? 진짜로 저기가 방이라고요?
2: 위에 다락처럼 열려 있는 공간인데
0: 네.
2: 오픈해서 방을 꾸몄어요?
0: 네.
2: 좀
0: 네,
2: 한번
0: 가서
2: 올라가 볼까요?
0: 네.
1: 그래도 올라가면 또 공주 방으로 꾸며놨을 것 같은데.
2: 창도 크다. 와,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1: 에이, 설마요? 뭐?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진짜로 딸랑 매트리스 하나인 거 이거 실화인가요?
2: 진짜 여기에서 지금 방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0: 처음에 설계할 때는 저희 엄마랑 저희 외할머니 그두 사람을 위한 집으로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들어와서 살아야겠다.
2: 이사가 들어왔는데 짐이 없네요.
0: 굉장히 깔끔하죠.
2: 여기 수납장 작은 거 있는데 이거 한번 열어봐도 돼요?
0: 네, 열어보셔도 돼요.
2: 아, 옷이 있네요. 아, 진짜 속옷도 있고 뭐 가벼운 옷도 있고. 이건 장난감인데?
0: 네.
2: 혹시 아이들 있나요?
0: 네. 4살 아들이 있습니다.
2: 결혼했어요?
0: 네, 결혼했습니다.
2: 나는 20대에 결혼한 줄 알았는데.
0: 설계까지만 해도 그냥 저희 신랑과 아기랑 그냥 주말, 오도이촌처럼 주말에 있을 공간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복층을 만들었던 거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 욕심이 막 생기는 거죠. 나도 이런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기 어릴 때 잔디마당에서 뛰놀게 해주고 싶다. 막 이런 욕심이 자꾸 생기면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더 예쁘게 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산은 저도 뭐 마냥 있는 게 넉넉한 게 아니니까 그냥 저희 아파트를 팔고 들어오면은 예산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들어와서 살자.
1: 뒤늦게 부랴부랴 다락 양쪽으로 수납장을 짜놓았고요. 나머지 짐들은 엄마 방 팬트리에 두었는데요. 해외 생활로 오래 하며 미니멀한 삶이 몸에 배했다네요.
2: 여기서 세 가족이 지금 네. 지내시는 거네요? 네. 남편분도 같이?
0: 네.
2: 이 오픈된 곳에서?
0: 네.
2: 흔쾌히 들어올라 하던가요?
0: 물어보진 않았고. 제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왔을 거예요.
1: 층층시야, 아니 층층처하의 다락방살이. 이득사위님, 극한 직업인거려?
2: 처음에 아내분이 여기 들어와서 요 다락 공간에 살자고 했을 때 어떠셨는지.
7: 아,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죠. 네. 근데 네. 사실 와서 저도 이 밖에 있는 이 산장, 산 뷰를 보고 나서 네. 아, 들어와도 되겠구나 라고 저도 마음을 굳혔고요. 네. 그리고 특히 좋았던 거는 저희 같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복층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여기서 엄청 즐겁게 놉니다.
8: 혹시 불편한 적은 없으신지?
7: 당연히 여름 때 저는 또 몸에 열이 많은 스타일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옆에 구축이 있으니까 제가 피난 갈 곳이 있어서 거기서 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해서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1: 아, 옛집 한 채가 있었군요. 9억을 고쳐서 살려고 매입했다가 여차여차 새로 지었답니다. 이런 피신처가 있다니, 내가 다 마음이 놓이네요.
7: 아, 내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느꼈던 거는 저도 들어오기 전에 여기 정원이 꾸며지면 누가 관리할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많이 했죠. 와이프한테도 하고 장모님한테도 했는데 그때마다 매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스타일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쿨하게 신경 쓰지 않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마음 편히 들어왔죠.
1: 이 집에서 오히려 육아 부담도 줄고 자유시간을 더 많이 누린다네요. 이 드넓은 정원 관리는 처음에 약속대로 두 분의 공주님이 아주 즐겁게 또 맡고 있답니다.
9: 불법는 게 좋아요?
6: 그냥 즐거워요.
9: 뭐가 즐거워요?
6: 예, 뽑을 때 그 느낌, 쾌감. 예, 딱 뽑혀 나올 때. 예, 그러면서 이제 풀 다 뽑고 나면 마당이 정리된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1: 뒷마당에 현무한 담장도 엄마가 손수 쌓으셨대요.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집만 짓다가 손수 내 집을 가꾸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9: 더 넓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0: 네, 미련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니까 그냥 살아가는 과정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정말 찬란한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두 함께하는 거지. 그래서 이 순간 그냥 누리려고요.
2: 가장 놀란 거는 이 40평이 안 되는 집에 4세대가 어쨌든 지금 같이 사는 모습이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큰 방 하나인 거실 주방이 있는 다락 있는 집인데 4세대가 같이 사니까 또 얼마나 추억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서 일단 가장 큰 감동을 받았고요. 저도 딸을 멀리 보낸 입장에서 떠나는 것도 집을 떠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집을 다시 돌아오는 것도 꽤나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여기서 또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집이고 아직 손봐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네, 가족의 이야기가 꽤나 많이 만들어질 집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흐뭇했어요. 네.
1: 뒷마당엔 이런 공간도 마련돼 있었군요. 어우, 좋다.
7: 돌려. 빠르게 빠르게. 잘했어.
1: 4살 손자에게도 추억 가득 안겨줄 집이랍니다. 그 어떤 선택도 믿고 지지해준 엄마에게 가장 달콤한 행복으로 보답한 거겠죠.
6: 제 인생에서 그냥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이 꿈만 같죠. 아 이게

0: 혼자가 아니라 두 분이서 함께 귀농을 하셨나 보네요.
1: 여태까지 다 따먹는 거 이게?
2: 꽃이 펴도 되고 제일 좋은 건 딱 이렇게 목무리가 졌을 때. 씨, 씨도 다 괜찮아.
1: 난 이거보다 저게 낫다.
2: 어떤? 먹는 거?
1: 저건 먹는 거잖아.
2: 먹는 거야 이거?
1: 이건 안 먹었었어 옛날에.
2: 이런 거 안 심잖아. 나나 심.
1: 이거 심을 때가 어딨어?
0: 뭔가 손발이 잘 안 맞아 보이는데 어떤 관계이실까? 농사도 평범하게 짓는 건 아닌 것 같고 밭은 또 이런 모양이고 궁금한 게 많은 집이네. 어딘가 했더니 경기도 여주였군요.
3: 쌀로 매우 유명한 여주에 왔는데요. 지금 한창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오늘도 참 기대가 됩니다. 단과할집이.
0: 아니 그런데 소장님 왜 자꾸 산속으로 가시는 거예요? 좀 수상하다.
3: 오늘 건축 탐구 집이 아니고 이게 자연인이에요. 오늘 좀 말끔하게 입고 와서 새 신발 신고 왔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0: 혹시 오늘은 깊은 산속에 산장을 탐구하는 건가요?
3: 얼추 보이는 것 같은데 집이. 오, 야 이런 숲속에 이런 백설기 같은 집이. 온실도 있고. 와 깜짝이야. 이거 완전 반전이네요.
0: 그러게요. 온실까지? 산 중에 식물원을 차리셨나?
3: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4: 아이고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3: 많이 기다렸죠?
2: 처음 뵙겠습니다.
3: 올라오는데 한참 헤맸습니다.
2: 그쵸. 여기가 맺어가지고.
3: 이 숲속 꼭대기에 이 넓은데 경계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땅이 몇 평이에요?
2: 여기는 저 언덕부터 저 끝까지 네. 1600평이 조금 넘어요.
0: 세상에 1600평이요? 이 정도면 산속에 거의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셨구만요.
3: 두 분이서 이걸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4: 아닙니다. 네. 얘가 혼자 다 해요.
3: 아, 혼자 하세요? 네. 예, 예. 그 얘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부부는 아니신?
2: 아, 설마요. 아,
4: 막내 여동생입니다.
3: 아, 그, 왠지 그래서 얼굴이 너무 닮으신 것 같았어요. 아니, 여기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러 오신 건가요?
4: 네, 제가 수시로 와서 코치 대해줄 겸 좀 도와줍니다.
3: 전문가님이신 오빠께서 이 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4: 이렇게 농사지만 굶어 죽을 것 같아요.
2: 안녕하십니까. 농부의 딸로 태어난 것이 싫어서 도시에서 서울에서 폼나게 살다가 지금 오히려 다시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제 어린 마음에는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뭐 가족들끼리 외식도 했다고 하고 뭐 어제 저녁에 뭐 먹었다고 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아버지와 뭔가 시내에서 먹었던 기억이 짜장면 한 번. 특별히 어린 시절에 기억은 그렇게 농사일을 했었던 기억밖에는 딱히 나는 게 없어요.
3: 집 탐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오빠도 같이?
4: 저는 벼베기 차리라 벼베라.
3: 아 지금 한참 추수하고 있더라고요.
0: 네. 오빠는 가을거지 현장으로 보내드리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자고요. 이 넓은 땅에 혼자 살기엔 집도 꽤 커 보이는데.
3: 이 넓은 땅을 이렇게 경작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2: 언젠간 시골에 와서 살고 싶다.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정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고민을 많이 했죠. 일정 부분 자급자족도 하고 싶은데 정원은 꽃만 따먹으면서 살 순 없으니 밭도 필요하다.
0: 귀촌을 결심하고 땅을 산 뒤 정원 모양을 직접 디자인해 몇 달에 걸쳐 혼자 만들었대요. 정원에 예술을 해놓으셨네. 그런데 마을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2: 우선은 처음부터 찾던 공간이 찾던

0: 땅이 너무 외지진 않지만 마을 중간보다는 좀 산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비용적으로 돈이 많지 않다 보니 그 비용 안에서 할 수 있는 땅? 마음이 좋았어요. 여기서 하루 종일, 여기를 엄청 여러 번 왔는데 하루 종일 해가 따라다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1: 아, 이쪽에 현관이군요.
2: 네.
1: 아, 여기 또 데크를 깔아놓은데 신발을 여기서... 네.
3: 와, 이게 일반적인 집이 아니네요.
4: 오, 정말 거실에 소파나 수납장 하나도 없네요. 주방까지 일자로 쭉 뻗은 단순한 구조입니다.
3: 일반적인 주부 개념을 완전히 좀 벗어나 있거든요.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관 개념이 없어요.
2: 네.
3: 신발장 놓고 신발 벗고 들어오는 개념이 없고.
4: 정말이네. 한옥도 아니고. 대신 현관 안쪽에 간이 신발장 하나를 두었는데요.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기 위해서라요.
3: 집 안에 들어와서 느껴지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콘크리트, 단열, 창, 창대목으로 모든 디자인을 다 끝냈다. 맞죠?
2: 네, 네.
3: 자연으로 열려있는 창만 가져가겠다.
0: 네. 산을 향해서 안아주는 모양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사선이 좋고요. 그리고 산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최대한 단순하게, 그러나 자연만큼은 한껏.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셨길래 안팎으로 온통 자연의 위로가 필요했던 걸까요?
0: 36에 퇴사를 했어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늘 나름 칭찬과 보통 격려를 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고 그런 팀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회사가 저랑 좀 안 맞았고, 거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4: 대기업 패션 디자이너로 일했던 경준 씨.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빨랐지만 그만큼 압박감도 만만치 않았다죠.
0: 처음에는 버텼어요. 버티면 될 줄 알아서. 서울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좋은가? 그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살았고, 또 돈을 벌어야 하니까 뭐 어떤 또 에너지를 쏟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한테 집중하고, 아, 얘는 나도 자꾸 말을 거는 거죠. 야, 너는 뭐 할 때 제일 좋니? 뭘 하면서 살면 좋겠어? 뭘 하면서 살다가 죽고 싶어? 그럼 괜찮겠어? 이런 질문을 마구 던지다가 풀을 만지고, 아, 나 음식하는 것도 좋아. 어, 흙을 만지는 것도 좋아. 서울에서도 저희 매장이 옷 반, 식물 반이었거든요.
4: 퇴사 후 개인 브랜드를 운영했는데 손님들이 화분도 파는 거냐 물어볼 정도로 매장에 식물이 많았답니다.
0: 서울의 마포에 빌라에 살았는데 빌라 테라스가 되게 컸거든요. 거기를 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거기서 도시에서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고, 아,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하면 할수록 제가 결국은 위로를 받은 거죠. 내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구나.
3: 아니, 여기는 또 이 다락인 것 같기도 하고 2층인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비밀 아지트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맞나요?
0: 네.
3: 뭔가 의자가 있고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봐도 돼요?
0: 네, 올라가실 때 약간 네. 등반에 아, 등반한다 네. 생각하시고 올라가시면.
3: 아, 여기 박물관이네요.
4: 아우, 정겨워라. 손때 묶고 녹슨 옛 농기구들을 다락에 고이 전시해 두었네요.
3: 로봇 박물관, 농기구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왜 어떻게 다 이렇게 모으셨어요?
0: 어머니 혼자 계신 집을 제가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구석구석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3: 저기 있는 망치, 쟁기 이런 것들은 다 아버님이 예, 쓰시던 것들을 다 이렇게
0: 쓰시던 것들, 뭐 아버님이 엄마한테 만들어주셨던 물.

0: 찌개 이런 것들.
1: 이런 걸 이렇게 소중히 모으시는 거 보면 예전부터 농부가 어떤 선망의 꿈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0: 이런 것들이 이제야 소중해졌고요.
1: 그 향수가 무서운 것 같아요.
0: 네, 저도 모르게 농부의 피가 저도 모르게 흘렀던 것 같아요.
2: 수구 초심이라고.
3: 농부의 딸인 게 그렇게 싫었다면서. 사람 마음이 그게 전부는 아닌 거겠죠.
4: 학창시절이나 어릴 때는 어떤 아이셨어요?
0: 저는 사고 안 치고 공부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성적표에 선생님들이 써주시잖아요. 늘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학생으로 표창장, 저는 상장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엄마의 자랑이에요. 한 5cm 정도.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이 정말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학 갈 때 한 번 저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가지 말라고. 심지어 패션 이런 단어를 꺼낸 거죠. 시골 부모님께. 그랬더니 무슨 그냥 말하자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가지 말아라. 아버지가 면사무소 취직시켜준다 그랬었어요. 대학교는 무조건 갈 거다. 거기에 반항심은 절반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반항심이죠. 반항심과 오기. 내가 졸업을 하고야 말리라. 내가 얼마나 잘 다니나 보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죠.
3: 고집대로 패션 디자인과에 입학해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혼자 대학을 마쳤고 서울에서 보람듯 성공한 거죠.
4: 디자이너 되고?
0: 되고 초반기. 아버님한테 어깨뽕을 보여드리기 전에 그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전에는 글 읽고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저도 좀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약주도 한잔 사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가끔 들죠.
3: 누가 오셨나?
5: 아이고 오래간만이야.
3: 어머님이시군요. 인근에 사시는데 막내 딸네 집에 와서 종종 지내다 가신대요.
0: 어떤 딸이었어 엄마? 그, 나는
5: 근데 요 딸이 더 이뻐 막내라.
4: 공부 잘했대면서요?
5: 잘했어요. 쭉 장학금 저 장학금 타면서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갖고 디자이너 대학교에 진짜 들어가갖고 졸업 맞고 이제 중국에 가서 또 했어요. 그랬는데 누가 이런 데만 살 줄 알았어요?
4: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별로예요?
5: 아유 춤에 들어오면 그냥 땡볕에서 일하는 거 그게 제일 겁이 나더라고. 그런 거 안 시켜봤거든요 애들은. 좋은 건 좋은데요 이 농사 일이 힘들잖아요.
3: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머니 눈엔 늘 아까운 막내 딸. 부모 마음 다 그렇겠죠? 주방은 유일하게 초록으로 포인트를 주었답니다.
1: 주방이 네. 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색 들어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0: 한정된 비용으로 하다 보니 다른 곳들은 많이 아꼈고 제가 이제 저한테 꼭 필요하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이 주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많이는 못하고 아주 조금 더 신경을 썼고
1: 파란색, 녹색, 그다음 노란색 줄눈 저거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쓸 수 있거든요. 저거 주변에서 많이 안 말렸어요?
0: 시공사 대표님이 저한테 다른 거 다 좋은데 정말 노란 줄로는 내가 모르겠다 이 얘기는 하셨어요. 완성되고 나서
1: 진짜 이쁘죠?
0: 박수 쳐주셨어요.
1: 진짜 이쁘요.
3: 올리브 그린 타일에 노란색 줄눈. 보통은 이런 시도 어려울 텐데 역시 디자이너의 주방이라 색감이 남다르네요. 흙을 만지는 일 못지않게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도 즐긴답니다.
0: 샐러드. 여기는 엄청나요. 여기는 제 보물창고죠. 오래도록 발효시켜가지고 발효시켜서 저장해두는 애들.

0: 싱싱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레시피를 연구 중인데요. 어우, 이쁘다. 이런 삶에 관심 있는 도시인들을 초대해 레시피도 공유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랍니다. 집이 한동 더 있었죠? 그런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래요.
1: 제가 농사한 것들로 요리에 관심이 많으니, 그리고 약간 요리의 모험심도 발동이 되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 고민을 할 때 나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일정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램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0: 이제 안방으로 가볼까요? 역시나 침대조차 없는 단순한 공간, 일관성이 있군요.
2: 일반적인 방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스튜디오 같은 데서 그냥 매트리스 깔아놓고 주무시는 것 같은, 그게 컨셉이죠.
1: 침대를 할까? 네. 뭘 할까? 그냥 좀 살아보자.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해보다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곳도.
2: 그래도 의류회사 대표님까지 하셨는데 저는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드레스룸이 있을 네. 줄 알았는데.
0: 화려한 패션 업계에서 잘 나가던 디자이너였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소박하게 삶의 색채가 달라진 거죠. 오늘도 늦깎이 농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도시의 알람 소리가 아닌 숲의 새소리에 눈을 뜨는 일상. 자연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1: 저한테 집은 그냥 도화지? 이제 두 번째 인생의 도화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이제 계획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하나하나씩 해보고 있는데,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스케치였다면 이제는 이제 색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0: 그 그림 속 주인공 참 멋지십니다.
2: 이 집은 정원과 밭이 주인공이고, 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밭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유독 더 들었어요. 집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한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있어야 되는 불필요한 실들은 다 빼버리고,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 그냥 자는 공간, 딱 그 두 개로 이분화하면서 구현해낸 거. 보통은 고향이 싫어서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왠지 뭔가 안주할 것 같고, 바깥에서 받은 상처나 이런 걸 치유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분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집이 단순하게 안식처의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기지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꽤나 불필요한 요소들이 다 제거된 기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0: 타인의 취향을 디자인하던 삶에서 이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살피는 날들. 뒤늦게 찾은 행복이랍니다.
1: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 그냥 오롯이 저한테만 집중해서 살고 있어서, 내가 만든 공간,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만든 공간과 오랫동안 상상만 해오던 밭 같은 나의 정원과 여기에서 나오는 매일매일의 것들이 저한테는 치유이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0: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문 앞에 선 용기.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든 나를 믿고 한 발 내디딜 그 용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있나요?
3: 건축 탐구를 하다가 제 집을 지은 건축가 김우민입니다.
4: 남편으로는 빵점에 가까워 건축가로는 존경합니다. 무모한 집에서 무모하게 살고 있는 무모한 사람, 무모한 인생.
5: 사실 남편이 무모해요.
4: 어디가 없어.
6: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7: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7: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7: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1: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2: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0: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3: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금방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얘 한국사 빼고 아무것도 못해.
1: 귀도 넣어드려.
0: 이야! 이야!
2: 그래, 500만원.
1: 500, 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덕풍사지 7000차타! 와.
3: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
4: 사과용 안 됩니다.
3: 가까
4: 대만 맞죠?
3: 야!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챙겨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마을 어귀, 오래된 막국수집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4: 내가 이 국수 이거 반죽해서 이르면 언니가 이제 양념을 다 가지가지 둬야 돼요.
3: 찰떡 호흡의 동반자, 마음이 맞으니 국수가 술술 완성된답니다.
5: 한 달 차인데 나는 5월달 생일이고 저기는 6월달 생일. 한 달도 안 되지 뭐.
6: 아, 한 달인데 언니라 그래요.
5: 네, 재미나잖아요. 친구라 하는 것보다는 언니가 편해요.
3: 언니라 부르며 나누는 깊은 정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동갑내기 영자 할매와 복순 할매의 소박한 막국수 한 그릇.
5: 맛있어요.
3: 서로의 손맛과 인생이 어우러진 두 할매의 맛있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홍천 시골길을 따라 한참 들어가다 보면 한적한 시골 마을 어귀에 할매들의 막국수집이 있습니다. 열무수확이 한창인데요.
5: 무공해, 무공해. 약도 한번 치고는.
7: 열무를 뭐 하시려는 거예요?
5: 김치요. 김치, 율무김치.
3: 막국수집은 원래 영자 할머니가 36년간 혼자 운영하던 곳이었답니다.
5: 어머, 막국수가 맛있다 하면서 이 친구가 먹으러 많이 왔어요.
7: 여기 단골이셨어요?
5: 네, 한 10년 됐어요.
3: 주인장과 단골 손님으로 만나 친구가 된 두 사람은 3년째 함께 밥집을 꾸려가고 있어요.
5: 열무가 연해가지고 잘 키웠어. 김치가 맛있게 생겼어, 이제.
8: 출점 이렇게 선선해야 연해제.
7: 영자 어머님, 일하실 때 이렇게 빨간 눈이 보세요?
5: 이상해요?
7: 아니요.
5: 애들이 대고 사다 주니까 입는 거야. 엄마 빨간 거 좋아하니까 이제 이렇게 대고 사다 줘.
8: 이게 놀래댕이 집이야지. 이럴 적에 입으면 안 되지.
3: 그런데 친구는 서로 닮는다 했던가요?
6: 어머니도 빨간색이네요.
8: 아니, 빨간색이 입에 빨간색이 사진이 잘 받으니까 입안.
6: 아, 사진이 잘 받아서 입으신 거예요?
3: 나란히 보니 보기가 좋아요. 두 할매의 막국수에는 열무가 필수라는데요.
5: 열무김치에다가 열무육수 했는데 어떤 데는 없어서 못해요. 미쳐.
6: 아, 열무로 육수도 내요?
5: 그럼요. 막국수 육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시원하고 아주 동지면 저리 가라야.
3: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선 들어가는 재료도 많습니다.
8: 육수에 생강, 배, 무, 오이, 양파.
7: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요?
8: 그래 맛있으니까요.
3: 맛있는 국물을 내기 위해서는 꼭 들어가야 할 비법 재료가 하나 더 있답니다.
5: 예, 볼살 뒤쳐가지고요. 육수 만들려고 그래요. 볼살 하면 더 구수하고 담백하고 시원하면서 좋잖아요. 이게 더. 다 그냥 머리로 쓰는 거지 뭐. 열무가 유연하게 돼서 맛있겠다. 응. 심어서 다듬어야지, 뭐 찢어야지, 절여야지, 찢어야지, 뭐 손이 많이 가요.
7: 아, 힘들지 않으세요?
5: 아, 힘들죠. 심 만드는 게 어렵어요. 아, 그리고 정성으로 해야 맛있어요.
3: 소금 간을하고 물 넉넉히 넣어 열흘 정도 익혀야 국물 맛을 볼 수 있다죠. 곁들여 먹을 열무김치는 따로 담급니다. 각종 과일과 고추, 마늘을 갈아 넣고 메밀로 쓴 풀로 양념을 만듭니다.
5: 흉내나지 말고 구수하라고.
4: 자,
5: 여덟 퍼.
4: 살살 해, 살살.
5: 저 양념을 많이 안 해도 옛날식으로 이렇게 해시면 맛있어요. 이게 그 손맛이죠. 야, 뭐.
4: 자, 먹어봐.
5: 맛있나 봐.
4: 딱 맞다, 간. 응.
6: 누가 담가서 맛이 있어요?
4: 둘이 같이 오고 또 털 생각해서 또 이거 적다 저거 적다 이제 자꾸 이리 와서 이제 일숙해요. 햄은 맛있어요, 그냥.
3: 음식 솜씨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복순할매. 막국수의 생명인 면을 담당합니다.
4: 돼지 감자 가루, 또 메밀가루 섞였어요. 반죽을 잘해야 국수가 잘 돼요. 개도 안 되고 물고도 안 되고.
3: 봉평에서 산지 직송해온 메밀가루를 80% 정도 넣고 돼지감자 등 다른 재료를 20% 정도 섞어 메밀 고유의 풍미와 식감, 쫄깃함 사이의 균형을 맞췄답니다. 복순할매 손끝에서

0: 그 메밀면이 완성되면 다음은 영자 할매 차례. 막국수의 맛을 완성하는데요.
1: 뭐 들어가요, 막국수에?
2: 뭐 오이 들어가고 뭐 다대기 들어가고 뭐 콩나물 들어가고 뭐 황태도 들어가고.
0: 메밀의 고소함과 각종 고명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더해진 두 할매의 막국수 한 그릇. 열무 물김치 국물과 열무김치를 곁들여 함께 냅니다.
1: 빨리 나왔네.
2: 쉽게 잡수세요.
0: 각자 입맛대로 열무 물김치 국물을 더해 먹는 조화가 별미라죠.
3: 어우, 맛있겠네.
1: 네. 맛있어요. 네.
0: 양껏 입안 가득 넣어도 술술 넘어갑니다.
4: 소리야.
1: 동치미 국물이 들어가서요.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옵니다.
5: 어머니
1: 상관없어요.
5: 맛이 어떠세요?
2: 맛있어요.
0: 툭툭 끊기는 면발이 어르신들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답니다.
5: 열무 맛은 어떠세요?
6: 엄청 맛있어요.
7: 맛있어요. 열무김치가
6: 먹던 중 제일 맛있어요.
0: 영자 할매와 복순 할매 합작품이죠.
2: 두 개 맞춰.
1: 복순 어머님이랑 동업자예요?
2: 아니요.
1: 그럼 무슨 관계예요?
2: 아, 무슨 관계는 이제 친구가 내가 이제 이거 해다가 줬으니까 그래서 그냥 도와주는 거죠. 우리 아저씨가 아프니까 이걸 누구 줘야 되겠다. 언니 날 줘.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6: 한 1년 막국수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맨날 노래했어요. 나도 막국수 해야 되겠다. 맨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딱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나 달라고 내가 해보겠다고.
0: 막국수집을 인수한 후 복순 할매가 유독 신경 쓰는 게 있답니다.
2: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0: 식당에서 쓸 양념을 직접 농사지어 쓰는 거죠.
2: 열로 오세요.
1: 예, 다 실을 거예요?
2: 예, 다 실을 거예요.
1: 예.
0: 방앗간에서 픽업 오는 큰 손이래요.
2: 이거 들게.
1: 예, 뿌려.
2: 한 말 남은 거 뽀려고, 기름 짜려고.
0: 지난 3년간 수없이 들른 곳. 1년에 몇백 근씩 고추를 빻고 기름도 수십 가마씩 짠답니다. 시골 방앗간에 VIP 되시겠습니다.
2: 한 번 했는데 50근씩 다디게 해요. 그러면 한 달 쓰고 또 해요.
0: 오늘 햇고추 100근을 빻았습니다. 두 달치 쓸 양이죠.
2: 네, 색깔 좋죠?
0: 그간 농사를 지으며 여러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나이 70이 넘어 갖게 된 내 식당에서 쓸 재료.
2: 물론 힘들지만 농사지으니까 내 정성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고추 이렇게 많이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시들켜서 건조기에다 놓고 이렇게 깨끗이 해서.
0: 그만큼 좋은 재료를 고집하고 싶었답니다. 복순 할매에게 식당은 물론 비법까지 다 전수한 영자 할매. 남편이 재활센터에 있는 동안 일을 도왔답니다. 집이 이 근처래요.
2: 저런데 있으면 뭐해. 또 일하던 사람은 병이 나니까 뭐든지 일을 해야 돼. 꿀꿀 해야 돼 사람은.
0: 두 사람이 함께한 세월만큼 더 깊어진 맛이 있습니다.
2: 도토리묵이요. 이거는 저 도토리묵도 재롱 도토리.
0: 이 역시 국산만 고집하죠.
2: 이 정도 돼야 찔리고 맛있다고요.

0: 해보면 잘 됐다고.
1: 도토리묵은 복순할매가 유독 잘 쏜답니다. 그 맛있는 목에 영자할매의 손맛이 더해지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만두도 직접 빚습니다. 특히 만두 피가 특별하다는데요.
0: 만두가 그게 메밀가루라 했는데 메밀가루가요. 몸에 좋아요.
1: 만두 소우는 묵은지와 들기름으로 맛을 더했습니다.
2: 빨리 와, 빨리 들어와.
3: 반가워요.
2: 반가워요.
1: 손 보태줄 이들이 찾아왔는데요. 동네 주민들이래요.
0: 동갑네요, 다.
4: 아, 다 동갑이세요?
0: 네, 너희 다 동갑이에요. 아, 만두 좀 빚어달라고 오라 그랬죠. 만두 빚을 적마당 와서 다 해줘요.
5: 서로 뭐 그 대화도 하고 만나가지고.
1: 영자 할매 소개로 복순 할머니와도 친구가 됐답니다. 메밀반죽 곱게 펴 만두 피를 만드는데요. 이때 등장한 비장의 무기.
4: 오늘 왜 주전형 뚜껑을 하세요?
5: 이게 이걸로 해야지 또 구르잖아요. 일정하잖아요, 크기가.
4: 근데 요새 크기가. 기계로 하지 않는 거야? 기계로 하지.
5: 기계로는 안 돼.
1: 할매들이 원하는 만두피 사이즈는 요 주전자 뚜껑으로만 가능하다죠. 만두피를 직접 만들어 일일이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드는 손만두.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친구들 덕에 엄두 낼 수 있었죠.
4: 누가 여기서 손이 제일 빨라요? 누구야?
0: 맞아, 이 언니.
4: 어머니 손이 제일 빠르시다면서요?
0: 예!
6: 친구 도와줘서 좋고 나도 건강에 따르니까 좋고.
1: 거들어준 고마운 마음은 만두국으로 보답합니다. 메밀피의 고소하고 담백함이 김치 만두소와 어우러져 일품이라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만한 음식이 또 없답니다.
7: 맛있게 잘 드세요.
5: 네, 감사합니다.
1: 할매들의 우정이 담긴 따뜻한 만둣국 한 그릇.
0: 맛있어. 맛있어.
4: 맛이 좀 달라요, 밀만두가?
0: 네, 고소해요.
5: 밀가루하고 비교가 안 되죠.
0: 맞아.
5: 더 맛있으니까 더 먹어. 고생했으니까.
0: 맛있어, 진짜.
5: 아, 구수하다.
0: 아우, 맛있다. 아우, 둘이서 재미나요. 짐장하기도 오고 그냥 뭐 웃기도 오고 그냥 싸우다시피 그냥 좋았다 나빴다 그냥.
8: 이래서 여기 오면은 벌써 전화가 오라. 커피 먹으러 오라. 둘이서 서로 얘기하다가 하면 뭐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5: 건강이 따르는 때까지 같이 해야지.
8: 같이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해야지 뭐.
0: 일부러 나 석석이느라고 딴 데로 간다고 막 그러는 거요. 내가 막 뭐라 그러면 어떤 때는.
8: 동료들에서 또 쓰레기 주는 거 오래는 것도 안 가고 있잖아, 못 가게 해서.
9: 언니 수고했어. 수고.
1: 함께라서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을 잊고 정으로 쌓은 밥상. 그래서 그토록 정겨웠던가 봅니다.
10: 이게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요.
11: 우리 아저씨가 따오셔요. 이렇게 잘생기고 깨끗하고.
12: 지한산 바로 싱싱한 건 진짜 처음 먹어보지.
10: 아, 향이 짙어요.
13: 우리도 먹고 새끼도 먹고 손님들도 먹는 음식인데 어떻게나 깨끗하게.
14: 잡내도 안 나고 구수하니 맛있다. 진하고.
10: 하이퍼 먹으면 댕기는 맛.
15: 3WC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애가 가입이 될까?
16: 됩니다.
1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6: 됩니다.
1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17: 수술비도 된다고요?
16: 됩니다.
17: 진단비도요?
16: 되고요.
17: 이번 첫날부터?
16: 되죠.
19: 간병비까지
16: 모두 된다고요?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5: 상담원유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6: 됩니다.
1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6: 됩니다.
1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17: 수술비도 된다고요?
16: 됩니다.
17: 진단비도요?
16: 되고요.
17: 이번 첫날부터?
16: 되죠.
19: 간병비까지
18: 모두 된다고요?
16: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0: 이어서 덩이랑 팽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전하! 백성이 그를 알면 나라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성령, 그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1: 두렵지 않소. 백성이 내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임금이 되는 법.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요.
0: 전하,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독이 될 것이옵니다.
1: 최만리를 당장 의금부옥에 가두어라.

0: 이렇게나 고생하시는데 왜 제마리 아저씨는 대왕님의 마음을 몰라줄까? 우리 대왕 우시는 거 처음 봐. 너무 마음 아파.
1: 신념이 다르다 하여 신하의 입을 막는 것은 왕의 도리가 아니다. 최만리를 즉시 풀어주어라.

0: 향아, 이제 우리 글자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1: 예, 아바마마. 이제 억울하게 눈물 흘릴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2: 전하! 광평대군께서!
0: 광평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3: 전하, 전염병이라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0: 글자를 만드는 동안 이 못난 아비는 자식이 전염병에 걸린 줄도 몰랐단 말이오. 세상을 밝히겠다고 글자를 만들어 놓고 정작 내 자식을 어둠 속으로 보냈소.
3: 전염병이라 손을 쓸 새가 없었나이다.
1: 아바마마, 아오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바마마께서 조선의 글자를 만드시는 것이 늘 자랑스럽다고요.
0: 장별좌, 광평은 어둠을 무서워하던 아이였어. 지금 어디선가 무섭다고 울고 있는 건 아닌지.
4: 대군 마마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되어 전하의 글자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0: 아바마마께서 만드신 글자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글자는 거래 담장을 넘어 조선의 팔도로 뻗어나갔습니다. 관아의 지방 수령들부터 시작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국 방방곡곡
1: 나란 말싸미 중국에 달
2: 나란 말싸미 중국에 달아
0: 백성들에게 우리 글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0: 아버지, 우리의 글자가 드디어...
4: 그래, 이제 모든 이가 글자 앞에서 평등할 것이다.

0: 왕평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선의 밤은 어둡지 않을 것 같구나.
1: 덩이야, 금속 팔자로 인쇄된 훈민정음이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모습 봤지?
2: 아,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모여 신나게 우리 글자를 배우고 있었잖아.
1: 양반들만의 것이었던 문자를 모든 백성이 누리며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야.
2: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신 세종대왕님, 정말 존경스러워.
3: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4: 가자, 출발! 어우, 머리 크네. 어우,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유, 아유, 잘하네.
5: 어?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6: 여기 기다리세요.
5: 거기 앉아 있어.
7: 왜 다 떠나는 거? 나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8: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9: 이 정도면 충분하지.
10: 다 했다.
11: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8: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살아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예 이코노미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크골프 1타 강사 아느나입니다. 자, 스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4분의 1 스윙, 작은 스윙이에요. 2분의 1 스윙, 오, 두 배가 커졌습니다. 네, 또 4분의 3 스윙, 풀스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윙과 샷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공을 맞추는 작업은 샷. 공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나의 몸의 자세는 스윙이라고 합니다. 스윙을 하실 때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게 있으세요? 자, 공을 바라보시고 제가 오늘은 티 위에다가 공을 올려놨는데요. 내 몸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신 분 계세요. 그렇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자세거든요. 내가 아무리 짧은 거리를 할 때도 내 몸은 정렬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시는데 같이 움직이시면 안 되십니다. 오늘 스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스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리 금지입니다. 4분의 1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 스윙은 그다지 크지 않은 스윙이에요. 20m 정도 보내는 스윙인데 어떤 분들은 저는 똑같이 4분의 1 스윙 했는데 왜 공이 멀리 안 나가나요? 왜 20m를 못 미치고 저는 왜 10m 나가나요? 하는데 임팩트에 문제가 있거나 나의 구질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공을 정타로 맞았을 때 4분의 1 스윙에서 원하는 그 위치만큼 공이 직진성으로 20m를 나가는 거거든요. 자, 4분의 1 스윙 하기 전에 항상 중요한 거는 스탠스입니다. 스탠스. 자, 우리 스탠스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로치 스탠스 기억하시나요? 어프로치는 20m, 30m거든요. 자, 스탠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은 내 발과 발 사이에 한 중앙에 놓게 됩니다. 한번 스탠스 한번 써보실까요? 어프로치 샷 스탠스. 네, 항상 네 나란하게 잘 쓰셨습니다. 공은 내 발과 발 사이 한 중앙에 놓습니다. 네, 백스윙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가 저희가 20m,

10m 갈 수 있는 백스윙입니다. 공이 어느 쪽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공이 발과 발 사이 한 중앙에 공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네, 놓여 있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4분의 1 스윙 한번, 백스윙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네, 이 정도만 갑니다. 자, 느린 동작으로 다시 한번. 네, 한 중앙에 있었죠? 백스윙.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공 있는 위치로 옵니다. 옵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간 만큼, 각도만큼 다시 오른 왼쪽으로 팔로우스루 갑니다. 여기서 멈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을 백스윙 하시고 임팩만 하고 멈춰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백스윙하고 공만 임팩하고 멈춰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정확한 정답으로 가겠습니다. 4분의 1 스윙, 백스윙하고 임팩트하고 팔로우 스로까지 세 가지 동작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되면 20m 원하는 지점에, 목표 지점에 공이 안착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항상 몸의 정렬입니다. 어드레스, 내 몸이 일직선으로, 흉추각과 척추각이 일직선으로 되어야 되고요. 공은 눈에서 떼지 않습니다. 내가 순간 일어나는 그 동작에서 내 눈은 공에서 떼지 않고 임팩트 순간까지 공을 떼지 않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준비 다 되셨나요? 네, 4분의 1 스윙, 20m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네, 이렇게 되시면 20m 여러분이 원하는 거리 20m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분의 1 스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스윙은 말 그대로 딱 여기까지만 클럽이 헤드가 가고요. 공을 임팩트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팔로우스로 여기까지 오릅니다. 네, 각도 다시 한번 딱 저희 중앙으로 90도 위주로 해서 오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 또 스탠스. 항상 스탠스는 기본입니다. 스탠스, 어드레스, 기본입니다. 네, 반드시 잘 쓰셨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60m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공은 한가운데 있고요. 60m, 저희 아까 백스윙 90도까지 갈 건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마지막, 네, 한 중앙까지 그대로 각도가 똑같은 유지로 하셔야 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똑같이 하지 않고 백스윙 한 다음에 순간 임팩트만 하시고 정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공은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안 좋은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스는 잘 쓰셨고 어드레스도 잘 정렬을 했습니다. 네, 공의 위치에서 내 눈이 시선이 떨어지지 않고요. 백스윙하고 임팩트에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스윙. 네, 이렇게 되면 공이, 저희가 마지막 팔로우스루가 없었잖아요. 공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지점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항상 내가 백스윙 한 만큼 팔로우스루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셔야 되세요. 백스윙을 하는데 내 몸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몸도 오른쪽으로 같이 움직이신 분 계세요. 자, 우리 그 나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의 1 스윙, 백스윙, 내 몸까지 같이 움직이는 스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시면, 와, 여러분 봐도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 보이시죠?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지. 또 어떤 분들은 막 몸도 한쪽으로 쏠렸는데 마지막 임팩트를 하시고 팔로우스로 할 때도 같이 몸이 같이 가시는 분 계세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몸이 휘청 휘청. 네, 공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 나쁜 사례. 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몸까지 같이 움직이는 팔로우스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 이렇게 치십니다. 네, 저희는 몸의 정렬, 몸의 정렬을 한 중심에 놓고 척추각과 흉추각을 그대로 놓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발과 발은 지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4분의 3 스윙입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민이 많아요.
80에서 100m 가는 스윙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항상 저희가 먼 거리를 보낼 때도 멈추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피니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오른쪽 발이, 네, 그래야 회전이 되겠죠. 오른쪽 발을 들지 않고 지면에 붙어 있으면 내 몸은 그대로 정지가 되어 있어서 몸이 틀림을 틀어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왼쪽의 팔이 일직선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백스윙 자세에서 한번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스윙 자세에서 멈춰보시면. 네, 자, 우리 왼쪽 팔은 일직선입니다. 자, 오른쪽 팔은 어떠나요? 오른쪽 팔은 살짝 굽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저희 동호인 분께서는 양쪽 팔을 쭉 뻗습니다. 뻗어보세요, 한번. 네, 뻗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거든요. 저희는 왼쪽 팔은 쭉 뻗는 걸로 하고, 오른쪽은 살짝 구부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백스윙. 선생님, 저는 근데 손이 안 올라가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 나한테 맞는 스윙이 가장 중요합니다. 4분의 3, 어려운 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순간 임팩, 팔로우 스로 피니시까지 느린 동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리게 움직이고 있죠? 내 시선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팔로우 피니시 갈때내 눈이 공에서 떨어지는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임팩트 시 눈에서 떨어져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쁜 사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네, 그런 스윙 안 됩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순간 내 몸이 휘청 하는 거 보셨죠? 네, 이렇게 되면 내 공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 왼쪽으로 슬라이스 나고 그렇게 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풀스윙은 360도 회전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내려와서 다운스윙, 임팩트, 마지막 팔로우 피니시까지 360도로 정리가 되는 스윙입니다. 네, 느린 동작으로, 네, 정확히 360도 원형을 그리면서, 이게 풀스윙인데 저희 파크골프에서는 풀스윙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90도까지만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윙의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풀스윙. 풀스윙은 가급적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크골프 경기 방식과 필수 규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2: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3: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1: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4: 다른 했으면 하는 유전자라든가, 아니 억제하고 싶은 유전자.
5: 기억이 안 날 때가 요즘 너무 많아서 운동을 안 해도 좀 근육이 좀 멋있게 생길 수 있는.
4: 공공 장소에서 좀 방귀를 참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5: 유전이냐, 환경이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6: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은 후성 유전학 없이는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 완전 다르고 유전대 환경을 25대 75로 말씀드리고
4: 있습니다. 환경이 75요?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 획득한 성질이 내 자식한테도 갈 수 있을까요?
6: 유전학적으로 잠재력이 있다.

0: 밖으로 나오는
1: 그게 바로 홍성유전학이야.
2: 아, 홍성유전학이다.
0: 아,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2: 있다. 아, 맞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1: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0: 스스로 깨울 수 있는 이런 좋은 학문이다.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7: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8: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 산악자전거 국가대표 박철우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야외에 나가기 전에 구비하실 용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전거와 비슷하게 역시 쓰임새에 맞는 용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물을 다 갖추신 셈이 됐는데요. 야외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내 키와 다리 길이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안장 높이를 맞추셔서 타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타시게 된다면 무릎이나 허리, 허벅지 같은 곳들이 아프게 되어 병원을 찾게 되고 건강을 생각해 시작한 이 운동으로 인해 오히려 병을 들여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전거를 여러분 각자의 몸에 맞추는 피팅이라는

0: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또한 피팅을 하셨다면 비교적 긴 거리를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또 배우셔야 하는데요. 오늘 4강은 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와 용품을 구비하신 여러분이 바로 야외에 나갔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느리게 페달링을 하더라도 1분에 50에서 60회의 페달링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것을 1시간 동안 하게 된다면 아무리 천천히 자전거를 타신다고 하더라도 3000에서 3600회의 페달링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2시간은 타시게 됩니다. 만약 라이딩 시작 때 페달링을 하기에 조금 버거우시다면 약 30분 후에는 무릎, 허벅지, 허리 또는 종아리까지 아파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안장의 높이나 핸들바에서 안장 길이가 여러분 스스로의 몸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안장 높이를 맞추는 방법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핸들바에서 안장 길이를 맞추는 작업은 스템이라 불리는 자전거 부품을 새로 사거나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자전거 프레임을 사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장 높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편하게 자전거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자전거는 주로 다리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 우선 안장 높이는요, 바로 이 부분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이게 밀리미터 단위로 미세하게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예 안장 높이가 세팅이 안돼 있다면 좀 크게 움직여 주신 다음에 조금씩 좁혀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의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많이들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크랭크 축을 직선으로 맞춰 주시고요. 내가 안장에 앉은 상태로 다리를 뻗어서 나의 뒤꿈치가 위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 다리가 쭉 뻗어지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되면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안장을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고요. 제가 뒤꿈치를 쭉 뻗어볼게요. 네, 어떠신가요? 뒤꿈치를 뻗으니까 제 다리가 쭉 뻗어졌고, 이 상태에서 앞꿈치로 페달을 밟았을 때 뒤꿈치가 한 15도 정도가 이렇게 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자전거를 타실 때 아주 편안한, 네, 안장 높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0: 이러한 셀프 피팅은 추가적으로 꼭 미세 조정이 필요하니 타보시다가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꼭 전문가 및 프로가 운영하는 자전거 피팅 전문샵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장 높이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맞는 높이를 맞추셨다면 이제 올바른 자세를 통해 신체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다리의 힘으로 구동되는 이동수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지만 상체에 들어가는 힘을 하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 더 효율적인 라이딩이 될 것입니다. 같은 힘을 쓰더라도 하체를 중심으로 힘을 쓰게 되면 최대 2배의 효율은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체와 하체를 모두 사용해 오셨으니 하체를 중심으로 힘을 쓰는 일에는 처음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체 힘을 사용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연습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페달링입니다. 평페달을 사용하실 때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페달의 힘점에 발이 수직으로 위치하셔야 되는데요. 발 앞꿈치에서 1cm 정도 뒤가 나의 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달의 축과 나의 힘점을 일치시켜 주신다면 페달로 전달되는 나의 다리의 힘이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다음으로는 페달을 밟으실 때 원을 그리는 페달링 방법을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12시 방향에서 3시나 4시 방향에서만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힘을 주고 계신다면 고르게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페달링이 될 수가 없고 근육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체를 중심으로 쓰되 페달링은 원을 그리는 페달링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체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보통 저희와 같은 선수들은 에어로 자세라고 해서 상체를 최대한 낮춰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덜 받게 하는데요. 이 자세는 여러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어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엎드린 자세는 척추에 무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 손목 터널 증후군과 거북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취미에 조금 더 심취해져서 비교적 전문적인 레슨을 받으며 여러 보조 운동도 겸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때 배우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상체 자세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손목의 경우 핸들바 레버를 아주 살포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상체에 힘을 빼고 하체에 힘을 주는 일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목은 정면을 보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전방을 멀리 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태로 허리는 가슴 높이, 척추, 즉 흉추 쪽만 살짝 굽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는 쭉 펴는 것이 아닌 살짝 굽혀주셔서 혹시 모를 지면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 위에서 상체의 무게를 핸들바와 안장으로 상체 무게를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안 좋은 자세의 예로는 상체를 너무 뒤로 꿋꿋하게 밀어서 허리를 세워 타는 경우 상체의 무게가 안장 쪽으로 쏠리게 되어 안장통이 빠르게 오게 됩니다. 또 반대로는 팔을 쭉 뻗고 상체 무게를 팔로 지탱하게 되신다면 어깨와 손목에 부담이 가게 되어 또 다른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상체 무게를 잘 배분하는 자세를 만드셔야 자전거를 더 오래 그리고 편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전거의 세팅이 제대로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에게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1강부터 지금까지 자전거 용품, 그리고 자세 코칭까지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은 야외에 나갈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평생학교 자전거편의 후반부로서 야외에서 어떻게 자전거를 타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야 안전하고 즐겁게 타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자전거편 4강 박철우 프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이 코 기능이 나빠진 비염을 그대로 놔두면,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은 이 코 안에 어쨌든 기능이 나빠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염을 놔두게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가 안 좋아지겠죠? 예, 그게 비염을 방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얼굴은 코 주변을 보면, 코 안에 보면 비중격이란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비동에서는 또 비강에서는 하루에 나오는 콧물량이 약 1.5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이 점액이나 점막들이 싸서 섬모들이 넘길 때 이 부비동에서 나오는 이런 분비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염이 생기게 되면 일단 코 안에 점막이 붓게 되고요.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코 안에 있는 점막이나 섬모의 기능들이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비동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그 콧물들이 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충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비동염과 충농증은 같은 단어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충농이 된 겁니다. 농이 쌓여 있는 거죠. 우리가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이 코에서 나오는 콧물이 나가지 못하고 뺨 주변이나 이마 주변 그리고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이런 부비동이라는 곳에 쌓이게 되면 이게 충농증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코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게 되죠. 충농증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은 일단 코에서 냄새가 난다고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안에 물혹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가끔 이비인후과 가셨을 때 충농증이네요, 코 안에 혹이 자라네요 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비염을 방치하셨다가 그게 오래되면서 코 안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곳에 콧물이 쌓이게 되고 그게 균이 들어가서 자라게 되고 너무 오래둬서 혹처럼 바뀐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코 뒤로 넘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 뒤에는 귀랑 코를 연결해주는 이관이라고 하는 숨을 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귀가 숨을 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기는 비염이 오래돼서 충농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비염 자체가 너무 심해졌을 때 그 염증이 뒤로 가면서 이 이관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귀가 이 이관을 통해서 일단 숨도 쉬고 그 다음에 귀 안에 있는 분비물이나 이런 걸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 안에도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중이염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귀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귀가 이관을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염증 때문에 이관을 통해서 숨을 못 쉬면 결국에 대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고막도 안으로 빨아들이게 되고 주변에 있는 뼈나 이런 데서 분비물들을 많이 빨아들이게 돼서 귀 안에 물이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왔을 때는 우리 아기들이 자다가 새벽에 귀 너무 아파다고 깨서 이제 응급실을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급성 중이염입니다. 고막을 너무 빨아들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중이염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관 기능이 나쁠 때 비행기를 타면 더 악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면서 이 고도가 바뀌면서 이 압력이 변하게 되는데 이 압력 조절을 해주는 역할이 또 이관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관 기능이 나빠지면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이런 항공성 중이염이라는 것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이 염증이 더 뒤로 넘어가서 코를 지나 귀를 지나 더 내려가면 목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우리 목 주변에는 발데이어스 링이라고 하는 임파선 조직들이 싹 둘러싸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발데이어스 링 중에 가장 큰 임파 조직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도선입니다. 목 안에 있는 가장 큰 임파 조직 중에 하나를 이제 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가 너무 나빠져서 비염을 오래 방치했을 때 염증들이 계속 뒤로 넘어가면 이 목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코에서 걸러지지 않은 그런 공기들이 내려가면서 자체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코가 막히기 때문에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입에는 코처럼 이렇게 외부 물질을 걸러주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거죠. 대부분은 편도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방치가 됐을 때 내가 목은 아프지 않은데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입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편도결석입니다. 이 편도결석은 크게 세 가지가 뭉쳐서 생긴 일종의 돌 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편도선에서 나오는 물질,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이 뭉쳐서 돌처럼 되는데 이 돌들이 그 편도 표면에 이렇게 박혀 있다가 세균 증식이 되니까 썩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똥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도결석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생겨요. 두 번째는 음식을 안 먹어도 편도결석은 안 생깁니다. 대신 이제 음식을 안 먹으면 죽겠죠. 세 번째는 이 편도선이 없어도 또 안 생깁니다. 이 편도선은 사실 18살 정도가 되면 거의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는 그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편도결석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어서 그 예방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편도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자주 마시는 거, 또 하나는 식사하고 3분의 2 양치하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는 없으니, 물을 자주 먹고 식사하고 나서 3분의 1 양치를 꼭 해서 그런 것들을 씻어주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염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얼굴 주변에 부비동염도 생기고 더 뒤로 가서 귀에도 문제가 중이염도 생길 수가 있고 목에 편도염이나 편도결석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뭐 그래봤자 다 가벼운 질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염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비염은 더 진행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염은 이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고 가벼운 질환만 생기는 거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 재채기 좀 해서 왜 그래? 이렇게 물으면 그냥 비염이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비염이 부르는 아주 심각한 후유증들이 또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폐섬유화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폐섬유화는 말 그대로 폐가 굳어버리는 질환입니다. 이 코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코는 일종의 폐뚜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코가 나쁘면 폐가 나빠지는데 그 가장 큰 기전 중에 하나가 코에서 걸러주지 못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염을 너무 오래 방치해서 코 기능이 많이 나빠지게 되면 공기가 걸러지지 않고 내려가기 때문에 기관지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게 더 진행이 되면 그 폐포 주변에 있는 실질 세포들이 이제 딱딱해지는, 염증 때문에 딱딱해지는 폐섬유화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상태를 만성 기관지염과 이런 폐섬유화가 일어나는 것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실제 환자분들이 보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어도 이게 폐에서 잘이 산소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조그만 빨대를 갖고 이렇게 숨을 쉬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삶의 질을 나쁘게 하고 또 이게 너무 진행이 되면 산소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비염을 방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는 바로 치매입니다.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 인지장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이 비염이 있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치매 초기 증상인데 우리가 경도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치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도 인지장애 발생률이 18%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비염을 오래 방치를 하면 아무래도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그 결과 뇌로 가는 산소량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뇌의 기능이 나빠지는 이제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라나는 학동기 또 청소년기에서는 코로 숨을 모시면 그러니까 비염이 생겨서 코로 숨을 모시게 되면 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얼굴뼈의 발달이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턱이 좀 이렇게 아래로 처지면서 길어지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얼굴이 되기가 쉽고요. 또이 앞니도 좀 튀어나오고 이런 얼굴의 변형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비염이 있는 어린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얼굴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염이 오래되면 성인이 돼서도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소아청소년기에는 이 두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뇌대사가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뇌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염이 생기면 코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뇌의 열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뇌신경이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집중력 장애라든지 산만함 또는 ADHD 같은 이런 좀 예민하게 되는 이런 질환들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한 연구에 의하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아의 경우 집중력 저하 ADHD가 있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약61% 정도 높다는 그런 보고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의 기능이 나빠진 비염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가볍게는 축농증이라든지 중이염, 또 모간의 편도, 그리고 편도 결석, 이런 가벼운 질환들을 더 유발하기도 하지만, 심각하게 폐섬유화라든지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학동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얼굴의 변형 또는 ADHD 같은 이런 행동장애, 이런 것들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염을 가볍게 보셔서는 안될것 같고요. 초기에 잘 발견을 하고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비염을 방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서부터 심각한 질환까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비염 치료를 할때 있어서 비염 수술, 코 수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비염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치료를 할때 약을 사용할 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비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댄스포츠 강사 이현우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왈츠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클로즈드 체인지, 내추럴 턴, 리버스 턴을 연결을 해서 계속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클로즈드 체인지는 원래 이 왈츠 스텝의 고유한 목적이 있는데요. 방향을 전환을 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내추럴 턴을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다시 내가 리버스 턴을 하고 싶다면 발을 바꿔주면서 방향을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 체인지라는 스텝을 한 번을 해줌으로써 발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리버스 턴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버스 턴을 했으면 다시 내가 또 내추럴 턴을 하고 싶다면 다시 클로즈 체인지를 한 번을 해줌으로써 발을 바꿔주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내추럴 턴 또는 리버스 턴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 가지의 스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자 기준에서 제가 보여드리면요. 내추럴 턴을 네 번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네 번을 똑같이 해볼게요. 1, 2, 3, 1, 2, 3, 1, 2, 3, 1, 2, 3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버스 턴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리버스 턴은 왼발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른발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발 클로즈 체인지를 한번 해주셔서 발을 바꿔주시면 왼발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발 리버스 턴을 하게 됩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자, 그러면 지금 리버스 턴을 네 번을 했는데요. 다시 내추럴 턴을 하려면 당연히 클로즈 체인지를 하면서 체중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1, 2, 3. 이렇게 체중이 왼발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내추럴 턴으로 연결 지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성을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남성 스텝이든 여성 스텝이든 결국엔 똑같지만 어쨌든 저희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배워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은 왼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후진 내추럴 턴부터 하게 됩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자, 네 번을 하고 여기서 클로즈 체인지를 한 번을 해주고요. 그러면 체중이 왼발로 바뀌게 되죠. 다시 후진 리버스 턴. 1, 2, 3, 1, 2, 3, 1, 2, 3, 1, 2, 3. 자, 지금 리버스 턴 했기 때문에 다시 내추럴 턴을 한다면 오른발 후진 클로즈 체인지를 해서 발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다시 내추럴 턴 2, 3, 1, 2, 3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홀드 후에 춤을 추실 때 몸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진을 할 때는 내추럴 턴이든 리버스 턴이든 전진을 할 때는 발이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또 리버스 턴도 마찬가지로 전진을 할때 똑바로 앞으로 나가서 옆으로 회전을 하는데 뒤로 갈 때만 조금 약간 예외적인 게 있거든요. 완전히 똑바로 뒤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 뒤쪽으로 비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후진하는 사람이 대각선 뒤쪽으로 가주셔야 그래야지 전진하는 사람이 지나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꼭 발이 똑바로 뒤로 가시는 게 아니라 오른발이 빠질 때 대각선 뒤쪽으로, 오른쪽 사선, 또 왼발이 뒤로 갔을 때 사선 뒤쪽.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추럴 턴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전진할 때는 똑바로 앞으로 나가서 사이드, 그 다음에 후진하실 때 사선 뒤로. 자, 뒷면에서 보여드리면 후진 내추럴 턴할 때 사선 뒤로 빠져서 그 다음에 옆으로. 잘 보이시죠? 자, 리버스 턴도 마찬가지예요. 리버스 턴 전진할 때는 똑바로 앞으로 나가서 옆으로. 후진할 때는 오른발이 대각선 뒤쪽으로, 사선 뒤로 빠진 다음에 옆으로 나가서 모아주셔야지 남녀 간에 같이 홀드를 해서 움직이실 때, 몸이 컨택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면서 추실 수가 있거든요. 몸을 잘못 붙여서 몸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발 위치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컨택이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을 꼭 뒤로 후진을 하실 때 약간만이라도 조금 비껴서 해주신다면 컨택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남녀가 서로 같이 홀드해서 음악에 맞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추럴 턴. 두 번. 세 번. 둘, 셋. 네 번. 자, 그 다음 클로즈 체인지. 리버스 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반복, 클로즈 체인지 해서, 내추럴 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클로즈 체인지. 방향 전환해서, 리버스 턴, 두 번, 세 번, 둘, 셋, 네 번, 둘, 셋. 잘 보셨나요? 마지막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서로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정면을 보다가도 오른쪽을 보거나 아니면 왼쪽을 보기가 쉬운데요. 남녀 간에 서로 마주보고 추는 게 아니라 서로 약간 왼쪽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셔야 되거든요. 서로 싫어한다는 느낌으로 서로 왼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45도 위로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남성은 지금 이 모습이고요. 여성은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추럴 턴을 할때 처음에 왼쪽을 보다가 오른쪽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단순히 시선을 돌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쪽으로 머리가 쏠리게 되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는 방향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나의 시선은 왼쪽을 보면서 내 손으로부터 약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시선은 그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스텝을 하는 겁니다. 계속 왼쪽. 마찬가지로 리버스 할 때도 시선은 계속 왼쪽. 원, 투, 쓰리. 계속 왼쪽 유지.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무조건 시선을 왼쪽으로 두셔야 되고요. 여성 또한 왼쪽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번 4강까지 왈츠 기본 스텝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스텝들을 토대로 음악에 맞춰 1분간만이라도 해보신다면 충분히 운동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댄스 스포츠는 전신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음악과 함께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4강은 여기까지고요. 5강부터는 라틴 댄스의 신나는 종목 차차차를 배워보실 겁니다. 그럼 저희는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대충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2: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3: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4: 어우, 어마어마하게 크죠?
3: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5: 빌려준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2: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게 계속...
6: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
2: 결론은 대학 안 된다고요, 아빠랑.
7: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8: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9: 아, 그래요?
1: 왜냐?
10: 하루 한 번 서망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11: 하루 종일 바품을 살아야 흑결을 많이 잡을 수 있죠.
12: 발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와!
13: 야! 이 브라더가 깎은 모이딩과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11: 발품 팔아 왔는지 보람이 줍니다.
9: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12: 와.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먹어야 되는데.
14: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15: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16: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14: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17: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이 느끼는 이런 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1조터와 함께 알아보는 가을철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 방법. 첫 번째,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진드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말이에요. 두 번째, 벌초와 등산 같은 활동을 할 때는 해충 기피제를 뿌려 미리 대비하고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야외에서 사용한 돗자리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 소독해주세요. 네 번째,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 몸은 꼼꼼하게 씻어내세요.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을 즐기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챙겨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현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 5천만 명이 동시에 이 국회나 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 국가 운영을 논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상에서 이 직접 모든 결정을 하며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직자를 뽑아 국가 운영을 맡기고 그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 바로 광장입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그저 넓은 빈터일 뿐이지만 이 누구나 쉽게 찾아가고 누구나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죠. 광주에는 5.18 민주광장이 있고요. 이 부산에는 송상현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광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광화문 광장이나 이 서울시청 앞 광장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이 한세기가 저물어가던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백목전 앞에는요, 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무명과 은을 팔던 가게 앞이었지만, 이 그날만큼은요, 이 사람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한양 인구가 20만 명 남짓이었으니까요, 지금 서울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곳에 약 50만 명이 모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많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만민, 이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었던 걸까요? 이 거대한 집회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서재필이 시작한 독립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서구의 계몽사상과 민주주의를 접했고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1894년 이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시행되고 이 갑신정변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귀국을 결심합니다. 1895년 12월, 이 11년 만에 조국 땅을 밟은 서재필은요, 이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관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 조선을 바꾸려면 먼저 백성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치보다 백성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은 신문 창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제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근대화의 출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96년 4월 7일 이 독립신문 첫 호가 나옵니다. 서재필은 창간사에서 이런 뜻을 담아 말합니다. 네,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이 신문은요, 신분과 지위 상관없이 조선 백성 모두를 대신해 말하겠다. 그리고 정부 관리도 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비판하겠다. 외국 소식도 백성들이 알아야 하니까 꾸준히 소개하겠다. 한글로 쓰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읽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독립신문은요,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이 백성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도구였습니다.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방 퍼져나갔죠.
당시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신문을 크게 읽으면 주변 사람들이 돌려보며 함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 2000부로 시작된 신문은 곧 3000부로 늘릴 만큼 이 반응이 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SNS처럼 금방 퍼져나간 셈이죠. 신문이 자리를 잡자 이 서재필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바로 독립문 건립입니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훈문 자리, 그러니까 조선이 오랫동안 사대를 했던 그 사대를 상징하던 장소에 새로운 문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분명히 알리자는 거였죠. 이 제안에 많은 이들이 동참했고요. 이 독립문 건립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정도 내탕금에서 돈을 내며 힘을 실었습니다. 1896년 11월 정초식이 열렸고요. 1년 뒤인 1897년 완공됐습니다. 이 대국에 의존하던 오래된 외교 관행과 그것을 넘어 이 독립국으로 서려했던 노력을 함께 기억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서재필의 독립 캠페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96년 이 독립문 건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결성된 독립협회가 그의 활동을 이어갈 무대가 됩니다. 이 초기의 협회는요, 높은 관료들이 모여서 이 담소를 나누는 사교 모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1897년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치호가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윤치호는요, 협회를 토론하고 배우는 자리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그때부터 독립협회는 본격적으로 정기 토론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장소는 모화관을 개수한 독립관이었고요. 매주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토론회는 정말 낯선 문화였습니다. 이 서재필은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이 연설하는 법, 토론하는 법, 이 회의 규칙까지 직접 지도했습니다. 제청, 개의, 박수! 이런 회의 용어도 그때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그 신흥우의 기록에 따르면요, 민주주의라는 말도 서재필이 처음 소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토론의 주제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국한문 혼용, 양복 착용, 여성 교육, 조혼 반대 같은 이런 생활개혁부터 자유민권론, 자주 독립론, 의회원 규칙 같은 정치적 주제까지 폭넓게 이어졌습니다. 이 찬반을 나누어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익혀갔죠. 독립협회의 토론회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첫 회에는 76명이 참석을 했고요. 두 번째에는 방청객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곧 500명 규모로 커지면서 이 독립협회는요, 조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최초의 현대식 공론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시민 참여의 형태가 이때 싹튼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신분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신분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죠. 이 독립협회 안에서는요, 누구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시간 동안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비판할 수 있었고 뭐 한국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토론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정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말도 조심해야 했던 뭐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놓고 반박하고 또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걸 직접 겪으면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게 새로운 정치구나 하고 몸으로 익히게 된 거죠. 독립협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 조선이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연습해 보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협회는 점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 사회 단체로 자라났고요. 이 근대적 공론장이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조종의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는 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광산 채굴권과 삼림 벌채권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 훈련을 위한 군사 교관의 파견, 재정 고문과 기기창 고문의 파견, 한러 은행의 설립과 이 대한제국 재정 자금의 관리 등의 권리를 침탈했고요. 이 석탄고 기지를 만든다면서 지금의 영도인 부산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했습니다. 1898년 1월, 이 러시아 군함 시우치오가 부산항에 입항한 뒤에 수병들이 절영도를 무단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탄고 예정기지라는 경계를 세웠죠. 이 명백한 영토 침략 행위였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외부 대신 임시서리로 취임한 칠러파 민족무군, 이 항의는커녕 이 러시아가 절영도를 조차할 수 있도록 석탄고 기지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이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며 대응에 나선 것은 독립협회였습니다.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백목전 앞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 혹은 정치집회로 평가되는 제1차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가운데 배제학당과 경성학당의 학생들이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격렬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고종은요, 이 만민공동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러시아 공사에게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임명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요. 이 러시아 공사 측도 한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하고 절영도 조차를 철회했습니다. 한러은행도 폐쇄했습니다. 이 정부가 외세에 끌려다니며 이권을 빼앗기고 있던 상황에서 민중이 나서서 이 나라의 이권과 주권을 지킨 쾌거였습니다. 1차 이 만민공동회에서 민중의 힘은 확인되었습니다. 1898년 4월 이후 거의 날마다 열린 만민공동회는요, 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개최됐습니다. 이 윤치호 등 독립협회 회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집회가 이루어졌고요. 이 다루는 안건마다 그를 담당하는 총대위원이나 대표위원을 뽑아 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는 직접 대표제와 같은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만민공동회는요, 점차 이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배제하며 독자적인 시민단체로 변화해 갔습니다. 1898년 4월 30일, 이 숭례문 앞 만민공동회에서는요, 이 서재필 추방 공작을 규탄했고요. 6월 20일 종로에서는 무관학교 학생 선발 부정을 비판했습니다. 7월 1일과 2일 종로에서는요, 이 독일 등 외국의 이권 침탈을 반대했고, 7월 16일 종로에서는요,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의 배상금 요구를 반대하고 경부철도 부설권 침탈을 반대하고 성토했습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만민공동회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광장 민주주의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중의 정치 참여의 위기를 느낀 고종과 수구파는요, 의정부 관제를 개정하고 이 황제의 군대 통솔권을 명문화하는 등 황제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립협회는 이 7월 초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 인재의 공평한 등용, 민의의 광범위한 수렴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대신들의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고종과 수구파는요, 이 독립협회를 탄압, 해산시키는 강경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독립협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98년 10월, 고종은 독립협회가 신임하는 박정향을 정부 수반으로 삼고 군부 대신에는 민영환을 임명해서 이 개혁파 정부를 출범시켰고요. 이 새 정부는 독립협회와 함께 내정개혁과 의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1898년 10월 말, 종로 일대는 며칠 동안 그야말로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이어온 개혁운동이 정점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관민공동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날인 10월 28일 독립협회는 중추원 관제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이 종로를 가득 채웠고요. 회장 윤치호는 황제권은 인정하되 정부와 힘을 합쳐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9일 정부 관료, 각종 단체 대표, 학생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의외였습니다. 높은 관직을 가진 대신도 아니었고요. 유명한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연단에 오른 사람은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박성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분도 낮고 배운 것도 없지만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관리와 백성이 마음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막을 하나의 장대로는 지탱할 수 없지만 이 여러 장대가 함께 받치면 든든해지듯이 우리도 마음을 모아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시에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백정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잠깐만 한번 떠올려보죠. 이 조선시대 백정은요, 7천역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조차 효나 충처럼 이 고상한 글자는 쓸 수 없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상투를 들 수도 없었고요. 이 두루마기나 갓을 쓰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 주거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고 학교에 다니는 건 꿈도 못 꿨죠. 이 결혼도 백정끼리만 해야 했고 공공장소 출입도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정이,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연단에 올라 나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한 겁니다. 이건 박성춘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조선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박성춘은 연설 중에 이 대황제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자고도 말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충군의식이 남아 있었던 뭐 그런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은 그의 말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신분이나 출신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를 기준으로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그날 종로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연설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바랐고 그 변화의 첫 장면을 관민공동회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했을까요? 그날 시민들은 황제에게 바치는 헌의 6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정부 대신들도 찬성을 했고요. 한규설은 관과 민이 함께 의논하는 것은 나라를 세운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째, 외국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은 우리라는 걸 분명히 하자. 둘째, 나라의 중요한 경제 외교 이권을 아무와도 제멋대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자. 셋째, 나라 살림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재정은 한 곳에서 제대로 관리하자. 넷째, 재판은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다섯째, 고위 관리는 황제 혼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을 거쳐 결정하자. 여섯째, 이미 세워둔 개혁 방향. 예, 이 개혁 방향은 갑오 개혁 때 제시가 됐던 거죠. 이 개혁 방향을 그대로 밀고 가자. 자, 이 헌의 6조는요,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황제권을 제한하고 외세 의존을 끊고 나라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은 이 외세의 이권 침탈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종은요,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제2조에서 이 중추원 의장이 조약에 대한 비준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황제권의 전제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더 직접적입니다. 이 왕실 재정을 다루던 내장원과 국가 재정을 다루던 탁지부가 따로 움직이며 혼란을 빚던 구조를 없애고 이 모든 재정을 탁지부로 일원화하자는 요구였습니다. 이 국가 살림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 사적인 재정 운영을 막으려는 의도였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조항은요, 이 사법권, 인사권 같은 핵심 권력을 이 황제의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절차와 합의를 통해 운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죠. 여섯 번째는요, 이 갑오개혁 당시 제정됐던 개혁정책을 실행하라는 거죠. 결국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요, 이 외세의 개입을 막고 황제권을 견제하며 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금 들어봐도 꽤 명확한 개혁안이었죠. 고종은 이 헌의 6조를 받았을 때 이 속으로는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로를 가득 메운 민심을 무시하기 어려웠죠. 결국 고종은 헌의 6조를 제거하고 독립협회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조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는 12월 2일 해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오늘 만민공동회를 말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 몇 주 동안 조선은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의회를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진행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박정양, 민영환, 그리고 독립협회의 윤치호, 이상재 등이 보수 세력과 급진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1898년 11월 5일 이 독립관에는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편된 중추원에서 의원을 선출하고 조선 역사에서 처음으로 의회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죠. 이 시민들과 독립협회 회원들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수구파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개혁정부와 독립협회가 힘을 합치면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이를 막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 밤, 조병식, 유기환 등 수구파 관료들은요, 이 독립협회가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세우고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으로 바꾸려 한다고 고종에게 모함했습니다. 고종은 크게 분노했고요. 즉시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상재, 정교, 남궁옥 등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다음 날 고종은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열어 민중을 동원하고 조종을 협박했다며 이 독립협회와 각종 협회를 모두 해산한다는 조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종은요, 박정양과 서정순을 파면하고 조병식을 중심으로 하는 친러 성향의 내각을 꾸렸습니다. 새 정부는 곧바로 독립협회의 해산을 재확인했고 의회 설립을 위한 중추원 개편과 헌의 6조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다시 경무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만민공동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체포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순경들의 해산 명령에도 굴하지 않았고요. 장작불을 피워가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늘어났고 이 종로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고 참여했습니다. 조병식 내각은 이 강제 해산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종은요, 이 한규서를 법부 대신으로 임명해 구속자들을 풀어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말을 여러 번 믿었다 배신당한 시민들은 해산하지 않았고요. 이 집회 장소를 옮겨가면서 만민공동회를 더 크게 키워갔습니다. 결국 고종은요, 어용단체인 한국협회 소속 보부상들을 동원해서 이 만민공동회를 힘으로 깨뜨리려 했습니다. 11월 21일 새벽,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17일째 시위를 이어가던 시민들에게 보부상들이 갑작스레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이 무기도 없는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요.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고요. 이 성난 군중은 골목에 돌멩이를 모아서 이 작은 성처럼 쌓아 보부상들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2일, 종로에는 더 많은 시민이 모였고요. 수만 명 규모의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마포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부상들은 마구 몽둥이를 휘둘렀고요. 시민들은 맨주먹으로 맞서 싸웠죠. 이 격렬한 난투 끝에 구두수선공 김덕구가 큰 부상을 입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회 인원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났고 서울 전역이 이 성냥불만 그어도 폭발할 것 같은 혁명 전야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고종과 수구파들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고요. 고종은 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조병식 등 수구파 대신들을 경질하고 민영환, 박정양 등을 등용하며 독립협회의 활동을 허가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11월 26일 다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자 고종은 독립협회 재설립, 헌의 6조 실시, 조병식 등 파력 처벌 등 5개 조항에 만민공동회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민공동회는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고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혁정책을 미루거나 뒤집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고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12월 6일 다시 만민공동회를 열어 개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헌의 6조 실시, 보부상 협박, 이 구체적인 요구를 담은 상소를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12월 23일 고종은 군대와 보부상을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체포됐고 25일에는 만민공동회를 불법화한다는 조칙이 내려졌습니다. 독립협회도 해체됐고 개혁파 관료들 역시 차례로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된 근대 개혁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890년대 말은 이 조선이 스스로 자주독립을 지키고 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개항 이후 조선은 열강의 압박, 이 내부 권력층의 무능과 부패로 여러 차례 나라가 기울어질 위기를 겪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은 일찍 무너졌고 1894년부터 이어진 갑오개혁 역시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시민은 이 국왕과 귀족이 독점하던 권력을 나누라고 요구하며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군주와 의회가 공존하는 입헌군주제나 이 군주가 사라지고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공화정 같은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근대적 시민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이 계몽의 대상이던 조선인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끈 이들이 바로 독립협회였습니다. 독립신문과 토론회, 연설회를 통해 사람들은 처음으로 공론의 장을 경험했고 이 나라의 미래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령도 조차를 요구한 러시아를 규탄했고요. 무능한 정부를 비판했고 나라의 앞날을 두고 시민들은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 서울 곳곳에서 열린 만민공동회는 깨어난 민중이 시민이 되어 모인 광장이자 이 광장 민주주의의 공론장이었습니다. 이 신분이나 성별, 나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열린 광장이었고요. 시민들이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한 공간이었습니다. 백정 박성춘의 사례는요,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만민공동회에 모인 시민들은 전제 군주제를 넘어서 입헌 군주제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이 광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만민공동회를 해산했고 1899년에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 황제가 입법, 행정, 사법, 군통수권을 모두 지는 더 강한 전제 군주제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 이 자주독립을 외치고 부패를 비판하고 나라의 개혁을 요구했던 그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그날 시민들의 외침은 이후 한국 근대사에서 이 광장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됐고요. 이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이어서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가자, 출발! 어우, 마을이 크네. 오. 어,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 잘한다. 아이고, 하루 잘하네.
2: 어?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3: 자, 여기 기다리세요.
2: 거기 앉아 있어.
4: 왜 다 떠나는 거? 나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5: 이리 오너라!
6: 얘 한국사 빼고는 아무것도 못해.
7: 비도 넣어드려.
8: 그래, 500만원.
7: 500, 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덕풍사지 7000 천타!

아이고 이뻐라. 안돼 햄버거 안돼 햄버거 안돼

0: 그 새끼들 뭔가 그것만 좀 잡아주면 나는 살겠어. 같이 저희들이 어울려서 살면.
1: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3: 화이팅!
4: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6: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인어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7: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8: 이 정도면 충분하지.
9: 다 했다.
10: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7: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11: 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령 용령 용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코딩으로 분수를 만든다.
1: 나라쟁이 흉내 문어.
2: 자, 이제 이것만 하면.
3: 자, 이제 이것만 하면.
2: 로키, 너 내 말 자꾸 따라하지 마.
3: 알았어, 알았어.
2: 자, 그럼 다시.
3: 자, 그럼 다시.
2: 로키, 너 따라하지 말라고.
3: 로키, 너 따라하지 말라고. 정말 재밌다.
2: 어? 너랑 안 놀아.
1: 도모, 로키랑 같이 가.
2: 어? 왜 그래?
4: 따라하기 놀이를 했는데 도모 형이 화를 내잖아. 난 그냥 장난친 건데.
1: 로키, 장난은 모두 즐거워야 장난인 거야. 맘대로 따라하지 마.
3: 얘들아, 한 개씩 받아야 해. 자.
5: 고마워.
3: 자.
5: 와, 맛있겠다.
3: 가오리야, 맛있게 먹어.
6: 어? 난 가오리 아닌데.
2: 로키, 나도 줘.
3: 여기. 응?
4: 가오리야, 넌 아까 받았잖아.
2: 뭐? 난 안 받았어.
3: 욕심내면 안 돼. 자, 다음.
2: 진짜 안 받았는데.
3: 해파리야, 여기.
6: 고마워.
4: 어? 해파리가 두 마리네.
7: 어? 넌 누구야?
8: 어? 넌 누구야?
7: 어? 따라하지 마.
6: 따라하지 마.
7: 로키, 내가 진짜야.
8: 내가 진짜라고.
4: 어쩌지, 둘 중 누가 진짜 해파리지?
9: 제가 가짜야.
4: 어?
9: 쟤는 나라쟁이 흉내 문어야.
4: 흉내 문어?
9: 응, 다른 동물들을 흉내내는 흉내 문어지.
2: 맞아, 내 흉내를 내서 쿠키를 받아갔다고.
9: 자세히 보면 다리가 8개에 줄무늬도 있어. 그리고 저 배를 봐. 많이 먹어서 볼록하잖아.
4: 정말이네.
8: 채, 들켰잖아. 난 그냥 장난친 건데.
6: 아유, 배부르다.
1: 로키, 장난은 모두 즐거워야 장난인 거야. 맘대로 따라하지 마.
3: 아, 그래. 흉내 문어야, 맘대로 따라하면 안 돼. 너만 재밌는 건 장난이 아니라고.
6: 싫은데? 흉내내는 게 제일 재밌다.

0: 왜 그래?
1: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끼었어. 아파. 도와줘.
2: 어떡하지? 어떡하지?
3: 루키!
2: 렉스 형! 도모 형!
3: 무슨 일이야?
2: 흉내문어가 바위 틈에 끼었어.
0: 잡아당기면 아플 것 같은데.
3: 바위를 부숴야 해.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2: 출동!
3: 렉스 레드파워 변신!
4: 도모 블루파워 변신!
2: 루키 옐로파워 변신!
4: 도모 파워 드림!
3: 렉스 슈퍼 갈고리!
2: 루키 파워 갈고리!
3: 같이 잡아당기는 거야!
2: 알았어!
1: 너무 심심해서 너희를 따라했어.
5: 앞으로는 안 그럼 되지. 심심하면 우리랑 놀자.
2: 맞아.
1: 다들 고마워.
3: 로키, 너도 할 말이 있지?
2: 도모 형, 아까 장난쳐서 미안해.
0: 나야말로 화내서 미안.
2: 도모 형!
0: 로키!
4: 황제 펭귄 아빠를 찾아라!
3: 얘들아, 극지방에 도착했어.
6: 황제 펭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대돼.
5: 근데 이름이 왜 황제 펭귄이야?
3: 펭귄 중 몸집이 가장 커서 그래. 빙하 위에서 겨울에 알을 낳고 키우는 유일한 동물이지.
6: 맞아, 아빠가 알을 품고 돌본대.
0: 황제 펭귄을 위해 새 발명품을 준비했어.
5: 어? 또 펭귄 로봇 아니야?
0: 아니야, 이번엔 펭귄알 모양 관찰 카메라야.
5: 우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겠네.
0: 그렇지, 내가 미리 펭귄 서식지에 설치해뒀어. 가서 보여줄게.
3: 자, 그럼 탐사하러 가자.
7: 안 돼! 우리 아기! 아가! 아가! 아가야! 찾았다. 아가, 괜찮니? 자, 이제 집에 가자.
0: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해뒀어.
8: 없네.
0: 여기 있었구나.
8: 근데 왜 따뜻하지?
2: 이건 진짜 펭귄알이야.
3: 카메라에 찍힌 영상부터 확인해보자.
7: 찾았다.
8: 황제 펭귄이 카메라를 알인 줄 알고 가져갔나 봐.
3: 핑, 정말 좋은 생각이야. 토모는 알을 지켜줘. 아빠 펭귄을 찾아올게.
0: 응?
5: 얘들아, 펭귄 알인데 진짜 알은 아니고 가짜 알인데 사실 카메라거든. 본 적 있어?
0: 뭐라고?
5: 그러니까 진짜 아니 가짜. 헷갈려.
3: 안녕, 우린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야. 혹시 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펭귄을 본 적 있니?
9: 못 봤는데.
0: 못 봤어.

0: 행사가 시작된다. 빨리 모여.
1: 펭귄들이 왜 이러지?
2: 눈보라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니까 체온을 유지하려고 저렇게 서로 모여서 허들링을 하는 거야.
1: 아빠 펭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겠어.
3: 이건 우리 아기가 아니야. 설마? 아가!
2: 무슨 소리지?
1: 저기 펭귄이 미끄러진다.
4: 낭떠러지가 있어. 얘들아, 출동하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2: 핑크파워 변신.
1: 핑크파워 변신.
4: 렉스, 슈퍼 발굴이.
1: 얼음바닥이라 너무 미끄러워. 핑, 파워 집게.
4: 좋았어. 얘들아, 다 같이 당기자. 응.

0: 아가야, 아빠가 미안해. 고고다이노, 정말 고마워.
1: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2: 알이 부화하면 또 만나러 올게.
3: 근데 관찰 카메라는 어디 있지?
4: 응? 어? 그러게. 깜짝이야.
2: 토모의 발명품이 이번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1: 그러게 말이야.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2: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3: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4: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3: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5: 아, 불이 났어요.
6: 그랬대.
7: 무슨 소리지?
5: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7: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5: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7: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5: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7: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8: 안 돼!
5: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7: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5: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7: 도와주세요!
5: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멀리 있다.

근데 곰아, 이게 바로 순간이동이란 거지? 그렇지?

하하하

뭘까요?

할아버지 오신 거야? 산타 할아버지한테 시 들려드릴 건데 연습해보자. 고마, 네가 산타 해줄 수 있지? 자, 앉아봐. 근데 산타 느낌이 안 나는데? 어우, 제법 그럴싸한데?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길 잘 봐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끝이야. 이제 선물 줘. 아, 잠깐. 보여줄 거 또 있다. 새하얀 눈이 펄펄펄. 산타 선물이 펑펑펑. 그러니까 내가 공연할 때마다 선물 하나.

0: 산타 왔어요. 안녕.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1: 산타 할아버지 오셨네요.
0: 메리 크리스마스. 너희 모두한테 주려고 선물을 가져왔지. 이렇게 한가득 있단다.
1: 와, 정말 많네요. 저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0: 그래, 뭘 준비했니? 얼른 보고 싶구나.
1: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대요.
0: 근데 난 벌써 와 있는걸.
1: 그럼 이건요. 반짝 장식 냠냠 음식. 모두 함께 신나게 즐겨요.
0: 참 착한 아이구나. 자, 선물 받으렴. 그런데 말이야, 너희도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니? 오, 다들 참 멋지구나. 자, 그럼 이제 선물을 줘야겠지.
1: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또 있다고요.
0: 그럼 이건 누구한테 줄까나?
1: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0: 이런 게 진짜 크리스마스지. 이게 뭐야? 다들 표정이 시무룩하잖아.
1: 그럼 혹시 또 다른 거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없을까? 마법을 써도 좋고.
0: 맞다! 그런 방법이 있었지? 잘 봐요. 수리수리 마수리! 친구들 안녕! 여기 모인 친구들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럼 산타한테 보여줄 거 있는 친구 있나요?

0: 다들 참 잘했어요. 이런 선물을 안 줄 수가 없지. 근데 산타는요? 할아버지도 보여줄 거 있으세요?
1: 그럼 있지.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0: 이어서 블록스가 방송됩니다.
1: 소매 꺾인 가족이 EBS에 돌아왔다. 랭기온 라온의 등장으로 사라져버린 소매기네 가족들. 과연 소매기는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까? 소매기네 가족의 우당탕탕 게임 액션 어드벤처. 소매 꺾인 찰칵 세계여행 시즌2.

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2: 뽀로로 스마트 패드 터치.

0: 뉴스의 주인공들. 나는 10의 배수 탁자. 로켓 구조 대원들은 속히 모이세요.
1: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그리고 100. 10의 배수 탁자.

0: 데려가 줘. 부드럽게 출동. 20분 속도가 두 배. 하루 종일 춤추네.
1: 행성을 넘나들며 탱고.

0: 30분 저글링으로 쇼를 시작하지.
1: 우주 최고의 쇼.
0: 40분 직사각형이야. 친구도 닮았지.
2: 직사각형은 은하수를 날지. 헤헤.

0: 출력! 예! 60분 게임의 고수. 광선을 쏘아주지. 은하계는 게임 끝이야. 예! 12, 5개. 12배수 70은 럭키 세븐 10개. 우주향이 날아가.
1: 우주 레인보우.
0: 20은 행운이 필요 없는 슈퍼 옥토블록.
1: 공룡 옥토블록, 로봇 옥토블록, 거미 옥토블록. 와우.

0: 선택을 만나볼까. 가장 강한 10의 배수.
1: 만세!
2: 나는야 0이 2개
1: 10이 9개 10이 10개
3: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1: 나는 100 만세!
4: 90
1: 만세!
4: 80
1: 만세!
4: 70
1: 만세!
5: 60
1: 만세!
5: 50
1: 만세!
5: 40
1: 만세!
5: 30
1: 만세!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4: 지구형으로

미미 쇼핑백에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놀이.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까치마 있다.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을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3: 전쟁, 외계인, 그리고 악당의 침입에 대비해 요정들이 평소에 꼭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나?
2: 그게 뭔가요, 박사님?
3: 바로 자기 방 정리!
4: 아하!
5: 에? 아니, 방 정리랑 우주 평화 지키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3: 악당과 싸울 때 딩딩은 딩딩봉이 꼭 필요하지. 그런데 평소에 방 정리를 하지 않아 방이 지저분하다면 어떨까?
0: 아! 딩딩봉이 방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없어. 악당에게 당하고 말겠군요.
3: 바로 그거지.
0: 저희 요정들 방 정리 잘해서 우주 평화 꼭 지키겠습니다.
3: 그런데 자기가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하지 않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발!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정재우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아, 졸려. 좀 자야겠다.
2: 장난감 치워야지.
3: 아, 좀 자고 이따가요.
2: 매번 이따가요 하고는 안 치워서 엄마가 치우게 만들잖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서 일어나서 치우고 자. 일어나, 일어나. 뭐야? 진짜 자는 거야? 자는 척하는 거야? 진짜 자면 이 팔을 안 내려놓는다고 하던데. 한번 보자, 보자. 어머, 진짜 자네, 우리 재우. 와, 진짜 잔다. 이거 이따가 분명히 안 치울 것 같은데. 와, 우리 재우 진짜 잘 잔다.

0: 다들 뭐하시나?
1: 아이 깜짝이야!
2: 낮잠 자고 장난감 치운다며?
3: 놀이터 갔다 와서 장난감 치울게요. 다녀오겠습니다!
2: 어? 어? 예! 어? 예! 예! 재훈이야! 예!

0: 그냥 내가 치우고 말지.
1: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2: 재우 어머니, 참을성이 너무 없으시다. 그렇게 지저분한 걸 못 참으시니까 자꾸 재우 장난감을 대신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참을성 마법 시원하게 한번 쏴드릴게. 참참참 참!

그래, 내가 이걸 왜 정리해? 재우가 놀이터 갔다 와서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꾹 참고 기다려야지.

0: 이상하다. 엄마가 웬일로 내 장난감을 안 치우셨지?
1: 엄마! 엄마!
2: 그래, 재우 왔니?
1: 응? 엄마 집에 있었네요? 근데 왜?
2: 왜? 뭐?
1: 아니, 내가 장난감 밟아서 발 다칠 뻔했거든요.
2: 아이고, 조심해야지. 조심해.
1: 어? 어? 엄마가 좀 이상해.
3: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 엄마는 설거지도 빨래도

0: 쓰레기통도 비우지 않았어.
1: 그렇지.
0: 엄마는 집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아주 잘 참을 수 있게 되었던 거야.
2: 엄마! 아, 엄마! 아, 나 유치원 갈 때 뭐 입어요? 입을 게 없어요.
3: 옷이 없긴 이렇게나 많은데.
2: 아, 이거 다 안 판 거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입으라고요?
4: 왜? 참을 만한데.
2: 아니, 뭐가 참을 만해요? 내 유치원 가방. 가방은 또 어디 있어요?
3: 찾아봐. 어디 있겠지.
2: 엄마, 그러지 말고 집 정리 좀 해주세요.
3: 나중에 할게, 나중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건데 왜 그래?
2: 아, 엄마가 왜 저래, 진짜.
0: 안녕.
5: 어? 재우야, 안녕.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아, 재우야, 너 옷에서 이상한 냄새 나. 근데 너 유치원 가방은 왜 안 가져왔어?
2: 아이, 몰라!
5: 재우야!
2: 이게 다 뭐야?
0: 그 순간, 재우는 결심했지.
2: 안 되겠어. 이 장난감 내가 치워야겠어. 흥.
0: 그제야 재우는 자신의 장난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2: 다 했다. 한꺼번에 치우니까 더 힘드네. 이제 장난감 갖고 놀면 바로바로 정리해야겠어.
0: 그렇게 장난감을 정리를 다 하고 나니 다른 지저분한 것들도 눈에 들어왔지.
2: 더러운 집, 더 이상 못 참아. 엄마가 안 치우면 내가 치울 거야.
0: 그리하여 재우는 엄마 대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
2: 그동안 이 많은 일들 엄마 혼자 다 했다는 거잖아. 근데 난...
3: 재우야, 장난감 안 치워?
1: 이따가요.
3: 아휴, 내가 치우고 말지.
2: 아휴. 내 장난감 정리까지 다 엄마한테 시켰어.
6: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변했나 봐. 엄마, 미안해요.
7: 그러게 재우야, 네 할 일은 너 스스로 했어야지. 아유, 신나라. 아니, 딩동댕 삼총사!
8: 아따 크크!
9: 크크, 내가 늘 말했지? 어린이 괴롭히기 전에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10: 크크, 너! 아직도 네가 할 일 엄마한테

0: 시킨다며?
1: 내가? 아우, 냄새. 엄마, 이 부추 좀 빨아주시고요.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오늘 점심은 칼국수가 땡기니까 청양고추 송송송 썰어서 매콤하게. 오케이? 우리 엄마, 파이팅! 아, 여기 둘게요. 예? 아, 편하다. 그거는 내가 바쁘니까 그러지!
2: 핑계 대지 마, 이 녀석아. 다 큰 녀석이 엄마한테 효도를 못할 망정. 미안, 이래. 엄마한테 다 시켜!
3: 저런 녀석한텐 딩동댕 빔이 약이야! 받아라! 딩딩!
0: 딩동!
2: 딩딩!
1: 엄마, 오늘은 제가 칼국수 만들어 드릴게요. 바지락만 좀 사둬요. 둘, 셋, 뿅.
4: 크크가 사라지자.
5: 어머, 재우야, 뭐하니?
6: 엄마?
5: 우리 아들 청소하는 거야? 엄마 대신?
6: 엄마.
5: 세상에, 웬일이야, 우리 아들.
6: 엄마. 나 그동안 엄마가 집 깨끗하게 치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았어. 나 이제 내가 어지른 건 내가 꼭 정리할 거예요.
5: 우리 아들, 에휴, 다 컸네, 다 컸어. 엄마랑 같이 청소할까?
6: 네.
2: 빅동댕 청소사.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3: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0: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7: 우리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0: 최고의 달걀.
1: 어하, 이걸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을꼬?
2: 꼬꼬박 여왕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1: 닭상궁, 네 꼬꼬박 왕국의 후계자를 찾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왕좌를 물려주면 좋을꼬? 첫째에게 물려주자니 둘째가 마음에 걸리고, 둘째에게 물려주자니 셋째가 눈에 밟히고, 셋째에게 물려주자니 첫째, 둘째가 서운해할 것 같고. 아,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2: 아, 그것이...
1: 좋은 방법 없을꼬?
0: 꼬꼬다!
1: 생각났습니다.
0: 깜짝이다.
1: 그래, 그 좋은 방법이 무엇일꼬?
2: 꼬꼬닭 여왕님, 무언가 결정하기 어려울 땐 호빵아 도와줘! 라고 외치면 된다 했습니다.
1: 그래! 호빵아 도와줘!
0: 우와! 삶은 달걀 맛있겠다!
3: 나도 빨리 먹어야지.
4: 호빵아 도와줘!
3: 수첩에서 소리가 나.
0: 응? 누나한테 도와달라는데.
3: 어? 누구지? 무슨 일이지? 이야. 어? 달걀 딱지가 깜빡인다. 달걀에 무슨 일이 생겼나?
0: 맛있게 달걀 먹고 있는데 왜 달걀 딱지가 깜빡이는 건지? 맛있게 달걀 먹고 있는데 왜 달걀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3: 아이고, 입에 음식이 있을 땐 다 먹고 말해야지.
0: 어, 미안.
3: 호떡아, 마저 먹고 있어. 내가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있게. 이야!
0: 맛있어. 근데 무슨 일이지?
1: 호빵이는 왜 아니올꼬?
2: 꼬꼬당 여왕님께서 부르셨으니 곧 올 것이옵니다.
3: 어? 여기가 어디지?
2: 꼬꼬당 여왕님, 호빵이가 왔사옵니다.
3: 누구세요?
2: 어서 꼬꼬당 여왕님께 예를 갖추어라.
0: 꼬꼬당!
3: 오, 이렇게요? 꼬꼬당!
1: 꼬꼬당.
3: 저를 왜 부르신 거예요?
1: 아, 그게 내가 낳은 달걀들 중에 내 뒤를 이어 이 꼬꼬닭 왕국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찾고 있도다.
3: 아, 후계자요?
1: 누구에게 이 왕좌를 물려주면 좋을꼬?
3: 네? 그러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지.
2: 호빵이 너가 꼬꼬닭 여왕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들었다.
1: 호빵이 너라면 누굴 선택하겠는가?
3: 저라면 영양가 많고 몸에 좋은 달걀을 뽑죠.
1: 옳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닭상궁, 어서 달걀들을 들라하라.
0: 꼬꼬라!
5: 오! 둘, 셋! 꼬꼬당 여왕님을 뵙습니다. 꼬꼬당!
1: 꼬꼬당! 그래, 다들 잘 왔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꼬꼬닭 왕국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뽑겠다.
0: 꼬꼬닭! 꼬꼬닭! 꼬꼬닭! 꼬꼬닭! 꼬꼬닭! 꼬꼬닭! 꼬꼬닭!
1: 하고 싶다고 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영양가로 증명하도록.
6: 꼬꼬닭 여왕님, 첫째 달걀이 옵니다. 이 꼬꼬닭 왕국은 제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1: 허허, 꽤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왜 그래야 하지?
6: 저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근육맨들이 저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이 꼬꼬닭 왕국을 튼튼한 단백질 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1: 튼튼한 단백질 왕국이라니, 마음에 들도다. 근데 정말 근육맨들이 달걀을 좋아하는

0: 아, 그거는 직접 확인해 보시미.
1: 어떻게?
0: 아, 호빵이가 확인해 줄 겁니다. 압류!
2: 근육을 만들자.
3: 어? 어? 아, 근육맨이다.
2: 합류점.
3: 나 때문에 놀란 거야? 아, 미안해.
4: 아니. 호빵이 너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5: 부족해서 그래.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
3: 응? 부족해? 필요해? 뭐가?
6: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운동.
5: 또 하나는 단백질이 필요하지.
6: 운동은 했고 지금은 단백질이 필요하지.
3: 응? 단백질? 혹시?
6: 아, 이럴 때 달걀을 먹어주면
7: 딱인데.
3: 뭐? 달걀을?
5: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거든.
6: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3: 아, 그렇구나. 첫 번째 달걀 말이 맞았어. 고마워. 근육맨들이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8: 그것 보십시오. 그래서 근육맨들이 절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꼬꾸닥 여왕님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9: 단백질은 우리도 있다. 우리도 달걀이다.
10: 그건 맞는 말이다.
8: 응, 꼬꾸닥.
11: 저에게는 뇌님이 좋아하시는 영양분도 있사옵니다.
12: 저에게는 눈의 여왕님이 좋아하시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9: 그러니 저를 꼬꾸닥 왕국의 후계자로.
11: 왜 자꾸 나 따라한다?
12: 네가 나 따라한다.
3: 잠깐! 너희들 말이 맞는지 확인부터 하니.
10: 더다! 호빵이가 어서 가서 확인해 보거라.
3: 어, 어때? 꼬꾸닥 여왕님.
9: 후계자는 나다.
13: 뇌님, 들으셨으니 기억하시죠? 달걀 흰자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분이 무엇이옵니까?
10: 그게 뭐였지? 뭐였더라?
13: 왜 자꾸 깜빡깜빡 하십니까?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10: 맞네! 단백질!
13: 그럼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
10: 그게 누구였지? 누구였더라? 누구지?
13: 왜 자꾸 깜빡깜빡 하십니까? 혹시 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10: 기억력에? 이럴 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3: 뇌님이 왜 저러시지?
10: 내가 깜빡깜빡 이럴 때 필요한 것.
13: 정답 콜린.
10: 맞네 콜린. 뭘 먹어야 하지?
13: 정답 달걀.
10: 달걀! 딩동댕이로구나!
13: 야호! 맞췄다!
3: 우와! 그게 정말이에요? 뇌님이 기억력이 깜빡깜빡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13: 달걀을 먹어야지!
3: 오! 달걀이 뇌님의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니! 두 번째 달걀 말도 사실이었어. 그럼 뇌님을 위해서 달걀 꼭 먹어야겠네.
13: 제발 빨리 좀 먹어주겠니? 뇌님이 너무 깜빡깜빡하셔.
3: 네? 네, 그럴게요. 이야!
14: 잘 안 보여. 침침해서 잘 안 보여.
9: 네? 잘 안 보이신다고요? 어떡해.
3: 눈세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9: 눈의 여왕님이 잘 안 보이시네.
3: 뭐?

0: 달걀? 딩동댕! 달걀을 먹어야 루테인이 내게 오고.
1: 눈의 여왕님! 저는 달걀에서 온 루테인입니다. 제가 잘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덕!
0: 오! 잘 보인다, 잘 보여! 루테인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잘 볼 수 있게 해준다고.
2: 헛! 셋째 달걀 말도 사실이었어. 달걀 진짜 진짜 진짜로 꼭 잘 챙겨 먹어야겠다.
3: 진짜 진짜 진짜로 약속!
2: 달걀에는 루테인이란 영양분이 있어 눈의 여왕님을 건강하게 만들어 잘 볼 수 있게 해준답니다.
1: 하하, 그럼 꼬꼬닭 왕국의 후계자는 바로 나다!
2: 뇌님께도 다녀왔는데 달걀이 뇌님의 기억력을 좋게 만들어준답니다.
4: 그럼 꼬꼬닭 왕국의 후계자는 바로 나다!
5: 나도 루테인이 딱!
4: 나도 콜린이 딱!
1: 단백질이 딱!
5: 후계자 나다!
6: 나다! 나다! 나다! 나다! 나다!
7: 꼬꼬닭.
1: 꼬꼬닭.
5: 어찌 이리 싸운단 말이다! 아, 이 달걀들 중에 누굴 후계자로 뽑는단 말인가?
2: 꼬꼬닭 여왕님! 여기 모인 달걀들은 모두 근육을 만들고 뇌님을 똑똑하게 만들고 또 눈의 여왕님을 건강하게 만들어 잘 볼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든다고 합니다.
5: 그러니 이들 중에 누굴 후계자로 뽑는다? 아.
2: 왕국을 다스리려며 혼자서는 힘든 법. 달걀을 도와 왕국을 다스릴 친구를 데려오는 달걀에게 왕좌를 물려주심이 없다 이다.
5: 친구라.
2: 응? 꼬꼬닭 여왕님께도 닭상공님이 있지 않습니까?
5: 그렇지. 닭상공은 내게 큰 힘이 되는 친구가 맞도다.
8: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호빵이 말대로 달걀들에게도 친구가 있으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5: 옳도다! 달걀들아! 너희들이 더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는 친구를 데려오는 달걀에게 이 왕좌를 물려주겠도다!
3: 네? 네, 꼬꼬닭 여왕님! 꼬꼬닭! 꼬꼬닭, 꼬꼬닭, 꼬꼬닭!
2: 영양분이 엄청 많은데 달걀을 도와줄 음식을 만난다면 건강이 얼마나 더 좋을까? 오! 달걀 최고 딱지다!
5: 어허, 잘 찾아올 수 있을 거. 아휴,
8: 잘 찾을 겁니다. 믿습니다.
5: 그리 말해주니 위로가 되는군. 닭상공은 내게 좋은 친구다!

0: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1: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구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어떤 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커플의 비밀.
1: 누나, 이거 봐라.
2: 우와, 우리 호떡이가 키위를 먹네.
1: 나도 이제 키위 먹었으니까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2: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근데 호떡이도 파인애플은 안 먹지? 그럼 내가 먹을.
1: 어허? 안 먹긴 누가 안 먹어.
2: 우와, 우리 호떡이가 달라졌네. 과일은 입에도 안 대더니. 그래,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딱처럼 예뻐지지. 어? 뭐야? 파인애플 어디 갔어? 어?
1: 너무 맛있어.
2: 뭐야, 혼자 다 먹고 욕심쟁이. 왜? 파인애플 맛있다고? 나도 알거든. 파인애플 나도 먹고 싶었는데.
1: 아니 형아 따끔따끔 아파.
2: 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혀 씹은 거 아니야?
1: 안 씹었어. 파인애플이랑 키를 먹었을 뿐인데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야?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냐고? 왜?
2: 아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야! 오, 여기 있다. 혀세포 딱지. 내가 가서 왜 갑자기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건지 알아보고 올게.
1: 알았어, 누나. 야! 오!
3: 꺼내주세요! 꺼내달라고요!
2: 어? 뭐, 여기는...
4: 오빠가 우리 좀 꺼내줘! 꺼내달라고!
2: 키위, 파인애플! 너희들 왜 거기 있는 거야?
4: 오빠가 나 억울해! 나보고 위험한 음식이라면서 잡아가뒀다.
5: 나도 정말 억울해!
6: 여기 억울하지 않은 음식이 어딨어! 나도 억울해!
7: 거기, 넌 소화불량자로 잡혀온 거잖아!
6: 아이, 누군 소화불량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줄 알아? 호떡이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용!
2: 누구세요?
8: 나!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온 위험한 음식을 특별 관리 단속하는 다 지켜 관리소장이다.
2: 아, 다 지켜 관리소장님. 근데 키위랑 파인애플은 왜 여기 잡혀온 거예요?
8: 아, 조금 전 입안 혀 세포님이 쓰러지셨기 때문이지.
2: 네? 아, 그래서 호떡이 혀가 따끔따끔 아팠던 거구나.
8: 혀 세포님이 쓰러진 곳에서 키위와 파인애플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렇다는 건 키위와 파인애플이 범인으로.
4: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전설의 가위맨이라고요. 절 범인 취급하시면.
8: 조용! 범인인지 아닌지는 차차 밝혀지겠지. 그때까지 반성하고 있어!
2: 이거 진짜 효세포님을 쓰러뜨렸던 거야?
4: 모르겠어. 내가 입안을 지나가고 난 후에 쓰러졌다는 얘기만 들었어.
5: 효세포님, 나랑 신나게 춤추고 놀았었는데 쓰러지실 줄이야.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6: 근데 진짜 춤만 춘 거 맞아?
7: 맞거든?
9: 혀세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5: 정신 좀 놓으면 안 돼요.
2: 팀원장님, 어금니님, 혀세포님이 다치셨다면서요?
10: 혀세포 왔습니다. 혀세포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0: 깎은 평이네요. 상처가 오래 가겠는데요?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 안녕하십니까. 키위입니다.
3: 입속의 온걸 환영합니다.
4: 어금니가 잘게 씹어주겠소?

0: 천천히만 가볼게요.
1: 그래, 잘 가, 키위!
2: 안녕! 새콤달콤한 게 또 왔으면 좋겠네요.
3: 안녕하십니까, 파인애플님.

0: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1: 파인애플 잘 가.
0: 형.
2: 현 대표님 왜 이러세요?
3: 나는 씹고 팀 원장님은 함께 춤을 추고 혀세포님은 맛을 봤을 뿐인데 갑자기 쓰러졌다니까.
4: 이럴 수가.
5: 어머나 어머나, 여기 혀세포님 몸에 난 이 상처 혹시 어금니가 씹은 거 아닙니까?
4: 그런 거예요?
3: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키위랑 파인애플만 씹었다고요. 아무리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단 한 번도 혀세포를 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어금니의 자랑이라고요. 아 근데 제가 왜요?
4: 하긴 이건 어금니님 말씀이 맞아요. 호떡인 큰 빵을 한 입에 넣고 먹어도 절대 혀를 씹은 적이 없으니까요.
6: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5: 자세히 보니 혀세포님 몸에 생긴 이 상처는 가위로 자른 거네요?
3: 에? 가위로 자른다고요? 아, 저 이 입안에 가위를 든 자를 알고 있습니다.
6: 저도 압니다.
4: 누구?
2: 아밀레이스 원장님?
7: 밀레이스? 무슨 일이시죠?
3: 정말, 가위!
7: 어머나, 혀세포님은 왜 여기에?
5: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그 가위로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건가요?
4: 그런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7: 내가 가위를 들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 가위로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만 커트가 기가 막히게 자른다고요.
5: 잠깐, 방금 들어온 음식이 뭐라고 하셨죠?
3: 그게 키위랑 파인애플.
7: 키위, 파인애플은 탄수화물이 아니라서 내가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6: 어금니님, 어떻게 된 거죠?
3: 아니, 저는 그냥 그 의사세포님이 가위로 자른 것 같다고 하셔. 아니, 팀 원장님도 같이 의심하셨잖아요.
6: 제가 언제요?
7: 어떻게? 이 아밀레이스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몹시 서운합니다.
2: 미안합니다.
4: 그렇다면 누가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걸까요?
7: 나도 아니고 팀원장님도 아니고 어금니님도 아니람. 범인은 딱 나왔네요. 가위를 가진 또 다른 장.
6: 천선의 가위맨에게도 가위가 있잖아요.
3: 맞네요. 그렇다면 범인은
2: 천선의 가위맨 키위.

0: 나 진짜 억울해.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다고.
1: 억울하지? 그럼 우리 여기서 탈출할까?
0: 도망치자는 거야?
2: 있지?
1: 아니, 파인애플 너무 빠져! 희위, 난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라는 거 다 알아?
0: 어떻게 알았어?
2: 있지, 나도!
1: 아유, 파인애플 너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지금 키희랑 얘기 중이잖아! 희위, 네가 날 가위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철창 밖으로 빠져나가서 널 꺼내줄게.
0: 아, 정말? 근데 난 진짜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어. 곧 풀려날 거라고. 근데 괜히 탈출했다가.
2: 내가 해줄게.
1: 파인애플, 네가 어떻게 해?
2: 어, 나도 있어, 황금가위. 전!
1: 아, 눈부셔.
2: 키위, 너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했나? 난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다.
0: 오, 신이시여.
1: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시여. 니 저 몰라본 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 고개를 들라, 고기여. 오늘 우린 여기서 탈출한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1: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간단하게 탈출 성공! 나오십시오!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 매니시아!
3: 좋았어! 가자!
1: 가시죠!
4: 키위, 너야?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범인!
0: 범인은 파인애플이었어.
4: 뭐라고? 파인애플한테도 가위가 있어?
0: 내 가위보다 훨씬 강력했어. 고기를 한 방에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도망쳤어.
4: 뭐라고?
1: 이 녀석들!
2: 놔라고!
1: 놓으세요!
5: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도망을 치다니!
1: 너무 빨리 잡혀버렸네. 괜히 탈출했어!
4: 파인애플!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게 너야?
2: 아, 그게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 혀세포님이 단백질로 돼 있는지 몰랐지.
6: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2: 가볼게요. 형. 내 가위가 살짝 닿기만 했는데 쓰러지셨어.
1: 혀세포님.
2: 호떡이가 파인애플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제 가위가 좀 세진 상태였거든요.
4: 아, 그랬구나.
5: 파인애플, 너 정말 위험한 과일이구나.
2: 아니에요. 아, 파인애플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불고기를 만들 때 절을 넣으면 고기가 야들야들해져서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익으면 제 가위가 사라지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4: 최고 딱지가 생겼네.
5: 자, 그럼 이제 범인도 잡았으니 키위는 나오고 파인애플 들어가. 뭐해? 너도 들어가.

0: 이어서 페퍼피그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2: 개인물 있다. 예를 갖추어라.
3: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1: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1: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6: 전 페파예요. 이건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7: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8: 형들, 떡볶이 먹자.
9: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0: 진짜 맛있겠지?
11: 와, 진짜 맛있다.
12: 쫄깃해. 방금
13: 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4: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팬케이크 만들기.
15: 간식 시간. 파파 가족이 부엌에 모였습니다.
16: 오늘은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기로 해요.
17: 팬케이크? 그거 좋지.
6: 팬케이크 저도 좋아요.
15: 팬케이크는 모두 좋아하죠.
17: 팬케이크 뒤집는 건 나한테 맡겨요. 내가 도사니까.
16: 언제 도사가 됐어요? 지난번에 바닥에 떨어뜨리고 짜증내고 그랬었잖아요.
17: 내가 언제 짜증냈다고 그래. 프라이팬이 이상해서 떨어진 건데.
6: 엄마, 저희도 팬케이크 만드는 거 하고 싶어요.
16: 그래, 그럼 반죽하는 걸 같이 하자. 맨 처음 그릇에 밀가루를 넣고,
6: 오!
16: 달걀도 깨서 넣고, 우유도 넣고, 그리고 저으면 되는 거야.
6: 엄마, 제가 저을게요.
16: 그래, 페파가 해볼래?
15: 페파가 잘 저었습니다. 조지도 저어보고 싶었죠.
6: 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16: 이제 그만 저어도 되겠다. 팬케이크 만드는 동안 식탁에 앉아서 기다려요.
15: 페퍼 엄마가 팬케이크를 뒤집습니다.
6: 성공!
17: 좀 더 높이 던져도 되는데.
16: 당신 팬케이크 만들 때나 높이 던져서 뒤집어 봐요.
15: 처음 만든 건 조지 거였어요. 엄마는 팬케이크에 시럽을 뿌려줍니다. 맛있나 보군요. 이건 페퍼가 먹을 거죠.
17: 좀 더 높이 던져도 된다니까.
16: 당신 거 만들 때나 그렇게 높이 던져서 뒤집으라니까요.
6: 시럽 뿌려주세요. 맛있다.
15: 이 팬케이크는 엄마 거죠.
17: 좀 더 높이 던져서 뒤집으라니까 그러네.
16: 이제 당신 팬케이크 만들 차례예요. 마음껏 높이 던져서 뒤집어봐요. 오, 맛있어.
17: 모두 잘 보고 있지? 팬케이크를 맛있게 만드는 비결은 높이 던져서 뒤집는 데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던진다.
6: 아빠도 참.
17: 이런, 너무 높이 던진 모양이군.
16: 어쩌면 좋아. 마지막 팬케이크였는데.
17: 어쩌긴, 떼어내서 먹으면 되지.
15: 저런. 파파바 손이 팬케이크에 닿지 않네요?
16: 걱정할 거 없어요. 떨어지게 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얘들아, 위층에 올라가자. 이쪽이야.
15: 파파 엄마가 뭐 하려는 걸까요?
16: 엄마가 새까지 센 다음에 우리 모두 펄짝펄짝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뛰어.
17: 위에서 뭘 하는 거지?

0: 성공입니다. 팔팔빠 팬케이크가 떨어졌네요.
1: 팬케이크가 아빠 얼굴에 떨어졌어요.
2: 위에 시럽을 뿌려줄까요?
3: 그래, 부탁해요. 하나, 둘, 셋, 간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1: 엄마, 아빠의 외출.
0: 엄마, 아빠가 저녁에 외출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죠.
1: 할머니! 할아버지!
4: 할머니! 아버지!
5: 잘 있었니, 우리 아기들?
3: 잘들 있었니?
2: 페파, 조지, 얼른 침대로 들어가.
3: 잘 자라, 우리 귀염둥이들.
2: 잘 자라, 좋은 꿈 꾸고.
1: 엄마, 안녕. 아빠, 안녕.
5: 어쩜 착하기들도 하지.
2: 얘들아, 이제 얼른 자야지.
1: 네, 엄마.
5: 어쩜 저렇게들 착할까?
0: 엄마, 아빠가 차를 타고 갑니다.

0: 우리 페파랑 조지 참 착하죠? 엄마가 자라고 하니까 금방 자는 거 봐요.
1: 그러게, 우리 애들이 정말 착해.
2: 조지, 자는 거 아니지?

0: 걸까요?
1: 우리가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겠군.
2: 페파, 조지, 아직 안 자니? 잘못 들었나? 곤하게 자고 있네요.
1: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들은 소리는 페파랑 조지가 낸 소리가 아니었나 봐.
2: 이제 아무 소리 안 들리네요.
1: 그러게. 이번엔 정말 잠이 든 모양이야. 그럼 텔레비전이나 좀 볼까?
3: 오늘은 장미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오호! 내가 좋아하는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이군.
3: 이 장미는 특히 가시가 많은 장미인데요. 가지치기를 하실 때는 위쪽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곁에 나오는 싹을 잘라내고.
4: 할머니!
2: 페파? 조지? 아니 왜들 안 자고 내려왔니?
4: 우리 지금 하나도 안 졸려요. 텔레비전 보면 안 돼요?
2: 그래, 와서 보렴. 텔레비전 보다 보면 잠이 금방 올 테니까.
3: 아이슬란드 장미는 원예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장미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곳에서는 고개를 숙이기가 쉽죠.
4: 이 프로그램은 너무 재미없다. 아우. 할아버지, 우리 높이 던졌다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주세요.
1: 알았다. 하지만 둘 다 한 번씩만이야. 위! 아이고, 전보다 훨씬 무거워진걸. 이번엔 조지 차례다 이거지. 위!
4: 다시 저요. 위! 할아버지 더 높이요.
2: 이제 그만하렴. 할아버지 힘드셔.
4: 알았어요. 할머니, 우리 잡기놀이 해요. 할머니가 수울래. 저 잡아보세요.
2: 페파 잡으러 가자.
5: 엄마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6: 페파랑 조지가 잘 자는지 모르겠네.
7: 다녀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애들하고 같이 어머님 아버님도 잠드셨군.

0: 이어서 도토리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 바르게 달리는 힙포즈.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

0: 버스! 성공이다!
1: 사건 발생!
0: 도망쳐! 나 잡아봐라!
2: 보조로 확인! 수업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야! 꼼짝마! 사건 종료! 수업 옥스퍼드!

0: 존경하는 공간에 서는 순간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1: 어머! 여기 너무 괜찮네. 위치 좋고 내부도 널찍하고.
2: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부동산의 전문가시라는 얘기 들었어요.
1: 뭐, 팩트긴 하지.
2: 제가 땅을 거래하게 되면 같이 가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실수할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계약서랑 다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전 그대로 따를게요.
1: 정말? 아유, 너무 잘 생각했어. 걱정 마, 미란 씨. 내가 1부터 100까지 싹 다 살펴보고.
0: 못 도와드립니다.
1: 못 도와줘.
3: 부장님?
2: 아, 그쵸. 많이 바쁘실 텐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죄송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1: 아니, 미란 씨, 그게 아니고.
0: 맞아요. 계약은 무서운 겁니다. 미란 씨도 알잖아요. 글자는 영원히 남아 책임을 묻는다는 거.
4: 이따가 은행에서 확인 전화 한 통 올 거니까 당신은 그냥 내내 대답만 해.
2: 알았어요.
0: 그런 무서운 일을
1: 어째서 간단히 남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2: 선생님,
0: 장담하죠.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1: 세상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테니까.
5: 아유, 저녁 시간 딱 맞춰 왔구나. 우리 며느리 시장하지? 어서 와 앉아. 수선애비가 너 몸이 허하대서 해신탕 좀 끓였다. 문어, 전복 다 좋은 걸로만 사다 끓였으니까 양껏 먹어. 자, 이거 받아.
2: 이게 뭐예요, 어머니?
5: 실은 말이다, 그동안 너 출장 미용이란 거 내가 좀 떼서 모아뒀어. 애비 눈치 볼 거 없다. 일 좀 하면 어때? 너 착해 빠져서 또 누구 돈 빌려주고 그럴까 봐 내가 챙겨뒀지. 은행 이자까지 알뜰하게 쳐서 넣었으니까 세봐.
2: 어머니.
5: 이런 얼빠진 놈! 정신 나간 놈! 나사 빠진 놈!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네 아버지랑 나랑 인부가 바뀐다고 무릎 꼬아가며 지하부터 벽돌 하나하나 올렸어.
4: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엄마 엘리베이터 있는 큰 건물로 모시려고.
5: 시끄러워! 어쩔 거냐? 이걸 어쩔 거냐고.
4: 엄마가 그랬죠. 사람이, 넌 사주에 귀인이 있어서 위기마다 꼭 동아줄 내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5: 뭐라는 거야 이놈이?
4: 그게요, 어머니. 수선애미가.
5: 세상에, 세상에, 나 행덕스님 말이 맞았어. 우리 수선애미가 귀인이라더니 그 말이 꼭 맞았다. 안 그러니 애미야? 그 자갈밭이 그렇게 나오르다니. 부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지?
2: 우리?
5: 어떻게 결심이 섰어? 질질 끌거 없다 애미야. 부동산은 타이밍이야. 내 이름 세 글자 박혀있는 거 아님? 아무것도 내 거 아닌 거야. 남편도 자식도.
2: 네, 결정했어요, 어머니.
5: 그래, 그래.
2: 그러니까 땅은...
5: 땅은?
2: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땅이니까요.
4: 내 땅? 이런 배은망덕한...
5: 그래, 그래. 맞다, 수선애미야. 우리 며느리 땅 맞지? 누가 아니래. 싸우지 마라. 여긴 우리가 정리할게. 들어가서 푹 쉬어.
3: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주르르 나오네요. 나가람 씨, 부채가 상당합니다. 이건 무미라님 자택 건물 등기부 등본인데요.
0: 역시 다소가거는 건물에 은행 몇 개가 들러붙어 있는 거야.
3: 그런데요, 부장님, 나가람 씨 상황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0: 그야 사고치는 앞발을 둔 장녀의 촉이랄까. 나가람 쪽은 계약 마무리하고 계속 팔로우하죠. 아무래도 뭔가 한 방이 남아있을 것 같군요.
4: 엄마는 그냥 들여보내면 어떡해요. 알아들을 때까지 붙잡고 설득을 해야지. 아이, 쟤는 진짜 어이없어. 혼자 착한 척 다 하더니 내 땅이라고 딱 선긋는 것 좀 봐. 여태껏 잘해준 은혜도 모르겠지.
5: 신경이 이놈아. 너 같은 놈 안 죽이고 살려둔 게 선녀님이다. 응? 내가 낳은 것만 아니면 너는...
4: 엄마!
5: 당분간 납작 엎드리고 있어. 도장 찍은 건 수선애미니까 여차하면 튕겨나가는 수가 있어.
4: 수선엄마는 안 그래요. 아니, 못 그래. 겁이 얼마나 많은데.
5: 멍청한 소리. 여자한테 돈이 뭔지 알아? 쑥이랑 마늘이다. 먹고 사람이 돼버리면 동굴에 더는 못 가둔다는 것만 알아. 또 이 미련한 놈아.
4: 에이, 그럼 어떡해요.
5: 수선애미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건물은 절대 안 뺏겨. 분명히 뭔가.
6: 새로운 아이돌 오리진 단독 콘서트. 7월 7인 도리 체조 경기장에서 만나요.
5: 방법이 있을 거야.
1: 웬일로 미란이 네가 우리를 다 불러 모았대?
5: 그게 양순언니 오면 얘기할게요.
1: 양순이?
7: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양순이는 아침부터 와 있었지.
5: 언니! 취직했다는 데가 도토리 카페였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7: 아니 그게 일 느리다고 금방 잘릴까봐 말 안 했지.
5: 아,
0: 약해지면 안 돼, 모미란 씨.
7: 근데 미란이 너 언니들한테 말하고 싶다는 게 뭐야?
5: 아, 그게 그러니까 아, 그 땅이 있는데요.
0: 여기서 또 마음 약해지면.
1: 뭐라고? 안 들려. 얘가 땀을 왜 이리 흘려? 너 석류즙 좀 더 마셔야겠다.
5: 아, 소수건.
0: 이게 당신 운명인 거야.
7: 수선엠이 바로 안 들어오는 거 확실하지?
4: 네, 팬클럽 아줌마들 만나러 갔대요. 아주 그냥 이제 대놓고 나가. 점심 먹고 온댔으니까 실컷 뒤져봐요, 엄마.
7: 서류는 찾아놨는데 도장이 하늘 채세도 안 보여. 가람이, 넌 엄마가 하라는 거 하고 있어?
4: 아, 그야 당연히 하고.
7: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건물은 절대 안 뺏겨.
6: 7월 7일 도리 체조경기장에서 만나요.
7: 저놈이지? 수선애미가 쫓아다녔다는 게.
4: 눈썰미도 좋으셔. 바로 알아보세요.
7: 잘생겼으니까 수선애미도 저기 놀러가냐?
4: 그때 나한테 들키고 싹싹 빌면서 이제 안 간다고 했어.
7: 가람아, 당장 콘서트 티켓 구해둬라.
4: 티켓이요?
7: 수선애미 저기 보내버리고 그날 다 끝내버리자고. 서류랑 도장 찾아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야.
4: 민감을 훔치자고요?
7: 건물을 구하는 게 먼저야. 용서는 나중에 빌어도 돼. 그러니까 넌 참말 말고 터부터 구해놔. 알았지?
4: 아, 당연히 엄마 말대로 구해놨죠. 도장이나 얼른 찾아봐요, 엄마. 그거 없으면 말짱 꽝이니까. 어, 손님 왔다. 끊어요.
7: 아휴, 여기도 없네.
8: 아우, 죄 쏟아졌네. 오늘 너답지 않게 왜 그리 덤벙대?
5: 아, 그 괜찮아요, 두리 씨. 내가 정리할게요.
0: 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해서.
1: 두리 씨, 오늘 저녁 오리진 생일 건 올 거지?
0: 아니요, 회사 업무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8: 미란이도 못 오는데 두리 씨까지? 너무 아쉽다.
0: 네, 그럼 다음에 뵙죠. 더 이상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모미란 씨.
7: 가람아, 찾았다. 아유, 찾았어.
4: 아유, 엄마, 손님 계세요.
7: 어머, 그래.
4: 아, 촬영은 다 됐고요. 내일 아무 때나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9: 네, 감사해요.
4: 신기하다니까 정말. 아, 뭐든 엄마가 찾으면 나오잖아. 난 못 찾았는데.
7: 위임장 줘봐. 얼른 지금 유니버스에 연락하자. 아유, 오늘 다 끝내버려. 애비야, 이게 뭐냐?
4: 엄마, 이거 안방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아, 이거 오리발인가 뭔가 하는 놈 굿즈잖아.
7: 굿즈? 이게 뭔데?
4: 아, 진짜.
1: 어? 넌 무슨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니? 인감도장 잘못 보관하면 큰일 나.
5: 저도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불안해서.
0: 모쪼록 행운을 빌어드리죠, 미란 씨.
1: 아우, 야, 여기 핸드크림도 떨어졌다.
7: 아, 가람아, 너 혹시 수선애미 가방 속은 안 봤냐?
4: 에? 가방? 에이, 설마 인감을 들고 다닐라고?
7: 거기 말고는 다 찾아봤어. 수선애미가 가방에 넣고 다니는 빨간 주머니. 느낌이 와.
4: 아, 그거 뭔지 알아요? 화장품이랑 이거저거 들어있는 거? 아이, 근데 그건 수선 엄마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는 건데 어떻게 빼내지?
7: 너 콘서트 티켓 구했댔지?
4: 응, 10만 원짜리 표를 50에 팔더라고, 이 사기꾼들이. 건강한 공연 문화를 위해 암표 거래는 근절되어야 해요.
7: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헐거진 놈이. 수선애미 지금 빨리 들어오라 그래. 티켓 주면 좋아, 날뛸게다. 그럼 네가 직접 공연장까지 차로 데려가. 예.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이번 미션은 가람포토 잠입이라 이거죠?
10: 동네 주민으로 자연스레 접근하셔서 스케치만 살짝, 뭐 워낙 잘하시니까.
1: 좋아요. 나 사장은 꼴보기 싫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탐정의 일이니까.
4: 아, 저기 손님, 벌써 이게 3,000장째인데.
1: 이 포즈 어때요? 기품 있죠? 배경엔 페루 사유 궁전을 합성해줘요.
7: 가람아, 찾았다, 찾았어.
4: 아이씨, 엄마, 손님 계세요. 버킹엄궁이요? 알겠습니다. 아, 촬영은 다 됐고요. 내일 아무 때나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1: 네, 감사해요. 아니, 버킹엄궁이 아니라 페루 사유 궁전.
7: 빨리 찍고 유니버스에 연락하자. 네. 오늘 안에 다 끝내버려.
4: 아유, 엄마, 이거 안방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이거 그 오리발인가 뭔가 하는 놈 굿즈잖아. 게이.
1: 커튼이 두꺼워서 잘 안 들리네.
7: 너 콘서트 티켓 구했댔지? 그럼 네가 직접 공연장까지 차로 데려가. 그 다음에 틈을 봐서 사고를 내는 거다.
1: 사고를 내는 거다. 사고? 이놈들이 설마. 당신들 대체 미란 씨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뭐야, 다 어디 간 거야? 나사장! 야, 나가라! 사람 여기 있다고!
11: 사장님께서 모미란 씨를 더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모미란 씨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못해요. 이대로 어영부영할 것 같습니다. 나가람 씨 쪽 플랜도 준비해둬서 다행입니다.
1: 오소온 탔죠? 오소온! 야, 오소리! 안 들려!
3: 네, 아니, 에이전트 블랙홀.
1: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급한데! 둘이 잠정을요!
3: 옆에 계세요. 전화로 하겠습니다.
1: 둘이 씨, 미란 씨가 위험해!
11: 네? 위험하다뇨?
1: 오늘 밤에 미란 씨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있지? 거기 데려다주면서 해코지를 하려는 것 같다.
11: 미란 씨는 오늘 콘서트 안 갑니다. 티켓도 처분했어요.
1: 아니! 그 인간들이 뭔가를 지잡듯이 찾고 있었다니까. 아무래도 그걸 미란 씨가 갖고 있는 것 같아.
12: 넌 무슨 인감 도장을 들고 다니니?
11: 제가 확인해보죠.
1: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

0: 두리 씨, 잘못 가져간 물건이 뭐예요? 없어진 게 없는데.
1: 미라 씨, 지금 남편분과 콘서트장 가고 계시죠?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그냥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0: 두리 씨,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중이라 소리가 잘... 제가 나중에 다시...
2: 네? 미라 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1: 미라 씨! 모미라 씨!
0: 두리 씨,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중이라 소리가 잘... 제가 나중에 다시...
2: 네? 미라 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1: 미라 씨! 모미라 씨!
0: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왜 갑자기...
3: 아이고, 이걸 어째... 나 고양이를 친 것 같아.
0: 고양이를요? 안 보이는데...
3: 거기선 안 보이지. 당신이 나가서 좀 살펴봐주면 안 될까? 나 옛날부터 피 보면 어지럼증 오잖아. 돌아갈 때 운전 실수하면 어떡해? 어?
0: 무서운데...
3: 그 뒤쪽도 봐봐. 어? 대충 보지 말고 꼼꼼하게.
4: 안 봤습니다, 부장님. 단톡방도 확인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
5: 내려서 찾아봅시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했으니 주차장부터... 정말...
4: 모미라님 괜찮아 보이는데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5: 글쎄요, 저 미소가 난 어째 쎄한데요?
4: 네?
5: 아닙니다. 기왕 온 거 공연장 입장하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죠.
3: 공연이 3시간이랬지?
0: 아,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내일이 오리진 생일이라 12시 땡하면 다 같이 축하 노래 불러줘야 하거든요. 5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6: 잠시 후 입장을 시작합니다. 관객분들은 로비로 그래, 모여주십시오.
3: 오히려 잘 됐네.
0: 네?
3: 자, 가방. 그럼 난 간다.
0: 저기, 고마워요, 여보. 티켓도 구해주고 데려다주고 가방까지 들어주고 꼭 옛날 당신으로 돌아간 것 같다.
5: 네, 모미라 씨. 갑자기 전화 끊어서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아니 별일 아니었어요. 근데 두리 씨, 아까 왜 갑자기 차에서 내리라고...
7: 불길한 꿈을 꿨다고 하세요.
5: 그게 실은 미란 씨가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꿔서요. 하도
1: 생생한 꿈이라 걱정했는데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0: 제 걱정해주신 거예요, 두리 씨? 근데 어쩌면 그 꿈 길몽일지도 몰라요.
5: 길몽이요?
0: 지난번에 두리 씨한테 말했던 제 꿈 이루게 될 것 같아요. 제 미용실이요. 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운 좋게 그렇게 됐어요. 주말 지나면 도장 찍기로 결심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 있죠. 혼자서 이렇게 큰 계약을 한다는 게
7: 사실 저한테 혼자서 하신다고 한 거 맞죠?
0: 꿈은 반대라고 하니까 들으실 꿈이 길몽 맞겠죠?
5: 네, 분명히 길몽 맞을 겁니다. 미용실 오픈하면 꼭 머리하러 가겠습니다. 콘서트 재밌게 보시고요.
0: 네, 오늘 오리진 키 제대로 받아서 도장 찍으러 갈게요.
8: 입장 전에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부탁드려요.
0: 저 이제 들어가야 해요. 그럼 다음에 봬요, 두리 씨.
9: 드디어 끝났네요, 부장님. 미라님도 행복, 회사도 행복, 다 해피엔딩이네요.
5: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오늘은 별일 없이 끝났으니 다행이지만요. 사무실로 갈 건데, 소은 씨는요?
4: 저는 가시다가 가까운 지하철역에... 잠깐만요, 부장님. 법무팀에서 왜 이 시간에... 네, 정 실장님.
9: 아, 비구역 계약이요? 수일 내로 소유주 본인이 직접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올 겁니다.
4: 소유주 남편이요? 그쪽은 서류가 미비해서...
9: 네?
4: 나가람 씨가 2시간 후에 계약하자고 했다고요?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고요?
5: 인감 도장을 위조했거나 훔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까 들었잖아요.
4: 모미란 씨, 폰도 꺼져 있는데 어쩌죠?
5: 아직 나가람 씨가 여길 빠져나가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죠. 소은 씨는 회사로 돌아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세요.
4: 그런데요, 부장님. 찾을 수 있을까요?
10: 미란아!
11: 언니들!
12: 어떻게 된 거야? 못 온다더니.
0: 수선 아빠가 티켓을 구해줬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12: 어머!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됐대?
11: 언니!
12: 아유, 우리도 이만 줄 서러 갈게. 끝나고 같이 가게 연락해.
0: 네, 언니. 잠시만요. 당 떨어지지 않게 사탕 하나씩...
12: 왜? 어? 사탕 없어? 없으면 됐어.
0: 도장이 없어졌어요, 언니. 없어.
12: 도장? 무슨? 네가 갖고 다니던 인감 도장 말하는 거야? 진정해. 도장 잃어버렸다고 당장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니까 침착하게 찾으면.
10: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13: 수선 아빠가 훔쳐간 거야.
12: 자, 여러분. 가자 미란아, 언니가 도장 찾아줄게. 어디 잡히기만 해봐. 머리카락 다 뽑아버릴 테니까.
13: 그럼 어디든 콘서트는요?
12: 지금 콘서트.

0: 거기 아저씨!
1: 들어둬야 해.
0: 아저씨 잠깐만요!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헐! 아, 님들! 저 아저씨가 방금 오리진 욕했대요! 그 안티바론 명예훼손 그런 거요!
2: 온통 미친 인간들 뿌리고만 빨리 빠져나가야지. 원.
3: 저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0: 에? 그러니까 방금 오리진 안티팀 조사는 못했는데.
4: 오리진 라이브 야? 더럽게 못한다고! 오토튠 없으면 앨범 못 낸대요!
3: 뭐야?
5: 아니 미쳤나! 저도 들었어요! 오리진 탈모 수술했대요! 정수리에만 3만 불씩 못다고 했어요!
6: 아저씨 지금 뭘 했어? 팬들이 순위 조작했다고?
2: 예? 아 제가
3: 아저씨 언제... 유비통 팬이지?
5: 맞네! 우리 오리진 분열시키러 온 스파이 맞네!
2: 아 저 아니에요?
3: 어딜 숨어! 나도 유비통!
0: 조성님 여긴 어떻게...
7: 내 초능력에 약점은 없다고만 해두죠.
0: 네? 미란님은요? 드릴 말씀이...
8: 5분 뒤 입장 마감입니다. 모두 서둘러 주세요.
2: 여보. 아, 여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당신이 포장을 뚫었...
0: 장담하죠.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9: 유니버스 그룹 오서훈 씨 맞으시죠?
0: 세상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테니까.
10: 네. 제가 B구역 소유주 모미란이에요.
11: 정말 어려운 걸음하셨습니다, 보사장님. 부군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10: 제 땅이니까 제가 와야죠.
11: 그럼요. 이 땅의 진가를 30년 전에 알아보신 분답습니다.
12: 아, 네. 이제부터는 저와 계약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10: 잠깐만요.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11: 편히 말씀해 주세요, 모사장님.
10: 도토리 문화센터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12: 아, 그건 좀 무리한 요구입니다. 저희 더 유레카의 돈앤매너에는...
11: 그렇게 하시죠.
10: 정말요?
11: 사실 저희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아닙니까? 그런 소중한 곳을 없앴다간 쇼핑몰 오픈부터 미움을 받게 될 테고... 아, 오히려 잘 됐습니다. 문화센터 건물이 노후화됐으니...
0: 우리 무슨 꿍꿍이지...
13: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워낙 큰 금액이라 정산까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중간중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0: 감사해요, 소은 씨. 그럼 전 가볼게요. 참, 두리 씨한테도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13: 네, 부장님께도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6: 네?
0: 그럼 이만...
10: 저기 혹시 제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4: 아, 저기 유니버스 직원분이랑 같이 계시던 테이블 맞죠?
10: 네?
4: 단골이시라 기억하거든요, 고드리 부장님.
10: 아, 이렇게 늦게 연락드렸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14: 저희 부장님 덕분이죠, 뭐. 끝까지 미란님을 믿고 기다리셨거든요.
10: 혹시 그분도 오늘 계약 자리에 오시나요?
14: 아니요. 저희 부장님은 급한 출장이 있으셔서...
10: 그거 참 아쉽네요.
15: 아, 이거 봐라, 이거.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쁘다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나 좀 내버려 두라고!
0: 그만 갈게요.
16: 아, 벌써? 아, 자고 가지 왜?
0: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나한텐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더니.
16: 어?
0: 반찬은 하나한테만 갖다 줄게요. 난 어차피 가져가 봐요.
15: 좋아. 옛날엔 사는 게 바빠 몰랐지. 근데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래도...
0: 가요. 아, 오다 보니까 이 동네 문화센터 생겼던데 식물 기르기 강좌도 있더라고요.
15: 어? 아, 그래.
17: 관리실에 신고도 없이 새벽에 이사를 나가셨어요. 저희도 아주 곤란합니다.
0: 모두 다르게 산다. 삶은 대체로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을 나눠주지만 누군간 그걸 함부로 쓰다 잃어버리고 누군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쓰고 누군가는 잘 다듬어
18: 살며시 다가간 그대
0: 스스로를 구원한다.
13: 비 오는데 들어가 계세요, 부장님. 사다 드릴게요. 어차피 거기 가실 거잖아요. 맛없지만 포인트 두 배인 김밥집.
0: 아니요, 오늘은 전복 솥밥 먹으러 갈 겁니다. 조금 걸어야 하니까 도보 포인트 어플 켜세요.
13: 네, 부장님.
12: 사장님, 도토리 문화센터 말입니다. 정말로 그대로 두실 겁니까? 동네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11: 멍청하긴. 문이 열려 있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0: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아낸 타기3 송수주 회원의 정보는 1년 전까지 실쓰기 교실 회원이었다 그것뿐이군요.
1: 네. 세미 회원님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흔적이 뚝 끊겨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숨기라도 한 것처럼요.
0: 1년 전에 수업을 들었으니 기억하는 사람이 센터에 있을 겁니다. 여러 회원들과 접촉할 방법만 있다면...
2: 아, 마이크 테스트. 예예. 도토리 문화센터 자치위원장 지옥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야트마켓도 군데군데 험하니까 1인 1조로 출발해 주세요. 눈여겨본 회원 있으면 이참에 친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시간 후에 팔각정에서 볼시래.
3: 아, 저기 혼자 회원님 나랑 같이. 어머, 경수 회원님 작업쓰면 나랑.
4: 잘 안 들려.
0: 저랑 가시죠.
3: 드리 회원님! 숙회 오면 참 재밌어요.
0: 세미 회원님도 송수지 씨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셨죠?
3: 네, 워낙 조용한 사람이라 잘... 어머나, 저건! 드리 회원님 손!
0: 제가 걔도 아니고 손은 왜요?
3: 손! 성문! 머리숱 많은 녀석이 상수리나무 도토리, 털모자 쓴 애는 신갈나무, 얼굴 홀쭉한 아이는 졸참나무 도토리예요. 다 다르게 생겼죠?
0: 아, 도토리는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3: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다람쥐들은 겨울을 나려고 도토리를 땅에 묻어두는데 문제는 건망증이 심해서 숨겨둔 곳을 잊어버린대요. 10개 묻으면 9개는 못 찾는다나.
0: 그거 참 안 됐네요.
3: 근데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랍니다. 잊혀진 도토리들이 쑥쑥 자라서 이렇게 참나무 숲을 만드는 거니까.
0: 재밌는데요?
5: 자, 오늘의 식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옆에 왕잠자리 안경은 진정순. 오늘의 목표는 송수지에 대한 반문조사. 그리고 저들의 호감을 사야만 한다.
3: 참 맛있네. 어?
1: 부장님, 시니어 유머 모험집은 절대 안 돼요. 어른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활짝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싹싹한 인사. 그거면 충분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5: 좋다. 결투 신청을 받아준다.
0: 네? 실패.

0: 이어서 AI 석학 특강 넥스트 비전이 방송됩니다.
1: 감독님, 3년하고 7개월이면 날짜로 1308일이고 시간으로 치면 31,390비 시간이에요.
2: 너 이 콩나무가 왜 안 크는 줄 아냐?
3: 네 부정적인 기운 때문이요.
1: 아니...
4: 혁명이 필요해. 단두대.
5: 답답해. 남자가 패기가 있어야지. 패기가 수염을 잡아채야지.
6: 그냥 둬? 이 바보야.
1: 그거 뽑으면 아플 텐데. 나 오늘 일 못해요.
7: 못하긴 뭘 못해. 얼른 일 나가. 에라 모르겠다.
5: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시끄러워.
1: 정숙.
8: 아니 담배 하나.
1: 자네가 감옥 맛을 못 봐서 그래.
8: 끝장냅시다.
1: 진짜 마저 죽으면
8: 수염 내놔요.
1: 사랑해요. 올 가을엔 국수 드시러 오세요. 진짜요.

0: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1: 착한 발생.
0: 도망쳐. 나눠봐봐라.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호.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2: Okay, my name is Terence Tao. I'm a professor of mathematic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EBS 뉴스입니다.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고, 초등교사의 우울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과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이진우 한일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0: 네, 초등교사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교사의 우울 위험군이 일반 국민의 6.5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정 직업군에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예, 이번 연구는 현직 초등교사 2,179명의 응답을 분석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조사하는 국가통계와 동일하게 PHQ-9이라는 우울증 선별 도구를 사용했고요. 10점 이상 인군을 우울군으로 삼았습니다. 여성 초등교사의 우울군은 39.6%로 일반 여성 국민 6.1%에 비해서 6.5배 높았습니다. 어떤 직업군에서 특정 질병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다면 그 일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초등교실에는 다른 직업군이나 중등, 고등교사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업뿐 아니라 생활지도, 돌봄, 학부모 응대까지 다양한 업무를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민원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번 대응하면 되는 단순한 상대가 아니고 이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울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연구는 이제 자발적으로 응답한 결과라서 힘든 분들이 더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고려하더라도 일반 인구에 비해서 6배가 넘는 유병률을 보인다고 하면 초등교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실제로 학교에서 겪는 폭언이나 악성 민원, 감정 노동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정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1: 예, 예상밖의 결과를 봤는데요. 폭력 노출과 감정노동 부담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달 사이에 언어폭력을 겪었다는 교사가 28.7%였고, 모욕적인 행동을 겪었다는 분들도 33%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에서 조사하는 근로환경조사라는 곳에서 이제 같은 문항을 조사했을 때는 각각 응답이 4.7, 2.9%여서 큰 차이를 보였고요. 감정 노동도 심각한데 속마음과 다르게 웃어야 하는 이른바 감정 부조화 위험군이 97.4%로 사실상 전원에 해당됐습니다. 근데 교사는 보호 매뉴얼이나 권한이 없다는 응답도 88.4%여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였고, 콜센터 노동자의 경우는 악성 전화를 끊을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교사는 그 교실을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 요인을 보정한 추가 분석에서도 높은 노동 강도, 감정 노동, 폭력 경험은 심한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울 위험이 폭력 겪은 교사는 1.5배, 감정 노동이 심한 교사는 1.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0: 네. 조사에 참여한 교사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요. 몸이나 마음이 아파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사들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네. 질문하신 부분, 이제 프리젠티즘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수업과 학생 지도를 누가 맡을지 걱정해야 되는 구조가 그 프리젠티즘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일반 임금 근로자는 4.5%만 경험을 했지만, 교사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경험을 하고 있었고요. 또 병원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담임 업무나 수업 결손 같은 업무 특성을 선택한 비율이 87.2%나 됐습니다. 초등교사 담임은 하루 종일 학생과 연결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교사 한 명이 쉬면 다른 교사가 그 수업을 대신하거나 업무를 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동료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상당한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가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걸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0: 네. 공무상 병가 얘기가 나왔는데, 공무상 병가를 신청해 본 교사는 7.6%에 그쳤는데요. 교육 활동 중에 정신 피해를 입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거나 또 병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1: 네, 조사 응답자 중 공무상 병가 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분이 7.6%였고 승인율은 아닙니다. 승인율이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 실제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진 않았었고, 조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이유들을 보면 대체 인력이 없다는 문제와 자신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됐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다른 질환과 좀 다르게 여러 사건과 부담이 누적돼서 경과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겪었고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왜 우울이 왔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장기간 봐야 됩니다. 골절사고는 원인이 분명하지만 민원전화와 폭언이 수개월 걸쳐서 쌓인 우울증의 경우는 무엇이 원인인지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승인될지 또 승인

0: 뭐 산재 과정에서도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좀 어렵다는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실제로 신청한 165건 중에 정신질환이 35.2%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턱을 넘은 분들에게는 정신질환의 호소가 가장 많았고, 사실 신청이 적다는 건 문제가 적다는 뜻이 아니고 문턱이 높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1: 네. 정신건강 문제야말로 참 심각해지기 전에 위험신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교사들이 어떤 우울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보호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0: 네, 현재는 조기 발견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우울감을 호소한 교사가 76.5%인데 반해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은 28.7%에 그쳤습니다. 반면 한달 넘게 병가를 쓴 교사의 원인 1위는 정신질환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상당히 나빠지고 나서야 장기 휴직으로 어렵게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힘들다고 말할 때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원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정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겠고요. 또 고위험군은 전문적인 평가로 연결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폭력이나 심각한 위험을 겪은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는데 이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상담과 진료를 신속하게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신뢰를 위해서는 건강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낙인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체 인력이 있어야 실제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미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또 충분히 치료받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요. 현재 지원 체계에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까요?
0: 네, 일정 부분은 이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지원 실제 휴직과 업무 조정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교사에게는 충분한 회복할 시간과 대체 인력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복귀할 때는 본인의 의사와 또 의료진의 평가를 바탕으로 수업과 행정 업무 부담, 민원 대응 업무 등을 좀 조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 업무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폭력이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 대책도 먼저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후 돌아왔는데 그 환경이 그대로라면 회복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의료진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고 복귀 후에도 적응 상태를 확인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초등교사를 감정노동자로 인정하고 또 보호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제언도 나왔는데요. 교사 개인의 회복 노력에만 맡기지 않으려면 교육당국이 또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제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0: 예, 민원 대응의 주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언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교사가 대응을 멈추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대응은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맡아야 됩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고 직원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데 교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대체 인력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상시적인 대체 인력이 없으면 사실 감정노동을 인정돼도 상담을 늘려도 병가 제도를 고쳐도 결국 교사는 아픈 몸을 이끌고 교실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제됐을 때 교사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교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학생들의 배움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뉴스에서는 수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정작 장바구니 물가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월급이 3% 오르고 물가도 3% 올랐다면 살림살이는 그대로인 걸까요? 경제학 교과서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가 다른 이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경제를 판단하는 방식까지 정태성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요즘 뉴스를 보면 뭐 경제가 좋아졌다는 그런 기사가 숫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을 보면요. 참 배추 한 포기 사과 하나라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뉴스 속 경제와 장바구니 속 경제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1: 네, 핵심은 누구의 경제를 보느냐입니다. 수출 1조 달러, 그리고 성장률 3.7%는 나라 전체의 숫자입니다. 반도체가 잘 팔려서 GDP가 올라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출의 과실이 제 월급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반면 마트에서 사과 한 봉지 가격은 제 지갑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돈이죠. 경제학에서는 전자를 거시경제 지표, 후자를 미시적 체감 경기라고 부르는데 이 둘은 사실 같은 경제의 다른 얼굴입니다.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인간은 구조적으로 미시적 체감 쪽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0: 그러면 경제 지표와 실제 체감 경기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좀 숫자로도 볼수 있을까요?
1: 네, 숫자로 보면 간극이 아주 선명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3.7%로 잠재 성장률 1.66%의 두 배가 넘고 초과 세수만 6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을 보면 실질 임금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7월 기준 1인당 실질 임금은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8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8% 감소했고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9%로 2026년 전체로 보면 전년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즉, GDP는 역대급인데 국민은 지갑을 열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다는 거시 지표와 살림이 팍팍하다는 미시 현실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수출이나 뭐 GDP가 늘어도 개인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시경제 지표보다 물가나 실질 임금에 더 민감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한데요. GDP나 수출은 나라 전체의 총량 지표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263%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해당 기업과 주주에게 돌아가지 소비자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물가와 실질 임금은 제 월급에서 제 지갑으로 바로 이어지는 가계 지표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소비는 가처분 소득, 즉 내가 쓸수 있는 돈에 대한 함수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GDP가 올라도 내 가처분 소득이 줄면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정확히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출과 세수는 역대 최대인데 실질 임금은 4개월째 마이너스이고 소매 판매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거시 지표보다 장바구니에 민감한 것은 장바구니가 실제로 자기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러면 월급과 물가가 똑같이 3%
1: 네.
0: 올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오른 기쁨보다 사실 물가가 오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왜 같은 3%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1: 네. 행동경제학자 카너먼의 전망 이론이 정확히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약두배 크게 느낍니다. 월급이 3% 오른 것은 이득이라고 생각하고요. 물가가 3% 오른 것은 손실인데, 같은 3%라는 숫자라고 하더라도 손실 쪽이 두배 크게 체감되면서 고통을 느끼죠. 게다가 월급 인상된 부분은 한 달에 한번 통장에 찍히지만, 물가 상승은 우리가 마트에 갈 때마다, 택시 탈 때마다, 외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합니다. 손실의 빈도가 이득의 빈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체감의 비대칭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물건값이 비싸졌다라고 느낄 때도 뭐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머릿속에서 그 기준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궁금하네요.
1: 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단내림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과거에 경험한 가격이 밭으로 정확하게 내려서 박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과는 한 봉지에 만원 정도라는 기준이 한번 머릿속에 형성이 되면은 그게 만 오천 원 됐을 때 오천 원 올랐다고 바로 느끼는 거죠. 실제로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나 물류비가 다 올라서 만 오천 원이 합리적 가격일 수도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 만 원이라는 닻이 이미 내려져 있는 겁니다. 이 닻이 잘 안 바뀌는 이유는 카나먼이 말한 시스템 1, 즉 직관적 사고가 과거 경험을 자동으로 기준점으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바뀌는 게 맞는데 직관이 먼저 작동해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사실 뭐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야 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 마트의 계란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1: 네.
0: 객관적인 통계보다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흔히 말하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인간은 판단을 내릴 때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끌어다 쓰기 쉬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GDP 3.7%라는 추상적인 숫자는 떠오르기 어렵지만 어제 마트에서 달걀 한 판에 만 원을 낸 나의 경험은 바로 생생하게 떠오르죠. 뇌는 떠올리기 쉬운 정보를 더 중요한 정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수출 사상 최대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오늘 점심값이 15,000원이었다는 경험 하나가 그 모든 통계 수치를 이겨버리게 됩니다.
0: 네, 합리적인 경제 판단을 위해서는 이런 편향을 아는 것도 네, 중요하겠습니다.
1: 네.
0: 요즘 청소년들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쇼츠나 틱톡 같은 그런 짧은 영상으로 경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1: 쇼핑 콘텐츠 좋은데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도 분명히 있고요. 경제 뉴스를 1분 안에 훑을 수 있으니까는 정보 접근성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그 1분 안에 압축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GDP가 올라도 왜 살림이 팍팍한지 이해하려면 거시 지표, 가처분 소득 관계의 다양한 효과를 아무리 압축해도 여러 겹의 설명이 필요한데 1분짜리 영상에서는 이런 맥락이 다 빠지고 납니다. 결론만 남고 과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껍데기만 있고 속은 없는 셈입니다.
0: 네, 이렇게 쇼츠로 보다 보면 사실 맥락은 빠지고 또 이렇게 결론만 접하니까
1: 네.
0: 오히려 경제를 잘 안다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제가 진짜 우려하는 건 이렇게 껍데기만 접한 청소년이 오히려 자기는 경제를 꽤 잘 안다라고 느끼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알면 오히려 자기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입니다. 쇼폼으로 경제 용어 몇 개 익히고 나서 나는 경제를 이해하고 있어라는 착각이 생기고 그 착각 위에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쇼츠를 통해서 모르는데 안다고 믿는 것,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청소년들이 경제 뉴스를 접할 때는 숫자와 이런 결론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배경과 맥락까지 살펴보는 습관도 중요하겠습니다.
1: 네.
0: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0월 15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덩이랑 팽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여인이 어찌 왕이 된단 말이오?
1: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으니 어찌하겠소?
2: 비록 진골이라도 명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리하면 용춘공을 빌어보면 어떻소?
1: 용춘공은 진골이지 않습니까?
0: 하나, 진주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0: 진골? 성골? 이게 다 무슨 말이야?
1: 신분제도를 말하는 거잖아.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거든.
0: 골품제? 이름부터 벌써 어려운데.
1: 뼈골 등급품. 그러니까 골품제는 뼈의 등급을 정한 제도라는 뜻이지.
0: 뼈에도 등급이 있어? 뼈가 뭐 어떻게 다르길래?
1: 어이구, 지금 진짜 뼈 얘기가 아니잖아. 자, 봐봐. 이게 바로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야. 신라 사람들은 태어난 혈통에 따라 신분이 정해졌는데 왕족은 성골과 진골로 나뉘었어. 그중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지.
0: 덕망공주는 진평왕의 딸이니까 성골인 거지?
1: 하지만 귀족들은 덕망공주가 여자라서 반대한 거야.
0: 그럼 용춘공은?
1: 용춘공의 아버지는 신라 제25대왕 진지왕인데 귀족들에 의해 쫓겨났어. 그래서 용춘공은 성골이 아닌 진골인 거지.
0: 그러니까 성골 여자냐 진골 남자냐의 싸움인 거구나.
1: 맞아, 바로 그거야. 자,
2: 왜 또 여기에 와 계십니까?
3: 가장 조용하지 않습니까? 온갖 말들도 없고.
2: 왕위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그 때문이십니까?
3: 아버지의 속을 모르겠소.
2: 춘추공은 무엇이 더 좋으십니까?
3: 아버지가 휘둘리지 않고 뜻대로 하시길 바랄 뿐이요. 허나 나라면 말이요, 나라면 더 먼 것을 보겠소. 귀족들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나중에 그들의 말에 휘둘릴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괴념치 마시오. 자, 어디 좋은 구경거리 없나? 화랑들이나 보러 가렵니다.

0: 공께서는 어찌 그리 말씀을 잘하십니까?
1: 그대들이 그리 들어준 덕이지. 무슨 말을 한들 듣는 이가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법이거든.
2: 뭘 하는 것이냐? 요즘 자리를 비울 때가 많더구나. 무슨 일인겠냐?
1: 사람을 모으는 연습 중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폐위된 왕족의 혈육이지 않습니까? 나중을 위해 쌓아두는 것입니다.
2: 지금은 왕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지. 유신과도 혹시 그리하여 가까워졌느냐?
1: 저는 폐위된 왕의 자손이고 유신은 신라의 핏줄이 아닌 가야 출신입니다. 가장 절실할 때 그 손을 잡으면 함께 뜻을 이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3: 용춘공, 공주님께서 찾으십니다.
4: 화백회의가 며칠째 진전이 없다지요.
2: 그렇다 하옵니다.
4: 내가 왕이 된다면 어떨 것 같소?
2: 그야 진평왕께서 원하신 바와 같이 공주님께서...
4: 용춘곡의 생각이 알고 싶소.
2: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림만 보고도 향기가 없는 꽃임을 알아채신 분이십니다.
4: 들리셨습니다.
2: 예?
4: 사람은 결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그대를 제대로 알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소?
5: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소.
6: 맞습니다. 이미 뜻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7: 더 반대하는 이 있습니까?
8: 나는 덕만 공주를 지지합니다.
5: 아니, 을제대감께서 어찌...
8: 진평왕께서는 마지막까지 덕만 공주만을 보셨소. 공주의 눈이 어디를 향할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백성을 바라보는 눈 말이요.
5: 그래도 여인이 왕이라니! 진지왕의 아들 용춘공이 있지 않소?
9: 그렇소! 용춘공을 왕으로!
2: 나 역시 덕만공주를 지지하겠소.
5: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2: 나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4: 내 그대를 제대로 알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소?

0: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1: 아버지께서는 내게 사람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대이길 바라오. 기회를 주십시오. 신라를 이끌 기회 말입니다.
2: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왕이 되시면 이렇게 불러볼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실컷 불러보려고요, 공주님.
1: 내가 정말 신라의 왕이 되는구나.

0: 저분께서 왕이 되셨어.
1: 신라의 새 임금이시다. 모두 예를 갖추어라.
2: 혼자가 아닐 것이다. 네 주변에 좋은 이들이 있을 것이니 사람을 두루 살피거라. 그리고 찾아내거라. 너의 사람을 알겠느냐?
3: 그리하겠습니다.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4: 와! 덕망공주님이 드디어 왕이 되셨어!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고!
5: 왕이 되면 다 끝난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게!
4: 또 뭐? 뭔데? 뭐가 또 일어나는데?
5: 자자, 진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따라가 보자고.
4: 좋아, 얼른 보러 가자.
6: 이어서 덩이랑 탱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7: 토닥토닥 그림 동화 시골 지와 도시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시골쥐가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라곤 채소와 과일뿐이었지만 시골쥐는 만족하며 살았죠. 어느 날 도시쥐가 시골쥐의 집에 놀러왔어요. 시골쥐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대접했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도시쥐는 도시에 맛있는 음식이 더 많다며 시골쥐에게 도시로 떠나자고 말했어요. 높은 건물들에 반짝이는 불빛들. 도시 풍경에 시골쥐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시쥐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시골쥐를 구멍으로 데려갔어요. 빛을 따라 나와보니 그곳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시골쥐가 음식을 먹으려던 순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시골쥐와 도시쥐는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도망쳤어요. 도시쥐는 시골쥐를 안심시키며 다시 들어가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거대한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도망쳐 나온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시골쥐는 근사한 곳이 아니더라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0: 의심할지언정 을제대감을 믿지 못하는 자 있소? 을제대감, 그대가 내 곁에서 국정을 총괄해 주시오. 선왕을 도왔던 것처럼 나를 도와주시오.
1: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폐하.
0: 부디 신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오.
2: 여왕의 기세가 뜻밖입니다.
3: 무슨 뜻이오?
2: 즉위하자마자 을제대감을 앞세웠잖소. 자신이 홀로 나서면 반발이 클 걸 알았던 게지. 그래봤자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4: 혜야,
0: 사람들이 날 보고 웃더냐?
4: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사옵니다. 다들 폐하의 즉위를 기뻐하던걸요?
0: 거짓말을 이리 못해서야.
4: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0: 너 하나로는 부족하지.
4: 그럼 제가 10명, 100명만큼 폐하를 따르겠습니다.
0: 소아야.
4: 예.
0: 나는 좋은 임금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참 보고 싶구나.
5: 나라의 명이다! 전장에 나갈 건장한 사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라!
6: 아버지! 아버지 가지 마셔요!
7: 금방 다녀오마.
6: 지난번에도 죽을 뻔하셨잖아요.
5: 어서 나오시게! 갈 길이 멀지 않소!
7: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6: 아버지!
7: 우리 다리 씩씩하지? 그렇지?
6: 꼭 살아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셨죠?
7: 꼭, 꼭 그러하마.
8: 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4: 지금 백제와 한창 전쟁 중이잖아.
8: 전쟁? 왜 자꾸 전쟁을 하는 거야?
4: 신라가 한강을 지켜내고 있지만 백제도 예전부터 한강을 노리고 있었어. 전쟁을 하면서 백제왕이 죽었으니 백제는 더 포기할 수 없는 거지.
9: 인근 세 고을에서 거둔 세금이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었으며 변경 수비에 필요한 군량미 확보도 순조롭사옵니다.
1: 알겠소. 전쟁을 위한 준비는 순조로운 듯합니다.
0: 백성들은 어떻소? 어찌 산단 말이오?
9: 그게...
0: 세금이 두 배가 넘었다 하지 않았소?
9: 폐하, 그것이 아니오라...
0: 어찌 숫자만 보고 그 속에 백성은 보지 못하는가? 내가 직접 보고 와야겠소.
4: 이게 맞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냐고요.
10: 어허! 왕명이니라!
4: 꼭 할 말 없으시면 왕명이라시더라. 이 소아가 폐하, 아니 아가씨를 잘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6: 어르신, 이 그릇 한 번만 보고 가세요. 아!
10: 예! 전한 것이 어디 감히 길을 막고 있어?
6: 오늘 다 팔아야 어머니 약을 살 수 있는데.
0: 네가 만든 것이냐?
6: 예. 열흘 동안 만든 것이온데.
0: 어미는 어디 있느냐?
6: 아프세요. 아버진 전쟁에 나가셨고요. 이걸 팔아야 어머니 약값을 합니다.
0: 이렇게 작은 아이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이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4: 저 아이가 무슨 죄랍니까? 왜 아이가 돈을 벌어야 합니까?
0: 궁 안에만 있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일들이다.
11: 아이고, 고맙소.
0: 가족은 안 계십니까?
3: 아들은 전쟁 나가 죽고 며느리는 병들어 죽고.

0: 하십니까? 눈물 한 방울도 없이.
1: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눈물을 닦아야 할 자리야. 울고 있는 백성들을 세울 것이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겠어. 호라비, 부모 없는 아이, 홀로 된 노인들까지 모두 직접 찾아가 위문하고 도울 방법을 찾아오시오.
2: 폐하, 나라 국간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1: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3: 전쟁 위기입니다. 국경 최전방이 무너지면 백성도 없사옵니다.
4: 최전방을 지키는 것도 결국 백성입니다. 굶고 병든 백성에게서 무슨 힘을 기대할 수 있겠소?
5: 지금껏 어떤 선왕도 결단하지 못한 일이 없고 신라의 법도에도 없는 일이옵니다.
1: 그대들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어미 약값을 벌고 있는 아이를 보았소.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소?
4: 계시오. 나라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왔소이다. 자, 이거 바꿔라.
6: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4: 선덕 여왕님의 뜻이니라.
7: 여왕님께서 세금을 면제해 주신다 하오.
8: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9: 이상하다?
10: 뭐가?
9: 왜 덕만에서 선덕으로 이름이 바뀐 거야?
10: 왕이 되면 부르는 왕호가 따로 생겼는데 덕만 공주님은 왕이 된 뒤 선덕왕이라는 왕호를 사용한 거야. 착하고 훌륭한 덕이라는 의미지.
9: 오, 그렇구나. 여왕님이 그 이름에 맞게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갔을지 얼른 또 보러 가자. 얼른!
11: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12: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13: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14: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13: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14: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1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1: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배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0: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구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현직분과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3: 아시는 것처럼 선장과 선원은 이미 탈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0: 두 분이 질문을 하세요?
1: 네.
0: 저를 노려보시지 마시고.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뉴스를 줄이느냐. 튜버가 되라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이런 거 안 하던데.

0: 1972년 모자니까 54년 된 모자. 방송반에서 나온 그 선배 한 분이 방송반으로 들리라고 해서 불렀는데, 이제 거기 있던 선배들이 저를 둘러싸더니 너 맞고 들어올래? 그냥 들어올래? 뭐 그래서 농담이었겠지만 그래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 활동을 하는 게 이제 계기였던 것 같아요.
1: 전두환 대통령은 11월 10일 주말의 새벽,
2: 전두환 대통령은 명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이 개통 테이프를 끊고 시승한
0: 첫 뉴스는 무조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관련 소식이 나갔죠.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3: 당시 손석희 아나운서도 했나요? 땡전 뉴스?
0: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게 일종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방송의 어떤 자율성 뭐 이런 것은 뭐 거의 없는 시대였고, 이거 보도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먼저 했을 정도로. 84년에 1월 초에 입사해서 이제 연수기간을 갖고 신입사원이었지만, 첫 뉴스를 들어갔는데, 늘 그랬듯이, 당시 대통령 관련 기사가 3분 동안에 제 기억에 1분 반 내지 2분 정도를 차지하고 있길래,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너무 긴데? 그래서 한 절반 이상으로 잘라내고 뒤에 있던 다른 뉴스를 붙여서 라이브로 뉴스하고 나왔는데, 뭐 사달이 났죠.
3: 어떤 사달이 난 거예요?
0: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뉴스를 줄이느냐. 마음대로 빼버렸다고 하면, 제가 어떤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당시에 어떤 군부 정권에 뭐 대항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 정상은 아니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저의 첫 뉴스 방송이 저를 많이 깨우쳐준 방송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게 정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이제 갖게 됐으니까요.

0: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원은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1: 그 6월 항쟁이 마련해준 토대가 굉장히 소중했던 것이고 그 토대에서 언론이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에 잘 못했던 것인가에 대한 새삼스러운 자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뭐 공정방송이라는 거를 실현할 수 있느냐 그걸 요구하면서 이제 첫 번째 파업이 시작이 됐던 거죠.

0: 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명분을 알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시청자들한테. 리본을 달고 그 리본에는 뭐 공정방송 쟁취 이런 그 문안이 있었는데 달고 출연을 하자. 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방송에서 제외시킨다라는 지침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뜨거웠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북 국회 회담을 위한 두 번째 준비 접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0: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당시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기본이 30%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였기 때문에 주중은 뭐 조합원이 아닌 간부가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아니었지만 주말 뉴스데스크가 가장 뜨거운 그 핫스팟이었어요. 손석희가 다느냐 안 다느냐가 사내에서는 정말 완전 초미의 관심사였죠. 내가 이걸 리본 달고 나의 그 커리어를 멈추느냐, 안 달고 그냥 가느냐.
1: 노동부는 직업병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9월 한 달 동안을 직업병 근로자 일제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직업병 근로자 실태 파악과 요양 보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에서 신원식 기자입니다.
0: 세상에서 가장 비겁했던 순간이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자켓 바깥에 달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안 달자니 너무 또 비겁해 보이고 그래서 안쪽에 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2: 그래서 너무 뜨겁다 보이던데요.
0: 제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각도를 어떻게든 잡아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죠. 저는 그거 하면서 그걸 느꼈으니까. 왜냐하면 평상시에 카메라 앵글하고 막 달리 가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거의 이제 제가 웬간해서 이게 밤잠을 못 이루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날은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날 또 있었기 때문에.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일요일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서를 이틀 앞두고 맞이한 휴일은 오늘 서울을 비롯한 도시 근교에서
0: 미리 통보하면 제가 또 제외될 것 같아서 직전에 통보하고 생방송에서 바깥에 달고 나갔죠. 노조 집행부들은 올라와서 지키고 있었고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저의 리본을 지키는 거죠. 네. 이제 보도 간부들은 뭐 난리가 났고.
1: 광주문화방송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성은 서울올림픽 안전 문제와
0: 개인적으로 그만큼 고민했기 때문에 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날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당연히 저를 상당 부분 규정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0: 4월 16일에 그 참사가 벌어졌으니까 이른바 이제 비상에 걸린 거죠. 뉴스에 다 전원구조라고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어떤 뭐 황당함? 근데 뉴스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서 당황하는 것은 저나 시청자들이나 마찬가지고요.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은 사실 그날 저녁 이후에 느꼈습니다. 혹시 그게 이제 기상 때문이라든가 굉장히 구조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1: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방송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이 전부가 아닙니다. 방송에서는 조명탄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 구조 장면을 내보내고 있을 당시에 작업을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0: 한 일주일 열흘이 지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보도의 강도가 옅어지고 하필 그때 또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 보나마나 그 뉴스가 덮일 것 같았어요. 그 뉴스가 다 넘쳐나게 되면 세월호는 보도가 한꺼풀 또 꺾이는 게 아닐까? 우선 시간적으로 보도의 양으로 볼때 그게 좀 두려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늘 그렇듯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2: 청와대 공식 환영식과 방명록 서명 등에 이어 열린 한미 양국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0: 다음 날 오바마는 서울 오고 뉴스룸은 팽목항으로 떠났던 날입니다.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선장과 선원은 이미 탈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장 진행은 오늘로 마무리합니다만 이곳을 향한 시선을 멈추거나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JTBC 기자들은 내일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라이브 시간에 실종자 가족들이 손앵커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와서 취재 기자들한테 하지 않았던 얘기, 그런 방송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하더란 말이죠.
4: 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2학년 4반 고 박수영 군의 아버지 박종대라고 합니다. 아들은 없지만은 여전히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12년 지났지만 사망 신고도 안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들이 2014년 4월 22일 18시 24분인가 이제 그 팽목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들어갔더니 정말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고 그배 위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동영상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아들 마지막 모습도 있었던 것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방송이 나오는 것그 자체는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영상이 아니로구나.
0: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JTBC 기자들이 박수현 군의 휴대폰을 먼저 이제 받은 거죠. 이런 게 있는데, 사장, 어떡할까요?
5: 셀카 찍어야지.
6: 나도 찍어줘.
5: 아, 기울어졌어!
6: 야, 나좀 살려줘!
7: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요.
6: 하나만 더 줘봐.
5: 현재
0: 그대로 내자니, 예. 너무 사실적이었어요. 서로 뭐랄까, 이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농담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막 큰일 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사실적으로 다 담겨 있어서, 안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종자 가족들은 그렇게 해서 실상을 알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진실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끝에 정지 화면으로 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틸컷으로 소리 내지 마라.
8: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0: 근데 그대로 내자니 어찌 보면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건 또 한 가지 배려도 있었는데 다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거기에 자기의 자식의 얼굴이 나오면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수현 군의 아버님이신 박종대님한테는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4: 뭐랄까 일단 손석희 선생님이 그 아침에 시사 프로그램 하는 걸 제가 출근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었고 그때 그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뭐 그렇게 한 것을 보이면서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여기가 되게 공정하고 진정성이 있구나.
0: 제가 기억하기에 여덟 번인가를 냈어요. 계속 상황이 올라왔고 계속 그 휴대폰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그 부모들께서는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자식의 어떤 죽음, 당시 상황이 이랬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 그 이후에도 사실은 더 있었는데 여덟 번째에서 제가 그만 내자고 했죠. 그 마지막 여덟 번째 영상이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하는데 뭐 그 어느 한 학생이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마지막 멘트로 남겼죠.

0: 오늘 좀 성가실 거다.
1: 원래 오프닝 하고 직접 쓰세요?
0: 예, 우리 자료를 저한테 그 제작진이 주긴 주는데 그걸로 어레인지를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하고 그러죠.
1: 오프닝 원고 쓰실 때 잘 안 쓰여지면 어떻게?
0: 그냥 고민하죠.

0: 근데 뭐 예. 투프레스에 혼자 계셨었다며.
1: 예예. 예. 아 후배하고.
0: 그 저 MBC에서 그 목격담이 예. 돌더라고.
1: 아 그래요?
0: 앉아 계시다고. 예. 오랜만에. 예. 2년 만인가?
2: 작년 4월.
3: 작년 봄.
0: 아 작년 4월. 아, 그렇구나. 예.
1: 저를 그동안 잊으셨군요.
2: 작년 4월.
4: 로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5: 라디오는 그냥 편하게 마음 놓고 하시면 돼요. 네. 편안하게. 예, 손석희 12시 이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네요. 최민식 배우, 한소희 배우는 언제 출연하나요? 하셨는데 지금 제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원작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더 잘 되면

0: 면 본전이고 안 되면 또 핀잔을 듣고.
1: 처음엔 솔직히 안 하려고 그랬어요,
0: 아, 이
1: 선배님. 예.
0: 작품을. 예.
1: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이 대단한 원작을 가져다가. 아저씨들은 서양의
2: 40년의 시간을
1: 신사들과
2: 많이
1: 좀 정이 있지 않나?
3: 혹시 언제 가장 처음 만나셨어요?
4: 언제지? 좀 됐어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그 아침 출근 시간에 굉장히 청취율이 높은, 예, 거기서, 예, 인터뷰했어요. 항상 깊게 질문을 하시고, 이게 좀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의 어떤 질감이랄 그럴까요? 이런 것도? 뭐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인터뷰가 깊게 들어오죠. 손 선배님의 질문이.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5: 멜로 연기는 잘안 맞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4: 아닙니다. 너무 갈망하고 있습니다.
5: 되게 이제 갱스터 영화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다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좀 나쁘게 표현하면 뻔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4: 일반적인 마초들의 어떤 힘자랑으로 일관된 그런 작품이면 제가 선택을 안 했겠죠.
6: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셨습니까? 손석희입니다. 아침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시선 집중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제 방송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8: 시선 집중은 이제 그 정찬영 프로듀서가 그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저를 떠올리고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9: 손석희 앵커는, 아나운서는 준비가 하나도 없이 카메라가 들어오면 너무 뉴스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그 이후에 시선 집중을 하면서 더 단단해져 갔다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순발력을 다 갖추고 있었고,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점점 학습이 돼 가거든요.
5: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우선 긴 세월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용했다는 건지요?
10: 에도 시대 초기인 1600년경부터 이용해왔습니다.
5: 여기에서는 이미 신라 시대인 512년에 우리 영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짚어서 여쭤본다면 서기 500년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까?
10: 타케시마의 날은 MBC와 논쟁하려고 제정한 게 아닙니다.
11: 코멘트 하세요.
9: 잘 따지고 잘 짚어 들어간다. 보통 매끈한 인터뷰는 이렇게 덕담이나 하고, 좋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이렇게 가게 해주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인터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 전에는. 근데 여기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질문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돼요.

0: 되게 기억에 남은 게
1: 좀 긴장시킵니다 지금. 네,
0: 그 지방선거 때 예.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그 홍준표 의원께서 예. 서울시장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계속 그
1: 했던 아 저한테요?
0: 네 그때
1: 맹세하라고 하셨어요.
0: 네 그때 그분 앞에 발표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거든요.
2: 그때 뭐 하여간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어요. 뭐 또 그런 제안이 일도 없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홍 시장께서 속해 있던 정당에서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때 아마 그 얘기했을 거예요. 다 나가면 손은 누가 키우냐고.
3: 그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2: 그래요? 뭐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나?
3: 뭐 보여드릴게요. 예.
4: 손석희 관련한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응? 그럼 뭐 내가 방송 나갈 필요가 뭐 있노 지금. 아무 필요가 없지. 정치할 것도 아닌데.
2: 진짜?
4: 아 그때 손석희를 내보낸다고 한참 할 때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내가 아침에 시선 집중 방송하면서 나올 거냐고 그냥 안 나간다고 확실하냐고 그냥 확실하다고 다시 나오면 당신 거짓말하는 거라고 난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장 민주당에서 출마시키는 거를 정리해버리지 그 양반은 자기 인생을 방송으로 언론으로 살아갔으니까 딴 역지를 센 일이 없죠. 정치를 한다든지 딴 일을 한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훌륭한 사람이지.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탈출해서 뉴미디어 쪽으로 새롭게 개척하는 게 옳지 않을까. 두부 시작하면 아마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2: 저 아마 우리 저 홍준표 전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레거시 떠나가지고 네, 이쪽으로 와서 흔히 얘기하는 유튜버가 되라 그러는 거잖아요. 글쎄요. 레거시를 완전히 떠난 손석희가 있고 그 손석희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일은 글쎄 뭐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네요.
5: 네. 정치는 왜 안 하신 거예요?
2: 정치요? 뭐 이 나이에 뭘 또 나이가 젊었을 때도 뭐 마찬가지인데 뭐 이제 그쪽 가서 좀 큰 일 좀 해보지 그래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일일 순 있지만 그 언론과 그쪽은 서로 다른 분야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위열위로 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6: 그 말씀드린 대로 모리 교수님이랑은 호르무즈 파병이나 미국은 지금 일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보자. 첫째, 하나는 우리가 한국이 버텨주길 원하느냐. 근데 둘째는 오히려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일본의 우익 세력이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6: 선배님도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파병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얻는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선배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균형 잡혀서 들을 수 있죠.
5: 같이 일하는 게 혹시 부담스럽지 않은지 좀 여쭤볼까요?
2: 아, 그걸 나이 있는데서 아, 그거 지금 얘기하라는 건 아니죠?
5: 지금?
2: 내 앞에서?
6: 저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했으니까 되게 많이 좀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니까 당연히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시고 타협이 없으시고 그런데 생각보다 개그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았어요.
1: 맞아.
2: 그러니까 좀 길게 길게 자세한 그 예와 함께 길게 얘기를 해야 돼.
7: 잠깐 참여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나시며 꼭 이렇게 웃음을 붙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혼낸 게 아니다 이렇게 조금 일할 때 소통 스타일은 어떠세요?
2: 뭐 SNS든 전화든 아니면 대면 대화든 뭐 다 모든 창구를 열어놓고 다 하세요. 주말 찬스도 쓰시고
8: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한다.
2: 세 달 내지 네 달 정도가 준비 기간이었는데 땅다당당당 이게 거의 뭐 환청이 들릴 정도 땅다당당당당
9: 약간 일 중독인가? 주말에도 일하고 싶어하고 밤에도 일하고 싶어하고 새벽에도 일합니다.
10: 시청님 신경 쓰지 마. 아, 진짜 정말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11: 처음에는 믿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진짜 믿었죠. 아, 근데 신경 쓰지

0: 연락을 하셨는데 7시 반에 숫자는 좀 나왔나? 좀 김 부장은 자나 보지? 그런 이제 카톡이 그럼 2년 동안 매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순진했던 거예요.
1: 아 정말 신경을 신경 안 써도
0: 되나? 정말 안 써도 되나? 그건 아닌 거죠.
1: 그건 아닌 거죠.
0: 아니었던 거죠.
1: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셨네. 더 못하겠네. 끝.
2: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뭘 것 같으세요?
3: 저에 대해서요? 네. 밥을 잘 사준다? 맞아요? 아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제일 선배예요. 예. 뭐 이거 뭐 구닥다리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닐걸? 아직도 이건 구닥다리 생각은 아닐 거예요. 선배가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방송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팀워크가 좋아야만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는 건 뭐 너무나 자명한 얘기고 그래서 정말 억지로라도 좋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0: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1: 아이고, 예, 먼 길로 오신다고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참 뭐, 오랜만이네요.
0: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되셨네. 예, 여기 뭐, 대단하네요.
1: 보니까. 첫 느낌 어때요?
0: 일단 엄청나게 크다는 느낌이 몇 평이죠?
1: 2만 6천 평. 예. 처음에는 만 평부터 시작했는데, 예. 이런데 절에 덩굴 올라가는 건 야생 달의 덩굴이거든. 예. 달의 얼음, 여기 뭐 엄청나게 많아요.

0: 이거 포청다리의 노래 원고를 저한테 주신 게 92년 그때였으니까.
1: 그때 선생님이 그 아마 그저 같이 있었을 때니까.
0: 구속돼 있을 때죠. 90년에 KBS의 이제 사장 선임 문제로 백골단이라고 KBS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방송사가 경찰력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죠.
2: 경찰들이었다. 우리들의 함성은 대답 없는.
0: 갑자기 뭐 회사 앞에 경찰력이 집결하더니 한 천여 명이 들어오는데 뭐 조합원들 모여 있어봐야 뭐 한 2, 300명 모여 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다 알려져 있어서 어디를 뭐 피신한다는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그 어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조합원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저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더니 기둥 뒤에 저를 밀어놓더라고요. 바깥에서 이제 저를 찾는 경찰들 목소리가 막 들리고.

0: 구속적 표심이 열리는 날이라서 이제 법원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 가까이 지냈던 카메라 기자가 사진기를 들고 왔더라고요. 저를 이제 막 찍는데 좀 멋쩍어서, 예. 근데 뭐 이제 이것도 차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 뭐랄까 담대함 이런 거라기보다는 멋쩍어서 웃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1: 원래 그렇게 투자.

0: 축사라는 표현은 너무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맨 앞자리 들어다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앞자리네? 이런 정도의 수준.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주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줘라고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그때 상황이 참, 이게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마음이 아팠지.
0: 그때 이제 부산 MBC 직원이셨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탄 사람이었잖아요.
1: 그, 주인공은 분명히 선생님이라. 모르슨 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참 그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어요. 그래 끝까지 그참잘 지켜가갖고 반가운 마음이 또 컸고 또 별로 변하지도 않았고.
0: 안 변했을 리는 없는데,
1: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진 않아요.
0: 오히려 배 선생님도 뭐 머리만 좀 하얘지셨지, 똑같으세요 옛날에.
1: 네.
0: 그게 물가에 있잖아요 보통 반딧불이.
1: 고성에도 뭐 반딧불 축제가 하는데.

0: 제가 기억하기에 저는 한 고등학생 때부터 그냥 혼자 결정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혼자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에 찬성해 줄 만한 사람한테 의견을 구하죠. 결정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경험상. 결정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놓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가거나 안 가거나, 하거나 말거나, 그죠? 그걸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정한 다음에 내가 이걸 잘 결정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가 어려운 것이지, 결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오랜 고민 끝에 저도 이제 문화방송에서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 선택에는 많은 반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믿는 정론의 저널리즘을 제 의지로 한번 실천을 해보고 훗날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이른바 이제 방송인을 좀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이미 다 공개된 얘기들이니까.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대상자이기도 했고, 불편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방송을 그냥 접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송을 그냥 떠나야 된다는 건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서. 마침 그때 이제 또 JTBC 쪽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저한테 약속을 하기를 전권을 준다. 그리고 개입하지 않는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더 원할 것이 없었습니다.
2: 좀 리스크가 큰 선택 같은데.
0: 예, 제가 하고 싶었던 방송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때 접더라도 접자. 그것이 불과 한달 만에 접히든, 1년 만에 접히든,

우선 현실적으로는 저처럼 욕먹고 갈 사람이 없었고,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렇게 뭐, 예? 함께 모시고 가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옮긴 기존의 조직은 저하고 유리될 수밖에 없고,

0: 밖에 없는 거고 같이 뒹굴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1: 앵커야 너무 잘하시는 일이니까 눈 감고도 하겠지만 거기는 사장님으로 가는 거잖아요.
2: 아무래도 이제 JT 뉴스룸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출신도 많고 또 거기에서 싸운 거기 때문에 내가 사장인데 이렇게 조직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거기 TF를 구성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이런 스터디를 해서 매주 하게 만들고 누군가 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 토호하게 만들고 선생님한테 듣고 저널리즘에서는 당연히 이 팀워크가 좋아야 되고 이 팀의 실력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0: 외롭거나 두려울 때가 없었느냐? 굳이 따지자면 그때였겠죠. 이제 다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1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3: 계속해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4: 외교부의 태극기 잡았습니다.
3: 예,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5: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고
3: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찬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그의 사후에 세 번의 앵커 브리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0: 1년 동안 매일 보도했고요. 지속적으로 좀 취재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520일, 521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언론계의 상식과는 안 맞는 취재를 했던 거죠. 예, 보통 어떤 참사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끝났다는 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멈춰지면 다 떠나는 게 기자들의 어떤 일하는 패턴이었거든요. 사고의 변곡점이 없더라도 계속 기자들을 거의 현장에서 배치해서 계속 보도하게 했다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보도 행태였고요.
0: 세월호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아직 진실 규명도 안 된 상황이기도 했고, 정치 이슈화가 되고, 유가족에 대한, 실종자 가족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근데 그럴수록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당신들 혼자 그렇게 해봐요. 근데 그냥 저는 그때 생각에 제가 좀 뭐랄까 너무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라도 좀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0: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뉴스룸이 집중할 내용은 최순실 씨의 것으로 확실시되는 개인 컴퓨터에서 확인한 최 씨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들입니다.
1: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입니다.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와 무관한 최 씨에게 전달됐던 사실은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0: 국정농단에 JTBC가 태블릿 PC들을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필춘 기자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JTBC 기자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을 안 열어주셨고, 근데 두 번째 찾아가서 신분을 밝혔을 때 흔쾌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미처 가지고 가지 않은 책상에 있던 태블릿 PC를 발견한 거죠.
2: 처음에 왔을 때 JTBC 기자라고 그러면은 내가 협조를 할 텐데 왜안 했냐고 내가 그랬죠. 세월호가 초창기부터 그래도 현장에 가서 팩트에 입각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3: 네.
2: 그런 걸 보고 이제 진실성을 본 거죠.
0: 다른 언론보다도 자기는 JTBC를

레거시 미디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옛날에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최고 37까지 나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죠, 물론. 레거시가 지키려고 했던 가치들이 있죠. 팩트, 그 사실,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공정,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균형,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법으로서의 품위, 그게 제가 뉴스가 구현해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인 가치는 영 틀려먹은 건 아니잖아요. 너넨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존재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에게 야, 너네 그걸 좀더잘 지켜봐. 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0: 사람마다 욕망이 있고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어떤 욕망이 있으실까?
1: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이나요? 저를 노려보시지 마시고. 피디는 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EBS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큐도 만들고 그러셨나요?
0: 망신당하기 싫어서요. 쪽팔리고 싶지 않아서.
1: 어떤 경우에 망신을 당하는 건가요?
0: 이렇게 질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가 TV로 봤을 때
1: 예.
0: 제가 봐도 부끄럽거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말이 안 되는 게 싫어서
1: 예.
0: 열심히 합니다.
1: 그럼 여태까지 망신당한 적이 없으신가요?
0: 꽤나 많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도 받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 자세겠죠, 뭐. 예. 저도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단 뭐 같은 방송쟁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직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망신당하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망신 안 당하면 자기 만족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그나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슈팅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준비가 됐나? 라는 질문을 늘 자문을 하죠. 준비가 안 됐어도 그래 준비됐어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네, 그거는 뭐 매번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0: 낮은 목소리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 국내 최초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1: 현장을 자기의 현장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
2: 그 신에 대해서 느끼시는 게 역시 다르다.
3: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4: 액션!
1: 현명하게 배우를 납득시키는 일들.
0: 뭐든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잘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흥분되고 마음 졸이고 그 정도로 재밌고 신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4: 둘, 셋!
5: 이어서 백세 부자가 방송됩니다.
6: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7: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0: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1: 자, 여기 기다리세요.
0: 거기 앉아 있어.
2: 왜 다 떠나는 거?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안녕하십니까. 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100세 부자 이금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일럿에 이어서 은퇴 설계 마스터키로 활약해 주실 우리 김경록 박사님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마스터키 김경록입니다. 제가 그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평가를 보니까 뭐 솔루션도 좋지만은 너무 내곡할 때가 있더라. 사람이 좀 따뜻해야지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따뜻합니다. 따뜻한 가슴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차가운 머리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번 주에는 첫 시간 자영업자 족집게 처방 닥터 김상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영업 족집게 닥터로 소개된 네, 창업통TV 김상훈 소장이라고 합니다.
0: 자, 오늘 주인공은 그럼 자영업자인 것 같죠? 네,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식당에서 진짜 뭐 이렇게 채상을 찍어봤고 지금은 밑바닥에서 이제 아주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됐죠, 지금. 그게 이제 멘붕도 오고, 솔직히 말해서.
5: 한마디로 기가 막히죠. 우리가 여기서만 야, 노후는 걱정 없겠다 하고 찾아온 건데, 이렇게 된 거죠.
6: 아유, 어때 하여튼 날 잡아서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애들 말 다 들어봐가봐.
7: 진짜로 확 성질나게 만드네, 또, 진짜. 지금 이게 지금 방송하는 게 뭐야, 그럼. 나로 인해가지고 전부. 가족이 이렇게 돼가 심리 상담 받고 그런 거잖아, 지금.
8: 주방 청소 아빠. 선생님, 저 사고 싶겠어요, 정말. 선생님, 지금.
0: 오늘의 주인공 두 분,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원에서 능이백숙을 한 22년차 정영만입니다. 주방장.
9: 안녕하세요. 강원도 철원에서 능이백숙을 하고 있는 김춘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혹시 어떤 고민으로 오셨는지요?
4: 요식업을 이제 뛰어든 지 한 22년째입니다. 지금. 네. 22년째인데 처음에는 이제 라면도 끓을지도 몰랐고 매출을 한 1,000만 원 이상 찍어본 적도 있습니다.
0: 아우, 네. 네.
4: 제 인생을 뭐 말하자면은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인생이거든요. 네.
9: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 가게를 빨리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고
0: 네.
9: 맞습니다.
0: 아주 중요한 분기점 갈림길에 서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철원이 풍광이 아름답죠?
4: 공기 맑고 참 좋습니다.

0: 네. 집도 아주 깔끔합니다. 아, 운동을 아침부터 하시는군요. 오, 자기 관리 멋지십니다. 스트레칭은 하고 나간 날과 안 하고 나간 날 다르시죠?
1: 그거에 난 아침 일어나면 저거부터 한번
0: 무조건, 예. 두 분 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세요.
2: 아침에가 나가면 이제 준비할 게 많거든요. 막 김치도 담아야지.
3: 그렇게 바쁘시면 아버님도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예,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해가지고 아침에 뭐야 이렇게 막 하는 게 많아요.
0: 일단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해야 돈 버는 거죠?
4: 아, 그럼요.
5: 꼭 나이 먹어서 허기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허기 좋아요.
6: 아이고, 어지겠습니다. 계속 오네. 오늘도 다른 차로 잘 보내주세요. 아침마다 인사해요.
7: 어디에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6: 산신령님께 인사해요. 사방 산 좀 봐. 얼마나 예뻐요. 아침에 나오면은, 어머, 시골에 이런 맛에 살아요.
0: 산신령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큰데, 어머!
8: 저 식당하고 같이 있습니까?
1: 네, 가림집 옆에 같이. 있습니다.
8: 같이. 아. 네. 저 땅이 천평입니까?
1: 예.
9: 저렇게 크면은 종업원을 몇 명 쓰세요?
1: 인건비 무신 못하잖아요.
8: 맞아.
1: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저 둘이서.
0: 와, 저 예. 넓은 매장을.
6: 혼자 하니까, 손녀 갑자기 막 들어오면 바쁘니까 세팅 몇 개 해놔요, 미리.
0: 아, 고사리. 아, 백숙 하신다 그랬죠?
1: 네.
0: 능이 버섯 넣고. 압력 소트로 하면 얼마나 또 맛있을까요?
9: 한 달에 복날이 두 번씩 돌아오면 좋을 텐데.
0: 그러게요. 색깔이 좀 약간 짙은
9: 그런가요?
2: 능이 버섯, 이게 이제 국물이 이제 색깔 매지지, 이게. 육수가.
10: 이렇게 최고급을 쓰는 거지. 티베트산도 이건 최고급이에요.
1: 뭐, 전부 자연산이.
0: 네네. 자부심이 아주 강하십니다.
2: 이제 입수식은 이렇게 좀 미리 몇 마리 삶아놔요.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예약을 안 하고 들어오니까. 2시에 부대 안에 들어가니까 2시까지. 1시 반까지 들어옵니다. 11시에서 1시 반까지. 한 2시간 장사하죠.
6: 손님, 어여 오세요.
0: 손님들이 오시네요. 소문이 난 집인가 봅니다.
6: 많이 갖고 와서 양쪽에 나눠 드셔야 돼.
8: 저게 12만 원입니다.
2: 닭은 그 9만 5천, 오리가 10만 원.
6: 아드님하고 헤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0: 아이고, 아들 입소 앞두고.
8: 아, 머리 자르고 왔네.
0: 아, 다 이제 가셨군요, 입소하러.
6: 아이고, 그래도 그나마 몇 마리 팔았네. 6마리 팔았네, 닭 2개, 오리 4마리 팔았네.
0: 아, 오늘 매출 보겠습니다.
6: 이거 팔아갖고 되겠어, 입소식인데.
9: 철원은 저녁에는 손님이 거의 없죠.
2: 저녁에 해만 떨어지면 다 아. 그냥 집에 들어가 자는 일밖에 없죠.
0: 점심 장사가 중요하네요. 네.
2: 가게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한220 몇 석 될 거예요.

0: 여기가 한 100명 들어갑니다. 쫙 뒤에까지.
1: 저 건물을 지으셨어요?
0: 예, 직접 지었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이제 며칠이면 살 거라고 다 이제 제일로 이제 고가로 이제 최고가품으로 다 한 거예요. 다 위에도 이제 편백나무로 다 했고 이 건물이 이제 진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새 거잖아요.
2: 그게 느껴져요. 고가라는 게. 야,
1: 직접 지으셨으면 애착이 무지 크실 텐데.
2: 네.
3: 그럼요. 지어 짓고
0: 대충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전부.
2: 11억 원이나.
0: 몇 년 살고 이제 아들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엉성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이 건물도 제일 먼저 큰 놈 앞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안 됐으면 큰 놈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3: 철원에서는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형 음식점 같습니다.
0: 요즘에는 진짜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죠, 지금.
2: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운영이 가능합니까?
0: 그거는 이제 돈에 관해서는 저 담당이 아닙니다.
2: 네, 재무 담당님께서.
4: 지금 현재로는 이제 둘이서 하루에 기본 100만 원만 올려도.
2: 아, 괜찮은데.
4: 예, 예.
2: 아, 이 철원이라는 지역이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르죠?
3: 전체적으로 군인이 제일 중요한 상권인데 군인 수요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인구도 거기에 거주한 인구가 4만 명인 4만 명인데 음식점은 많습니다. 1200개 정도 있어서
0: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그냥.
3: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2: 회식을 안 하죠.
3: 술을 먹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장님 너무 좋은 음식점을 저렇게 시설 투자를 막대하게 하셨는데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성과를 못 내는 게 두 분 사장님의 지금 가장 큰 근심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두 분의 노후를 위해서는 어떻게 자금 설계를 해야만 할지 그 자금 설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5: 와, 네,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2: 오. 반갑습니다.
5: 현장 진단이라고 할까요? 오늘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맞아요. 현장에 가면 주변 네, 목이랑 네,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5: 예, 예. 아, 맞습니다. 예, 예. 아유, 예, 예.
1: 아유, 땅이 넓기는 진짜 넓어.
2: 진짜 넓어.
1: 네.
0: 이거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 장사가 되든 안 되든 22, 23년 하다 보니까. 네.
5: 아, 이게 홀이구나.
6: 예. 야, 크게 했습니다.
5: 어우,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6: 네, 진짜 너무... 투자를.
2: 아, 진단 좀 보겠습니다.
5: 병이라는 게 몸에도 나지만 돈에도 병이 나요. 돈에 병이 났는데 이 병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0: 병원에 잘 안 갑니다, 나는.
5: 안 가죠.
2: 그러시면 안 됐죠.
5: 지금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경제적으로는 한 몸이니까 월 가구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4: 수익이 없어요, 거의. 주말에만 좀 있고.
5: 수익이 없다는 거는 뭐 매출은 당연히 있을 텐데 원가나 이런 걸 다 빼고 나면은 순소득은 좀 없다.
4: 예, 예.
5: 자, 이제 또 정말 떨리는 순간이 왔는데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대출이자 얼마 내고 있습니까?
4: 한 달에 230 정도?
5: 230만 원 정도가
4: 예.
5: 있다. 그러면 이 외에 소득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지. 네.
0: 국민연금 이제 한 70만 원 돈 되고.
5: 아, 70만 원.
0: 기초연금이 너는 한 21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5: 오, 그래도 기초연금이 나오네요.
0: 네.
4: 저도 합쳐서 한 50만 원 정도.
0: 사업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좀 덜 나오고.
2: 이렇게는 계산을 안 해보셨죠? 구체적으로. 네. 네.
5: 100만 원 더하기 70만 원 더하기 30만 원 더하면 200만 원이에요. 거기에 기초연금 21만 원 더하기 27만 원.

0: 하면은 248만 원이에요. 지금 네. 소득이 월 248만 원. 신용카드 쓰고 계시죠?
1: 카드 없어요.
0: 아, 카드를 없는 이유는?
1: 아, 이제 쓰다 보니까 계속 빚이 져서.
0: 아, 내가 자꾸 카드 쓰면은 내가 자꾸 생각지도 않게 더 쓰게 될까봐. 네, 그건 너무 잘하셨네요.
1: 예, 네, 카드는 안
0: 쓰고. 자, 그럼 일단, 그러니까 뭐 교통비, 통신비 이거 두 분 얼마 정도 나가요?
1: 둘이서 자기 요즘 선마 한 6, 7만 원 정도?
0: 6, 7만 원?
1: 예, 예.
0: 여름에 에어컨
2: 그렇죠.
0: 틀어야 되고, 겨울에 난방해야 되고. 자, 그러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비 다 해서 얼마 나옵니까? 한 달에.
1: 한 달에. 지금 기본이 120만, 30만 나왔는데, 이번 7월 달에는 거의 190 얼마 나왔더라고요.
0: 100... 이게 무슨 소리예요?
3: 식당이 넓으니까요. 네,
2: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1: 한 사람이라도 틀어줘. 이거 두 분이 오셔도 틀어줘야
3: 그렇죠. 되니까.
1: 그래서 저희가 저게 제일 큰 부담이에요.
3: 그러네요.
0: 쓰는 돈은 485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 485만 원, 485만 원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248만 원을 벌어서 딱 230이 모자라서 230 이자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여기에 이제 2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안 내고 있습니까?
1: 그러니까 딱 1년 됐습니다, 지금 딱.
0: 1년
2: 1년 됐는데
0: 됐네.
2: 문자가 왔는데 한 4억 한 6천 7천
1: 그
2: 정도
1: 이자가 이렇게
2: 되더라고요.
1: 불어서 이제 그렇게 된가 봐요.
0: 4억 6천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2: 예, 이제 5억 잡는 거예요.
0: 근데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강제로 뭔가를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아직까지는 담보의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2: 7월 달에 이제 경매가 거기도? 들어갔어요.
1: 네, 경매 감정가를 보러 왔어요.
2: 왔더라고요.
1: 아직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3: 심란하셨겠어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4: 사실 엄청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랬는데 22년 동안 남의 눈 부끄는 사람 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잘 되다가 내가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지금이 와서 이제 저렇게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빨리 정리가 돼버리면 좋은데 이게 자꾸 이제 눈만 뜨면 밖에 가서 또 이제 봐야 되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5: 그렇죠, 그렇죠.
4: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지금.
3: 아니, 그런데 재정 담당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김 선생님, 그쵸? 어떠세요, 요즘 심정이?
6: 뭐 말로 표현을 못해요. 힘들어서. 네.
3: 누구나 마음속에 돈에 관한 생각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데 꺼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함께 얘기 나누기 위해 머니 마인드를 마련해봤습니다. 두 분께 머니 마인드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0: 누구나 마음속에 돈에 관한 생각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데 꺼내기가 힘들죠. 함께 얘기 나누기 위해 돈의 일생을 먼저 알아봅니다.
1: 예, 이제 30대 중반에 중국의 무역 고사리 그때
0: 무역을 하셨군요.
1: 지금 생각해보면 최고의 수입이었어 그때. 50톤을 해오면 가공을 안 해도 50톤이 남았다니까. 그때는 초창기에 들어갔어.
0: 50톤이요?
2: 내 인생의 최고의 수입이었어.
0: 와.
1: 거기다가 집을 또 살면서 3층을 지었었고 이제.
3: 제 이야기 하실 때 아주 표정이
0: 행복해 하시죠. 남부럽지 않게 벌고 네. 쓰셨네요. 네. 아, 이렇게 올라와서 중국 고사리 무역대가 아무래도 30대가 제일 두 분에게는

0: 장점이었나 봅니다.
1: 부동산 사기로 모았던 돈을 잃으셨나 보네요.
0: 아유, 속상하네요. 40대가 힘드셨군요.
2: 40대 집 경매, 큰 사건은 포천한데 집 경매.
0: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2: 아유, 그것도 이야기하면 구구절절해요. 한 1년은 폐인이 됐었어. 아유. 내가 하루에 20만원씩 줘서 가서 술 먹고.
3: 그래, 나는 미쳐버리니까.
2: 밤새도록. 누가 오면잖아요. 그 집 샀다 내려고 먹어요. 이때부터는 이가 쓰기 시작했어.
3: 그러면 이제 먹기 시작하면 새벽까지 먹어, 이제.
2: 그동안은 이제 그만하고, 그동안은 내가 쓰.
3: 포천에서 남은 거면 간첩이야. 포천 시장 몰라도.
2: 49세 때 이제 준비를 해서 50대에 시작을 한 거, 50대에는 이제 시작을 한 거야.
3: 진짜 병목점이야, 이게 이제. 이거 인생에 있어서.
2: 그러면 1,000만 원
3: 돈. 거의 그 정도 됐다니까.
2: 1,000만 원 벌었어.
0: 하루에요?
4: 예.
0: 어머나.
4: 하루. 그렇게 찍.
0: 매출이?
4: 예.
0: 아, 이렇게 50대에 다시 백숙집을 열고, 그래도 60대에는 전성기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 시기를 맞이하셨어요. 근데 70대가, 새로운 투자를 하셨군요.
1: 포천에서 철원으로 가시면서.
0: 아.
2: 한 10년쯤 넘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아이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내려놓고 전원 주택이나 하나 지어놓고 그냥 저기 노후 생활 하자 그러더라고요.
3: 영화 현장 매체를 싹 올라가면서 옛날에 좀 봐봐요. 그 30대 때 피클 찍었다가 40대 망했다가 50대 또 피클 찍었다가 60대에서 사그라들다가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이제 선택 여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정리되기를 이제 바라는데.
4: 사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내 자신도 조금 이제 좀 정리될 부분이 있구나.
0: 네.
4: 가게도 정리해야 되고 내 마음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0: 네.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면 진짜 어지럽잖아요.
5: 예. 예.
1: 초기에 지었던 거에 비해서는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손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일종의 큰 프로젝트를 하신 거죠. 그 수억 원에 들은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결과가 별로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담당자는 이걸 잘 그만 못 둡니다. 자기의 집착도 있고 자기의 내가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그만두게 하려면은 담당자를 바꿔버립니다. 직접 당사자께서 프로젝트를 시행한 분도 당사자이고 이걸 철회를 해야 되는 것도 당사자이신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것 같고요.
0: 두 분 상황을 이제 저희가 좀 대충 파악을 했는데요. 실은 참 얘기 꺼내기 어려운 속사정이 또 있다고 하셔서요. 좀 송구스럽지만 그 모습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4: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담아가지고 한 식당들이 어딨냐고 김치부터 다 그냥 예? 엄마처럼 구색 맞추고 어쩌고 그냥 색깔 맞추고 아이고 세상에
2: 사실 솔직히 말해 엄마가 피곤한 성격이야 따지고 보면은
4: 아이고 이제 실수를 하고만 실수를 해
0: 아드님이 별로 말수가 없으신가 봐요
4: 네 이제 운동하는 애들은 다 그래
0: 아 운동하시는군요
4: 물어본 말에는 대답 안
1: 어떤 운동을 하시는데
4: 사이클 하는데 지금 경륜 선수입니다.
0: 아, 네.
4: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을 뒷발이 했으니까.
0: 어우, 뒷발하지 않으면 힘드셨겠네요.
4: 단백질 뭐 나도 그 계속 먹는데 힙어가지고 이번에 너가 뭐 맨날 뭐 내가 먹지 말았는데 큰 통 있더라고.
0: 다 큰 자식들은 참 부모님도 어려우시죠.
2: 엄마 가서 엄마 2층 방 좀 정리하고 올게 있어 잠깐만 기다려 아우.
1: 어느 집안이든지 엄마가 빠지면 저렇게
0: 맞아요.
1: 돼요
0: 맞아요 네. 안타깝네요 무슨 문제일지
6: 이게 계속 장사가 안 되면서 계속 저희도 돈을 계속 빌려가거나 가져가거나 할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가게를 내놓자고 했는데 여기 이제 뭐 댐 들어온다고 발전한다 이제 오를 거다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이야기하셔서 어차피 고집 세시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 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처음에 빌려준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거기에다 신용대출 받았고 한 2천만 원인가? 그거 해줬어 근데 동생은 지금 물어볼까 3억 이상 더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0: 아유 가족 간의 말수가 없어진 이유가 있었네요
1: 네
3: 거의 한 달 입원했습니다

0: 너 뒤에서 먹어볼래?
1: 그려지는 거
2: 처음에 이거 올라시키는 안 바라고?
1: 어? 김이 있는데 집중으로 봐.
3: 부모님은 저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가게를 이어받을 거라 그렇게 얘기해서 반면은 아버지가 또 크게 하고 싶었는데 괜히 제 핑계를 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굳이 그럴 거면 왜 여기 철원에서 이걸 크게 했나. 근데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여기 아니고 딴데 했으면 다잘 됐을 거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4: 서로 속상하신 거죠, 서로.
5: 부모 된 도리로서 조금 이제 아들들한테 이제 미안한 부분이 있고, 너희들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해서, 다이 건물도 지갑으로 해놓고, 잘 됐다면은,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이런 프로도 안 나왔겠죠. 그렇죠? 잘못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무슨 말로 뭐가 필요했겠어, 지금. 결론이 이런데.
0: 창문 닫아. 불 켜면 벌레 들어와.

0: 본가 오시면 어때요, 기분이?
1: 벌써 올 때마다 편하지는 않아가지고.
0: 왜요?
1: 오면 제가 계속 참아야 되니까 또. 그쪽을 떨어져 꺼내주고 편하지는 않아. 좀 이게 방송이 하면 이제 정말 이제 사회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더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요.
0: 보세요.
1: 네.
2: 부모가 자식 돈 갖다 쓴다는 건요, 너무 힘들어요.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그전에도 막 용돈 주면은 용돈을 못 쓰고 넣어놨었어요. 지금도 한 30만 원 돈은 있을 거예요. 서랍 속에. 이거 애들이 어떻게 벌어온 돈인데 하고 못 쓰고. 그게 많이 미안하고 후회가 돼요.
3: 아, 이게 돈이 뭘까요? 박사님, 진짜 속상하네요.
4: 사실은 뭐처럼 빚이라는 게 장사 한번 잘 되면은 뭐 금방 갚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장사 그
3: 잘
4: 사업하시가 잘
3: 되셨어요.
4: 되실
3: 예.
4: 때는 뭐 금방금방 돈이 불어났는데요. 그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3: 예.
4: 싶은 건데요. 아까 언제 이걸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셨는데요. 그거는 굳게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5: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마음도 조급해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 터지자 이걸 나는 이제 정리하자고 이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좀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0: 우리 애들 이제 뭐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 애들 체대 들어갔을 때 나는 시합장에 다니면 중학교 때부터 체대 팀카만 있으면 버스였거든요. 그것만 보면 좋은 거야. 우리 애들 체대 가야 되는데.
1: 아, 원래 자전거를
0: 예, 제가
1: 좋아하셨군요.
0: 20대부터 탔습니다.
1: 아,
0: 운동을.
1: 네.
0: 예. 어우, 저 둘이 나이 든 거 보니까 너무 좋네.
1: 라이딩
0: 예.
1: 하셨어요? 어머.
0: 아들하고.
1: 아우,
0: 예,
1: 행복하셨겠어요.
0: 제일 행복할 때도 제일.
1: 아.
2: 와, 완전 아빠랍니다. 와, 날라가겠다.
1: 얼마나 좋으셨어요?
0: 저게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이죠.
1: 네.
0: 아들하고 제 나이 든 건데.
1: 야.
0: 명절 때 만나면 삼부자가 가끔씩 옵니다. 예.
1: 어, 네.
0: 큰애는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자 쪽으로 공부 뭐 책만 뒤져보고 이런 애였어요. 억지로 내가 끌고 다니면서 만들었다니까. 전시회에서 사골도 빼면서 뒷바라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끌고 다니고 학교 끝나면 또 태우러 가고 운동시키고.
3: 제가 자식을 낳아도 이렇게까지 못 키울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한두 시간밖에 안 주무시고 일하셨어요. 저희를 위해 계속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느꼈었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막 존경스러웠는데 지금은 좀 그거에 반대 좀 많이 실망스럽고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그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0: 여기서 쉬어가, 쉬어가. 끝냈어. 자. 아이고, 편하다. 아, 힘들어. 니하고 이런, 뭐, 이렇게 시간 많이 가진 건 처음이잖아, 지금. 너도 얘기해봐. 이런 기회에 이제 좋잖아, 이거.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살아가는 것도 얘기 좀 해보고. 해봐.
3: 저는 지금 살기가 싫어요. 사는 게 그냥 힘들어요. 그 코로나 전부터 계속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잖아요. 여기 뭐땜
0: 안
3: 생긴다고.
0: 팔린 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거짓말 아니야. 너 임점만 했으면 팔라 그랬다니까, 저거. 그때부터 안된 거야, 이게.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욕심부려서 저걸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 안 했어. 왜냐면, 네 앞으로 해놨고, 어?
3: 근데 아빠는
0: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 마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해보면, 내하고 얘기해보면 이게 대화가 안 되고 큰 소리가 나온 건, 아빠라는 사람이 어려서 네가 하기 싫은 운동을 시켰고, 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는 답이 나와 있어. 객관식이면 딱 3번이야. 어?
3: 아빠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바보라고요,
0: 그러니까 네
3: 지금.
0: 입장에서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네가 못 알아듣는 거지,
3: 와,
0: 말귀를.
3: 미치겠다, 진짜.
0: 이게, 네가 그럼 얘기 많이 해, 그럼 앞으로.
3: 제가 얘기하려고
0: 그러니까
3: 아빠가
0: 이거 이제,
3: 계속.
0: 이거 보고 이제
3: 야,
0: 뭐,
3: 봐봐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0: 편집할 것도 있고, 하지만은,
3: 온봉 카메라를 봐보라고요.
0: 그러니까.
3: 아빠는 계속 아빠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전 계속 듣고
0: 그러니까 네가
3: 있어요.
0: 듣고, 네도 할 얘기 다 했잖아. 네가 할수 있는 얘기.
3: 참다 참아서 하는 거예요.
0: 왜 이런 그 상황이 네가 언성높고
3: 그러니까 결론은
0: 이렇게
3: 대화가 안
0: 가정이.
3: 된다고요, 아빠랑.
0: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내가 내려놓고 살아. 어? 엄마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3: 예, 그러니까 저희도 다가가는 거잖아요. 아빠가 그나마
0: 그러니까
3: 내려왔으니까.
0: 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화가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3: 대화가 안 된다는 부분은 지금 제가 잘못했고, 죄송한데요. 그게 저희 형제가 지금 여지껏 쌓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 전에 아빠가 혈기왕성할 때는 진짜 대화가 안 됐어요. 그게 계속 참으니까, 참다가 지금 처음, 지금 40평생 참다가 우리가 지금 처음 얘기한 건데, 저희도 한 번에 바뀌니까 힘들죠, 아빠 말대로. 저희도 그래서 계속 노력 중인 거잖아요. 경진지가 10년 넘게 탔는데, 핏밖에 없어요, 아빠.

0: 저도 여기 식사하고 샀는데 피 버기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진짜 살고 싶겠어요 지금. 아, 진짜 미치겠어요.
1: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이인데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이 마음의 빚과 더불어 경제적인 빚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아드님에게는 정말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희도 속상한데 두 분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고 부디 오늘 방송의 계기가 돼서 빚은 갚아나가고 사랑은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여기 오기가 진짜 싫었는데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이 컸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제가 신청한 거고 그래서 또 책임감 때문에 왔는데 이게 또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또 불편한 것 같아요.
3: 사실 그렇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우리 가족들 다 봤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했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가장이잖아요.
1: 네.
3: 어쨌든 가장인데 가장 마음은 아들 하나 고민 하면 나는 한번 2시에 하면 10개까지도 네. 요즘에도 잠을 못 잡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아들들한테 뭐 빌려왔다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1: 아.
3: 전혀 몰라. 이건 동광제나 이제 뭐 아. 옆에 이제 각 씨가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안 왔겠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4: 처음에 질 때 투자를 좀 한 거예요. 아. 큰아들, 작은아들. 네. 우리가 짓다 보니까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1: 자금이 필요했고
4: 필요해서 그때 이제 애들한테 조금 갖고 온 거죠.
1: 네.
5: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딱 보니까 야 이제 털고 싶다 다. 네. 아 근데 터는 것도 어려운 거죠.
3: 예, 네. 진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5: 어 그렇죠. 네. 지금 매장은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최소 비용을 들여서 일단 컨셉을 빠르게 좀 바꿔야 됩니다. 매장을 좀 가득 채울 수 있는 식사 메뉴도 같이 곁들여야 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사람 많이 들여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넘기더라도 매장이 잘 되고 있을 때 권리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3: 우리 전문가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1: 아, 그래요?
3: 왜냐?
1: 네.
3: 나도 홍보 엄청 했습니다. 지금도 SNS.
1: 아, 왜 아니겠어요?
3: 이상님 형님입니다.
1: 아, 네.
3: 우리 가게 와서 진짜 팬사인회도 하고.
1: 네네.
3: 그래가지고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1: 네네.
3: 우리 나이에 이제 정리하자. 그때부터 몇 년 전부터. 네. 부동산이 안 움직이고.
5: 맞아요. 네?
3: 요즘에도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 10억에 내놨다가 부동산에. 네. 며느리가 내놨어요, 이것도.
5: 오, 그래요?
3: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10억인데, 다음에 와서 이제 살 사람들이 진짜 뭐 딱 받을 금이 얼마냐.
1: 네.
3: 왔어요 사러. 그러면 현찰 8억 5천만 주라 나한테.
1: 네네.
3: 그 요즘에는 이제 누가 7억 5천만 주면은 팔겠다. 그 예은 안 된다. 왜냐. 그 융자 끼고 어쩌고 이제 사채 빌려 쓴 게 그것도 뭐 그 닭값도 조금 밀렸지 버섯값도 조금 밀렸지. 그것도 한 5천 된 것 같아요. 내 원래 계산해서 다 정리해도 1억은 남지 않겠냐. 그럼 1억까지 뭐 우리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캠핑에 살 돈이면 한 1년 동안 돌아다니고, 그것도 이제, 힘들면은 3, 4개월이라도 돌아다녀 보고.
6: 둘이서 그냥 팔뚝 유람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잊고 한번 팔뚝 유람하고 싶어.
3: 난 지금도 자신이 있는 게,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어디 등산로 같은 데서. 3개 10마리 안 파면 우리 용돈은 벌었어야 된다. 그래도 나가는 돈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자신 있죠?
7: 정말 성실히 살아오시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디 가면 외람되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성실하다고 그러고 선택을 잘한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런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1: 네.
7: 선택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변해버린 겁니다.
1: 그렇죠.
7: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지금의 문제를

0: 만들어낸 것 같고요. 이미 다 솔루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을 실행하는 것 부분에 문제,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좋은 일이 뭘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아마 찾으시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1: 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도 안타까웠지만 아드님께서도 지금 좀 쌓인 게 많으시다고 해서 두 분이 좀 아드님 마음 상태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 상담을 아빠가 받아야 되는데.
3: 어떻게 물어보겠죠. 저 키트님 물어봐서 같이 상담 가실 건가요? 아우 안 간다고.
2: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제일 필요한 건데. 그냥 그러면서 또 외롭다고 그러는 거잖아.
1: 그러니까.
0: 아, 그러시네.
1: 네.
0: 같이 하시면.
4: 여자분이셨네. 네. 그럼 갈 걸.
5: 지금이라도 가셔야 돼요.
2: 아, 몰랐네.

0: 그래서 동환 씨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상황을 놓고 이건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건 맞아요. 너무 억울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부모님을 살려야 될 때가 아니고 나를 살려야 될 때요. 산소호흡기를 우리가 사고가 나면 자식 먼저 씌우지 말라 그래요. 자기 먼저 쓰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구할 수가 있어요. 물에 빠져도 내가 일단 나와야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지. 같이는 다 죽죠. 제가 느끼는 상황은 자식들이 같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저희도 밑 빠진 덕에 물 붓기를 알고 있는데,
0: 그럼요.
1: 끝난 게좀 쉽지가 않아서. 근데 동생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아드님들 상태, 특히 큰 아드님 상태를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데, 그거는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오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악순환을 계속 만드는데요.
1: 아빠가 이제 직성세고 이제 당신 말만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들은 이제 자기 표현을 많이 못했죠. 그냥 참고 참는 스타일이라 그럴까? 내성적이어서.
0: 일단 어머님과 아버님, 특히 어머님이 아들들에게 급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요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단하셔야 돼. 두 분이서 어쨌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머리를 골머리를 싸매고 의논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되시겠어요?

0: 이제 여기서 뭐야 무슨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잘 됐으면 이런 상담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1: 만약 아드님이 보고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지 동하나 하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들 큰아들 동하나 지금에 와서 뭐 콩이니 파치니 결과가 이래 됐으니까 아들들한테 진짜 미안하고 너희들 뭐 부모로서가 아니고 너희 잘 컸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짜 이제 우리 살 날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자. 누구 잘잘못 떠나서 아들 사랑해.
2: 용서하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진다 그랬어. 상담 받으면서 계속 저에 대해 알아.

0: 나가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법을 찾아가야 될것
1: 두 아들로부터 이 다시 수혈을 받거나 이런 건딱 중단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드님은 그래도 아직 40대고 젊고 하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단, 아드님도 이제는 앞으로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 임학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셔야 된다. 너무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장님의 인생을 잘 한번 반추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리고 저는 특히 아드님 첫 단추를 좀잘 꿰드리고 싶다.
2: 아드님이 참 얼굴도 잘생겼었고
3: 네.
2: 몸도 건강하고
3: 속이
2: 성품도
3: 깊어요.
2: 좋고
3: 네.
2: 그러시고요. 출연하신 두 분도 참 되게 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3: 네,
2: 계세요. 그래서
3: 그렇습니다.
2: 얼마든지 오래오래 동안 이렇게 작은 가게를 해서 소득을 벌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보면은 자기의 어떤 자그마한 어떤 가게를 가지고 거의 80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어떤 영업 음식이며 음식 이런 걸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마 장수 사회가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70 넘어서 80 이렇게까지 소득을 마련하고 그리고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특히 이제 건강하시니까 더욱더 할 일이 필요하실 거예요. 가게를 마련해서 나중에 건강하게 80대 이때까지 계속 일을 하시면서 소득을 버시는 것.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자산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가지고 가면은 가족 자산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족 자산을 새로 이제 회복하는 것.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서는 이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안의 많은 일들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식들이 결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 연령대가 더 세상의 변화를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이 가족 모두 편안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백세 부자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백세 부자"라는 게 지금 나는 그게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백세 거지 같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백세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방송에 나가서 이게 정리가 된다면은 앞으로 해준 하이가 원할 때 받는다 시켜줄게. 내가 방송을 찍고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뭐 가게가 정리되고 이게 고민이 아니더라고. 가족이 지금 나는 이제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5: 현재로는 아들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아빠는 지금 활짝 열어놨어요.
4: 닫은 게 아니지. 그
5: 예.
4: 정도는 아니고.
5: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여튼 이 방송으로 통해서 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4: 우리
5: 우리
4: 모두
5: 모두
4: 희망을 갖고 백세부자
5: 됐습니다.
4: 됩시다! 백세부자 화이팅!
6: 성도벌류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7: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8: 뭘 걱정하세요?
7: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8: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9: 네, 평생이요.
7: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9: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7: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8: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9: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0: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1: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0: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2: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3: 성도벌류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히처인 가스프는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1: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4: 뭘 걱정하세요?
1: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5: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0: 네, 평생이요.
1: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0: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5: 걸리면 보험료는 어떻게?
0: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1: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0: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2: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 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6: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7: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하루 종일 바쁨을 팔아야 목표를 많이 잡을 수 있죠.
8: 발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기 잘했네요. 와.
9: 야. 이 브라더가 딱 모이는 것 같이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10: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8: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예 이코노미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0: 일상 서울런.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5: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6: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0: 길타입으로 빠른 흡수.
1: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혹시 탈모일까 고민되시죠?
7: 직접 만져보세요. 응?
8: 진짜 얇아졌네.
6: 얇아지면 탈모의 시작.
7: 시작부터 판시딜.
5: 모근 세포에 영양을.
7: 모근이 튼튼해야 모발이 굵어지죠.
5: 탈모엔 판시딜.
9: 남성, 여성, 풍성.
10: 와, 진짜 나무 와 정말 맛있어요. 후보에
11: 맹모래도 나무 이상 남나요.
12: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색다른 경험.
13: 네, 이게 다 조기예요.
14: 좀 보석 같아요.
12: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맛. 화려하지 않아도 자꾸 생각납니다. 손끝으로 익히고

0: 다낭시 도심에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비에당.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인데요. 예로부터 농사와 가축을 키우며 살아온 베트남 중부의 농촌 지역입니다. 벼가 한창 익어가는 계절, 비에단에는 배를 이어 지켜온 맛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소문난 손맛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냉주안은 생고기를 발효시켜서 먹는 베트남의 전통 소시지입니다. 냉장고가 있어도 자연 발효 방식을 선호한답니다. 메이시 가족이 만드는 냉주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준답니다. 재료를 구하기 위해 멀리 갈 필요는 없답니다. 뒷마당이 제일 좋은 보물 창고입니다. 바나나 나무에서 잎사귀만 잘라낸답니다. 손쉽게 끊어집니다.
1: 높은데 잎을 어떻게 따나 했더니 아 여기다가 낫을 딱 걸어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0: 바나나 잎을 자르는 것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오, 호. 색이 진한 초록색이어야 합니다.
2: 주마 주가 봉 가 뭐 được có bùn rồi lắng sẽ giòn. Mình thấy lá để mình gói được nên mình sẽ thơm, ngon hơn.
1: 여기 두 가지 잎이 있는데요. 요거 이제 바나나 열매가 열렸던 잎이고 이거는 아직 열리지 않은 신선 잎인데 확실히 빛깔도 좀 다르고 뭐 얇기도 조금 다르고 이게 뭔가 확실히 더 뭔가 좀 이렇게 짱짱하다고 해야 되나?
0: 열매가 맺히기 전이면 잎이 싱싱하고 탄력이 좋은데요. 음식을 단단하게 감쌀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전해봅니다. 장대낫은 처음입니다. 이왕이면 알맞은 바나나 잎을 골라드리고 싶은데요.
1: 배는 맛있습니다. 촥촥 벨 때마다 쾌감이 좋아요.
0: 한꺼번에 많이 따지는 않습니다. 그날 그날 필요한 만큼만 바나나 잎을 준비합니다. 냉주안은 만드는 과정마다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려 나가는데요. 제가 잘라볼 차례입니다. 보기보다는 어려운데요. 이것이 실력 차이입니다. 원하는 크기에 맞춰 다시 손질합니다. TNC는 손만으로도 충분한데 저는 도구가 있어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잎사귀를 잘라내고 남은 줄기도 버리지 않습니다. TNC의 손길이 몇 번 지나가자 가는 실처럼 변합니다.

0: 냄초알을 묶을 때 끈 대신 사용합니다.
1: không một cái gì à?
2: Đúng rồi, không bỏ một cái gì hết. Có nghĩa là tận dụng tất cả mọi thứ từ cây chuối luôn á.
1: Đúng rồi.
2: Cách làm của ông bà từ xưa tới giờ.
1: Ok. Yeah.
3: 이 바나나 잎이 엄청 유용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와.
1: 야야야.
0: 포장지 준비는 끝. 이제 속을 만들 시간입니다. 냄주안은 돼지고기로 만듭니다. 사용하는 돼지고기 부위도 집마다 다릅니다. 넓적다리를 쓰는 건 CNC 집안의 비법입니다. 생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 대신 손으로 작업합니다. 희엔 씨가 9살부터 40년 넘게 해온 방식입니다. 양념도 직접 갈아서 준비합니다.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료가 냄쯔아에 들어갑니다.
1: 라, 로아, 라, 디야? 딩랑.
0: 딘랑은 두릅나무의 일종인데요. 음식의 잡내를 줄여주고 발효도 도와준답니다.
1: 푸릇한 상추? 와, 깻잎? 그 중간에 약간 애플민트 살짝 만나는? 와, 한국에서는 못 보는, 못 먹어본 맛이에요.
0: 양념도 한꺼번에 넣지 않습니다. 하나씩 넣고 버무리기를 반복하는데요. 각각의 맛과 향이 고루 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념의 비율도 모두 희엔 씨의 손으로만 전해집니다. 식용유를 넣으면 한결 부드러워지는데요. 어머니에게 배운 겁니다. 베트남에서는 음식의 다섯 가지 색과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냄쯔아에도 이런 음식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3: 정말 맛있는 음식은 오 색과 오 미가 있어야 돼요. 흰색, 검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다섯 가지 색이 있고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달콤한 맛. 이 냄쯔아라는 음식은 베트남에서는 아주 우수한 음식이에요.
0: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것. 그 조화와 균형을 좋은 음식의 조건으로 여겨온 겁니다. 하나씩 정성을 다해 포장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발효 과정이 남았는데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 쉽게 상하는 돼지고기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해 고안한 방법입니다.
2: Làm xong á, rồi sau đó là anh sẽ để ở ngoài cái môi trường tự nhiên thế này khoảng tầm 1-2 buổi để cho cái thịt ở trong cái nêm này nó lên men.
0: 북부에서는 최대 5일 정도 숙성시키지만 중부에는 하루 이틀 만에 먹습니다. 냄쯔아는 생으로 먹어도 되지만 구워 먹기도 합니다. 5분 정도 구우면 완성입니다. 바짝 익혀서 먹는 건 아닙니다. 바나나 잎으로 쌓여 있는 채로 구워 향이 더 진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북부에서 먹어본 냄쯔아와는 달라서 맛이 기대됩니다.
4: Chúc con ăn ngon miệng nhé.
1: À, cảm ơn cô mà cháu ăn ngon nhé.
3: Yeah, thơm quá. Wow, 이 원재료는 다 나. 이 안에서 뭐 들었는지도 그냥 냄새 맡아 다 알 것 같아요.
0: 냄쯔아에서 쪼아는 시큼하다는 뜻입니다. 북부에서는 홍어처럼 삭힌 맛이 강렬했는데요. 두 사람이 만든 건 어떨까요?
3: 이 안에서 재료들의 맛이 다 살아나요. 먹다 보면 매운맛 탁 쏘면서 갑자기 고소한 맛 탁 쏘면서

0: 하는데 향기가 확 올라오고 정말 이 다섯 가지 이상의 맛이 이 안에서 지금 다 벌어지고 있어요. 와.
1: 밥 대신 라이스 페이퍼를 곁들입니다. 저도 따라 먹어보는데요. 바삭한 식감이 램쥬아와 잘 어울립니다.
2: 네, hoặc là mình kỷ niệm nhất thì có thể là những cái lúc mà mình cùng mẹ làm nem như thế này thì nó sẽ giữ lại kỷ niệm cho mình hơn.
1: 가족의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오래 남는 것이 목표랍니다. 메이 씨의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또 다른 손맛을 찾아서 남쪽으로 갑니다. 꽝아이는 강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땅입니다.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거대한 불상이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도 보이는 압도적인 크기입니다.
3: 오, 엄청 크네. 야. 이야. 이 여기 가까이서 지금 크기가 와, 지금 몇 미터야? 엄청 큰데?
1: 베트남에서 가장 큰 관세음 보살상으로 높이가 무려 125m입니다.
3: 너무 놀라운 거 보면은 그냥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정말 와, 제가 불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와서 딱 보면 아, 이렇게 될 정도로 진짜 압도적 크기가 큽니다. 야.
1: 불상 옆에는 사찰도 함께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하다 보면 불교 사찰을 흔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초등학교보다 사찰의 개수가 1.5배나 많습니다.
3: 이곳은 링득사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명덕이라고 해서 덕을 밝힌다. 이 보면은 이 절의 색감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사찰이 좀 붉은 느낌이라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노란색과 빨간색 이런 색깔들이 좀 더 이 복이나 어떤 것을 많이 상징하기 때문에
1: 베트남은 불교와 유교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기 위해 사찰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관세음 보살상이 굽어보는 건 짝훅 강입니다. 물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안을 빌어주는 듯합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는 뜻밖의 선물도 숨겨져 있습니다.
4: 지금 엄청 이른 아침인데요. 이 꽝아이 성에서만 나오는 아주 작고 예쁜 조개가 있습니다.
1: 짝쿡강의 진미를 찾아 고반상 씨와 아내 쩐티두 씨와 함께 나가기로 합니다. 분명히 출발은 같이 했는데요.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4: 야, 두 분. 걸음이 엄청 빠르네. 리더 형이야.
1: 바다와 맞닿아 있어 물때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여기서부터는 배를 타고 갑니다.

0: bao lâu à?
1: À 10 phút à.
2: Dạ chiếc chồng đây kia. Còn cô đây cái tiêu thánh ấy. Mấy người đây mở cái chỗ ấy.
3: À mỗi ngày à một thuyền. À.
4: 그런데 잊으신 거 없습니까?
5: 우와, 야, 근데 자우자.
4: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저는 아내의 배를 탑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짝쿡강 하구에는 넓은 모래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섞여 조개가 살기 좋은 환경이라죠. 저 멀리 관세음 보살상도 보이네요. 관세음 보살의 보살핌을 받으며 10분간 달려갑니다.

0: 남편의 배는 더 먼 곳으로 나가고요.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1: 아, 이제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조금은 보이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돌 같거든요? 다 돌 같고 다 자갈 뭐 이런 것 같아요. 저게 어딨지?
0: 물이 빠진 상태라 무릎 정도의 깊이인데요. 작업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필요한 장비를 챙깁니다. 유이헨이라고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전통 어구입니다.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물 바깥에서 보기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조개가 잡히고 있는 게 맞겠죠?
1: 이 지금 바닥을 이렇게 긁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왔는데 조개 안 보였거든요.
0: 물 속에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될까요? 얕은 바닥을 긁으니 자갈이 잔뜩 올라옵니다. 여기에 조개가 섞여 있답니다.
1: 우와! 이게 다 조개예요.
0: 색깔도 모양도 자갈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데요. 제첩의 일종인 헨입니다.
1: 보석 같아요. 약간 황색 호박 보석 같거든요. 끊어야지 이거 알아야.
0: 헨은 강이나 하구의 모래와 진흙 사이에 삽니다. 중부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데요. 오랫동안 짝쿡한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소중한 존재입니다.
1: 그래, 수중 테나.
0: 한가득 올라오는데요. 여기서 조개와 자갈을 분리하기 위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뜰채를 앞뒤로 흔들었을 뿐인데 조개만 남습니다.
1: 짜서 봐, 냐냐.
2: 근데 đây là cái sọn đó để vô giấy rồi mình để cái hánh nó đằng trước, cái sọn nó đằng trước hết đó. Rồi cái hánh đó để đằng sau.
0: 채를 기울여 흔들면 잘 굴러가는 자갈은 앞쪽에서 떨어지고 조개는 뒤에 남는 겁니다. 그 다음 2차로 채반을 이용해 걸러줍니다. 이렇게 작은 조개만 골라냅니다. 물때만 잘 맞추면 1년 내내 조개를 캘 수 있습니다.

0: 아내가 30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1: 아걸 짤럼 다 해라이. 짤럼 다 해라. 나 양.
2: 오케이. 짤라.
0: 드디어 제 차례인가요?
2: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1: 저는 고에 검랑다.
2: 아, 오케이.
0: 일단 힘을 줘 바닥을 긁어봅니다.
2: 아니, 안 돼.
1: 까라 거에 아양은 뭐 나이나 내지 맨날 나이 이유가 나너너 너너라 싸우고 뉴에 뭐 나이 나오 나오.
2: 아니 우리 어머니는 쉽게 하시는데.
1: 나. 어. 맨맨 하고.
0: 진흙의 무게가 예상보다 무겁습니다.
2: 아니 안 돼.
0: 제가 감을 잡지 못하자 보다 못해 채를 같이 잡아줍니다.
2: 수석입니다. 오, 어 처음 치고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야. 어머니는 그저 웃고 계세요.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겁니다. 아이고.
1: 나 야야, 넣어줘 나라. 넣어요. 야.
0: 손끝에 감이 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합니다.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채를 흔들면 자갈은 사라지고 조개가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조개가 없습니다.
2: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적게 잡죠? 큰일 났습니다.
1: 좀 요리 사고 꺾어줘 니우는 한 것까 니우는 팍팍 문디 땅타위 까고 니우는 니우 닦아줘 니우 닦으면 니 땅타위.
0: 얕은 모래에 살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줘야 하는데요. 인생이나 조개잡기나 힘을 내려놓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남편 고반상 씨는 어떨까요? 여기는 훨씬 깊은 물입니다.
2: 어휴, 저기 계신 분은 요 가슴을 넘어서 거의 머리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어, 저기에서도 잡으신단 말이에요? 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어, 걱정되는데.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7: 좋아, 난 맞지야.
8: 영영영
7: 맞영
8: 영영
7: 영.
0: 둘 다 작은 민물 조개인데요. 자세히 보면 모양이 다릅니다. 돈이 좀 더 길쭉합니다.
8: 그 흥웨이다일라 너 응원한 흥웨이가 탱라이.
7: 아, 응원하나?
8: 응원한. 탱라이라 너 그 늙 너 왕, 탱라이 너 늙 너 이니 늙 금.
7: 아.
0: 어구의 모양도 다릅니다.
8: 건 하인라 너 어디가 막낙.
7: 야.
8: còn con dâu đang sâu rồi nè nên ngon mỗi cái gì nó mỗi khớp.
0: 둘 다 짝국강에 살지만 서식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해는 얕은 물에서, 돈은 더 깊은 강바닥에서 잡습니다. 해는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지만 돈은 짝국강에서 주로 잡힙니다. 돈의 가격이 두 배 더 비쌉니다.
8: 가격 많이 한 걸로 좀 유한.
7: 아, khác nhau à, người nào khác nhau à? Ngay kiếm tiền nhiều thì nói to hơn à, nói nói mạnh hơn được cả trong trong ở nhà.
8: Không. Mình đẻ ra lúc nào mình cô vợ mình cũng là số 1 của gia đình mà.
7: 아, làm gì anh?
0: 우문 현답입니다.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퇴근합니다. 아내도 마무리 중입니다. 방해꾼이 없어서일까요? 수확이 더 좋은데요?
7: 哦，主啊，早年在嘛，哥嘛不要看住嘛。
8: 那公中唔留冇看。
7: 哦 ，OK。
8: 留住讲啦。
4: 그럼요부부는한몸이죠정확한계산법입니다관세음보살이돌봐주신걸까요오늘은 42kg 이나잡았습니다그날잡은조개는그날판매합니다그런데시장에팔러가는게아니라강가에둡니다
1: 네나이젠마위허랑이허자예허봉
7: 야nhưng mà người khác là ăn trộm là ăn cướp thì làm thế nào à không
1: cá không có ai cái chỗ đó ví dụ vô để đồng máu nó lại nó chở trong ôi ăn cáp ăn vậy trời nghe rồi nó quen rồi không có ăn cáp ở đây không có ăn cáp
4: 서로 믿고 거래하는 방식이랍니다 고맙게도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평소가족들이먹을만큼만조개를챙겨오는데요오늘은저를위해제대로된돈의맛을보여준답니다돈을물에씻은뒤그대로냄비에넣고삶습니다물론껍질채로먹는건아닙니다물에담가흔들어주면껍데기와속살이분리됩니다
2: 그리고바로하니까진짜너무쉽게분리가돼요와
4: 탈곡기처럼분리됩니다요리할땐양파를먼저볶고요돈을산더미처럼쏟아붓습니다조개는이미삶아놓았으니채소가익을때까지만볶아주면됩니다조개의고소한향이주방을가득채웁니다돈으로차린한상입니다조개삶은물로끓인국에라이스페이퍼를담그는데요어떤맛일까요
2: 와국물진짜시원해요이거제가먹었던잡채국보다훨씬국물이진짜시원해요
4: 조개볶음은라이스페이퍼에듬뿍올려서먹습니다이런호사가또있을까요
7: 딱먹었을때얼핏보면은쌀밥같은데딱먹으면은그조개향그리고여기있는양념이싹어우러지면서너무신기한맛이나요특별하고
1: đặc sản mà gọi là đặc sản của người
7: đúng rồi
1: đặc sản của người
8: hồi chú nhỏ tới lớn là từ hồi
1: ông
8: cho
1: anh đi đi tầng hầu giờ mưa
8: ăn món này tới 16 năm nay rồi
1: hồi xưa là ông cho ông đi về nấu
7: hàng ngày ăn nè
4: 조개를 캐는 손에는 가족의 무게가 담겨 있고 소박한 밥상에는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자기 속도대로 살아가는 부부를 보며 행복은 소소한 즐거움 속에 있다는 걸 배웁니다 이번에는 다낭시 호이안으로 갑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데요호이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입니다 과거 동서양의 상인들이 오가던 무역항으로 지금도 고대 도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다낭과 함께 베트남 중부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9: 제가 호이안에 올 때마다 꼭 경험해보는 게 있는데요 바로 바구니 배 타기거든요
4: 호이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길거리입니다
9: 아진짜요
10: à
9: mình muốn về muốn mua về báo nhé. 여기들어간입장료가베트남돈으로 30,000 đồng, 한국돈으로 한 1,500원 정도됩니다. 오, 설레는데요.
4: 오랜만에타는 바구니 배입니다.
9: Chào bác. À, chào bác.
10: Chào anh.
9: Chào anh. À,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ào anh. Ch

0: Là tụi em được không anh?
1: lên thuyền rồi là mời khách mời mấy em lên thuyền để chú
0: À.
1: đi ra tham quan rừng dừa Bảy Mẫu.
2: 호이안에서 나고 자란 민 씨입니다. 예전에는 어부였지만 지금은 바구니 배 뱃사공입니다.
0: 출발! 와!
2: 시작부터 흥이 넘치는데요. 맛보기로 배를 돌리며 재주를 뽐냅니다.
0: 안전하게 가기로 했잖아요.
2: 이제 진짜 출발입니다. 양옆으로 야자수가 우거진 좁은 물길을 따라 배를 타고 둘러봅니다. 베트남 전통 바구니 배를 타볼 수 있어 여행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0: 야, 햇빛을 따가워먹고, 야, 강물은 시원하고.
2: 어느새 물결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눈길을 끄는 나무가 있는데요. 물야자입니다. 강하구나 습지에서 자라는 야자나무입니다. 말랑한 과육은 코코넛 젤리 같은 디저트에 쓰입니다. 넓은 공간이 나오자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돌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데요. 거기에 노를 돌리는 기술까지 대단합니다.
0: 야, 저 유학생 때 타던 거 내가 저 타다 빠졌거든요. 와, 근데 저게 이렇게 빠진 걸 또 타고 싶어요. 이 유혹이 엄청납니다. 야. 와.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야. 오, 대야.
2: 공연만 전문으로 하는데요. 원하는 사람은 고개사의 배로 옮겨 탈 수도 있습니다.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레이번 공씨. 처음에는 부드럽게 도는 것 같더니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배도 돌고 노도 돌고 레이번 공씨의 화려한 기술에 저도 격렬하게 돌고 있습니다. 배가 멈추고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습니다.
0: 내가 디베냐 막 콩 다우다와 콩을 웅뚱
3: cũng vì nhà uống thuốc nhiều ngày đầu cũng uống thuốc ra bảo não với chạy tim cho nên là cũng phê mà phê chút xíu thôi.
2: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더 빠르게 기술을 선보이게 된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남다른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이 물류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호이안에 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4: cao lỗ và

0: 갈래 우물 까울라오.
1: 까울라오는 베트남 어디서나 먹을 수 있지만 본 고장은 호이안입니다.
2: 페야 모토 까울라오 까울라오 테. 자, 오케이,
1: 까울라오는 면이 우동처럼 통통하고요. 향신료에 재운 고기를 올립니다. 바삭한 튀김으로 식감을 더합니다. 이게 바로 호이안의 향토 음식인 까울라오입니다. So don't you worry now, it's okay to fall. 베트남에는 비벼 먹는 국수가 다양한데요. 밑광이나 분팀 느엉에 비해 면발을 씹는 재미가 남다릅니다.
2: 와, 이 면이 우동보다 더 탱글탱글하면서 면이 고소해. 와, 정말 맛있네요.
1: 끝도 없이 먹을 것 같은 면발입니다.
2: 까울라오 면에 보시면요, 이 까오라는 게 베트남어로 높다라는 뜻이에요. 라오는 층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유한 분들, 그렇죠? 흔히 귀족분들이 이 높은 층에서 뷰를 바라보면서 이 먹는 실은 상류층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아, 저 상류층 사람들이 먹는 저게 뭐야? 높은 층에서 먹네? 높은 층에서 먹네 하고 하는 음식이 까울러의 유래입니다.
1: 씹을수록 묘한 식감이 느껴지는 까울러 면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Even now when the sky turns gray, I think about that rainy day.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호이안에서 전통 방식대로 면을 만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3: 오, 야. 자, 와.
1: 야. 새벽에도 한낮처럼 분주합니다. 보통 새벽 1시부터 면을 만듭니다.
3: 자봐. 아, 파당람지야.
0: 쌀꼬라오.
3: 아.
1: 반죽은 기본적으로 쌀과 물, 그리고 나무젤을 우린 알칼리성 물을 넣고 한번 쪄서 사용합니다. 반죽이 서로 붙지 않도록 식용유를 발라줍니다.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재면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웬만한 가정은 손으로 직접 합니다. 4대째 내려온 집안의 방식입니다.
4: 이야,
1: 오랜 세월 고집스럽게 지켜온 원칙입니다. 까울라오는 두 번 익힙니다. 쌀 반죽은 밀가루보다 잘 부서지는데요. 첫 번째는 반죽 상태에서 쪄서 모양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썰어낸 면을 다시 찝니다.
3: 아, 그 자우 타이만 내마 저이 디잘라 찐 꽈찐
5: 아,
3: 아,
5: 형아.
3: 네, 아, 오, 대야.
5: 나이 때 찐 날라는 찐이네.
3: 아, 대야. 오케이.
1: 탄력과 쫄깃함을 살리는 과정입니다. 주변이 밝아오면 작업도 서서히 마무리됩니다.
3: 야, 우와.
1: 노릇스름한 게 제대로인데요. 4대째 한결같은 면발입니다. 이대로 한김 시켜서 판매합니다. 호이안 전통 방식으로 만든 까울라오 면입니다. 갓 쪄낸 면발의 맛은 어떨까요?
3: 그
2: 고소해. 어, 정말 고소해요. 그리고 진짜 면인데 짠 들어간 건데 계란 맛이 납니다. 계란 섞인 면 맛이 나요. 이래서 까울러우면 까울러우면 하나 봐요. 와.
1: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나갈 준비를 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5: 아, 뭔 자.
2: 야.
1: 판매는 할머니 담당입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상입니다.

0: 할머니의 일터는 호이안 시장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전통 시장입니다. 할머니도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골 손님입니다. 1kg에 3만 동. 우리 돈으로 1,600원입니다. 일반 쌀국수면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손으로 만든 까오로우면을 파는 가게는 시장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면이 다 팔려야 다른 가게의 면이 팔리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하루하루 쏟은 정성이 4대째 가업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베트남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놀라운 일상도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하고 싶은 풍경입니다.
1: 저도 오늘은 이 집 딸입니다. 열 번째 딸.
2: 이 laut adalah kehidupan kami sudah.
1: 인도네시아 분들은 너무 친절하시고 이방인을 이렇게 친절하게 진짜 자식처럼 받아주셔가지고 늘 감동이에요.
3: 아, 오케이.
4: 김치. 야요이.
5: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6: 가자, 출발! 어우, 마을이 크네. 오. 어,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 잘한다.

0: 바로 다음에.
1: 어?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0: 자, 여기 기다렸어요.
1: 거기 앉아 있어.
2: 왜 다 떠나는 거? 저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3: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4: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5: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3: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6: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병으로 진행됩니다. 금방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얘 한국사 빼고 아무것도 못해. 오. 오. 오.

0: 그래, 500만원.
1: 500, 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덕풍사지 7층 천타! 와.
2: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
3: 사과용 안 됩니다.
1: 그니까.
3: 대만 맞습니다.
1: 맞죠? 야!
4: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5: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6: 화이팅!
7: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8: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9: 오빠는 친구로 엄마한테 찾아오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8: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4: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5: 다 했다.
6: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4: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신선이 논일 법한 서움들이 옹기종기 모인 고군산 군도의 신시도 앞바다. 자연산 밥상의 무대입니다.
2: 와! 자연산 광어! 이거는 농어?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밥상으로 바로 또 올라가고.
1: 그날그날 바다가 내준 막회에 아내의 정성과 손맛이 더해져 차려내는 한 상.
3: 제가 거하게 차려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대하고 있습니다.
2: 야, 아니 이게 뭐가 계속 나오네요. 이게 몇 가지나 주시는 거예요? 12가지요?
1: 세 끼 내내 12첩. 해산물 조리법도 끼니마다 다르죠.
2: 와, 낙지.
4: 진수성찬이면 진수성찬. 어디에서 우리의 이런 대접을 받아.
1: 푸른 바다 위에 낮은 서움들이 봉긋봉긋 솟은 고군산 군도. 그중 가장 크고 듬직한 섬 신시도. 가수 라마 씨가 발품 팔아 이 섬까지 왔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 섬과 육지가 이어진 뒤 전국의 발걸음이 모여드는 신시도.
2: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여행 오신 거예요?
5: 네.
2: 어디서 오셨는데요?
5: 저희는 경기도 구리요. 오늘 엄마 아버지 모시고 효도여행 왔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네. 친정어머니, 그리고 저희 남동생 이렇게요. 네. 발품을 팔아서 4시간에 걸쳐서 맛난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
2: 지금 차 타고 오신 거 아니에요?
5: 네.

0: 차 안에서 동동 굴렸어요.
1: 아, 그러셨구나.
2: 발품만큼 정직한 게 있을까요? 밥 한 끼 먹자고 이 섬까지 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1: 네, 안녕하십니까?
3: 이게 누가 남았잖아요. 반갑습니다.
1: 갑자기.
3: 어떻게 또 저희 집까지 지금 고기 잡으러 좀 받아주고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1: 고기 잡으러요?
3: 예.
1: 저도 따라가도 되나요?
3: 아, 그럼요.
1: 구경 좀.
3: 아, 그래요. 아, 네. 야.
2: 손님상에 올릴 해산물을 직접 잡으러 간다는 민박집 주인 정판옥 씨.
3: 아, 이거 하나 입으신 거죠?
1: 되게 오랜만에 타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 예로부터 이 바다는 철마다 고기가 모여드는 황금어장으로 유명했답니다.
3: 야, 현지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싱싱한 걸로 이렇게 대접을 해드려야 또 그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서 이곳은 밀물을 따라 고기가 드나드는 길목. 그 물길을 이용하는 오랜 어로 방식이 바로 이강망이죠. 한 번 들면 나가지 못한다는 바다의 고기 창고.
1: 광어?
3: 네, 광어인데.
1: 자연산 광어. 이거는 농어?
3: 예, 농어인데 앞으로 농어가 좀 많이 잡히시게요.
1: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밥상으로 바로 또 올라가고 그렇죠. 밥상에서 먹으면 또 바다에 와서 또 잡고. 이야, 여기 사장님 그 여기 그 냉장고네요.
2: 신시도 밥상의 메뉴는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날 바다가 내어주는 것, 그것이 곧 제철 밥상의 주인공이죠.
3: 너무 많이 잡았어요.
1: 아니, 안녕하십니까. 누구?
3: 아, 우리 요리사.
1: 요리사요? 네. 아, 셰프님이시구나. 네. 아, 근데 뭔가 좀 친하신 것 같은데.
4: 아, 이 셰프님은 무슨.
1: 아내분이시구나.
4: 네. 많이 잡았어요. 예. 오. 오. 오. 빨리 넣어야 되겠다.
2: 물 밖으로 나오면 고기는 오래 버틸 수 없죠. 살아있을 때 바로 손질해야 비린내 없이 단맛이 산다는 팔어. 껍질만 쓱 벗겨낸 뒤 어부식으로 막 썰어냅니다.
3: 회는 전문적인 횟집이 아니니까 꼭 굳이 모양 넣을 거 없이 좀 도톰하게 썰어줘야 조금 씹는 맛이 조금 느껴볼 수 있도록.
2: 남편이 잡아온 해산물을 볶고 무치고 쪄서 깊은 풍미를 더하는 것은 아내 정미 씨의 목. 바다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부부의 삶이 그대로 묻어있는 음식들이죠.
4: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반찬을 좀 해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저희 먹는 반찬을 그냥 드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것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게 된 것 같아요.
2: 그렇게 시작한 반찬이 오늘은 이만큼.
1: 야, 아니 이게 뭐가 계속 나오네요. 이게 몇 가지나 주시는 거예요? 12가지요? 12가지 더 되는 것 같은데?
2: 신시도 앞바다가 통째로 올랐습니다.
1: 회부터
2: 탱탱한 회 한 점. 씹을수록 달콤한 바다 향이 올라옵니다. 부모님 모시고 효도 여행을 온 유수연 씨네. 몇 달 전 딸들과 처음 왔다가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아유, 고맙다야. 아유, 참 세상에.
5: 엄마들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딸이 저를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저희 엄마를 안 모시고 온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모시고 왔어요.
2: 나이가 들수록

0: 섬 구경해볼까요?
1: 자, 출발 한번 해봅니다. 잘 잡으세요. 자, 출발합니다.
0: 억겁의 세월 동안 바다를 지켜온 섬. 인간이 빚은 바다 위에 거대한 길이 어우러져서 색다른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1: 배 정면으로 한번 볼까요? 배 정면으로 보시면 산 위에 주탑이 세 가닥으로 쫙 올라가 있죠.
2: 네.
1: 이 주탑의 높이는 대충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2: 50m.
1: 더 올리세요.
2: 80m.
1: 더 올리세요.
3: 100m.
1: 조금만 더 올리세요.
2: 120.
1: 너무 올렸어요.
2: 110.
1: 그렇지, 그렇지. 역시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야.
0: 보는 재미에 듣는 재미까지 더하는 선장님의 입담.
1: 빨간 등대 보이죠? 빨간 등대. 오른쪽에 보여요?
3: 네.
1: 자, 무슨 등대?
3: 합장.
1: 또?
2: 합장.
1: 합장을 뭐라고 그래요?
3: 기도.
1: 그렇지, 기도.
4: 어떻게 가지신 거야?
3: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야.
0: 기암괴석도 가득한 섬.
1: 선유도에 있는 망주봉이라는 바위산이 되겠습니다. 바라볼 망자에 서서 망주봉이라는 바위산이 되겠는데
0: 수억 년에 걸친 격렬한 지각 변동과 화산이 뿜어낸 뜨거운 용암. 거기에 거친 파도가 더해져 완성한 대자연의 합작품들.
1: 바위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보시면 바위가 딱 둘이 등을 돌리고 앉아있죠? 저 바위를 일명 부부바위라고 하는데 싸우고 등을 돌리고 있는 지가 제가 알기로 한 48년 정도 됐어요. 저 사람들은 화해할 기회가 안 보여.
2: 왜 싸웠대요?
1: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0: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는 남문바위. 지각 변동으로 갈라진 바위 틈을 오랜 세월 파도가 깎아냈답니다.
4: 와, 진짜 신기하다.
3: 아, 멋있다.
4: 와, 이거 무슨 외국에 나온 것 같은데요?
0: 여행자들이 바다 풍광에 흠뻑 취해 있는 그 시간, 정미 씨는 또 한 번의 선물 같은 밥상을 차려내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5: 바다 바람에 여기에 뭘 갈아도 맛있어요.
0: 매끼 정성을 쏟는 정미 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텃밭.
5: 호박이 맛있게 생겼어요.
6: 봄에 심어서 이걸 따가지고 제가 오시는 손님들 호박전을 좀 해드리거든요. 이거 나올 때만.
0: 아낌없이 내어주는 넉넉한 인심과 싱싱한 식재료가 정미 씨 음식의 비결이랍니다.
6: 오징어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호박도 물론 맛있지만 양념을 듬뿍듬뿍 부쳐봅시다.
0: 호박전 하나에도 해산물은 빠지지 않는 게 신시도 음식이죠. 섬 구경 마치고 돌아와서 만난 또 한 번의 만찬.
6: 갑오징어, 오징어. 오징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서해안 오징어예요.
4: 서해안 오징어.
6: 네. 오.
4: 와. 낙지. 네.
0: 하이라이트는 싱싱한 해산물을 통째로 넣고 끓이는 따끈한 샤브샤브.
4: 아니 근데 꼭 여기서 일하시는 분 같아요.
7: 그렇다 아니 그렇죠.
3: 제가 오시고 왔으면 제가 다 해드려야죠. 야.
0: 섬 구경하느라 출출해진 부모님께 이만한 음식이 없죠.
4: 아까 막 배도 타시고 막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어르신?
7: 그대 들어서 오늘 최고 행복한 날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현아,
3: 네?
7: 아들보다 너가 더 좋다야.

0: 감사합니다.
1: 신시도 바다가 차린 밥상에 자식들 효심까지. 오늘 부모님은 세상 부러울 게 없겠습니다.
2: 야. 같은 시간에 같이 식사를 시작하니까 꼭 테이블은 다른데 다 같이 먹는 그런 기분이고 뭔가 외롭지가 않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같이 있지만 부대끼지 않는 느낌? 아, 저녁에는 이제 큰 위로를 주네요.
1: 하늘과 바다가 따스하게 안아주는 듯한 신시도의 석양. 다음 날 새벽 6시. 정미 씨는 벌써 음식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침이니까 대충 때운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고집입니다. 여행자들에게는 제대로 대접하는 마지막 밥상, 소홀히 할 수 없답니다.
2: 와, 생일상에도 이렇게 못 봤는데. 와.
1: 아침 밥상의 화룡 점정은 맑은 바지락탕. 속을 부드럽게 달래준다는 속풀이 처방전.
2: 아, 시원하네요. 아침에 왜 주시는지 알겠다.
1: 특히 전날 섬 곳곳을 누비니들에겐 더 반가운 아침밥상이랍니다.
3: 한강 여행 왔습니다.
4: 동창대.
3: 처음 있길 다섯 개 섬. 네. 그거 어제 일주하고 여기 와서 한 거거든요. 이거 먹어보고.
1: 배만 든든해진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진 신시도 여행. 발품값 제대로 받았죠.
5: 눈만 뜨면 오늘 어디로 갈까? 어디서 먹고 어디로 달리지? 이야, 향이 끝내주네.
6: 이야요!
5: 이게 소백산의 밥상이라.
7: 제가 아파서 대신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8: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9: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8: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0: 감독님, 3년하고 7개월이면 날짜로 1308일이고 시간으로 치면 31,390B 시간이에요.
11: 너 이 콩나무가 왜 안 크는 줄 아냐?
12: 네 부정적인 기운 때문이요.
10: 아니...
13: 혁명이 필요해. 단두대.
14: 답답해. 남자가 패기가 있어야지. 패기가 수염을 잡아채야지. 그냥 둬? 이 바보야.
10: 그거 뽑으면 아플 텐데. 나 오늘 일 못해요.
15: 못하긴 뭘 못해. 얼른 일 나가. 에라 모르겠다.
14: 이 망할 게 아무...

0: 정숙!
1: 아니 담배 하나?
2: 자네가 감옥 맛을 못 봐서 그래.
1: 끝장냅시다!
2: 진짜 마저 죽으면
1: 수염 내놔요!
2: 사랑해요. 올 가을엔 국수 드시러 오세요. 진짜요.
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4: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3: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먹고.
1: 힘들었다 이하로.
2: 감자 20원 3학년이고
1: 한국에 왔어 살면서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3: 하루가 보고 싶어요.
1: 어머, 제주마.
3: 빨리

있어서. 솔직히 그냥 한 2시도 안 됐을 때도 많이 깼어요.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눈은 떠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0: 재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닭죽을 좀 만드는데.
1: 엄마, 잘 잤어? 뭐 이렇게, 이야. 안 추웠어?
0: 좀 춥더라. 그래서 옷을 그냥 겨울옷을 그냥 그거
1: 뭐야? 잤어?
0: 담낭이라고 하냐? 산행할 때 보면 담낭마냥 그냥.
1: 담낭이 뭐야?
0: 아, 이불같이 생긴 거 있잖아. 그 담낭이라고 안 하나? 그걸 덮고 잤네. 여기 오면 여기 방식대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0: 하루는 거기 앉아 먹냐?
1: 할아버지는 잘 거야?
0: 아이고, 할아버지는 뭐야?
2: 마띠, 닭죽 먹을 거예요?
3: 와.
2: 아니, 마띠는 아침에 약간 이런 걸 안 먹으니까.
4: 마띠 한식 원래 잘 못 먹어요?
2: 잘 먹어요. 근데 아침에 안은 이제 여기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헤비하게 먹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3: Porque a mí lo que me sorprende es que en todos los desayunos tu papá o tu mamá me ofrecen ramio, ¿no? Con todo. Y saben que a mí yo como otra cosa, pero me ofrecen igual. Como que.
2: 엄청 걱정 많이 해서. 아까 마띠는 챙겨줬어? 막 이러면서 저한테도 엄마가 항상 그러시니까 그게 참 자기는 이번에도 새삼 다시 놀랬다고.
3: 라면, 너 떡국, 떡국.
2: 마띠.
3: 감사합니다.
2: 이거는 나 이것도 색깔이 또 달라.
5: 원래 우유 넣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우유?
2: 성공이야, 성공. 대성공.
6: 학교 좋아하고. 학교 좋아하고.
7: 다행이야.
3: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4: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2: 고마워.
0: 이봐봐, 엄마, 안 돼.
7: 다녀오세요.
0: 엄마, 다녀오세요. 인사 한 번.
7: 배꼽 인사해야지, 배꼽 인사.
0: 배꼽 인사 한 번.
7: 누나랑 같이 배꼽 인사.
3: 이쁘게, 이쁘게. 뭐야?
0: 엄마, 엄마, 빠이빠이.
7: 엄마, 빠이빠이.
0: 빠이빠이. 빠이빠이.
7: 이따 혼자 와요?
0: Bye bye.
8: J'ai rendez-vous dans un sous-sol.

0: 누구 거야?
1: 하루
0: 거? 와.
2: 할머니 나가는 준비해요? 아. 네, 시장 가는?
0: 시장 네. 갔다 올 거예요?
2: 재료 아. 야채, 과일 필요해요.
3: 나도요.
2: 네?
0: 응? 그래 그럼 시장 갔다 와.
2: 네.
0: 응? 나 할머니. 할머니
3: 같이 가요.
2: 시원이 하루랑 할머니랑 마트.
0: 아, 마트 가자고? 네. 어, 그래 그래.
2: Vamos a pasear en bus.
3: Sí.
2: Vamos en bus.
0: 시장 갑시다.
2: 하루는 버스 타는 거, 타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 사거리 앞에 버스 타고 시장 가요. Adventure. Adventure. 할머니한테 번역해요. Adventure.

0: 바디.
1: 네.
0: 택시 타면
2: 비싸?
1: 사실 괜찮아요. 찍치느라. 네, 괜찮아요.
0: 괜찮아.
1: 다음 포커 이거
3: 만나자고 산 루이 그럼
1: 뭐 네? 어
0: 올라가 올라가요
2: 올라가요
1: 올라갔어요 빨리 너 할머니 여기
0: 여기 넘어져 넘어져 어
1: 누나 누나 누나랑 이렇게 다시 아 다시 오케이
4: 구노부가 여기 하루로
1: Estamos yendo al mercado.
0: Estamos yendo al mercado. Estamos yendo al mercado.
1: Porque tenemos que ir al mercado a comprar frutas y verduras.

0: 약간 좀 예쁘게 써만한
1: 택시 타고 갈 거예요.
2: 저랑 이제 택시 탈게요. 걱정이 마세요, 어머니. 여기 시장, 여기 시장이에요. 쇼펠, 보여.
3: 일구나.
2: 시원히. 어, 오케이. 할머니, 괜찮아요? 모든 버스 이렇게예요. 네, 그렇게.
0: 한국 버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그래.
2: 여기 전통 시장이에요.
1: 전통 시장.
2: 들어가세요.
1: 들어가세요.
0: 뭐가 되게 마음이다. 구경해요. 구경, 구경,
1: 구경. 그래, 구경하면서. 가봐.
0: 저거 왜? 구멍은 저게 뭐예요?
1: 우후. 와. 창자, 알 다 들어있어.
2: 여기.

0: Juan, Juan Santiago.
1: Oh,
0: mira, Taru, todas las frutas que hay.
2: Visita Perú.
3: Sí, nosotros vivimos aquí y ella vino de Vistón.
2: ¿Le gusta Perú?
3: Perú, chuayo.
2: Perú. Chuayo, toma.
3: Ah, le encanta
2: la cata. Mani, Saya.
4: Siempre.
0: Oh, no tanto. Bueno. ¿No? Hambos. Hambos, paseo.
4: Muy bien, bienvenido.
3: La familia de mi esposo.
4: Qué bueno.
2: Tranquilo. 하나를 하나 띄어서 그냥 무조건 먹여보는 그런 적이더라고. 재래시장이라서 그런데 그런 정강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0: 오케이. 오, querés? Mira.
2: 감사합니다.
0: 옛날
2: 그 80년도 그런 시장에 그 모습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멀쩡한 송이에서 하나를 떼서
1: 줘요.
2: 먹여보는 그런 적이더라고. 또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뭐 가격은 뭐 물어보기도 전이지만 먹는 순간부터는
1: 비친 거지 뭐.
2: 안 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소화가 좋네.
2: 아주. 예. 근데 나쁘지 않았어. 너무 좋았어요. 바나나 맛있어요?
3: 네.
2: 더 주세요.
3: 네.
2: 더 주세요.
3: 그래시아스. 오케이.
2: 많이 많이 사 많이. 아, 귤 많이 살 때.
3: 오케이.
2: 귤 많이 사 바나나도 많이 사.
3: 바나나 귤 더 주세요.
2: 더 많이.
3: 오케이, 세이.
2: 응? 카드로 결제 가능하지?
3: 아, 이제 빨리 말하면 되겠다.
4: 네. 어, 야페 야페.
3: 야페. 야페 노.
2: 누구야?
3: 너 없어요. Ah, sí, me guarda esto aquí y espere, a ver. Ay, digo, ¿esto cuánto es? Me...
2: Yo y Tony Opso, mira.
3: Ah, chévere, chévere. Chévere, chévere. Chévere, chévere. Chévere, chévere. Yogi. Yogi, ¿no? Six. Six, ¿haciendo goya? Lo Perú, ¿achimio? Pan con chicharrón. 고구마, 양파, 소스.
2: 맛있네.
3: 맛있네. 아, 고기
2: 있나?
3: 고기 또 carne?
5: No, yo quería algo de allá.
2: 맛있네.
3: Pan con chicharrón. Un poquito. Así. 너 하루 장난감.
5: 아, 장난감.
3: 장난감. 하루 기다려. Espera. Espera que Almoni termine de comer y ahí vamos.
2: Almoni, lo saludé.
5: No, tú. No, no. Ya quedó.
2: 하루야, 할머니가 이거 먹고 사러 가자.
3: Vamos a pagarle.
6: 나 이게 들어.
3: 자, 여기 기다리세요.
5: 이렇게 들어.
6: 나 이거 들어.
7: 아까 전에 이만큼.
2: 할머니 이게 맛있다.
7: 할머니 아까 이만큼이었는데 할머니가 이만큼 먹었어.
3: 오케이. Mientras le puede hacer.
5: 왜 다 떠나는 거?
2: 아, 거기 앉아 있어.
3: 메뉴 가려.
6: 저한테만 그러고 그래서 조금 하루가 계속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계속 달라고 찍찍거려가지고 관심이 계속 하루한테 한 거야. 좀 나빴어요. 그 다음에 속상했어요.

0: 뭐야?
1: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렇게. 거마부! 거마부 박스 있어요? 오!
2: 뭘 만들려고 그래?
1: 하루랑 공부하고 놀고 막 그러고. 하루가 알아듣기는 하는데 한국어로 답변은 잘 못해요. 하루가 왔을 때 9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3: 생기나 나랑 걸음마를.
4: 미가.
2: 근데 똥이.
4: 미가 옆에
1: 디스. 야샤. 야샤.
5: 야샤 그래?
2: 하루 아빠 더 드세요 해야지.
1: 나 S. El habla español.
5: Papá habla español.
1: ¿Haru, bohe? ¿Haruya? 언어가 안 통하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하루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계획했어요. 책을 읽어주고 한국어로 공부하고 놀고 막 그런 거.

0: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하루 깼어요.
1: 어?
0: 아빠가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하루 또 침대로 들어갔어.
2: 아유, 춥다. 이제 잠이 퍼뜩 깨겠네. 어디 갔어, 하루? 어디 갔어?
3: 하루는

0: 뭐지 지금?
1: 할머니 갈까? 응? 하루 이 하루. 응? 응? 이 하루. 시큰 자고 일어났어? 아이고. 할머니랑 여기 갈까?
2: 아빠랑.
1: 응?
2: 아빠. 아빠랑.
1: 아빠 오고 있을 거야? 응? 속상해하지 마. 오고 있어 지금.
3: 아 해봐. 하루가 좋아하는 만나리.
1: 누나가 왔다 갔다.
3: 그럼 누나가 주스 만들어 볼게. 촛. 으쌰.

0: 믹서기로 하는 것보다 수제로 만드는 게 더 좋은 거니까.
1: 지현아, 뭐 보였는데 그냥.
0: 지금은 내가 거의 다 했어요.
1: 누나가 맛있는 거 뭐 해놨나 봐. 깜짝 놀라지나가나 봐. 누나, 하루 쉬려고 주스 만들고 있어.
0: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잠깐만요, 이제 다 했어요, 진짜. 조금밖에 없다, 근데. 야, 여기야, 여기야. 근데 다 조금밖에 없어.
1: 아이고, 누나가 하루 쉬려고 주스 만들어 왔어. 할아버지 먹을까?
2: 응응.
3: 떨 네 개.
1: 고마워. 그래, 두 손을 먹어야지. 두 손을 먹었는데 손이는 네가. 아이고, 크게 해줘야 누나 듣지. 맛있어? 네 손으로 먹어. 이렇게 두 손으로.
0: 왜 쉬어? 어, 어.
1: 봐봐. 왜 빠빠야? 어디가?
0: 삐삐. 삐삐. 삐삐 심하게 없다 하는데. 삐삐 심하게 없다 하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잡아주세요.
1: 이 안에 들어가려고?
0: 네, 이렇게.
1: 자, 시원학교 문 열었습니다.
0: 빨리 와.
1: 여기.
0: 들어와, 일로 들어와.
1: 들어와, 들어와, 학생. 들어와, 또 학, 선생님도 들어오고.
0: 재미?
1: 선생님이 가르쳐주세요.
0: 가봐. 이렇게 되지. 나는 적성 한번.
1: 에에에.
0: 야 진짜.
1: 에 이하로 선생님 알려주세요. 그래 그럼. 에 무대포요 무대포. 안돼 누나 뭐가 그.
0: 어어.
4: 와. 누가 만들었어?
1: 이시원이가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학생이 이렇게 엉터리야. 엉터리, 엉터리.
0: 요거는 말지 하지 말자. 그럼 요거는 말지 하지 말자. 그거 하루 줘봐, 그거. 참. 학생!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5: 이거. 이거.
0: 알았어.
1: 이걸 한번 읽어봐. 부글부글.
0: 바바라와 부글부글이. 바바라는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1: 아이고, 푹 빠졌어.

0: 빠졌어, 하두가. 네가 가르쳐 준 거 있으면 시원이가 거기서 똑바로 네가 가르치는 도도의 비밀 구멍 이렇게 하고 좀 알려줘봐. 다람쥐 두 마리가 있잖아. 거기한테
1: 도도의 비밀
0: 구멍. 따라하라고 그래, 따라해.
1: 다람쥐 도도.
0: 아기 다람쥐 해봐.
1: 야옹뚤. 야옹뚤뚤. 하루 봐봐, 이건 벌.
2: 벌이.
1: 벌. 이거는 물, 개.
2: 물, 가.
1: 물. 고, 양, 이.
2: 고, 아, 이.
1: 고, 양, 이.
2: 포, 도. 버, 도.
3: 잘하네, 하루가.
1: 아, 이, 스, 크, 님.
2: 아, 스, 크, 님.
1: 귤. 사과.
2: 사과.
1: 이.
4: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생각도 못했네요. 뭐 그 속에 들어가서 뭘 가르치고 따라하고.
5: 금방 배우대 또. 단어 몇 개는 이렇게 쉬운 단 따라하는 거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더라고, 그게.
1: 이제 학교! 집에 가!
2: 시원. 시원, 내라, 시원. 시원.
6: 하루야, 빨리 와봐. 하루 이거 이걸 가져가 있어 이거. 오 가자. 가자.
7: 어이 어이.
6: 누구야? 어이. 할아버지.
7: 아이고 뭐야?
6: 아이고. 할머니. 시원 누나 선물이에요.
7: 선물 있어요. 누나.
6: 누나.
7: 누나 줬어.
8: 할머니.
6: 할머니 선물.
4: 고맙습니다.
7: 아이고. 아이고.
4: 맛있어.
7: 아이고 봐.
4: 고맙습니다.
1: 아유, 고마워.
7: 누구야?
6: 한번 열어보세요. 하루가 골랐어, 다.
4: 하루가?
6: 어, 진짜 하루가 골랐어요.
4: 와, 할머니.
7: 이거, 안데스. 잉카, 잉카.
5: 할아버지가?
4: 와.
6: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시원 봐봐.
9: 할머니.
6: 괜찮은데? 안데스 산맥이 어제네? 어제 머리끈은 어디 갔어? 머리끈까지 같이 해.
4: 어머, 이시원이 너무 잘 어울린다.
7: 하루, 혼쭈 있어요.
6: 가볼까요?
2: 빨리 오세요.

0: 하루도 선크림 발라 누나랑. 누나 발라줘 이래.
1: 누나 발라줘.
2: 이거 맛있어.
1: 촬영자 마사리 촬영차.
3: 이리 와 차 타고 가자. 이리 와 손 잡고.
1: 촬영차.
3: 하루 문 열어라. 더웠다.
1: 시원
4: 누나 옆에 하루 옆에
0: 네 갑시다 출발
1: 빨리
0: 여기 과일도 있어 누가 사과 먹고 싶다 그랬어
3: 거기가 안 되는 아까가 안 하려고

0: 사막이지 이것도? 우와. 사막 기후입니다 진짜.
1: 너무 더운데 어떡해.
2: 이미 너무 덥지?
0: 있어요. 왔다. 어이구 조심해야 돼. 셔츠. 모자 써야지 모자. 바로 모자. 안 돼. 우와.
2: 파차카막은 잉카가 있기 전부터 종교적인 의식을 하던 곳이야. 여러 가지 문명이 여기 존재했다? 막 이래서 되게 유명한 곳이라서 엄마 아빠랑 같이 오려고 했지. 어쨌든 종교적으로 여러 의식이 있었던 거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했대. 어떤 문명에서는 가이드가 얘기해 주기로는 여긴 아니고 저 뒤쪽에 가면
1: 할아버지는 사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사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2: 추측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볼
1: 수는
2: 없어.
0: 진짜 이렇게 하는 건 할아버지 밟은 거 자체도 몰랐어. 언제 그러는지도 몰라. 할아버지가 못 봐서 실수한 거지. 할아버지 일부러 한 게 아니야. 못 봤어, 그거. 밟은 거 자체도 몰랐어.
2: 뭐가 빠졌는데? 봐봐. 줘봐. 고쳐줄게, 고마워. 뭐, 어디가 멀쩡한데?
1: 여기 바로 졌네? 그러면.
2: 괜찮잖아.
0: 미안하다고 얘기했어. 미안해, 할아버지가.
2: 가자, 이쇼. 이게 그렇게 속상했어?
3: 할머니가 또 사줄게.
0: 할아버지가 그걸 몰라서 하나 더 준 거 사줄게. 이따가 가서, 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사줄게, 할아버지가.
2: 지금 뭔가 다 서운한 게 있나 봐.
0: 달래줘야 될 일을 달래야 되는데 성향이 또 그걸 또 못 해줘서 표현을 그렇게 잘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가서 이제는 고치겠어? 나이 먹고. 부끄럽네.
2: 초콜릿 줄까?
0: 할아버지가 헤매었다고 했잖아. 모르고 그런 거다.
2: 그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원아. 하지마 말하지마. 알았어. 그럼 냅둘게 알았지? 기분 좋아지면 얘기해.
3: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는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줘. 아빠 알았어.
2: 하나, 둘, 셋. 시원이의 존재도 내가 남겨줄게.
3: 그래.
2: 하나, 둘, 셋.
1: 아니야, 미친나. 훨씬 더. 이렇게 타보실까 안 돼? 시원, 빼 누나.
0: 응. 뭘 거야?
2: 이렇게?
3: 하루야 그렇게.
0: 누나.
2: 하루 마르차 하는 거야 마르차?
0: 너무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도 잘한다.
1: 하루.
0: 하루 배우고 있어, 됐고. 됐고. 하루 됐고.
1: 너 왜 그래?
2: 저기 바다 보인다. 시원아, 바다 보여.
0: 아주 시원하다. 바다 보이니까. 이시원 사진 한번 찍어줄게. 여기 바다를 배경으로.
2: 시원이랑 하루랑 사진 찍어.
0: 저 바다를 배경으로 해.
2: 내가? 어머, 죄송해. 하나 줘. 하나, 둘, 셋. 둘, 셋. 김치.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또 김치.
0: 할아버지, 할머니.

0: 김치.
1: 김치.
0: 하나, 둘, 셋.
1: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제 넘어가는 데가 아닌가 보다.
0: 누가 초코 드실 분?
2: 맞죠.
3: 드실래? 마노.
1: 세나씨.
3: 아이?
2: 고마워, 나는 얘한테 한번 뺏기면 다시는 못 먹어.
4: 집에 망고 다시게. 내 망고에다가 앞으로 이름을 써서 줄게. 네고를 해.
0: 잘 생각을 해봐. 잔머리를 굴려야 돼. 그래서 얘한테 뭔가를.
2: 내가 뺏어야 돼.
0: 지금? 지금? 지금은 안 되고. 아.
2: 하루!
0: 나 뭐 있나 봐봐. 보여줘봐.
1: 태극기야?
3: 드럼. 오, 드럼.
0: 태극기,
1: 누나 줘보래.
3: 하루 망고.
0: 망고 하나 줘. 망고 하나 줘.
3: 망고 하나.
1: 망고 주면 좋네.
2: 봐봐, 이렇게 설득시키는 거래.
4: 교환 경제야, 교환 경제.
2: 고마워, 누나.
1: 고마워. 가자, 이제.
0: 가자. 갑시다.
3: 응. 갑시다, 빨리.
0: 빨리 내려가. 가자, 가자, 가자, 하루. 모에나.
4: 조심해.
1: 올라.
4: 올라.
0: 하루,
3: 여기 먹으러 가자.
0: 얘는 구이?
5: 지, 아까 있는 구이.
0: 아, 오케이. 에서 엔터세. 아, 오케이. 에서 엔터세. No puede ser entero. Podemos pagar.
5: Sí, el
0: cuy. Okay. Gracias.
2: Yo quiero otro.
0: 아, 엄마 아빠 먹어보고 음료를 뭘 시키고 싶으신지.
6: 뭐야?
2: 저게 뭐야? 보라색 카푸드야?
6: 진짜. 어, 하루 이거 제일 좋아하는 음료예요.
2: 와인이에요, 와인.
0: 아니야, 이게 와인 발효된 거야.
1: 네가 먼저 먹어봐.
0: 포도가 아니라 한번 먹어봐, 무슨 맛인지.
2: 와인 아니야? 와인
6: 아니라니까. 보라색 옥수수.
0: 옥수수로 만든 음료야.
1: 애들 뭐 먹었어?
0: 애들도 그냥 같이 먹고. 먹다 주고.
6: 이거는
2: 맛있어.
0: 뭐라지?
6: 진짜 맛있어.
0: 오, 맛있네.
6: 오, 와.
1: 이건 뭐고? 고기 맛있다.
3: 맛있어?
6: 고구마 먹어.
4: 그래, 고구마 먹어.
6: 고구마? 아이, 하루, 오이.
1: 뭐야?
4: 이게 뭔 것 같다?
2: 여기 눈도 있고, 여기 이도 있어. 막 입을 벌리고, 이러고 막 있었어.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었어요. 부모가 그런 걸 시킨 게 너무 놀랐어요.
0: 이게 뭔 거 같아?
6: 이게 뭔 거 같아? 기니피그.
0: 이거 먹어봤어? 네?
6: 기니피그.
2: 아, 기니피그 먹기 싫어.
0: 기니피그.
1: 물고기?
6: 코이.
0: 기니피그. 기니피그 원래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애완동물로 알려져 있단 말이야.
1: 네. 몰라.
0: 몰라?
1: 별로 안 좋았어. 몹시같이 생기하고 느낌이. 걔가 쳐다보는 것 같아.
0: 아니, 약간 꼬이가 이 약간 안데스 산맥에선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주된 원료였어. 옛날부터. 꼬이가 이 동물이. 그래도 부모님이 오셨으니까 여기에 평소에 먹어볼 수 없는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0: 하니까 한번 같이 맛보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찾아봤죠.
1: 단백질의 합류를 얘기해 줘.
2: 아버지 그럼 드려야 되겠어.
3: 그럼 아빠 좀.
1: 단백질의 합류를 얘기해 줘.
3: 아버지 그럼 드려야 되겠어.
4: 네. 그죠, 은하?
5: 어머님?
3: 아니, 아니요.
4: 너무 많아서.
5: 다리.
3: 드세요.
5: 어머님? 네.
1: 밥은 먹었어? 밥고기 먹었어?
3: 먹어보자.
1: 바나나 안 준다, 하루. 여기 고구마 먹어.
3: 고기가 맛있네.
1: 약간네?
3: 아, 사실은 저는 모르고 먹었어요. 고단백질이니까 여행시에 좋겠구나 싶어서 그냥 머리 쪽을 보지 않고 그냥 좀 먹었어요.
4: 고기 먹으면 그 맛은 있대.
3: 맞아요. 쫀득쫀득하니.
4: 고기는 맛있어.
5: 감자보다 더 맛있어.
1: 감자보다 맛있대.
5: 에리코.
1: 맛있어?
6: 기니피그 먹었어?
1: 어.
5: 아니야, 지금은.
1: 이제 시원이만 먹으면 됐다.
5: 시원이.
1: 네. 고모부가 한 조각
5: 따라주세요. 시원이는 남았어요.
6: 아니,
1: 고모부가 줄 때 아 해서 먹어, 빨리. 아.
3: 그래.
5: 아.
6: 아, 못 먹겠다.
1: 먹어봐, 진짜 아무 맛도 안 나.
5: 딱고기 같은데.
1: 응? 어쩌라 까르네, 하루? 어쩌라 까르네?
5: 시원이.
1: 아이고, 잘 먹네.
6: 왜 있어?
1: 맛있지? 맛있어, 이렇게.
5: 기니픽, 손으로 먹어요. 이렇게.
1: 아. 아빠, 그리고 들어봐.
5: 쇼샤, 여기. 이렇게.
3: 저쪽에 보여주고.
1: 맞지?
5: 괜찮아요.
1: 얼굴 통째로?
3: 맛이 어때?
5: 괜찮아요.
1: 얼굴 통째로? 마티.
6: 맛있다. 아, 맛있네.
5: 그러니까
1: 감자 하나 주세요, 감자. 감자 먹어, 씻어 먹어.
5: 씻어. 맛있겠다.
6: 나 다시는 이런 거 안 먹어요. 말하기가 좀 쉬운데. 아니, 기니피그를 먹으니까 좀 기니피그가 귀여운데, 기니피그를 내가 먹은 게 좀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다시는 기니피그를 먹지 않겠다는 걸, 먹지 않을 것 같아요. There are three things I
3: do when my life falls apart. 이쁘다.
1: 여기가 노을 질 때가 내가 보기엔 제일 예뻐.
4: 그러니까 해 떨린다.
1: 해 떨어진다.
3: 떨어졌어.
1: 어머머머, 저기 봐. 완전 빨간색이야, 시원아, 봐봐. 뭐야?
4: 해야지.
1: 여기로 계속 가면 엄마 계속 가면 한국이 나와.
3: 너도 이제 질렸나 봐.
1: 그리운 게 있지. 해외살이 한다는 게.

0: 남미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인턴으로 이제 볼리비아에 나오게 됐죠.
1: 저는 딸 하나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이상하게. 아니 왠지 그쪽으로는 그냥 안 보내고 싶더라고요. 안 갔으면 좋겠고.

0: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쩌다 여기 계속 오는 거지.
1: 다음에 어딜까?
0: 다음에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마티루에서 다음에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2: 보노사이레스 주세요.
3: 보노사이레스 주세요.
1: 아무 없어.

0: 마트 가요.
1: 예뻐요.
2: 예뻐요. 엄청 로맨틱해. 끌어안고.
3: 기분 좋네.
1: 천국 온 기분이야.
2: 천국이야?
3: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2: 근데 엄마 좋다며 방금까지는.
4: 쓸쓸쓸기 썼다, 쓸쓸.

0: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1: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2: 제 건 다 해주는데.
1: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0: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1: 어머머, 8회?
0: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 우와, 대단하네.
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상담 완료 시 통유리로 조리 과정을 한눈에. 스마트 터치로 간편한 글라스 에어프라이어 무료.
0: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1: 어, 그럼요.
2: 당연하죠.
0: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1: 당연히
2: 지급되죠.
0: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1: 보장되나?
2: 네, 제 건 보장해줘요.
0: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1: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2: 네, 해줘요.
0: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1: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2: 제 건 다 해주는데.
1: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0: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1: 어머머, 8회?
0: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 우와, 대단하네.
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4: 상담 완료 시 통유리로 조리 과정을 한눈에. 스마트 터치로 간편한 글라스 에어프라이어 무료.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EBS 다큐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예 이코노미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 내는 적이 있어요.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뻐꾸기와 숙주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처절하게 뺏고 은밀하게 속이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훔치려는 자의 창과 지키려는 자의 방패가 끊임없이 벼려지고 있죠. 자연이 살기 위해 투쟁하는 이 팽팽한 관계를 군비 경쟁이라 부릅니다.

자연의 시간은 늘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계절이 밀어올린 생명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찬란한 시간. 하지만 화려한 계절의 이면에는 서늘한 생존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서둘러 털을 거르고 둥지를 짓는 새들. 숲엔 지금 소리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훔쳐야 하고 또 누군가는 지켜내야만 하는 끝없는 공방. 우리 곁에 작은 새들도 그 치열한 분투를 이어가고 있죠. 한해 농사를 시작하느라 분주한 계절. 겨우내 비어있던 논이 푸릇한 활기로 채워집니다.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 불리는 뻐꾸기도 긴 여정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지난해 번식을 했던 이 숲으로 1만여 킬로미터를 날아온 겁니다. 흔한 텃새인 메새. 이미 육아의 한창입니다. 네 마리의 새끼를 먹이느라 쉴 틈이 없죠. 녀석들이 무사히 둥지를 떠날 때까지 완벽하게 숨기고 지켜내야 하는 고단한 날들. 한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습니다. 뻐꾸기의 등장은 숲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먼 비행으로 바닥난 체력을 채우기 위해 곤충 사냥에 집중하는 녀석. 뻐꾸기는 스스로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남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몰래 맡기는 대표적 탕란 조류죠. 녀석의 울음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면 숙주 새들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뻐꾸기의 주된 표적인 붉은 머리 오목눈이 우리에게는 뱁새로 더 친숙한 작은 새입니다. 푸른 알들 사이로 눈치 없이 큰 알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뻐꾸기가 원래 있던 알 하나를 훔치고 자신의 알을

슬쩍 놔둔 겁니다. 둥지로 돌아온 어미.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핍니다. 하지만 이내 의심을 거두고 모든 알을 정성껏 품기 시작합니다. 포란을 시작한 지 12일째. 갓 태어난 새끼들이 둥지 안에서 꼬물거립니다. 그런데 한 녀석이 둥지 밖으로 밀려납니다. 먼저 태어난 새끼 뻐꾸기의 짓이죠. 눈도 채 못 뜬 녀석이 경쟁자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부화 후 2주. 새끼 뻐꾸기는 훌쩍 자랐습니다. 둥지도 머리도 모두 독차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둥지 20개 가운데 한두 곳에서 탕란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둥지에서 자라는 새끼 뻐꾸기를 키우느라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바쁩니다. 커다란 녀석의 허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이죠. 입에 먹이를 물고도 더 달라고 보챕니다. 둥지를 나가고서도 보름 정도는 더 먹이고 키워야 합니다. 뻐꾸기 새끼를 키우느라 번식 횟수도 줄게 되죠. 뻐꾸기는 오랜 시간 이렇게 이기적인 번식을 해왔습니다. 원래 이 지극한 정성은 내 둥지에서 무사히 자라난 진짜 새끼의 몫이죠. 둥지를 막 나선 녀석에게 연신 먹이를 물어나르는 어미. 어미의 다정한 수다가 계속 들리는 듯합니다. 밥투정하는 녀석을 어르고 달래가며 키우기도 하겠죠. 뻐꾸기에게 속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자연에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탕란을 당해온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푸른 알이 아닌 흰색 알을 낳는 녀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탕란이 잦은 지역일수록 흰색 알이 유리하다는 사실이 어미에서 딸로 대를 이어 전해진 결과죠. 흰색 알을 낳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뻐꾸기의 탕란에 대항할 무기 하나를 가진 셈입니다. 흰 알들 틈에 푸른색의 뻐꾸기 알. 둥지 주인이 모를 리 없습니다. 어미는 가차 없이 뻐꾸기 알을 깨버리고 아예 둥지를 버렸습니다. 당하기만 하던 녀석이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낮은 수풀에 둥지를 트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뱀의 습격에도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뻐꾸기의 번식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만 의지할 수 없게 된 뻐꾸기는 또 다른 숙주를 찾았습니다. 바로 딱새입니다. 색이 화려한 이 녀석이 수컷. 암컷은 그에 비해 수수하죠. 보통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고 약 2주 동안 품습니다. 버려진 집도 이 녀석들에게는 훌륭한 보금자리가 되죠. 사람이 사는 곳 주변에서 뻐꾸기가 자주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숙주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딱새는 민가 주변 어디에나 스스럼 없이 둥지를 틉니다. 번식철에는 한 집에 하나씩 둥지가 있을 정도죠. 사용한 지 오래된 카펫 틈새에도 녀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를 집요하게 노리는 시선. 뻐꾸기는 두 개에서 네 개의 알이 있는 둥지를 가장 선호합니다. 어미를 속이려면 알의 수가 너무 적거나 많아도 안 되죠. 둥지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눈여겨봐왔던 뻐꾸기는 알이 두 개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알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탕란하기 딱 좋은 둥지죠. 집요함은 뻐꾸기의 또 다른 무기.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뻐꾸기의 등장을 알아챈 딱새 암컷. 비행으로 위협을 해보지만 녀석의 관심은 오직 둥지에 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만 킬로미터를 날아왔죠. 망설임 없이 딱새 둥지로 들어가는 뻐꾸기. 제 알 하나 놔놓고 둥지 속 알 하나를 꺼내갑니다. 뻐꾸기는 같은 곳을 수없이 오가며 탕란할 둥지를 탐색합니다. 또 다른 딱새 둥지가 표적이 됐습니다. 둥지 안에 자신의 알을 낳고 딱새 알 하나를 물고 나오는 데는 불과 10여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숙주의 알보다 푸른 빛이 도는 큰 알이 뻐꾸기 알입니다. 딱새 암컷이 둥지를 살핍니다. 탕란을 눈치채지 못한 암컷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종종 딱새에게 탕란하기는 했지만 최근 그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인적 드문 산알의 빈집. 딱새 둥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사람의 손길이 떠난 서랍 속. 딱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곳 역시 뻐꾸기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뻐꾸기 아래 붉은 실무늬가 보입니다. 이전에 없던 특이한 형질이죠. 둥지 근처에 나타난 다람쥐. 딱새 암컷이 얼른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번식기엔 둥지 주변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드나들 때마다 경계를 잊지 않습니다. 포란이 시작됐습니다. 수컷은 둥지 밖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자연의 변화는 언제나 시간이 만듭니다.

새 식구를 맞이할 시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민가 주변은 생각보다 위험이 많습니다. 냄새를 맡고 온 고양이도 그중 하나죠. 새 둥지가 있다는 걸 아는 듯 서랍 안을 한참 살핍니다. 호기심을 끌만한 걸 못 찾은 녀석은 잠시 머물다 떠나.

진짜 위험은 둥지 안에 있습니다. 고양이가 떠나자마자 둥지로 날아드는 어미. 벌써 깨어난 녀석이 있습니다. 포란 11일째. 새끼 뻐꾸기는 언제나 숙주알보다 하루 먼저 부화합니다. 수컷의 할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새끼를 위해 사냥을 해야 하죠. 둥지에 발이 묶인 암컷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새끼 뻐꾸기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 많은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수컷이 더 바빠졌습니다. 하루 사이 식구 하나가 늘었죠. 딱새의 알이 부활을 한 겁니다. 딱새 부부는 자신의 새끼와 뻐꾸기 새끼에게 공평하게 나눠 먹입니다. 아직은 평화롭게만 보이는 둥지. 암컷은 새끼와 알의 체온 유지를 위해 계속 품어줍니다. 그런데 둥지 안이 들썩입니다. 새끼 뻐꾸기의 본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둥지 안 딱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밀어내는 것. 놀란 어미가 쫓아가 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새끼 뻐꾸기의 등은 평평하고 넓습니다. 경쟁자를 밀어내기에 딱 맞게 태어난 몸. 녀석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자리를 비웠던 어미가 먹이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입을 벌리는 건 새끼 뻐꾸기. 어미는 먹이를 줄듯 말듯 애를 태우며 새끼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둥지 속 생명을 품는 건 어미의 숙명입니다. 또다시 둥지 안이 들썩거립니다. 잠시 일어나 살피던 어미가 그냥 품어버리죠. 하지만 포기할 녀석이 아닙니다. 새끼 뻐꾸기가 있는 힘껏 두 번째 알을 밀어올립니다. 이번엔 알이 굴러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자기 알이라도 둥지 밖에 있으면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척에 잔뜩 긴장한 딱새 암컷. 새끼 뻐꾸기의 수건은 허사가 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사람을 살피는 위태로운 순간. 둥지 안에선 알을 밀어내느라 여념이 없죠. 녀석은 다리에 잔뜩 힘을 주고 평평한 등과 날개를 이용해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알이 둥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둥지엔 딱새 새끼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둥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딱새 부부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불은 그래도 어미의 돌봄은 계속됩니다. 피할 수 없었던 운명 앞에 얄궂은 시간만 흘러갑니다. 불행한 운명의 끝. 이제 마지막 차례입니다. 결국 밀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새끼 뻐꾸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달 후 먼 아프리카로 돌아가려면 빠르게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잔혹해 보이지만 이것은 뻐꾸기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딱새 수컷은 먹이를 물고 주변을 살핍니다.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죠. 딱새 부부의 성실함이 고스란히 새끼 뻐꾸기의 몫이 됩니다. 녀석이 원하던 대로 먹이를 독차지하게 됐죠. 둥지는 이제 완전히 녀석의 세상이 됐습니다. 여름 장마는 숲의 작은 생명들을 위협합니다. 때까치 둥지에도 굵은 비가 떨어집니다. 품속의 새끼들이 비를 맞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죠. 어미는 온몸으로 비를 막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거센 빗속을 뚫고 사냥을 다녀왔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둥지를 지켜야 하는 어미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편안히 자라는 녀석도 있죠. 부화 후 3일. 새끼 뻐꾸기의 몸색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아직 눈은 뜨지 못했지만 삐죽삐죽 바늘 같은 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커진 주둥이를 흔들며 먹이를 재촉하는 새끼 뻐꾸기. 딱새 암컷은 의심 한 번 없이 녀석을 보살핍니다. 먹이고 치우고 또 먹이는 일을 반복하죠. 체온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품어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비가 물러가고 여름 숲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딱새는 번식철이 되면 사람 가까이에 둥지를 틉니다. 하지만 사람 곁이라고 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소리 없는 사냥꾼,
누룩뱀이 둥지를 덮쳤습니다. 이 녀석의 별명은 알뱀. 이름값을 하듯 둥지 속 알을 하나씩 통째로 삼킵니다. 압도적인 포식자를 당해낼 도리가 없죠. 둥지를 깨끗이 비우고서야 자리를 뜹니다. 산 아래 정자도 딱새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먹이를 물고 있는 이 녀석은 지금 새끼를 키우는 중입니다. 둥지를 차지하고 있는 건 엉뚱한 녀석입니다. 그렇다고 뻐꾸기도 아니죠. 어미의 노고가 말이 아닙니다. 녀석은 매사촌의 새끼입니다. 매사촌 역시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란성 조류죠. 녀석의 생존 전략은 날개에 있습니다.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노란 잎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어미는 착각합니다. 어미는 그만큼 더 열심히 먹이를 구하고 녀석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다 자란 모습이 매를 닮았다 하여 매사촌이라 불립니다.

여름 새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계절이 깊어갑니다. 폭우 속에 둥지를 지키던 때까치 어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여섯 마리의 새끼를 먹이고 돌보는 중이죠. 때까치는 이른 봄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번식을 합니다. 배고픈 새끼들의 요구는 끝이 없고 어미의 하루도 끝이 없습니다. 아직은 온 세상이 어미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까치는 산새 중에서도 보기 드문 용맹한 사냥꾼입니다. 작은 쥐나 새, 곤충을 잡아 나뭇가지나 가시에 꽂아두고 뜯어먹죠. 한입 뜯어 둥지로 향합니다. 쥐를 잡으면 새끼들을 넉넉히 먹일 수 있습니다. 거친 먹이를 먹다 보니 펠릿을 토해내기도 하죠.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암컷 딱새가 둥지를 나온다는 건 그만큼 새끼가 자랐다는 뜻이죠. 부화 후 8일째 새끼 뻐꾸기는 고슴도치 가시를 닮은 털이 돋았습니다. 꼬리 깃도, 날개 깃도 같은 모양이죠. 등쪽 깃은 가장 나중에 납니다. 한창 성장기를 맞은 녀석에겐 그만큼 많은 먹이가 필요합니다. 새끼가 자란 만큼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도 커졌습니다. 새끼 뻐꾸기는 성에 차지 않는 듯 주둥이를 벌리고 연신 흔들어댑니다. 먹이를 삼키지 않고 토해내는 건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 주황색 입을 크게 벌려 어미의 사냥 본능을 더 자극합니다. 많이 먹는 만큼 배설물도 커집니다. 딱새 수컷도 큰 먹이를 사냥해왔습니다. 끊임없이 먹이고 쉬지 않고 치웁니다. 열흘쯤 지났습니다. 새끼 뻐꾸기는 부리를 이용해 몸단장을 할 만큼 컸습니다. 머리 뒤쪽의 깃도 하나둘 펴지기 시작했죠. 점점 제 어미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암수가 번갈아 수도 없이 오가며 먹이를 나릅니다. 짧게는 5분에 한 번씩 드나들 정도로 먹이를 주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새끼 뻐꾸기를 기르는 딱새. 한 번의 번식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모든 딱새가 이런 처지는 아닙니다. 이 둥지엔 딱새 새끼만 다섯 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의 딱새 둥지는 이런 모습이죠. 탕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개의 둥지 중

하나꼴로 탕란이 일어납니다. 딱새는 1년에 약 3회 정도까지 번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민가 주변에 사는 딱새의 경우 붉은 머리 오목눈이보다 번식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민가가 일종의 방패막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딱새 둥지 반대편. 담벼락에 또 다른 둥지가 있습니다. 흰색 알을 4개 낳아놓은 건 여름 철새인 큰 유리새입니다. 보통 숲속 계곡 근처 바위 틈에 둥지를 트는데 의외의 장소를 택했습니다. 딱새와 영역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가끔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딱새 수컷의 위협 비행.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유리새도 탕란성 조류들이 노리는 숙주입니다. 이 둥지는 이미 포란이 시작됐습니다. 탕란의 위기를 넘긴 겁니다. 여름 숲이 빛나는 건 아름다운 꽃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없이 피고 지는 생명의 이야기들 덕분이죠. 뻐꾸기는 여전히 남의 둥지를 탐색하느라 바쁩니다. 8월 하순이면 먼 길을 떠나야 하죠. 숲속엔 뻐꾸기가 탐내지 못할 둥지도 있습니다.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활발하고 영리한 텃새. 어치입니다. 알을 지키는 건 암컷. 수컷에게 먹이를 공급하죠. 이 시기 사냥은 수컷이 전담합니다. 알이 4개가 되어야 포란을 시작할 텐데 아직 2개뿐입니다. 오로지 둥지를 지키느라 암컷은 새라는 본분을 잊을 지경이죠. 졸립고 지루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름 철새인 큰 유리새도 여름 숲의 이야기를 더해가는 주연입니다. 빠르면 4월부터 와서 9월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다 가죠. 그 사이 두 번 정도 번식을 합니다. 큰 유리새가 계곡 바위 틈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느새 벙어리 뻐꾸기가 알을 낳아놓고 갔습니다. 큰 유리새 암컷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미는 의심 없이 포란에 들어갑니다. 10여 일 동안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하죠.

보호색으로 무장한 암컷이 그림자처럼 둥지를 품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컷이 주변을 경계하며 먹이를 물어나릅니다. 녀석들의 둥지에 변화가 생긴 게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건 다름 아닌 벙어리 뻐꾸기 새끼입니다. 부화해야 할 네 개의 알 중 하나는 문제가 생겼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큰 유리새 암컷은 제 새끼 마냥 살뜰히 돌봅니다.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암컷은 여전히 둥지를 지키고 수컷은 수컷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이 나머지 알이 모두 부화했습니다. 먹이를 먼저 차지하는 건 새끼 벙어리 뻐꾸기입니다. 어미가 둥지를 비운 사이 네 마리의 새끼는 따뜻한 곳을 찾아 서로에게 파고듭니다. 새끼 벙어리 뻐꾸기는 털이 없고 등이 평평합니다. 평평한 등은 뻐꾸기 새끼들의 강한 무기죠. 반면 새끼 큰 유리새는 털이 많고 등이 굽어 있습니다. 새끼 뻐꾸기와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큰 유리새 암컷이 가져온 먹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새끼 뻐꾸기가 쉽게 삼키질 못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응원하듯 콕콕 부리로 자극하면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 짧은 평화는 금방 깨지고 맙니다. 새끼 벙어리 뻐꾸기도 본능을 드러내죠. 실패입니다. 지켜보던 어미가 새끼들을 품습니다. 불안한 고요가 흐릅니다. 둥지 안이 들썩입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새끼 벙어리 뻐꾸기.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결국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어미도 알지 못합니다. 수컷은 사냥에 열심입니다. 새끼가 다 깨어난 만큼 먹이도 많이 필요하죠. 새끼들이 처한 위험을 알 길 없는 큰 유리새 부부. 그래도 돌봄은 계속됩니다. 잡아온 먹이를 먼저 먹는 건 언제나 새끼 벙어리 뻐꾸기입니다. 많이 먹고 힘이 세지는 만큼 생존 본능도 강해집니다. 어미 품 아래를 비집고 또 한 녀석이 밀려나옵니다. 작은 몸이 더 작은 몸을 밀어내고야 말죠. 서두르다 보니 지칠 법도 합니다. 이제 둥지에 남은 큰 유리새 새끼는 한 마리. 어미가 잠시 둥지를 비운 그 순간 마지막 경쟁자까지 없애버려야 하죠. 녀석이 자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먹이를 물고 돌아온 큰 유리새 암컷. 아무런 의심 없이 마지막 남은 새끼를 챙깁니다. 가짜든 아니든 둥지에 생명을 품는 건 어미의 본능.

상나는 바로 그 본능을 이용합니다. 녀석들의 죽음은 탕란된 순간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가혹하고 냉정한 생존의 법칙.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둥지를 위협하는 건 또 있습니다. 큰 유리새 암컷이 놀라 둥지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어치 때문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새끼 뻐꾸기를 물고 사라집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뒤바뀐 둥지. 어치는 남은 새끼가 있는지 다시 확인까지 합니다. 어치에게도 지켜야 할 둥지가 있습니다. 포란 중인 암컷은 여전히 둥지에 발이 묶여 있죠. 사냥 나갔던 수컷이 돌아왔습니다. 먹이 주머니에서 반쯤 소화시킨 걸 암컷의 입에 넣어줍니다. 수컷의 방문이 잦을수록 부화 성공률도 높아지죠. 죽음을 먹고 자라는 생명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부화한 지 16일째, 뻐꾸기 새끼는 훌쩍 자랐습니다. 제법 어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둥지를 떠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딱새 암컷은 여전히 바쁩니다. 숙주인 딱새를 통째로 삼킬 때 몸집이 거대해졌습니다. 이제 둥지가 갑갑할 만큼 커버린 녀석. 서랍 속 작은 세상을 뒤로하고 스스로 걸어나옵니다. 처음 마주하는 넓은 세상. 마침내 둥지 근처 나뭇가지로 무사히 이소합니다. 딱새 부부의 육아는 둥지 밖에서도 계속됩니다. 쉴 새 없이 날아와 녀석의 배를 채우죠. 다급하게 주변을 경계하는 수컷. 뱀이 나타났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수컷에 비해 녀석은 태평하기만 합니다. 수컷의 애타는 마음은 진짜 제자식을 향한 것과 다름없죠. 다행히 뱀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뻐꾸기에 탕련된 또 다른 둥지. 이 딱새 암컷은 조금 다릅니다. 단 30초도 가만히 품지 못할 만큼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죠. 뻐꾸기 알을 굴려보고 콕콕 쪼아보기도 합니다. 다시 알을 품었다가도 금세 일어나 유독 뻐꾸기 알을 쪼아대죠. 둥지 안에 뻐꾸기 알이 자신의 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뻐꾸기 알을 구분하는 일부 딱새 둥지도 발견됐습니다.

둥지에서 밀어내버리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하죠. 탕란을 피하려는 딱새와 뻐꾸기의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뻐꾸기도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뻐꾸기의 무기는 정교한 위장술입니다. 숙주의 알과 비슷한 평범한 푸른색 알부터 색을 조금 뺀 연한 푸른색 알을 낳기도 합니다. 흰 알에 실무늬를 넣은 건 발견이 드문 정말 특이한 경우죠. 푸른색에 실무늬를 넣기도 하면서 숙주 맞춤형 무기로 반격 중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뻐꾸기 알도 자세히 보면 무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숙주의 패턴을 흉내내려는 처절한 노력의 흔적입니다. 뻐꾸기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작고 평화로운 숲속의 둥지들에 다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기막힌 속임수, 맹목적인 헌신과 희생, 죽음이 뒤엉킨 숲. 살기 위해 또 지키기 위해 생명은 오늘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와 금성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먼 거리에서 관측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요즘의 금성 탐사 목표가 되었습니다.

0: 마련했으면 하는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억제하고 싶은 유전자.
1: 기억이 안 날 때가 요즘 너무 많아서.
2: 운동을 안 해도 좀 근육이 좀 멋있게 생길 수 있는.
0: 공공장소에서 좀 방귀를 참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2: 유전이냐 환경이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3: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은 후성 유전학 없이는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 완전 다르고 유전대 환경을 25대 75로 말씀드리고
0: 있습니다. 환경이 75요?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 획득한 성질이 내 자식한테도 갈 수 있을까요?
3: 유전학적으로 네. 잠재력이 있다. 그러다.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고.
0: 아, 후성 유전학이다. 아,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3: 있다. 맞습니다.
0: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3: 제가 거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네.
0: 스스로 깨울 수 있는 이런 좋은 학문이다.
4: 은행이 변하고 있습니다.
5: The future bank will be nothing like today's bank. We will fight back against the machines. That's my prediction.

안 돼. 햄버거 안 돼. 안 돼. 햄버거 안 돼. 안 돼.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4: 이 정도면 충분하지.
5: 다 했다.
6: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3: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지난 5년간 위대한 수업은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수업입니다. 반도체와 통신, 에너지에서 AI까지 수십 년간 변화의 한복판에서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 최태원 회장입니다.
1: 쉽게 얘기하면 좀

0: 네,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마쳤으니까 이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먼저 해주실 분 있으시면 손 먼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이효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강연 너무 유익했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리더와 AI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SK의 리더로서 회장님은 AI 시대가 올 것을 어떻게 내다보고 또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I가 리더보다 더잘 알고 더 대답을 빠르게 하는 시대가 올 텐데요. 그때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과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AI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 곁에 없었던 건 아니죠.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항상 있었고, 있었는데, 실전형으로 진짜 쓸만한 AI가 나온 거가 이제 보면은 최근에 22년인가요? 예. 챗GPT 형태로 이제 이게 세상에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는 우리가 원래 생각해서 AI는 뭐가 이게 안 돼, 저거 안 돼도 그동안에 꽤 불편했던 점을 상당히 개선해갖고 점프를 할수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게 됐던 발명 중에 제일 컸던 거는 이제 파라메타 개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던 겁니다. 네, 파라메타라는 게 결국 그 단어나 이각 지식들이 서로 갖고 있었던 연관관계를 어떻게까지 만드느냐의 문제였는데, 그거를 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리니까 이게 갑자기 똑똑해지더라라는 상황이 되고, 에러율이 항상 이게 적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발견을 하는 상황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하면, 뭐 솔직히 진짜 뭐 저도 AI를 옛날로 돌아가면 2000년대 초에 AI를 뭐, AI 서비스도 만들어서 뭐 내본 일도 있고 합니다. 근데 뭐 그때도 성능은 신통치가 않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이제 사람처럼 생각해서 답을 주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제 잘 깨닫게 된 건데, 제가 AI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AI를 통해서 결국은 뭐 많은 반도체를 비롯한 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이제 AI의 붐을 같이 얻어타기 시작을 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요뭐몇년안 됐잖아요. 뭐이 지금 한 4년밖에 안돼 있는 상황이니까 4살짜리 어린애들을 어떻게 이걸 같이 이걸 갖고 얘가 어떤 속도로 어떻게 자라서 무슨 일을 할 거에 대한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는 뭐 AI가 리더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 아닐까? 뭐 리더의 정의가 달라지겠죠. 뭐두 가지입니다. AI가 할수 없는 일을 하는, 또 하나는 AI를 어떻게 써서 아까처럼 저이 그게 사회 문제였던, 인류가 닥친 문제였던, 우리 조직이 닥친 문제였던 그 문제를 실제로 정의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는 사람. AI는 어찌 보면은 그런 각도로 보면은 하나의 좋은 자기의 지능을 갖는 툴이 된 상황에서 내 지능을 높여주는 일은 하는데, 그 지능이 지혜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갑자기 AI가 다 이걸 풀어줘서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도 다 되고 돌아가,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제가 한네 가지의 능력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AI 시대에 인간이 길러야 되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길러야 되는 네 가지의 능력. 그러면 첫 번째가 생각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근육을 길러라. 그러니까 문제가 정의가 뭐고 뭐가 아닌가 알고, 내가 주관식이나 뭐 남이 이게 가르쳐 주는 걸 배웠습니다는 이제 소용이 없다. 내가 문제를 정의하고 내 방식대로 해결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얘기를 알아야 다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고, 내가 가진 생각이 과연 다른 사람한테 해법이 되느냐, 그걸 설득시킬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빨리빨리 알아내는 사람과, 아, 뭐 다른 사람이 뭔 생각하든 내 생각만 맞아, 이 사람이

0: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 집단에 있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서 리더가 되는 상황은 별로 안 올지도 모릅니다. 아, 세 번째는 적응의 근육입니다. 이게 try and error입니다. 이거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나를 안전지대에서 내가 뭘 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했는데 안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경험을 얻는 사람과 가만히 있어봐. 나는 그게 내가 그런 실패를 내가 하지 않도록끔 내 안전장치와 얘기를 다 구축하구나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AI가 진화하는 속도의 상황으로 비춰보면은 오히려 뒤쳐져 버릴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래서 그 안전을 택한 게 별로 안전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적응이죠. 회복 탄력성이다. 쉽게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들어가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AI가 못하는 거는 그게 음악이었던 미술이었던 뭐 그다음에 여기 스포츠였던 뭐 뭔가 하는 여러분의 신체와 몸으로 하는 거는 뭐 그걸 AI로 다 대체된다고 저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음악을 다 뭐 작곡서부터 모든 거 악기를 만지는 건 뭐 이런 일들이 다 AI로 한다. 뭐 그 얘기로 하면 바둑은 없어졌어야 하는데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AI가 확실히 바둑을 정복해 놨는데도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인간끼리의 컴퓨티션을 원하고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낸 거를 드디어 그 가치를 거기서 얻는 거지 내가 무조건 AI가 어떤 거를 예술이나 뭔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통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아직도 거기서는 공감이나 어떤 영감 형태에 들어오는 스피리추얼 얘기까지는 안 와 있으니까 그냥 무엇인가 내가 학습된 얘기를 다시 변형해서 만들어내는 능력까지는 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리더는 귀중의 어떤 능력을 갖고 이제 전체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유형의 리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영이고 취업 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요즘은 AI가 사람들보다 자료도 더 빨리 찾고 보고서의 초안도 더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AI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네. 뭐 AI를 제가 어떻게 쓰느냐? 그럼 저는 AI 에이전트를 지금 만들었고 계속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에이전트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에이전트 저런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일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제 핸드폰 안에도 지금 이제 제 에이전트가 들어와서 이제 뭐 일정이라든가 보고사항 들어온 걸 전부 정리하고 또 거기서 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구성원이 무엇인가 문제가 제 AI가 가서 질문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 AI가 대답해 주는 건 AI가 대답을 하는데. 아직도 AI가 퍼펙트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는 이제 다시 저한테 다시 오는 거죠. 이 대답이 좀 뿌연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나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또 상대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면 2차, 3차 질문들은 이제 저한테 오면은 제가 이제 뭐 해주는 지금은 보면 그러니까 AI를 쓰는데 AI 갖고 모든 일이 다 처리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완을 해가면서 필요한 거는 한다. 근데 AI로 끝낼 수 있는 일은 끝낸다. 따라서 지금에 있는 일은 AI 에이전트를 제가 만들어서 쓰는 일은 물리적으로 접점이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을 접점을 만들어내고 움직일 수가 있다. 모든 직원한테 다 에이전트를 하나씩은 만들어라 라는 얘기로 하다 보니 이제는 그게 굳이 저희 구성원이 직접 제 에이전트한테 얘기하지 않고도 자기 에이전트가 제 에이전트한테 묻고 답답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지금은 가능한 홀 말이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하창훈이라고 합니다. 최근 SK 하이닉스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의 경쟁의 중심에 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회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0: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 현재 이런 기술 초격차를 지속 가능한 구조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0: 글쎄요, 뭐, 기술 개발을 위한, 요소들은 너무 많아서 뭐 그걸 일일이 더 어떻게 조합해 갖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저도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솔직히는 어떤 종류의 것들은 약간 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그러니까 수많은 종류의 기술과 옵션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거는 채택이 안 돼서 버려지고 어떤 거는 채택이 돼서 이제 뭐 이 아주 잘 되고 그래서 그 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네, 탈락 안 되고 자간 이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죠. 결국에 지금의 많은 얘기는 그 많은 기술들을 다 섭렵을 해야 되는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컴퓨터가 이제 미래에는 어떤 진화 방향을 가져서 어떻게 돌아갈지를 미리 다 알고 모든 길목을 다 지켜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모르는 거를 이제 잘해야 되는 이 이상한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경쟁이 그만큼 이제 급격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R&D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몰려 있어서 실제로는 보면 그 길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 그거 자기 노력 이외에는 지금 뭐 별다른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하던 방법 말고도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서 아주 많은 종류의 R&D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또.
3: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그 네. AI 전환 업무를 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0: 네.
3: 합니다.
0: 네.
3: 제 질문은 그 AI 전환이 지금 가속화되면 될수록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AI 활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뭐 제가 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은 그게 AI를 받아들이는 게 지방과 수도권이 다르다는 건 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물론 뭐 지방에는 인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뭐 요새는 AI와 웬만한 거면 그게 꼭 지방이라고 해서 이걸 못 구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거기에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전국에 특히 지역별로 전부 다 73개의 지역별 상공회의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질문과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가끔 AI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 어드바이스 정책을 드리는데요. 거기서 하나 했던 그냥 이 예를 하나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하는 일이 지금 회사에 AI를 어떻게 도입하면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중소기업은 자기가 해왔던 업종을 안 수도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던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막 이렇게 다른 걸로 전환하고 새롭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자본적인 제약도 있으니까 투자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근데 지금 AI라고 생각하는 건 AI를 통해서 무엇인가 혁신을 해갖고 변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를 실제 회사에다 반영을 하려면은 일단 그 AI가 무엇인지 어떻게 돌아가서 해야 되는지 그 프로세스와 얘기를 전체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사장님들이 그냥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태스크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AI 사장을 하나 만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 할 일을 이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까지 줘야 되냐? 예산과 권한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걸 안 주고 난 다음에 AI를 갖고 와야 해. 지금 있는 나 시스템에 나는 안 변하는데 AI를 도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봐. 그건 실패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준다고 무조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줬을 때 성공적인 AI 트랜스포메이션이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밀어줘야 되는 거죠. 네가 하는 말 다 맞춰. 그다음에 얘 이쪽에서 하는 이 얘기를 이 회사에다 우리는 적응하고 실험을 한다. 그 정도 배짱이 없으면은 그다음에 뭐 갖고 와봐. 이거 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뭐 이걸 꼭 이래야만 해.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보면 이제 예, 동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는 뭐 일을 하시는 분도 잘 안 되네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런 문제에 자꾸 부딪히실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감독님, 3년하고 7개월이면 날짜로 1308일이고 시간으로 치면 31,390비 시간이에요.
2: 너 이 콩나무가 왜 안 크는 줄 아냐?
3: 네 부정적인 기운 때문이요.
1: 아니...
4: 혁명이 필요해. 단두대.
5: 답답해. 남자가 패기가 있어야지. 패기가 수염을 잡아채야지. 그냥 둬? 이 바보야.
1: 그거 뽑으면 아플 텐데. 나 오늘 일 못해요.
6: 못하긴 뭘 못해. 얼른 일 나가. 에라 모르겄다.
5: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시끄러워.
6: 정숙.
1: 아니 담배 하나.
4: 자네가 감옥 맛을 못 봐서 그래.
2: 끝장냅시다.
1: 진짜 마저 죽으면
2: 수염 내놔요.
1: 사랑해요. 올 가을엔 국수 드시러 오세요. 진짜요.

0: 낮은 목소리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 국내 최초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1: 현장을 자기의 현장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
2: 그 씬에 대해서 느끼시는 게 역시 다르다.
3: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도록 만드는.
4: 액션!
1: 현명하게 배우를 납득시키는 일들.
0: 뭐든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잘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흥분되고 마음 졸이고 그 정도로 재밌고 신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5: 둘, 셋!
6: 동희 씨,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7: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8: 화이팅!
9: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0: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덕을 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덕이 한 사람의 몸을 넘어 세상에 미치는 대목을 보려 합니다. 다름 아닌 다스림입니다. 한 집을 건사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천지가 어찌 만물을 대하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천지의 불인 이 만물 위추국, 성인 불인 이 백성 위추국, 천지는 어질지 않아 만물을 지푸로 엮은 개처럼 여긴다. 성인은 어질지 않아 백성을 지푸로 엮은 개처럼 여긴다. 지푸로 엮은 개는 제사에 쓰려고 만든 물건입니다. 제사 전에는 정성껏 꾸며 상에 올리고 제사가 끝나면 버려지거나 불쏘시개가 됩니다. 만물을 이 물건처럼 여긴다는 말은 참으로 모질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쓸 만큼 쓰고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역할을 할 때면 쓰이고 때가 지나면 저절로 쓰러지도록 두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대할 때는 아끼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기서 어질지 않다는 말은 무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만물 중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있는 그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을 두고 어질지 않다 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백성을 갈라놓고 어찌하려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어질게 다스린다고 하여 백성을 가르고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천하다기 휘 이 민 미빈 민 다이기 국가 자원 임 다기교 기물자기 법령 자창 도적 다요. 천하에 꺼리고 금하는 것이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쓸모있는 물건이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어두워지며 사람에게 기교가 많을수록 기이한 물건들이 더 생겨나고 법령이 더 드러날수록 도적이 더 많아진다. 법이 많아질수록 도적이 늘어난다니 그 반대가 아니냐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하나 세우면 그것을 피해 빠져나가는 길이 여럿 열리고 그 길을 막으려 또 세우면 길은 다시 늘어납니다. 그렇게 길이 여럿 난 만큼 그리로 드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법이 도적을 막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적이 될 길을 더 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산에서 나무를 베지 마라. 저 물에서 고기를 잡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이 늘수록 백성이 먹고 살 길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한 별난 물건을 귀히 여기고 재주를 부추기면 백성들 사이에 없던 욕심이 생겨납니다. 결국 위에 있는 이들이 무언가 하여들 때마다 나라는 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유를 하나 두었습니다. 시대국, 약 횡소산,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일과 같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작은 생선 굽는 일에 견주다니 뜻밖으로 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생선을 구워본 이는 압니다. 작은 생선은 살이 얇고 뼈가 가늘어 손을 대면 댈수록 부서집니다. 익지 않았을까 하여 자꾸 뒤집으면
살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건드릴수록 모양은 흐트러지고 속도 잘 익지 않습니다. 굳는 이가 할 일은 불을 고르게 두고 되도록 생선에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스리는 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도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태상 하지 유지, 기차 친 이해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가장 뛰어난 임금은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안다. 그 다음은 그를 가까이 하며 기린다. 그 다음은 그를 두려워한다. 그 다음은 그를 업신여긴다. 백성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임금을 두고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사는 임금은 겁을 주어 다스리니 그 또한 훌륭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칭송을 받는 임금이 가장 높은 것 아니냐 하실 것입니다. 백성은 곳간을 열어주고 세금을 덜어주는 임금을 우러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임금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러르는 눈이 생기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줄까 기다립니다. 그러다 해주지 않으면 등을 돌립니다. 이처럼 칭송과 원망은 한자리에서 나옵니다. 있다는 것만 알려진 임금을 가장 높다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칭송도 원망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정사에 손을 떼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지 선위 도자 비명민 장이우지. 옛날에 도를 잘 행한 이는 백성을 현명하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하였다. 여기서 현명하다는 말은 눈치가 늘고 꾀가 서는 것을 이릅니다. 어리석게 한다는 말도 아무것도 모르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둔다는 뜻입니다. 도를 잘 행한 이는 백성을 이리저리 샘하게 만들지 않아 저 스스로 그러하게 살도록 하였습니다. 백성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느라 임금이 있다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을 저는 가장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백성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백성 곁에 서 있으면서도 내버려두는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그저 내버려두면 나라가 더 어지러워지지 않겠느냐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 보지 않았습니다. 고성인운 아무위 이민자화 아후정 이민자정 아무사 이민자부 아무욕 이민자박 그러므로 성인이 이르기를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 백성이 스스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을 버리지 않으니 백성이 스스로 잘 살게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없으니 백성이 스스로 순박해진다. 앞서 저는 도가 하는 일이 없으나 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두었을 뿐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싹이 돋듯 백성도 그러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묵힌 데가 없으면 저 스스로 밭을 갈고 저 스스로 잘 살게 되며 저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제가 바란 것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소국과 민,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라. 땅이 넓으면 다스릴 일이 늘고 백성이 많으면 헤아릴 일이 늘어납니다. 일이 많아지는 만큼 손도 자주 갑니다. 손댈수록 나라는 더 어수선해집니다. 그러나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으면 손댈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다스림이란 백성이 저 스스로 사는 그 삶에 무엇을 더 얹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1: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2: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0: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3: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금방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dishes.
1: 입학하기 한 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안녕하세요. 방송인이면서 꽃 팔고 있는 배칠수입니다. 처음에 그 우리 작가님하고 사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작가가 딱 그러더라고요. 아, 오빠는 내가 볼 때 성실해. 기분 좋았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예.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용기를 발판 삼아 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그 작가의 교활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싹 해가지고 얘기하게 만들라고.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성실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을 때 아주 뭐 자랑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어도 저 정도 갖고 성실이라는 얘기를 하나? 하는 얘기는 안 들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엄마 안 계시고 아버지는 연로하셨고 형제들끼리 서로 정말 스크럼 짜가면서 살기. 이게 첫째, 둘째 누나가 뭐 형 커버하고 뭐 셋째, 넷째 누나가 저 커버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고 저희 형님이 이제 어떤 제복 입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적은 월급도 또 막 모아가지고 심지어 군생활 하실 때도 그 월급을 모아서 가져와가지고 우리 누나들이 저 데리고 사는 자취방에 생필품 사주고 가고 뭐 하여튼 형제들이 똘똘 뭉친 가운데 저 또한 그래도 뭐 하나 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당시에 기역히읗신문, 지금도 있는 유력일간지, 노란자전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러다가 뭐 중간에 지나가다 보면 아저씨들이 야 신문 남는 거 있냐? 그러면 이렇게 뭐 50원, 100원씩 줘요. 야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거 팔아서 하드 사 먹고 그래가면서 그때부터 하여튼 신문 배달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때는 뭐 경양식집에 접시 닦기 그리고 호프집에 서빙 뭐 기타 등등 그게 잘 보면요 우리 때가 시급이 800원 정도 했었어요. 접시 닦기는 900원이야 네, 그리고 광장 호프 이런 데 좀 힘들어요. 거기도 900원 좀 힘들더라도 단가 더 나가는 거 하자 네, 그래서 힘들지만 그런 걸 했고 그 단순한 일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사장님들이 그걸 1,000원을 줬어요. 야 너는 내 1,000원 줄게 그렇게 주셨던 제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굵직한 어떤 꿈을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계획적인 발걸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도 목적 없는 방황의 시절이 조금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또 그 일하는 습성 때문에 제가 인문계 학교를 나왔는데 고3 한 4월인가 5월에 제가 스스로 취업을 나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학교를 잘 안 가.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공장을 취직하거든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는 이런 저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광받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애 신부는 고3 학생인 거예요. 그 애매하죠. 예. 그래서 돈은 좀 더 많이 버니까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 누가 봐도 굉장히 성실한 아이였지만 학생의 본분으로서의 그 학업의 어떤 그런 줄기는 잡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방황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회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진짜 성실하게 한 십몇 년 다닌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형님이 너 여기 있지 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지금 늦은 거 아니다. 그 당시 그 판단을 하고 다시 빨리 학교로 가서 잘 어떻게 졸업을 하면서 전문대 진학을 위해서 또 학원을 등록합니다. 등록하면서도 다시 또 그 공중전화 청소하는 일을 또 해요. 그 힘들지만 그것도 나름 단가가 괜찮았어. 그래서 그 일 끝나고 학원 가고, 일 끝나고 학원 가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좋은 성적으로 전문대에 합격합니다. 입학이 확정된 직후 우유 배달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우유 배달도 직원으로 그냥 일하는 알바처럼 하면은 얼마 정도 벌수 있는데 아예 레귤러 하는 아저씨들처럼 내가 우유를 매일매일 주문하고 받아서 그걸 배달을 하고 한달 있다가 수금을 해서 그 우유값을 주고 차액을 가진 즉그 하나의 그 유통업이에요. 입학하기 한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첫 시작은 약간 자의반타의반이었고 작은 욕심 내지는 뭐 갖고 싶은 것을 하려는 마음에 시작된 거였지만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아, 일이라는 건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기왕 할 거면 그럼 조금 더 효과적인 걸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몸에 밴 뭐가 저를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 게된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모인 돈도 소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나를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번 돈은 한 번도 제 주머니로 직접 간 적이 없고 우리 누나한테 갖다 주고 누나가 얼마 주면 그것만 받았었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0대 중반이 넘어서 근데 군대 제대하고 이런저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할 때쯤에 아, 그 돈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 어린 나이부터 모았던 거 하나도 쓰지 않고 사실은 네 이름으로 모아놨다. 금액이 커. 받았어요. 사양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런 출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계에 몸담은 지가 28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중에 25년 정도를 라디오 진행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라디오 진행자라는 게 사실 성실해야 됩니다. 어딜 못 가요. 제가 그닥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만 어느 누군가는 매일 제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가정하에 일주일 7일이면 한 4일 정도는 그래도 들을만 해야 되고, 그 중에 또 어느 정도 좀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또한, 매일매일 방송한다라는 물리적인 성실함 외에도 나름 제가 지켜오고 있는 철칙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술 절대 한 방울도 입에 안 댔습니다. 맨정신으로 열심히 해도 잘할까 말까인데. 이게 술기운까지 뭐 숙취로 내가 방송을 한, 아, 그건 상상도 할수 없는 저한테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S본부 와쇼 한 10년 했고요. 또 T본부 955쇼도 한 10년 했어요. 최양락 형님이랑 M본부에서 13년 정도 했고, 그 라디오 드라마를 한 3년 정도 배한성 선배님 및 우리 성우 선후배 한 4, 50명 같이 했고. 많이 했죠? 그 기간 동안에 늘 그것을 이제 지켜왔었는데, 유혹을 이겨낸 재미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양락 형님이 이게 좋아하셔요. 좋아하셔서. 야, 너는 형이 인마, 넌 별로냐? 너처럼 형이 술 한잔 하자 했는데 그렇게 내 빼고, 아유, 아니다. 아유. 실수가 뭐 형을 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근데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아, 저 먹을까 하다. 아, 지금까지 견제해온 태도가 있는데. 너는 왜 그거 안 먹는 거지? 얘기나 들어보자,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성실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술을 드시는 선배들 다 불성실하다가 되잖아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저만의 기준인 건데.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집 밖의 공간에서 술을 먹는 모습을 보이거나 눈빛이 좀 빨갛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제 삶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양락 형님이 집으로 가면 그럼 먹는 거지. 오늘 가. 그래서 양락 형님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이제 술 먹고 알까기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떳떳하게 성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수 있는데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저희 세대가 남자 기준
군대 제대하고 회사 좀한 2, 3년 다니는데 IMF 구제금융 그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불쌍한 세대라고들 그랬어요. 뭐 자리도 잡기 전에 소위 얘기한 잘리기도 하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때에 비할 것도 아니에요. 훨씬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힘든 시절과 심지어 물리적으로 힘들었죠. 저희 때는 정말 저 어렸을 때 제가 이 얘기 안 드렸죠. 이것도 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했는데 누나들이랑 사실은 이제 자취방 전전하면서 반지하에 많이 살았어요. 반지하가 넓이나 시설 대비 싸거든. 그래서 거의 뭐 장마철 같은 때뭐 자고 있는데 막물 떨어지는 거 맞아보신 분뭐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 다가 아니고 이미 이런 소리가 들려. 두둑, 둥. 그릇 크기가 다 다르니까. 한 여섯 군데에서 물이 새. 이렇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잔다? 막내 누나는 쫙 구석탱이에 자고, 막 이렇게 자. 그래서 무사히 이 정도까지 잤는데, 뭐가 좀 시커해서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갖고 이불이 막 젖은 거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왜 쪼쪼해지는 거 있어. 왜 오랫동안 고무장갑 끼고 안에 물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막돼 있는 거야. 서럽지도 않았어. 지금이 오히려 서러워. 그 어린 내가, 지금의 내가 내 어린 나를 볼 때, 그 어린 게, 이렇게 젖은 것은 뭐 힘들어서 그냥 자가지고, 여기가 막 살이 하얘질 정도인데, 이렇게 노래졌네! 그러고 그냥 밝게 얘기한 거야. 그런 물리적인 것은 압도적으로 가난했지, 우리가. 하지만, 경쟁 속에서, 특히나,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재화에, 상하폭이 좁았던 시절이에요, 우리 때는. 특급 부자나 특급 가난한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의 범위가 큰 차이는 안 났어. 근데 요즘은 특 가난한 사람과 특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게 갭이 너무 커요. 그리고 발달한 미디어로 인해서 모두가 그걸 공유하고 봐. 세상에 저런 게 있고 저런 걸 누리는 사람도 있구나. 그 안에서 오는 박탈감은 기술 발전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경쟁. 심지어 본의 아니게 좀 어렵지 않게 자랐네. 그 전투력이 좀 없어. 객관적으로 우리 세대보다. 근데 세상은 훨씬 더 험해요. 눈에 보이는 건 많고. 자, 뭘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실함밖에 없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일하는 거딱 보고 어우, 지금 너무 성실한데? 그거는 진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오늘 하루하루도 절대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잠깐씩은 우리 인생에서 뭐 이렇게 조금 빗나갈 수 있고 뭔가 놓친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나 하는 판단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길에 대해서 빨리 그 지우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또한 조금 비틀어져 있지만 이 끝은 앞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 소중한 나의 하루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무시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다시 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잡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나는 일자로 잘와 있더라. 지금 청년기에 성실함을 이야기하기에는 단편적인 태도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지금 내가 약간 주변에서 평가가 성실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절대 내가 성실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나는 건 아닙니다. 예,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먼 훗날 내가 성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를 좀 힘겹더라도 정말 그한끗 차이에 미세한 차이에 그 힘듦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더 이겨내냐, 덜 이겨내냐, 더 많이 포기하느냐, 조금만 포기하느냐, 같이 포기를 하더라도 그 차이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여러분은 이미 성실한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글쎄, 모두가 어쩌면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저렇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공과 비슷한 걸 해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노라라고 얘기하더라. 아저씨 얘기 말고도 뭐 많이 들었어요. 다들 뭐 돌이켜보면 잘 사셨겠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0: 그래도 한편으로 마음을 열고 착한 마음으로 얘기를 들으면, 배척하지 않고 들으면 모두가 같은 정도의, 같은 강도의 성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힘듦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마주했을 때 저렇게 산 사람도 있었지. 내가 저보다는 그래도 좀 낫네. 덜 힘들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가끔씩 한번 실끝 볼 수 있는 액자처럼 기억으로라도 걸어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기로 이야기하기로 결정하고 드린 말씀이니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선함, 착함을 이번 참에 동원하셔서 기성세대의 그냥 지 얘기 같은 이 성실함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저는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 확실한 사람의 선함담은 대체로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꼭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오늘 이 시간이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1: 저는 기회 전에는 늘 무조건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를 어쨌든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기회를 잡고 성공도 많이 하려면 도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실패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 타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전에 진짜로 내면을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인과 비교하기 전에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나들을 다 이겼는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3: 이리 오너라!
4: 얘 한국사 빼고 아무것도 못해.
5: 귀도 넣어드려.
6: 그래, 500만원.
5: 500, 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덕풍사지 7층 천타!
7: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8: 사과용 안 됩니다.
7: 가까
8: 내 맘만
7: 써. 맞죠? 야!
9: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10: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11: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개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 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너무 행복하네요.

0: 이어서 EIDF 걸작선이 방송됩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 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예. 네,
0: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제목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웅크란.
1: 어디로 갔는데요?
0: 엄마와 둘이 떠난 여행입니다.
1: 아, 요즘 제가 엄마랑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0: 오케이.
1: 그래서 엄마랑 무언가를 하고 엄마 앞에 카메라를 대니까 엄마 화가 줄었어요. 야, 이거 좋더라고요. 여러분 추천드려요.
0: 아니, 그런 방법이 있을 줄이야.
1: 네, 카메라를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찍으니까 아, 그래서 하면서 예쁜
0: 저도
1: 모습을,
0: 영상 봤는데
1: 네.
0: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하. 아, 이게 되게 아하. 순기능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랑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 그, 맞아. 엄마랑 둘이서 여행 가본 적이 별로 없구나.
1: 맞아요. 생각,
0: 저도 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게 저도 이걸 썼지만 네. 쓰면서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1: 맞아요.
0: 여행을 둘이서 가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가서 오늘 또 사과를 한번 드려야
1: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전화라도 드리는 것도 아주 큰 효입니다, 진짜.
0: 자, 그래서 이런 내용 담아봤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도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엄마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1: 네.
0: 어머니는 가시자마자 주무세요. 한숨 주무시고 시작합니다.
1: 아, 뭐 그러실 수 있죠.
0: 네, 그것도
1: 피곤하죠.
0: 추억이에요.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알아, 멋진 기념품 사다 드리자. 이거 뭐죠? 뭘까요?
1: 뭐 아마 뭐 아빠 생각이 났거나
0: 맞아요.
1: 아니면 뭐 동생이나 오빠 언니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0: 못간 사람도 있을 수
1: 그죠, 그죠,
0: 있으니까.
1: 그죠.
0: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그럼 아들과 엄마 둘이 여행을 떠나면 또 어떤 풍경일지 한번
0: Alright.
1: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Done.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1: 아유, 아들인데 이렇게 영어만 해 맨날.
0: I'm so
1: 한글을
0: happy.
1: 언제 배워?
0: I'm so happy we came on
1: happy?
0: this trip together.
1: 아우, trip together. You happy?
0: I'm very happy.
1: 나도.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응.
0: Speak in English, Mom.
1: 아, 그래요. 아들이 배워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그래. Me too. I'm happy too.
0: Aww.
1: Good memorize.
0: Good memorize.
1: Memory.
0: What do we memorize?
1: Memory. Good memory. Trip 하면서. Trip. Good memory.
0: Oh,
1: Together.
0: let's make
1: Okay?
0: some
1: 그렇지,
0: memories.
1: 그렇지.
0: Oh,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1: 아, 아빠!
0: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1: 아빠가 그렇게 그리워? 그럼 아빠랑 같이 그랬어.
0: Sorry?
1: 아, 아니야.
0: I
1: 아빠랑
0: miss
1: 같이,
0: Dad. It's too
1: yeah.
0: bad Dad's not here.
1: 알아. 그러면은 멋진 기념품 사다 드리자. I know.
0: Okay.
1: This area, so
0: Yeah.
1: goods.
0: Good,
1: Goods.
0: good,
1: 굿즈.
0: good,
1: 그 this area 굿즈,
0: good,
1: bring him.
0: bring him.
1: Yeah. Kidding. Yeah,
0: Oh, like a
1: like,
0: souvenir.
1: 그렇지.
0: Ah, key
1: Magnetic.
0: room,
1: Yeah,
0: magnet. Oh, good
1: 그렇지.
0: idea. What should we buy him?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3: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2: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3: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마, 함께 이 여행 와서 엄청 행복해요. 이런 말
1: 어이구.
0: 하는 것 자체가
1: 효자다,
0: 좋죠.
1: 진짜.
0: 좋아요.

0: 말을 이쁘게 한다. Mom, I'm so happy. 나 너무 행복해요. 왠지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은데요.
1: 오케이, 문장
0: 뒤에
1: 돼요.
0: we가 나오는 걸로 봐서. We came on this trip. 우리 이 여행에 와서 행복해요.
1: 맞아요.
0: 근데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근데. 그죠? 근데 엄청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나?
1: Right.
0: 아, 그래요?
1: 아,
0: 함께.
1: 엄청?
0: 함께다.
1: 오케이.
0: 그러면 together이겠네요. 네. together. 네.
1: Together. 모르면 안 되죠.
0: 예.
1: Right.
0: 아, 엄청은 I'm so happy.
1: So가
0: so.
1: 있네요. So.
0: 아,
1: 아주
0: 그러네요.
1: 그냥. 그쵸? So, I'm
0: 네.
1: so happy예요. We came on this trip. 근데 따로 온거 아니죠? Together.
0: 함께.
1: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0: Yes.
1: go. 자, 우리가 이거 come on this trip이라는 구간이 보이죠?
0: 네.
1: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go on a trip 이라는 덩어리 표현이 있습니다.
0: Mm. 네.
1: on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go on a trip, 여행에 가다. 그러면 와 있는 입장에서는
0: 예.
1: 여행을 가다가 아니라 여행에 왔다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0: 오호.
1: go 대신에 뭘 쓸까요?
0: K. 아, come.
1: come. 이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0: 아하.
1: So go on a trip. 얘가 일단은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0: 네.
1: Go on a trip, 여행을 가다. 근데 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행을 오다. So come on a trip. 이렇게
0: 어허.
1: 쓰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어디에 가다니까 to 아니에요? go to 아니에요? 라고 할수
0: 네.
1: 있는데 그거는 틀려요.
0: 왜요?
1: 왜냐면 trip은 장소가
0: 아,
1: 아니잖아요.
0: 그쵸.
1: 그쵸? 여기 목적지가 아니에요.
0: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도 여행길에 오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Oh my goodness.
0: 예.
1: 정확합니다. 여행길에 오르는 거예요. 저 지금 소름이 실제로 닭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0: 이게 계속 뭔가 우리도 쓰는 말과 비슷한 지점이 있을까
1: 맞아요.
0: 생각을 하다 보면 더 흡수가 잘될것 같아요.
1: 꼭 해석을 안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구나라는
0: 그쵸.
1: 것을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So go on a trip, come on a trip. 아, to는 안 된다. 왜냐하면 trip은 목적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0: 네.
1: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참고로 여행을 가는 거 사실 오는 거다 웬만큼 포함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행 가다라고 할때 go on 대신에 뭔가를 취한다라고 해도 돼요.
0: 아, have a trip인가 보다.
1: 아,
0: 예.
1: 비슷한데 I had a trip 그것도 돼요.
0: 아, 그래요? 그럼
1: 동작을 조금
0: get인가 보다.
1: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테이크 쓸 거예요.
0: take a
1: Have
0: trip.
1: a trip, 뭐 여행을 뭐 하다, 뭐 take a
0: 예.
1: trip 이런 동작을 더 강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간다라고 할때 go on a trip 하고 take a trip 둘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take a trip.
1: 오케이?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산책한다라고 할때 take a walk 쓰는 것도
0: 네.
1: take가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를
0: 아하.
1: 취한다는 느낌인데
0: 네.
1: 같이 가져가 주시고요. 자, 지금 나 엄청 행복하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0: 맞아요.
1: 출발했어요?
0: I'm so happy.
1: 자, 우리가 I'm so happy, I'm all she's happy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말이 되죠.
0: 그렇죠.
1: 그런데 도대체 어때서 기분이 좋은지
0: 야.
1: 행복한지를 쓰는 거 복잡할 필요가 없고요.
0: 네.
1: because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냥 I'm so happy 하고 나서 평서문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0: 그렇구나.
1: 되면 I'm so happy 평서문이라는 사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Oh.
1: Alright? 왜냐면 오히려 because를 넣으면 이유를 너무 강조해주면서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0: 아,
1: Alright?
0: 근데 이런 문장 만들 때 항상 I'm so happy because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1: 많이 쓰죠?
0: 그리고 다음 문장 생각해야 되니까
1: Right.
0: because 하면서.
1: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0: 에.
1: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엄청 행복해.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0: 네.
1: 당신이 여기에 있어서. 나 행복해. 내가 여기 있어서.
0: I'm so happy you are here.
1: That's right. I'm so happy
0: 아.
1: you're here. Right? 굳이 because 이걸 쓸 필요 없다는 거죠.
0: 네네네.
1: 자, how about this? 나 엄청 행복해.
0: 예?
1: 그녀가 그걸 좋아해서. 한마디로 마음에 들어해서. 뭔가 선물 사줬는데,
0: 그쵸.
1: 뭐, you know, 친구가, 이거 너 내가 딱 갖고 싶었던 건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0: 그말또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주는
1: 그러니까요.
0: 사람도
1: That's
0: 행복하죠.
1: right.
0: I'm so happy she likes it.
1: 그렇죠. She likes it. 얘는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문장인 거예요.
0: 네.
1: So, I'm so happy she likes it. 이런 식으로,
0: 네.
1: 요렇게, 요렇게. 굳이 because 쓸 필요 없다. 라는 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so happy you are here.
0: I'm so happy you're here.
1: I am so happy she likes it.
0: I'm so happy she likes it.
1: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와서 happy 한 것이죠.
0: 네.
1: 자, 해볼게요.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0: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1: Alright, 자 다음 문장은요? 아, 나도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0: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추억 오늘, today까지. 예, 자, 만들자. 많은 좋은 추억. 추억이니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Memorize겠네요. 이거 항상 제가 remember랑 헷갈려가지고.
1: 본인이 네. 뭐가 문제였는지도 알고 있군요.
0: 네. 어. 예, 이게 제가 이제 메타인지가 조금 돼요.
1: 아, 되고 있군요. 좋아요.
0: Memorize.
1: Okay.
0: Memorize today.
1: Right. 자, 일단은 뭐 나도라고 했고요.
0: 네.
1: Let's make, 만들자.
0: 만들자.
1: 근데 뭘 만들까요? Lots of good memorize를 today, 오늘 이라고 했습니다. 아. 자,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memorize란 단어를 떠올렸다는 거 너무 좋은 건데요. 네. 정답은? Memories.
0: 아, memories.
1: 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Memorize는 암기하다, 외우다라는 동사죠.
0: 동사구나.
1: 얘는 동사예요. 아. 그래서 그것의 명사형이 바로 memory인데, 자, memory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래는 기억, 기억력을 얘기를 해요.
0: 네.
1: So, 그런데 얘가 복수로 쓰면 예. 보통은 추억으로 쓰게 됩니다.
0: 아.
1: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추억이라고 하는 건 많죠?
0: 너무 많죠.
1: 너무 많아요.
0: 하나로 정할 수 없어요.
1: 그래서 보통은 good memory라고 하지 않고요. 그거는 기억력이 좋다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have good memories. 복수로 쓰면 좋은 추억이 있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추억을 만들다라고 우리도 근데 우리말로 좋은 추억을 만든다고 하지 않아요?
0: 그쵸.
1: 만들다?
0: 그죠, 그죠.
1: So, 여기 동사 뭐 썼을까요?
0: Make.
1: Make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So, make Again, 복수로 쓰면 추억의 느낌이 있으니까 make memories. 근데 뭐 좋은 추억인지 뭔지는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또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냥 한두 개의 good memories가 아닙니다. 얼만큼의 good memories 만들자고 했을까요?
0: Lots of.
1: Lots of, right? 이거는 아마 문법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lots of 명사라고 하면 많은 명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디서 그런 거를 저도 본 적은 있는데요. 뭐 a lot of는 정식인데 lots of가 조금 뭐 비격식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0: 오.
1: 큰 차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 이거 쓰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0: 네.
1: a lot of, lots of 둘 다 많은 무엇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0: 여기 lots of 대신에 a lot of 들어가도 괜찮아요?
1: 가능하죠. 그럼요. 아. Right. So 우리가 a lot of를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는 lots of 한번 해볼 거예요.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나 친구들 많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가지고 있어. 많은 친구들을.
0: 그쵸.
1: 이렇게 하겠죠.
0: I have lots of friends.
1: 그쵸? 이건 결국에는 I have a lot of friends나 마찬가지예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돈이 많아. 한마디로 많은 돈이 있다.
0: 부럽네요. 예. She have lots of money.
1: She have인가요?
0: She has.
1: She has
0: yeah.
1: lots of money.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0: 네.
1: Okay. 여기 지금 lots of 돼 있는데 이걸 여기서 이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Friends 살 수 있죠?
0: 살 수 있어요?
1: 살 수 있죠.
0: 살 수 있죠.
1: 살 수 있죠.
0: 네.
1: Money 살 수 없어요. 이
0: Money.
1: 단어 자체는
0: 네,
1: 개념이기
0: 네.
1: 때문에.
0: 그쵸.
1: 자, 그래서 살 수 있는 명사도 쓸 수 있고요.
0: 예.
1: 그리고 불가산 명사도 쓸 수 있습니다.
0: 아~
1: lots of 뒤에는. 그런데 만약에 살 수 있는 것을 쓰려면 이렇게 복수로 써야 된다.
0: 네, 네,
1: 요것만
0: 네.
1: 지켜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I have lots of friends.
0: I have lots of friends.
1: She has lots of money.
0: She has lots of money.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lots of 대신에 아까 a lot of도 된다고 했는데
0: 네.
1: 얘는 좀 뻔하니까
0: 그쵸.
1: lots of 말고 우리가 뭐 트럭 얘기할 때 1톤 트럭, 2톤 트럭, 3톤 트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그 ton을 쓴 게 있습니다.
0: 오, 그래요?
1: 한번 해보세요.
0: 톤. 톤 of인가?
1: of? 네. 얘도 뭔가 맞춰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0: 아, tons of인가 보다.
1: 아하.
0: 네.
1: Tons of.
0: 오.
1: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lots of or tons of 이런 것도 많은이라는 뜻을 몇 톤 몇 톤이군 그러니까 많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0: 그러네요.
1: 자, 여기 우리 이거는 뭐 거의 암기 수준이죠? Oh, me too. Right?
0: 이거는 가끔은 이거 한국어인가? 헷갈려요.
1: 아, 그렇죠.
0: 오케이, 미투.
1: 미투. 나도 그래, 나도 그래. Right? 자, 그런데 얘가 조금 지겹다 싶을 때
0: 예.
1: 나도 마찬가지야. 대신에 요거 대신에
0: 아,
1: here.
0: 어제 배웠던
1: 뭐 우리 뭐 있죠? 우리
0: 나도 같아. Same here.
1: Mm-hmm.
0: 네.
1: Same here. 맞는지 모르겠지만

0: 보겠습니다. 정답. You got it.
1: Yes.
0: 이것도 같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맞아. 우리 그때 더 same 했었던 기억이
1: 맞아요.
0: 나는데,
1: 예.
0: same here. 나도 마찬가지다. 사용 빈도가 거의 뭐 만만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알아두세요. 읽어볼게요.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1: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0: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0: 네, 다음 볼게요. 아, 아빠가 함께 못 와서 아쉬워요. 뭐 아빠가 출장을 가야 됐다던가, 뭐 기타 등등.
1: 그쵸. It's too bad. 너무 안타깝네요.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뭐가
1: 네.
0: 나쁘네요.
1: Dad couldn't us. 아, 자, 일단은 너무 이제 속상한 유감을 표현한 느낌이고, 아빠가 할수 없었어요. 우리랑 함께. 함께 couldn't, 함께 올수 없었다. 함께,
0: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1: come이겠네요. Couldn't come us.
0: 오.
1: 예.
0: 자,
1: 함께
0: 뭔가 쓰면서도 이상한 거 느낌은 있을
1: couldn't
0: 것
1: come us.
0: 같습니다.
1: 왜요?
0: Come.
1: couldn't come. 네.
0: Come, 만약에 come을 쓰면
1: 네.
0: come to us, come with us
1: 아,
0: 뭔가
1: 그렇게
0: 있어야
1: 돼야
0: 되지
1: 돼요?
0: 않을까요? 그렇죠?
1: 아.
0: come to us 하면 우리에게 오다, come with us 우리와 오다인데
1: couldn't do us인가요, 그러면?
0: 아니요, 그냥 가만 두는 게
1: 네.
0: 그래도 come을 쓰면 with를 내가 놓쳤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1: 예.
0: 자 이것을 해결해 주는 동사가 하나 있죠. 바로 그렇죠, join
1: 아, 이거 아는
0: us, right.
1: 건데.
0: come 써도 되는데 우리 와가 있어야 되니까 with us
1: 아,
0: 쓰면
1: 왜?
0: 완벽히 맞습니다.
1: 아.
0: 자,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 없는 바로 join이라는 동사. join이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하다,
1: 네.
0: 아 누구와 합류하다가 되는 건데 얘는 이미 join 자체에 with가 있는 거예요.
1: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with가 이미 있는데 join with me,
1: 아.
0: 나와 함께해, 나랑 같이 뭐밥 먹자 예를 들어 할 때는 그냥
1: Join
0: Join me.
1: me.
0: 여기에 그쵸, with를 넣어버리면 마치 나와 와 함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를 두
1: 아,
0: 번쓴 격이 되는 겁니다. So be
1: 네네.
0: careful. Alright? 자, 많은 분들이 아쉽다, 안타깝다, 이게 영어로 될까요? 하시는데 가능해요.
1: 오.
0: 가장 가까운 게 bad예요.
1: 예.
0: 특히 to와 함께 맞물린 거. Too bad는 너무 나빠 이렇게 뭐 직역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it's too bad. 아쉽다. 상황이 별로네.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it's too bad를 쓰고 나서 뒤에 문장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아쉬운 건지 말하고 싶잖아요.
1: Mm. 네.
0: So it's too bad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평소문. 아빠가 우리와 조인할 수가 없었어요.
1: 그죠.
0: 그 사실 자체가 it's too bad, 너무 안 좋아요, 아쉬워요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워요.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너못 온다고? 친구가 못 온대요. 어떤
1: 네.
0: 파티 같은데. 그랬을 때 내가 올수 없어서 아쉽다. 그러면
1: 아.
0: 일단은 출발이에요.
1: It's too
0: It's
1: bad.
0: too bad 하고 나서 너는 올 수가 없어. 그러면 돼요.
1: You couldn't come here.
0: 현재형이니까 come, 그냥
1: You come.
0: you can
1: You
0: come.
1: can come.
0: 그죠? 너는 올수 없다. You can't come. 이라서 it's too bad다.
1: 아쉽다.
0: So 이거를 처음에는 끊어서 연습하시지만 나중에는 it's too bad you can't come.
1: 아,
0: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1: 예.
0: 자, how about this? 그들이 지금 떠나야 하다니 아쉽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어디 파티에 모였는데 어떤 친구들이 기차를 타고 가야 돼. 그렇죠?
1: 아이고,
0: 그래서
1: 그쵸.
0: 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한참 재밌었는데.
1: 그게 진짜
0: 자,
1: 아쉽죠.
0: 네.
1: It's too bad.
0: It's too bad 하고 나서 그들은 지금 떠나야 한다.
1: They leave now.
0: They leave now. Hold on. 해야만 한다. Have to를 넣어보세요.
1: 아, they have to leave now.
0: 그렇죠. Oh, it's too bad they have to leave now. 이런 느낌.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얘도 뭐다? 결국에는 평소문을 어순대로 얼마나 잘 쓰느냐가 이게 승부의 딱 그거예요.
1: 진짜 영작 많이 해본 사람만이
0: 맞아요.
1: 살아남는.
0: 말씀 다시 드리지만 손으로 못 쓰는 사람은 입으로도 절대 못 합니다. 오케이?
1: 네.
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1: 으흠.
0: Okay, so you, they have to leave now.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oh, you have to leave now. Oh, it's too bad you have to leave now. 너 지금 가야 돼? 아, 아쉬워. 이런 느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t's too bad you can't come.
1: It's too bad you can't come.
0: Oh, it's too bad they have to leave now.
1: It's too bad they have to leave now.
0: 네, 그러면서 약간 근데 살짝 좋아해.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눌게요.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1: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마무리합니다.
1: 네.
0: 알아. 그럼 멋진 기념품 사다 드리자.
1: 아,
0: 네.
1: 아빠 생각을 정말 끔찍이 하는.
0: 제발 그런 막
1: 네.
0: 열쇠고리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
1: 마그네틱은 어때요?
0: 모든 아니 열쇠고리 한 100개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빠.
1: 많아요,
0: 예.
1: 집에. 예. I know. Let's get him. 그에게 갖다 드리자. A nice 기념품. 아, a nice 기념품.
0: 오늘 요거 못 맞추는 것에 저는
1: 네.
0: 그 뭔가를
1: 저는 굿즈 할게요. 예, 굿즈가
0: 오.
1: 이제 상품 이런 말이니까 좋은
0: 오.
1: 상품 하나 사다 드리자.
0: 굿즈.
1: 예.
0: 저는 굿즈를 쓸지 상상도 못 했어요.
1: 굿즈로
0: 네.
1: 가요. 예,
0: 기념품이라는
1: 편해요.
0: 단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마 아시더라도
1: 네.
0: 스펠링에서 굉장히 떨렸을 수 있습니다. 자, 뭔지 볼게요. I know. Let's get him a nice
1: 아, 이거 너무 들어봤죠?
0: 요즘에 이거는 그 하도 K 문화 이런 게
1: 잘돼
0: 잘돼
1: 있어서,
0: 있으니까 그
1: 네.
0: 여행객들이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1: Souvenir shop.
0: 맞아요.
1: 이렇게.
0: 간판이 이렇게
1: 네.
0: 있을 겁니다.
1: 본적 있어요.
0: Souvenir이라고 하는 거가 스펠링이
1: Souvenir.
0: 굉장히 까다로운 케이스예요. 그렇죠?
1: 네.
0: SU가 아니라
1: OU.
0: SOU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near이라고 하면 정말 near? 근처에니까 NEAR
1: NEAR.
0: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1: 네.
0: NIR, but
1: 아.
0: near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1: 네.
0: souvenir 이런 느낌. 자, 발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souvenir, souvenir.
1: Souvenir. Souvenir.
0: So, 그런 거를 좀 괜찮은 거 사다 드리자.
1: 응.
0: 자, 누구한테 뭔가를 사다 주거나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1: 네.
0: 우리가 buy만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1: 오.
0: 그거는 뭐, 산다는 동작을 강조해 주지만, 원어민들은 get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1: 맞아.
0: get이 움직임이라고 했죠?
1: 네.
0: 그에게 움직여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1: 예.
0: 오케이? 그래서 이 어순으로 갈 거예요. get,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이
1: 네.
0: 사람한테 가져다 줘요. 뭐를? 이 물건을. 이 형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되면 전치사 필요 없어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Get someone something.
1: Something.
0: 이거는 마치 get something for someone이라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인형이 뭘까요? D로 시작하는 단어.
1: Doll.
0: Doll, right?
1: 네.
0: 나는 그녀에게 doll을 하나 사줬어. 과거.
1: I get her.
0: 과거.
1: I got
0: I
1: her
0: got her
1: a doll.
0: a doll. That's it. I got her a doll. 전치사 없죠?
1: 네.
0: 자, 마유에게 자전거가 영어로 buy 뭐죠?
1: Bicycle.
0: bicycle, 자전거 사주자. 그러면 마유에게 사주자, 자전거.
1: Let's get Mayu a bicycle.
0: 그렇죠. 이런 어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1: 아,
0: 거예요.
1: 네네.
0: 전치사 아예 필요 없잖아요. 사람 먼저 나오게 된다면. 오케이? 읽어볼게요. I got her a doll.
1: I got her a doll.
0: Let's get Mayu a bicycle.
1: Let's get Mayu a bicycle.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1: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나도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1: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0: 아, 두 번째는요. 알아. 멋진 기념품 사다 드리자.
1: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해요.
1: 주세요.
0: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0: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1: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0: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2: Right, 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2: Alright. A lot of도 좋지만 오늘은 네. lots of로 많은 것을 표현해 볼게요. Uh-huh. 자, 난 친구가 많아. 나는 가지고 있어. 많은 친구들을.
3: I have lots of friends.
2: Alright. 그녀는 돈이 많아. 그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3: She has lots of money.
2: Lots of money. 자, 세 번째.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자, 많은 추억을 만들자 오늘.
3: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2: Today.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 lots of friends. She has lots of money.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Alright. 자, 다음은요. Get someone something. 보고하셔도 됩니다. 목소리 네. 키워주시고요. 난 걔한테 그녀에게 인형을 사줬어.
3: I get her a doll.
2: 과거형이었죠?
3: I got her a doll.
2: Very nice. 두 번째, 마유한테 자전거 사주자.
3: Let's get Mayu a bicycle.
2: 그렇죠. 하나 더, 멋진 기념품, souvenir, okay, nice souvenir를 그에게 사주자.
3: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2: 그렇죠. 이런 느낌.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got her a doll. Let's get Mayu a bicycle.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네, 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5: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4: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5: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Mom, I'm so happy we came on this trip together.
3: Oh, me too, me to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today.
6: Yeah. Mm-hmm. Oh, it's too bad Dad couldn't join us.
3: I know. Let's get him a nice souvenir.
6: Good idea.
3: Good.
6: What should mm-hmm. we get?
2: Great job, wow.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3: 주말 아주 편히실 수 있겠는데요.
2: Oh, ye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어, 나 똑같은 문제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m-hmm. I have the same problem.
2: There you go. The same. 이 되겠죠? 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Get, 목적어, 명사. 자, 목적어에게 명사를 사주거나 가져다 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피터에게 스웨터를 사주자. 오. 피터에게 스웨터를 사주자.
3: 예.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이번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형식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몇 형식, 몇 형식 이런 그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바뀌어 있는 그 형식대로 예문을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쵸? 항상 기억해 주세요.
3: 네.
2: 자, 주말 후 쉬시고 복습도 조금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너무 행복하네요.

0: 산자락이 포근히 감싸 안은 마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1: 삐죽삐죽한 거 저거는 아이 또 그냥
2: 맛있네. 저 입이 참 없다.
3: 손이 없으시면
4: 입이 없어요.
2: 좋은 놈이요, 착한 놈이고. 기다, 내가 얼른 딸을 나가 좀 줄게.
0: 언제나 흥겨운 남자의 아침 출근길.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호미.
6: 호미 하나.
1: 호미 계속.
5: 이렇게 두 개. 단골인가요?
6: 아, 네, 단골이에요. 멋있어요.
0: 호미 들고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1: 저는 이제 저의 꿈의 공간으로 출근합니다. 가시죠.
0: 꿈을 향해 숲으로 출근하는 남자, 그의 하루를 따라갑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 그대로인 지천시 수산면. 높지만 따뜻하고 깊지만 부드러운 산골에서 마치 요정이 살 것 같은 숲을 만났습니다. 숲을 누비는 건 숲지기 이성원 씨와 그의 반려견들.
1: 앉아. 너도 앉아. 아니야. 너도 그냥 미미야. 신기해가지고 미미야.
5: 카메라가 신기한가 보네요. 애들은 몇 살이에요?
1: 얘는 4살, 3살이에요. 너도 손. 야, 너희 아빠 오늘 창피하다.
0: 호기심이 왕성한 녀석들이죠.
1: 너 너무 카메라 의식하는 거 아니야?
0: 숲이 제 놀이터인 듯 신나게 달리는 녀석들. 목이 마르면 시원한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답니다.
5: 또 7시죠?
1: 네, 다 7시. 너도 아이 더워. 아이 더워.
0: 무엇 하나 거리낄 것 없는 무해한 숲. 성원 씨는 그런 숲을 만들고 싶어서 2019년 이곳으로 귀농했습니다.
1: 옷 입는 것도 찍으세요?
5: 연못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1: 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 나름의 이게 작업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바닥에 있는 다슬기나 우렁이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는 쪽으로 가서 좀 최대한 덜 피해를 주자 싶어가지고.
0: 풀한 포기 돌 하나까지 직접 손을 보태 만든 연못. 2023년 처음 물을 담았으니 올해로 3년 됐답니다.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 연못 하나 만들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졌다네요.
5: 지금 제가 하시는 게 뭐예요?
1: 지금 이거는 이상물수샘이라고. 네. 수초예요, 수초. 너무 많아져서 면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좀 연 생육 조건에 좀 방해가 되기도 해서 처음에는 진짜 물 속에서 잡초를 제거할 거라는 생각은 진짜 꿈에도 못했는데.
0: 그런데 지금은 매일 수초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1: 사실은 처음에 물을 채웠을 때는 연, 종근 심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개구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뭐 여러 종류의 잠자리, 일반적인 곤충들도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생태 연맛이 자연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0: 사람 손으로 만든 연못에 생명들이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거죠.
1: 이렇게 다슬기들이 딸려와요. 얘네들이 이제 그 애 반딧불이 유충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0: 안에 순환인 거죠, 선순환.
1: 거기 지금 다 새우거든요, 이렇게. 여기 새우들.
0: 귀엽지 않나요? 얘는 버들치 새끼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 작은 생태계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2: 성원 씨가 정성스레 가꾸는 연못은 그렇게 하루하루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숲이 꿈이었다는 남자. 그 꿈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0: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뱀 조심하세요. 여기
3: 뱀 있어요?
0: 뱀 있죠. 여기는 다 독사들이 많아요. 7.4라고 그러죠, 7.4.
3: 완전 숲으로 들어가네요.
0: 올해 여기 한 번도 작업을 안 했어요. 일단 손을 안 대면 이렇게 된다. 여기 이제 포크레인 장비로 싹 이제 올해 공사 들어갈 예정이라 여기 보시면 석축으로 다 터는 닦아져 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는 왔어요.
2: 대기업에 다니며 마음속으로 꿈을 키워온 그는 입사 10년 차가 되던 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0: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월급의 거의 80% 가까이를 저축을 하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2: 그렇게 허허벌판이던 땅에는 숲이 들어섰고 텅 비어있던 자리에는 생명이 웅토는 연못이 생겼습니다. 숲을 가꾸며 성원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흙.
0: 포크레인 작업을 이제 이렇게 단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걸음기가 없는 그런 호미가 잘 안 들어갔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멀칭 하면서 얘네들이 또 여기서 이제 썩게 되고 미생물들이 증식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이 흙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흙이 살아있다는 게 이 안에 조금만 이렇게 들춰내도 다양한 생명들이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제 흙이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생명이 털을 잡는다? 그러면은 살 수 있는 공간이다.
2: 농부의 손길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랍니다.
3: 누가 오셨는데?
4: 뭐예요?
0: 풀 뽑아요.
4: 아, 오늘. 이따 국수 다 먹게 와요.
0: 국수?
4: 응, 비빔국수.
0: 이따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3: 누구예요?
0: 저희 동네 주민분인데 나갔다 들어오실 때 이제 눈에 보이면 밥 먹으러 오라고 종종 해주세요.
2: 꿈을 위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찾아들어왔지만 이웃들이 있어서 외롭진 않았대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각 해가지고?
5: 다 해야지.
0: 목수도 아니신데 다 할 줄 아세요. 용접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농장 용접도 다 우리 선생님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뭐를 묻히신 거예요?
6: 오이요.
3: 오이?
6: 예.
3: 선생님도 귀촌하신 거예요?
5: 지금 내려온 지 2년 됐어요. 완전히 내려온 지.
0: 왔다 갔다 하신 것까지 하면 거의 7년 됐지. 못하는 용접도 해주셔, 뭐. 예초기 날도 갈아주셔, 뭐.
6: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3: 숲을 갖고 나간 걸 다 보셨겠네요.
6: 예. 근데 언제 저걸 다 하나,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완성이 돼 가는 것 같아요.
2: 젊은 사람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해 성원 씨 얼굴이 보이면 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렸다는 부부. 오늘 점심

0: 메뉴는 새콤달콤한 오이무침 올린 비빔국수.
1: 오늘도 양이 너무 많다.
2: 먹어요. 이거는 많이 먹어야지.
0: 땀 흘려 일한 후 먹는 맛.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1: 엄청 맛있어요. 진짜. 날 좋은 날 밖에서 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3: 어디가 예뻐서 이렇게 자주 부르세요?
2: 네? 그냥 젊은 사람이 시골 와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쁘지 않아요? 그냥 동생 같고 그냥 예 그냥 동생 같아요.
0: 몸도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그날 오후 성원 씨가 이웃 사과 농장을 찾았습니다.
4: 들어왔잖아요. 봤어요?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7: 근데 뭐 하시는데? 아이고 아까워 죽겠어.
5: 왜요?
7: 이래 사과가 요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이래 타가지고
5: 탔어요?
7: 햇빛에 익어가지고
6: 열이 반사돼가지고
0: 햇빛에 사과가 상해 걱정이 크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6: 그거 맞아 따야 돼. 그 반사필름에 의해가지고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5: 따내야 되는 거예요?
6: 예. 이거 상품이 안 되는 거야.
7: 아유 그래가지고 아까 엄청 많이 땄어 이거.
0: 반사필름에 비친 햇빛이 사과에 강하게 닿으면 이렇게 껍질이 상하기도 한다네요.
4: 아유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거. 희자쌤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이씨 이게 요즘 사과 하나에 돈이 얼만데.
7: 아유 가끔마다 와요. 와서 인사 잘해. 저래 젊은 사람이 오셔가지고 이런 농사 고생이지 뭐. 그래도 저래 하는 거 보면 대견해.
0: 농사의 반은 땅이 짓고 하늘이 짓고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성원 씨는 오늘도 깨닫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졌어도 사과의 맛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라죠.
5: 어때요, 맛이?
7: 맛있다.
4: 아니, 농사 직무한테 어떠냐면
7: 맛있다.
4: 당연히 맛있다고 하지.
7: 맛있지요.
0: 사과 한 입에 정겨운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
4: 진짜 맛있어요.
7: 맛있어?
4: 어, 맛있어.
7: 오늘 부사가 맛있어.
8: 밥만 되면 기침이 나가지고.
0: 이럴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다는데요.
7: 아니, 집은 진짜 운드실 거예요.
8: 근데 사실은 집보다 중요한 게 저는 농장이 빨리 제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니까.
7: 그 집을 지놓고 안전하게 살아야 되지. 사는 집이 중요하지.
8: 아니, 저보다 사명을 더 잘하시면 어떡해요. 머릿속에 주문도 안 됐는데.
0: 서로를 걱정하는 고마운 이웃이죠. 어딜 또 급히 가시나요?
4: 저 엄마 오셨다고 해가지고 엄마 만나러 가고 있어요.
5: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4: 서울에서 오셨는데 자주는 안 오시다 보니까 네, 종종 이렇게 오시면은 저도 좋죠. 오셨나요? 네.
9: 고생 많다.
4: 네. 장가.
5: 안녕하세요.
4: 많이 바뀌었을까?
10: 아, 근데 풀린다고 고생 너무 많았겠다. 아니, 난 도와주지도 못하고, 야, 미안하다. 어떡하지? 어머, 어머!
4: 이게 참개구리네. 어. 참개구리, 오래 태어난 참개구리네. 오래 태어난 참개구리. 여기 돈나무, 토란. 요건 이제 겨울에 껍데기 벗겨가지고 내년 봄에 돈나무를 팔라고.
5: 어머니, 이렇게 아들이 5년 동안 가까운 숲을 와서 보면 어떠세요?
10: 처음에 진짜 막막했었어요. 이 넓은 땅에 어떻게 할 수 있으려나. 또 혹시 하다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기업 단에다 그만두고 와서도 차질 없이 하는 거 봐서 아, 다행이다. 그걸로서 만족하고 있어요.
4: 제가 잘 큰 거죠.

0: 편한 길마다 하고 꿈을 선택한 아들을 묵묵히 응원한 어머니.
1: 저는 엄마잖아요. 엄마가 봤을 땐 이렇게까지 했을 때 누구에게 말 못하는 나름대로 혼자만 고뇌가 되게 많았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박수를 많이 보내고 싶어요. 저 아들이지만. 눈물이 날라 그러네. 예전에 생각하니까.
0: 숲을 가꾸기 시작한 지 5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풍경이 되는 이곳에서 성원 씨가 바라는 건 뭘까요?
2: 저는 생명이 움트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농장이. 그래서 아마 이 일대의 곤충들의 고향은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출가를 하고 또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또 출가를 하고.
0: 세상이 정해놓은 삶에서 과감히 은퇴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농부. 그 미래가 더 궁금해집니다.
3: 발품을 팔아야 꽃게를 많이 잡을 수 있죠.
4: 발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5: 이 불안하다 딱 모이는 것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3: 아, 발품 팔아 왔는데 보람이 있습니다.
4: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6: 상담할 도시 41cm 대형 사이즈로 전 구이, 볶음 요리까지 넉넉하게 논스틱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는 자이언트 멀티 그릴팬 증정.
7: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8: 어, 그럼요.
9: 당연하죠.
7: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8: 당연히
9: 지급되죠.
7: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8: 보장되나?
9: 네, 제 건 보장해줘요.
7: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8: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9: 네, 해줘요.
7: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8: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9: 제 건 다 해주는데.
8: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7: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8: 어머머, 8회?
7: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8: 우와, 대단하네.
7: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1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1: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지구와 금성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먼 거리에서 관측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요즘의 금성 탐사 목표가 되었습니다.

0: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했습니다. 예, 제가.

지구 반대편으로 하늘길에 달려 도착한 스페인은 유럽 남서부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진정한 맛을 향한 저의 첫 여정은 북부에 있는 자치지방 바스크에서 시작합니다. 저에게 스페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스크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곳인데요. 지역의 대부분이 현대적인 관광지지만 곳곳에서 언뜻언뜻 마주치는 역사와 전통의 자취들 때문에 들여다볼수록 참 재미난 곳이거든요. 1912년 운행을 시작한 이 푸니쿨라도 그중 하나죠.

0: 구식이라 더 정겨운 나무 희차. 덕분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파른 산기슭을 편안하게 다녀갔습니다.
1: Entonces tiene un pequeño motor de 125 caballos que en el caso de necesitar un poco de fuerza da potencia y en el caso de tener fuerza de sobras pues lo frena.

0: 풍경 좀 감상할까 했더니 5분도 채 안 돼서 몬테 이게도 정상에 도착합니다. 지푸른 색으로 속을 감추고 있는 바스크의 바다는 귀족들에겐 아름다운 휴식의 공간이었지만 가난한 어부들에겐 거친 일터였습니다. 남자들 대부분이 어부들이었던 옛날이나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유해진 지금이나 바스크 사람들의 피에는 선천적으로 뱃사람의 자부심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갔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전통적인 경기라고 합니다.
0: 경기가 펼쳐진 라콘차 해변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열기 속에서 각 마을의 대표팀들이 출발 준비를 합니다. 삼나무로 만든 고깃배 대신 미끈한 보트와 만선을 꿈꾸던 어부들 대신 명예를 차지하려는 선수들이 100여 년 전 그때와 같은 출발선에 섭니다. 드디어 경기 시작! 준기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바스크의 어부들은 아무리 먼 바다도 노를 저어갔습니다. 만선을 이룬다 해도 기뻐할 여유조차 없었죠. 제일 먼저 항구에 도착한 어부만이 고깃값을 후하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좀
1: 전까지 이제 노란색 팀이 1등으로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었는데 지금 역전해가지고 초록색 팀이 1등으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네요.
0: 어부들이 치열하고 담대했던 삶을 예찬하는 이 레가타 경기는 바스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볼거리입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한 약 5km의 레이스를 마치고 늠름한 선수들이 도착합니다. 완전히 흥분이 가라앉을 무렵 짭조름한 바다내음 넘어 달달한 향기가 실려옵니다. 그 향기를 따라 광장으로 나왔는데요. 달콤한 냄새의 주인공은 바로 사과. 제가 머문 기간 동안 바스키의 전통 축제 에오스칼 자이악이 열렸는데요. 축제의 하루는 이렇게 사과 향에 흠뻑 취해 보냅니다. 재밌어 보이는 바스크식 사과 줍기에 저도 도전해 봤는데요.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로 사과를 콕 찍고 손잡이에 탁 쳐서 바구니에 쏙 넣는 건데 보기보다 어려웠습니다. 바스크는 중세시대부터 사과의 땅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한때는 거의 모든 농가에서 다양한 품종의 사과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9월에서 10월 이맘때면 뱃일 나간 어부들을 빼고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과를 수확하고 겨운에 두고 마실 음료를 만드는 게 바스크의 오랜 전통이죠. 전통 방식으로 갓 짜낸 사과 주스는 따르기 무섭게 동이납니다. 저도 한참 기다려서 한 잔 받았는데요. 그런데 잔뜩 흥에 취해 있는 이분들은 저랑 다른 색의 음료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사과 주스를 발효한 시드라입니다. 컵 하나 손에 들고 늘어선 판매점들을 돌면서 시드라를 받아 마시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가게마다 시드라의 맛은 달라도 따르는 법만큼은 모두 똑같습니다. 따르는 동안 공기와 많이 접촉할수록 또 잔 바닥에 부딪히는 강도가 셀수록 시드라의 맛은 좋아진다고 해요. 흘린 시드라가 좀 아깝긴 해도 바스크 최고의 사과주를 맛보려면 어쩔 수 없죠. 시드라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 즐기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 출출해진 사람들이 구시가 골목으로 모이는데요.
2: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음식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그들이 무엇을 먹으러 갈까요? 바로 핀초스입니다.
0: 핀초스는 바게트 조각이나 작은 빵 위에 온갖 재료와 소스를 올려 만든 한입거리 핑거푸드입니다. 산세바스티안에만 200여 곳의 핀초스 바가 있는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북적하죠. 핀초스란 이름은 뾰족한 막대로 찌른다는 뜻의 바스크어

0: 핀초에서 유래됐는데요. 꽃질이 꾸준 간단한 간식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정해진 형식이나 레시피는 없습니다. 익숙한 메뉴에서부터 고급 요리까지 다 셀 수도 없는 핀초스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죠.
1: Esta Hilda?
2: Sí.
1: 아, 이게 바로 그 최초의 핀초 힐다입니다.
0: 70여 년 전 한 식당에 장난기 만던 손님이 올리브와 고추 피클, 안초비를 이쑤시개에 꽂아 먹었고 그 유쾌한 아이디어에서 이 핀초스의 역사가 시작됐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스크의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바스크 사람들의 개성이 더해졌고요. 그렇게 핀초스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요리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도 먹고 싶은 핀초스를 양껏 골라봤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핀초스는 주머니 가벼운 여행자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3: This is foie gras.
4: Foie gras.
3: With a nice toast. €3.
4: €3.
3: €3. One McDonald's here is €8.
4: It's €3 foie gras.
3: €3 foie gras.
4: Wow.
3: The solomillo, the beef fillet, is also €3.
4: €3.
3: Served like that. One McDonald's is €8.
4: That's right.
0: 핀초스 한 접시와 술 한 잔을 들고 어슬렁거리면서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 허기와 행복이 함께 채워집니다.

0: 어느새 어둠이 내린 광장에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데요. 무슨 일일까요?
1: Celebrar la Euskal Jaia que se celebran aquí en San Sebastián.
2: Sí.
1: Entonces para el final de las fiestas se saca el toro al fuego.
2: Sí.
1: Es como una costumbre.
0: 스페인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불의 황소. 유명 크레이지 카오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황소 달리기에서 변형된 걸로 알려진 이 놀이는 아쉬운 축제의 밤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2: 어릴 때 그 소동강 따라간 어렸을 때 우승했을 때 기억이 나네.

시끌벅적한 도시에서 축제의 맛에 푹 빠졌던 저의 여정은 이제 2,000m가 넘는 석회암 산맥 피코스 데 에우로파를 찾아갑니다.

스페인 북서부를 구석구석 여행하다 보면 초목 사이로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바위산을 한 번쯤 만나게 됩니다. 유럽의 봉우리들이라는 이름의 피코스 데 에우로파는 스페인 최대의 야생보호구역으로 자연과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느리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0: 마을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씩 지금 전통 복장을 하고 이곳에 모이고 있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올라.
1: 그런데 오늘 마을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본데요.
2: Es el día de Santo Tomás. Una vez al año hay fiesta en el pueblo y las niñas se visten de gala. Se visten con los trajes típicos de aldeana y sacan el ramo que es la ofrenda a Santo Tomás y lo pasean por todo el pueblo tocando la pandereta.
1: 이 축제는 판디에요 마을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안녕과 아이들의 축복을 노래하며 행진을 하는데요. 수호성인 산토 토마스에게 마을에서 가장 예쁜 꽃과 맛있는 먹거리로 장식한 봉남물을 바치며 소망을 빕니다.
3: Está cansado? Está bien?
4: Bien, bien. Problema.
1: 작은 산골 마을 주민들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매년 열리는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밤새도록 즐긴다고 하는데요. 축제의 하이라이트, 주민들이 직접 만든 빵과 농산물을 놓고 벌이는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산골 마을의 정겹고 아름다운 전통을 오래도록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 그 작은 마음이 모여 올해의 축제도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0: 식구가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 또한 이 빵을 먹었으니까.

0: 먼저 만나볼 곳은 안달루시아 지방의 주도 그라나다. 800년 동안 스페인을 지배한 이슬람 세력이 가톨릭 왕국에 의해 함락되기 전 마지막까지 버텼던 도시입니다. 그라나다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석류를 뜻하는데 원산지가 이란인 석류는 대표적인 이슬람 과일이죠. 석류는 그라나다의 이름이자 도시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실제로 유럽 석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그라나다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모형 석류 말고 진짜 석류를 맛보고 싶어서 시내에서 유명한 디저트 가게에 찾아갔는데 제가 너무 일찍 온 것 같더라고요.
1: 채워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0: 여기선 매일 아침 수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는데요.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1: 이게 그라나다 아이스크림이네요. 와.
0: 석류의 붉은 빛깔이 달콤 상큼한 게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2: 네, 알라오. 네, 알라오.
1: 아, 아르테사노.
2: 아, 아르테사노. 네, 엘라보라션 프로피아. 와.
0: 아이스크림 가게는 스페인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요 석류 아이스크림만큼은 석류의 도시 그라나다에서 먹어야 제맛이죠. 이 석류처럼 지금의 스페인 음식을 풍성하게 만든 식재료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대륙에서 이 땅으로 전해진 것들인데요. 그 매개의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1: 지금 저 동상이 이사벨 여왕인데요. 이사벨 여왕보다 더 중요한 저 뒷모습으로 보이는 남자가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0: 이슬람 세력이 그라나다에서 몰락한 1492년, 탐험가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향한 대항해에 나섰고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의 위대한 발견이 세계를 바꿨다면 저의 직업과 인생을 바꾼 새로운 세상은 바로 스페인이죠. 저는 아직도 이 땅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데요. 안달루시아 지방을 여행하던 중 의외의 풍경을 만났습니다. 한적한 외곽도로가 웬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고 있더라고요.
3: 홀라.
1: 아, 돈데 바?
3: 알카카모라. 아, 레시비
0: 알카카모라. 알카모라. 경찰까지 동원된 걸 보니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한 건 못 참는 제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몸에 뭔가를 바르고 있네요. 나중을 위한 대비책이라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주방 세제에 올리브 오일까지 나름의 방법으로 익숙하게 축제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분은 아예 머리부터 다리까지 오일 샤워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철통 수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될 운명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카스카모라스 축제에서는

0: 저처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1: 아, 예, 지금 검은 테러를 당했습니다. 예, 제가.
0: 카스카 모라스는 검은 기름이란 의미로 과딕스에 살던 한 노동자의 별명인데요. 500여 년 전 이 노동자가 이웃마을 바사에서 일을 하다 땅에 묻힌 성호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 마을은 성호상을 두고 다퉜고 재판소는 바사의 손을 들어줬죠.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바딕스에서 보낸 남자가 바사의 성당까지 깨끗한 몸으로 도착하면 성모상을 도로 가져갈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때부터 매년 바딕스에서는 노동자의 별명을 딴 카스카 모라스를 바사로 보냈고 지금의 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2: 네, me gusta mucho la fiesta.
3: Sí. Todo el año hay que estar aquí en la fiesta del Casco Morra.
0: 마을 입구부터 성당까지 달려오는 동안 사람들은 이미 온몸이 더러워집니다. 시청에서 준비해주는 검은 기름은 올리브 오일과 페인트를 섞은 건데요. 그래서 바닥은 빙판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모상을 되찾아야 하는 임무를 띈 바딕스의 카스카 모라스는 매년 건장한 남성으로 선발됩니다. 빼앗으려는 사람들과 지키려는 사람들로 바사거리는 흥분의 도가니. 인파의 검은 물결이 파도칩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리저리 채이다가 마을 주민들에게 SOS를 외쳤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어느 고마운 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드디어 카스카 모라스가 성당 근처까지 왔나 본데요. 사람들의 열기도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지난 500년간 그랬던 것처럼 카스카 모라스의 성모상 탈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같은 빛깔로 거리를 달렸던 신나는 추억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산지가 많은 안달루시아를 벗어나 지중해 곁에 있는 도시 발렌시아로 향합니다. 발렌시아는 스페인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들

자라나는 기름진 땅입니다. 좁고 긴 모래 언덕에 가로막혀 지중해로 가지 못하고 갇혀버린 호수 알부페라. 5km나 되는 규모로 작은 바다라 불립니다. 풍부한 물과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이곳은 스페인의 곡간이라 할 수 있는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와, 갈대 키가 정말 높네요. 오, 제 키의 한 두 배? 1.5배는 높아 보이네요. 이 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게 거의 대나무 같이 보여요.

0: 갈대숲을 빠져나오자마자 지금 굉장히 넓은 규모의 논이 펼쳐지네요.
1: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던 무어인들은 8세기경부터 이 비옥한 땅에 쌀농사를 지었습니다.
0: 우리나라 벼보다 키가 작아 보이는데요. 스페인에서도 특별한 품종 봄바 쌀입니다.
1: 수분을 머금어도 잘 퍼지지 않는 봄바 쌀은 발렌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 가장 비싼 편입니다. 이런 쌀을 이용해 발렌시아 농부들이 해먹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진 요리가 있는데요. 마침 오늘 요리사 친구네 집에서 그 음식을 만든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2: 올라.
3: Hello.
2: Welcome, Kerim.
3: In your house.
2: Okay.
3: Hola.
4: Hola.
3: Saludar, Kerim.
4: Hello.
1: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무슨 기념일인 걸까요?
2: They are all my friends. We are a group of friends. In Valencia, it's typical the way we eat paella. We don't eat paella alone.
1: 알고 보니 오늘은 빠에야 먹는 날. 발렌시아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모여 빠에야 먹기를 좋아하는데요. 빠에야는 실내의 주방보다는 마당이나 뒤뜰 같은 야외에서 요리합니다.
2: This is the famous paella.
5: Muy grande.
2: For 20 or 30 people.
5: 흔히 이제 빠에야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쌀 요리, 스페인 쌀 요리를 이제 빠에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빠에야는 이 팬을 말하는 겁니다. 이 팬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오, 이제 잠시도 못 되겠어요.
1: 공고장에서 만들어 보는 스페인 요리의 꽃, 빠에야.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 발렌시아의 농부들은 빠에야를 만들어 점심으로 먹었는데요. 들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빠에야의 재료가 됐습니다.
2: The meat is yellow because the chicken eats corn. Rabbit. Meat rabbit.
1: 정통 발렌시아 셰프의 손맛. 빨리 확인해보고 싶지만 빠에야는 참을성이 필요한 요리입니다. 재료에 따라 팬에 들어갈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모든 규칙을 완벽히 지켰을 때 최고의 빠에야가 완성되죠.
2: 이것은 이미 우리 프라이드 토마토, 페퍼, 레드 페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물을 넣고 let them boil.

0: el fuego está muy bajo. Vale. Ponle agua.
1: Oye, el pollo está súper hecho, ¿eh?
2: El pollo está muy hecho, Javier.
1: No, eso no es coña, pero el pollo está muy hecho.
0: Vale, vale. Venga.
2: ¿Y el ligadito?
0: Venga, aquí. Ya está fino.
1: Empezamos. Ahí tienes una ramita.
3: This is very typical. When someone makes the paella, the rest of the friends are near, so telling, I would put more salt. No, less salt. No, more water. No, less water.
2: Another cooker.
3: Another cooker, okay. They want my place.
4: Okay. 서로 좋아하는 재료를 더 넣겠다며 귀여운 실랑이도 버리고 빠야는 원래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요리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나자 슬슬 입안에 군침이 돌기 시작합니다.
5: Parece rico.
3: Sí.
4: 팬에 가득한 이 재료들을 타지 않게 골고루 익히려면 불 앞에서 꼬박 2시간을 서서 저어줘야 하는데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6: 하베르가 3회째 요리를 하고 있다가 요리사가 저로 바뀌었어요. 지금 30인분을 한꺼번에 하니까 힘드네요.
7: 30인분 다 쉬고 있네.
6: 네, 지금 제가 일 다 하고 있어요.
8: ¿Quién es el cocinero?
6: ¿Quién?
8: Yo.
6: ¿Tú?
8: Mi. Ayú.
6: ¿Yo?
4: 고기와 채소가 노릇노릇 알맞게 익으면 이제 팬에 물을 가득 부어주고 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빠에야가 익어가는 동안 사람들의 대화도 무르익어갑니다. 수다도 떨고 장난도 치면서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죠.
6: Hola. Hola. ¿Puedo entrar? 어, 문이 열어지네요.
4: 아이들에게도 이런 하루가 아주 익숙해 보였습니다. 긴 시간을 보채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잘 놀더라고요.
6: 요리하는 것보다 아이들이랑 노는 게 더 좋네요. 지금 여기 너무 시원해요.
4: 그러는 사이 보글보글 맛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 가장 중요한 재료, 발렌시아 최고의 쌀 본바가 팬 안으로 흩뿌려집니다.
6: 쌀이 익힘 정도가 또 빠에야에서 중요해요. 너무 퍼지게 익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덜 익어도 안 되고 쌀 가운데가 약간 단단한 지점이 이렇게 약간 씹히는 정도?
4: 쌀알 하나하나에 육수의 깊은 맛이 배어들도록 뚜껑을 덮지 않고 수분을 날리며 익혀주면 드디어 빠에야 발렌시아나가 완성됩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파에야를 맞이할 준비를 거창하게 하는데요.
6: 러시아의 지금 우리나라 좀 애국가 같은 노래를 틀어놨어요.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노래를 파에야 앞에서 지금 틀고 있습니다.
4: 발렌시아 사람들은 즐거운 날 빠에야를 먹는 게 아니라 빠에야를 먹는 날이 바로 즐거운 날입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시식 시간.
8: Everybody loves the carrot. Okay, so carrot.
6: 누룽지, 손가락. 손가락이요. 누룽지예요. 요 포인트가 지금 바닥에 긁혀져 있는 거 있죠. 누룽지 상태. 손가락이라고.
4: 이 누룽지까지 있어야 제대로 된 빠야입니다. 신선한

0: 재료와 오랜 전통의 레시피, 그리고 요리사의 정성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파에야의 맛이 좋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1: Lo más importante es hacer las paellas con cariño. Y Javier las hace con cariño para nosotros.
2: Maybe paella is like life because you have many ingredients. It came from meat, from animals, vegetables, okay, and water, fire. In Valencia we love fire. And the way you put so many different ingredients together. And after that, you only have one thing, okay? One paella.
0: 둘러앉은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맛있는 파에야에 필요한 마지막 양념입니다.
3: 살로,
4: 살로,
3: 살로,
4: 살로,
3: 진지.
0: 발렌시아에는 진정한 인생의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살아

0: controla. Sube la mano para arriba.
1: 3WC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욱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 소태,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소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3WC 저압 압력 소태,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소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0: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삼더벌류시 저압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이어서 소망요정 몽글리가 방송됩니다.
9: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0: 오늘 무대는 여기까지만!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너희도 봤어? 내가 가디언으로 변신을 했다고! 내 손에 비욘드 카드들이 생겨나더니 그 카드가 다시 강력한 마법의 검으로 변한 거야.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됐냐고? 그 마법의 검이 거대한 망글리를 멋지게 물리쳤지.

0: 주인공 일어나! 일어나라고 했잖아! 네가 버럭몽을 어제 밤새도록 치료했다고?
1: 버럭몽이 깨어나면 베일리와 합체할 수 있어.
0: 내가 버럭몽이랑 합체를?
1: 나랑 합체할 때처럼 그렇게 하면 돼.
0: 합체해서 망글리를 잡는 거지?
1: 응, 맞았어. 망글리들은 모두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잡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메일리 네가 도와주면 잡을 수 있어. 아주 쉽다.

0: 이제부터 메일리가 입게 될 의상이야. 이런 드레스를 입고 몽글리들의 키워드 슈퍼파워를 외치면 된다쇼.
1: 키워드 슈퍼파워?
0: 그래, 키워드.

0: 몽글리를 깨우려면 키워드 슈퍼파워가 필요해.
1: 복잡해. 아무튼 난 잘 모르겠어.
0: 아니, 넌 할 수 있다, 숑.
1: 뭐래, 난 아직 관심 없거든요.
0: 메일리, 넌 꼭 하게 될 거야, 숑. 밤새 치료했더니 피곤하다, 숑. 나 좀 쉬었다 올게.
1: 네네, 그러시지요.
0: 내가 보고 싶으면 내 키워드 슈퍼파워를 불러. 내 키워드는 바로 신난다야, 숑.
1: 간지러워. 왜 뜨거운 느낌을 불어? 그냥 말하면 됐지.
0: 나 보고 싶으면 알지? 신난다! 불러줘, 숑.
1: 너 전에 마음껏 나왔었잖아. 키워드 안 불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다시 나와. 난 신난다는 말 절대 안 할 거거든. 으휴,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 괜찮아? 안 다쳤어? 미안, 내가 앞을 안 보고 걷는 바람에.
2: 아니야, 내가 늦게 걸어서 그래.
1: 그런 거 아니야. 맞다, 탱탱몽, 이제 나와. 꼭 키워드를 불러줘야 나오시겠다 이거지? 신난다. 신난다. 뭐야? 신난다. 신난다 아니었나? 신나라, 신날게. 왜 대답이 없어, 탱탱몽? 설마 이 노트는, 이건 안 나가 쓰는 노트잖아. 그럼 마이크는, 탱탱몽, 탱탱몽. 야, 탱탱몽, 어딨어? 신난다, 신난다, 신난. 안 되지, 지금 소리치면 애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좀 나와.
3: 무슨 일이지?
4: 메일리가 곤란한 일 있나 보다. 세이버를 지키는 가디언이 출동할 때다.
5: 잠깐만.
4: 할 수 있다, 카일.
1: 너 카일? 저번에 날 벌떼 속에 버리고 갔었지?
5: 그게
1: 너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5: 그게 아니라
1: 안 나잖아. 아무튼 한 번만 더 그러면 알지? 안 나.
4: 메일리한테 단단히 오해받은 것 같다.
3: 그러게.
1: 안나, 이제 와. 네가 먼저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 들른 거야? 여기, 이거 네 노트. 아까 떨어졌어.
6: 고마워.
1: 혹시 아까 부딪혔을 때 마이크가 안나 가방 속에 들어갔나?
7: 얘들아, 안녕.
1: 일단 수업부터.
7: 자, 오늘은 댄스 연습하는 날이지? 운동장에서 댄스 선생님이 기다리고.
8: 빨리 나와! 댄스 댄스!
1: 댄스는 못 찾지! 빨리 가자!
7: 애들도 참.
6: 난 왜 항상 느린 걸까? 나도 빨라지고 싶다.

0: 탱탱몽가 떨어졌으니 지금이 기회야.
1: 이때다 메롱. 지금이 메일리한테서 탱탱몽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다 메롱.
2: 그래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알레그로 망글리 마이크를 빼앗아라.
1: 빨라지고 싶은 소망이 들린다. 알레.
2: 역시 빠르군. 가라. 가서 탱탱몽 마이크를 나에게 가져오라.
3: 메일리.
4: 아이돌이라도 된 줄 아나? 너 또 비웃기만 해봐.
3: 어?
4: 안나! 어? 있잖아, 너 혹시 나랑 부딪혔을 때...
5: 아니, 뭐야? 댄스 수업 시작할 건데 가방은 왜 메고 왔어?
6: 그야, 뭐 작곡해야 하니까.
1: 걘 원래 작곡밖에 모르잖아. 거북이 줄.
4: 야, 너희 그만해. 안나, 몸 생각해서 너무 무거우면 내려놔.
1: 느림보 거북.
4: 안나는 작곡을 잘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
6: 괜찮아 메일리, 난 운동을 못하니까 열심히 작곡하는 거야.
4: 안나 너 멋있다.
6: 어? 무슨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걸 하는 건데. 그리고 나도 사실은...
7: 얘들아, 그만 떠들고 이제 발구르기 스텝 연습해야지. 자자, 둘, 둘, 둘, 둘, 좋아.

0: 안나가 누구냐? 누구냐?
1: 자, 오늘 배울 동작은 발구르기 스텝. 이렇게 발구르기 둘, 다음은 옆으로 돌기. 먼저 달리면서 몸의 리듬부터 깨워볼까? 자, 저기가 도착지다.
2: 스텝 신경 쓰면서 달리라는 거야?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3: 세라, 이건 그냥 기초적인 체력 단련이잖아. 아주 아주 기초라는 거지.
1: 팔 쓰는 것도 잊지 말고. 자,

0: 어렵진 않은데 발이 너무 느려. 나도 빨라지고 싶어.
1: 알레그로 씨.

0: 어떻게 된 거야? 어?
1: 아, 안나가 쓰러졌어요. 어? 제가 보건실에 데려다 줄게요. 내가 힘이 이렇게 셌었나?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0: 이건 댄스 슈즈 같은데?
1: 안나, 걱정 마.

0: 아야, 아가, 그게 아니라.
1: 멈추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멈춰! 이건 탱탱몽의 마이크? 역시 안나랑 바뀐 거였어. 탱탱몽, 나 좀 도와줘! 내 키워드 슈퍼파워를 불러. 내 키워드는 바로 신난다야.

0: 뭐야? 빨리 재미 썼는데 더 놀자 놀자.
1: 제 알렉으로 망글리다 쇼. 정신없어.
2: 등등 합체하자.
1: 좋아, 바로 그거야. 이번 합체는 드림 트윙클 K-POP 댄스

0: 하는 거야, 멜리? 알레그로 망글리! 정신 차려! 몽글리로 돌아와!
1: 싫은데, 싫은데! 알레, 알레그로! 너무너무 느리잖아!
0: 알레그로의 속도가 너무 빨라! 그렇다면...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가위 호텔. 안녕 지구 친구들, 저는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곳과 재미난 놀거리를 소개할게요.
1: 화성 관측탑에 올라가면 수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어요.
2: 재미난 놀이터도 있는데 우주고철로 만들었어요.
3: 식물 안에는 엄청나게 큰 로봇 벌들이 살아요.
4: 그리고 화성엔 청소할 것도 진짜 많아요.
1: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해?
5: 얘들아, 이거 봐. 반려돌멩이야. 내가 직접 다 색칠했어.
4: 그냥 화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돌멩이 아니야?
5: 이 돌멩이는 진짜 특별해. 왜냐하면 내 말 맞지? 진짜 귀엽지 않아?
2: 반려돌멩이? 귀엽다.
6: 여기 있었구나. 큰일 났어. 지구 관광객들이 화성으로 오고 있어.
2: 우린 관광객들이 오기만 기다렸잖아요. 그게 왜 큰일인데요?
6: 아직 관광객들이 묵을 호텔이 없어. 기가빌더가 좀 도와줄래?
7: 물론이죠, 시장님. 도울 준비 됐어?
8: 당연하지, 아민!
7: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유!
9: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8: 기가빌더 출동!
3: 우와! 뭐야? 바위가 진짜 크다!
4: 이 바위 정말 멋지다! 없애야 한다니 아까운걸!
7: 좋아,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땅에 박힌 저 바위를 치우고 멋진 호텔을 짓는 거야!
8: 유리합니다!
5: 간다!

0: 얼마나 큰 거야? 확인해볼게. 우와! 바위가 무슨 큰 건물만 해.
1: 에? 저 녀석들이 뭘 하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미확인 광물을 찾고 있나? 드더지들아 출발!
0: 이 바위는 절대 못 옮기겠는데?
2: 그럼 바위를 뽑아버리는 대신 바위 안에 호텔을 짓는 건 어때?
0: 이 바위 안에 호텔을 짓겠다고?
2: 오, 진짜 특별한 호텔이 되겠는데? 딱 하나뿐인 호텔이 될 거야.
0: 호피 좋은 생각이야. 설계도를 그려볼게.
3: 거대한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객실도 복도도 만들고 조각작품처럼 예쁘게 꾸며보자.
2: 조각이라면 또 내가 전문이지.
4: 뭐야, 크기만 커다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잖아.
5: 레이의 드릴로 못 뚫는 것도 있어?
0: 그럼 어쩌지?
1: 이 천재 과학자님께서 도와주지. 우리는 도보와 드더지.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스캔 작동. 저 바위 안에 분명 미확인 광물이 있을 거야.
2: 호보, 멈춰! 그 바위 진짜 단단해.
1: 천재과학자 등장.
2: 우와, 호보들이는 진짜 강력하잖아.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최악!

0: 얘들아, 저기 봐. 무슨 호텔 복도 같지 않아?
1: 그러게. 간격도 딱 좋아. 이 속도라면 포부가 바이오텔을 금세 다 짓겠는걸. 어? 저기 봐. 어떡해. 포부가 구멍을 너무 많이 파서 바위 기둥이 흔들리고 있어.
2: 이러다 다 무너지겠어.
1: 어서 바위를 구하자. 기가 빌더 변신.
2: 거키봇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1: 레이봇 변신 완료.

0: 다리 조각이 떨어지면 받아줘. 알았어. 마이티, 바이온텔이 무너지지 않게 천장을 잘 받쳐줘.
1: 응, 알았어.

0: 어이가 안 흔들려. 네가 해냈다. 소리가 소용없다니. 포부가 멈추지 않으면 호텔이 무너져버리겠어. 보보, 그만해. 그렇게 계속 구멍을 파다간 우리까지 바위에 다 깔릴 수 있어.
1: 조용히 해, 이 바보 빌더들아. 아무도 이 천재를 못 막아. 뭐 하는 거야? 아, 이 녀석들아, 저리 비켜. 비켜라고. 아, 새로운 광물을 찾아야 해.
0: 새로운 광물?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여긴 새로운 광물 같은 건 없는데. 어? 마이티?
2: 어? 왜 그래, 얘들아? 어? 이건 내 반려돌멩인데. 정말?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잘가 반려돌멩아. 널 만나서 행복했어.
1: 아유 잠깐. 찾았다. 찾았어. 역시 난 천재라니까. 어버 집게 발 작동. 내가 먼저 새 광물을 찾았지롱. 그렇지.
0: 휴, 진짜 속았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우리 호텔을 마무리하자.

0: 빌더 임무 완수!
1: 어서 오세요, 관광객 여러분. 지구인 여러분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바위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2: 오, 호텔이 너무 멋진데요?
3: 멋지다.
4: 마이티, 돌멩이는 너무 안 됐어.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렇게 헤어져서 너무 슬프겠다.
2: 관광객들이 호텔을 좋아해줘서 정말 감동이야.
5: 뭐야, 감동해서 우는 거였어?
6: 마이티, 고마워. 이건 다 네 덕분이야.
7: 작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을 거야. 이 새로운 광물을 뭐라고 부를까? 버버님은 천재? 아니면 우주 최강 과학자 버버? 이게 뭐야? 뭐야? 그냥 돌멩이잖아. 야! 기가 빌자!
8: 아슬아슬 기가 루프.
9: 아빙, 이것 좀 봐. 드디어 한정판 공구 세트가 나왔어.
10: 와, 잘됐다. 네가 기다렸던 거잖아. 그럼 빨리 가서 사자.
5: 에? 귀찮게 가게에 왜 가? 어? 온라인 주문하면 돼.
9: 근데 여기 쓰여있기론 30개만 현장 구매 가능하다는데?
5: 뭐?
9: 안 돼. 후다닥 가야겠다.
11: 기가빌드 여러분, 안녕. 난 밀러 박사야. 지질학을 연구하고 있지. 오늘은 만능 탐사봇 로버와 함께 화성에 있는 특별한 곳

0: 화산을 찾아왔단다. 올림포스 화산에 말이야.
1: 우와, 화성에도 화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신기하다.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2: 어, 보여주마. 짜잔.
1: 우와, 그게 뭐예요?
0: 트리디마이트란 광물인데 이곳 화산 근처에서 처음 발견됐지. 이걸 테라시티의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혼자 옮기기엔 너무 많아. 너희가 도와줄 수 있겠니?
1: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바로 출동할게요.
0: 고맙구나. 그럼 이따 보자.
1: 아주 멋진 마음이 될 거야.
3: 아, 난 공구가게 가야 하는데.
1: 포키 걱정 마. 임무를 빨리 끝내면 공구가게에 갈 수가 있어.
3: 그래, 맞는 말이야. 서두르자. 기가빌더 출동할 준비 됐어?
4: 예!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타기 대장 쿠키!
3: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1: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1: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6: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1: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7: 자, 쌓고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3: 와, 여기 진짜 예술적으로 멋지다!
2: 안녕, 기가빌더.
1: 박사님! 우와, 저게 트리디마이트예요?
3: 아, 진짜 반짝반짝해. 근데 어디였어요?
2: 아주 다양하게 쓰이지. 엄청난 온도 변화와 방사선에도 강한 광물이라서 무엇을 만들더라도 절대 안 무너져.
1: 그럼 이 화산 근처에 이런 특이한 광물이 또 있나요?
2: 다들 호기심이 넘치는데. 화성의 화산 근처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8: 빨리 트리디 마이트를 옮길 셔틀부터 만들어야 해. 돔까지 가져가려면 한참 걸려.
5: 그래도 이 멀리까지 왔는데.
3: 아빈, 설계도로 보여줘, 빨리.
5: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둘러?
3: 원래 빨리 하는 걸 좋아하거든.
1: 포키 말이 맞아. 임무가 제일 먼저야. 자, 이제 그럼 우린 기가루프를 건설해서 화산에서 돔까지 연결한 다음 운송 셔틀로 트리디 마이트를 옮기는 거야.
3: 광물은 무거울 텐데 셔틀이 빨리 달리려나?
1: 셔틀을 자석의 힘으로 살짝 뛰어달리게 할 거라서 마찰이 전혀 없어. 덕분에 엄청 빨라.
5: 그렇다면 이번엔 더 꼼꼼히 지어야겠어. 셔틀이 달리다가 고장나면 절대 안 돼.
1: 좋아, 그럼 건설을 시작해보자.

0: 왼쪽으로 0.5mm. 이젠 오른쪽으로 0.3mm.
1: 루루 오늘 왜 이렇게 깐깐해? 가게 문 닫겠어.
0: 좋아, 다 됐어. 가자, 포키.

우리는 도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이게 아니야. 대체 새로운 광물은 어디 있는 거야? 아하, 새로운 에너지 광물인가 보군. 뭐야, 기가 빌더잖아. 감히 나보다 먼저 새 광물을 찾고 있어?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얘들아, 직개발 공격!

0: 차라리 비켜! 제일 세게 흔들기!
1: 앞이 잘 안 보여서 빨리 못 가겠어! 어? 오라! 하나 남았어! 빨리 가야 해! 어? 포부잖아! 얘들아! 포부가 튜브를 끊으려고 해!
2: 뭐?
1: 히그루프에서 셔틀이 떨어질 거야!
3: 걱정 마! 특수 나사라서 절대 쉽게 안 풀려!
0: 하하! 이제 내 거야!
1: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나한테 맡겨!
0: 이 광물은 이제 내 거야!
1: 뭐야? 어떻게 나사를 풀었지? 포키의 드라이버 없이는 못 푸는데?
4: 그게 내가 나사를 잘못 조였나 봐.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1: 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빨리 셔틀을 되찾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하자!
2: 기가빌더, 변신!
5: 포키보 변신 완료!
6: 마이티보 변신 완료!
7: 레이보 변신 완료!
8: 스케보 변신 완료!
2: 기가보 준비 완료!
0: 이 녀석은 생쥐 녀석! 내 자성 맛을 보여주마!

0: 키가 늘자랑 셔틀을 다 같이 구할 방법이 필요해.
1: 좌석에서 뚝딱 떼어낼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0: 오케이, 네 드라이버를 써보자.
1: 그걸로 부족해. 더 가볍고 빠른 게 필요해.
0: 하, 원래는 깜짝 선물이었는데.

0: 내가 딱 원했던 건데. 루루 고마워.
1: 널 위한 특별 선물이니까 이번엔 실수하지 마.
0: 나만 믿어. 도보를 한눈 팔게 해줘.
1: 안녕, 토보. 지난번 과학 시간 때 배운 교훈을 벌써 까먹었어?
2: 꼬맹이 토끼가 어딜 감히.
0: 전동 스크루 드라이버 액션!
2: 내 자석! 잘 비켜!

0: 꼭 이겨주마, 이 못된 기가 녀석들아!
1: 우리가 셔틀을 구했어!
2: 밀로 박사님, 오늘 채굴한 트리디 마이트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주신 거예요?
3: 다 기가빌더 덕분이죠. 저 혼자 했더라면 한 달은 걸렸을걸요.
2: 고마워요, 기가빌더. 이제 연구실로 가서 안정화 작업을 시작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4: 얘들아, 사실은 내가 공구사로 빨리 가려고 기가루프 튜브를 고정하는 나사를 제대로 안 조였어. 미안.

0: 네.
1: 아하, 그래서 오늘따라 더 서둘렀구나.
2: 이제부턴 아무리 급해도 꼼꼼하게 확인하자.
3: 그나저나 공구 가게에 묶어서 어떡해?
4: 괜찮아. 내겐 더 멋진 공구가 있거든. 누르가 줬어.

0: 이어서 출동 타요와 소방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2: 대인군 있다. 예를 갖추어라.
1: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3: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3: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0: 세계에 나타났어. 다양한 게임을 통해 많은 랜디온을 캡처했지만 한국의 랜디온 라온에게 패배, 소매기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2. 나 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위험한 구조 대결.
1: 이른 아침 타요가 소방 구조센터에 도착했어요.
2: 안녕 얘들아. 안녕 타요.
3: 어서 와. 그런데 트위스?
0: 아직 안 왔어? 차고 지에도 없길래 먼저 와 있는 줄 알았는데.
3: 이상하네. 어딜 간 거지?
4: 제시, 들리니?
0: 네.
4: 도심 오르막도로에서 사고가 났어. 즉시 출동해줘.
0: 알겠어요. 출동이야. 트윗한테 내가 연락할게. 연락도 안 받고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일단 위쪽 상황을 살펴보자. 로? 다친 데는 없어? 어쩌다 사고가 난 거야?
3: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려다가 그만...
5: 강아지?
0: 이건 로봇인데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6: 우선 아래쪽에 뒤엉킨 차들부터 대피시킨 후에 사고 차량을 옮기자.
0: 알았어.
7: 제시, 자동차 구조대도 도착했니?
6: 아니요, 아직. 이제 도착했어요.
0: 잠깐, 저건! 트윗?
5: 뭐라고?
3: 트윗이 왜 자동차 구조대 옷에까지 파란색으로?
0: 어떻게 된 거야, 트윗?
8: 난 자동차 구조대에 합류하기로 했어.
5: 우와?
0: 자동차 구조대가 되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8: 정말로 모르겠어.
9: 누나.
8: 그동안 소방구조대로 구조활동을 해왔지만 내 노력을 이해받지 못했어.
0: 어떻게 믿고 인물을 맡겨?
8: 오히려 날 인정해준 건 자동차 구조대였지. 그때 결심했어. 나를 믿어주지 않는 소방구조대가 아닌 진짜 내 가치를 알아주는 자동차 구조대가 되기로!
10: 맞아.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팀과 함께 해야지.
5: 당연한 말씀.
0: 말도 안 돼!
7: 제시, 칸, 사고 수습부터 서둘러야 해.
0: 네!
10: 맡겨주세요. 우선 사고 차량부터 구조하자. 네키, 롱을 바로 견인해줘.
6: 알았어. 잠깐! 안전 확보가 우선이야. 아래쪽에 있는 자동차들부터 대피시키자. 이곳은 오르막이라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
10: 무슨 소리? 사고차 구조가 우선이야. 구조가 지체되면 또 다른 사고들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고차부터 견인해야 해.
6: 주변 차량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니까.
7: 너희들 언제까지 싸우고 있을 거야?
4: 서로 역할을 나누면 되잖아. 소방구조대, 자동차들로 뒤엉킨 도로를 정리해줘.
0: 네.
7: 자동차 구조대는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롱을 견인해.
11: 알겠어요.
4: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네.
10: 가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고.
0: 좋아.
6: 우리 도로 아래쪽에 차량들을 정리하자.
0: 알았어. 가자, 트윗.
1: 소방구조대와 자동차 구조대는 각자 임무를 시작했어요.
12: 펭차!
8: 펭차!
12: 잘하는데?
8: 칸, 같이 왔어!
10: 좋아! 네키, 빨리 견인을 시작해!
6: 기다리고 있었다고?

0: 내가 구조대에 연락할게. 너희는 미끄러지는 자동차들을 최대한 막아줘.
1: 알았어.

0: 괜찮아?
1: 이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데?
2: 엔진 오일부터 제거하자.
1: 적수제, 살포! 취업! 어서 잡아요.
0: 고맙습니다. 자.
3: 어디? 자.
1: 어떻게 된 거야? 사고를 수습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만들어?
4: 죄송해요.
5: 너희가 서둘러서 도로를 정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0: 컨테이너 안도 확인 안 하고 무리하게 견인을 한 게 누군데? 그럼 이게 다 우리 탓이라는 거야? 우리 잘못은 아니지. 이번 작전은 성공이에요.
6: 수고했다. 저물이기 구조대들이 쩔쩔매는 꼴을 보니 이제 내가 나설 차례가 됐군.
1: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7: 서로 돕기는커녕 매번 부딪히기만 하다니.
8: 이래선 더 큰 혼란만 생길 거야.
9: 아이들을 하나로 이끌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2: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0: 맞아!
1: 그들이 있었지?
2: 경험 많은 그들이라면 믿을 수 있어.
3: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 부탁이라면 들어줄 거야.
4: 좋은 생각이야.
5: 며칠 뒤 소방구조대가 출동하고 있어요.
6: 제시, 시청 앞에 전복 사고가 났어.
7: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서두르자.
8: 앉아. 먼저 뵐게.
7: 천천히 와.
9: 안전하게 조심조심.
7: 가자. 정말 다행이다.
10: 이게 말이에요.
7: 사고가 났다더니 어떻게 된 거지?
9: 정말 큰일 날 뻔했네.
4: 멋진 구조대 덕분에 살았어.
7: 맞아. 구조대?
5: 도시의 오랜 영웅들이 돌아왔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1: 페파피그.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이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4: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다.
3: 착한 발생.
4: 도망쳐. 나 잡아봐라.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꼼짝마! 사건 종료! 수원 옥스포드!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응급환자 발생! 성질이 기능차 출동!
10: 엑스레이 찍을게요.
9: 상처 안 왔네요.
10: 진짜 받고 주사도 꽁.
9: 흥치된다 주세요. 알레르기 짠.
11: 입원이 필요합니다.
9: 주사 싫어.
10: 흥치레비 구급차 약국놀이 원형왕.
0: 페파는 마라톤 코치.
12: 페파파는 런던 마라톤에 대비해 열심히 훈련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페파랑 뱀 사다리라는 게임을 신나게 하고 있네요.
0: 제 차를 줘, 아빠.
13: 그래, 페파.
0: 3, 3, 나와라, 3!
13: 그런다고 네 말대로 3이 나올 리가.
0: 진짜 3 나왔다, 만세!
13: 말도 안 돼.
0: 하나, 둘, 셋, 쭉. 내가 이기겠다!
6: 당신 편지 왔어요.
13: 드디어 왔구나. 올 것이 왔어. 붙었네. 나 붙었어.
6: 야호!
0: 뭔데요?
13: 얼마 전에 신청한 런던 마라톤. 아빠, 마라톤 대회 참가해도 된대.
6: 축하해요, 여보.
0: 축하!
13: 내 훈련 앱 소리네.
14: 훈련 시간입니다.
13: 미안한데, 페파. 게임은 훈련 끝나고 하자.
0: 하지만 제가 거의 다 이겼는데요?
6: 내 정신 좀 봐. 요가 수업 들으러 가야 되는데.
13: 그럼 같이 나갈까요?
6: 그럼 수업 갔다 올게요. 당신도 훈련 잘해요.
13: 고마워요. 안녕.
0: 이게 다 뭐예요?
13: 새로 만든 우리 홈 체육관 멋지지?
0: 우와.
13: 마라톤은 말이야, 그냥 무작정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이 튼튼해야 끝까지 달리거든.
0: 하지만 저는...
13: 게임 끝내고 싶은 거 아는데 나중에 하자. 그 대신 아빠랑 같이 운동해 볼래?
0: 아니요, 됐어요.
13: 그럼 아빠 코치를 해주는 건 어때?
0: 그게 뭔데요?
13: 사람들이 더 튼튼해지게 옆에서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0: 제가 아빠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요?
13: 그렇지.
0: 그럼 제가 코치할게요.
15: 우리 딸도 운동하라고 해놓은.
0: 조지도 도와준대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대요.
13: 잘 됐네.
0: 이제 내려요. 달려라, 본능! 달려요, 아빠! 더 빨리요! 얼른 저 공룡 잡아요!
13: 예, 코치님.
0: 저걸로는 어림없겠다. 슝! 이게 훨씬 낫다.
13: 아빠 어땠어?
0: 좋았어요.
13: 그게 아니라 얼마나 빨랐냐고.
0: 그야 모르죠.
13: 뭐야, 시간 안 잰 거야?
0: 뭐야? 네.
13: 좋아, 다시 하지 뭐. 타이머 준비해. 시작.
0: 무슨 타이머?
15: 나도 몰라.
0: 게임이나 더 하자. 네! 계속해요, 아빠! 계속!
13: 둥기둥기둥!

0: 시간 잴게요. 최대한 빨리 기저귀 갈아요, 아빠.
1: 알았어.
0: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아빠.
1: 잡았다. 내가 해냈어. 마치!
2: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훈련 중 제일 빠른 기록입니다.
0: 예!
1: 좋았어!
0: 잘했어요, 아빠. 이제 아까 하던 게임 끝내요. 만세!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3: 마라톤 훈련 잘했어요?
1: 너무 잘해서 탈이지. 아이고.
3: 그런 것 같네요.
1: 페파가 내 코치를 했어요.
3: 어머, 우리 페파가요?
0: 네! 제가 코치였어요. 오늘 뱀 사다리 챔피언도 바로 저예요.
4: 페파 아빠는 런던 마라톤 훈련이 즐거웠어요. 페파는 그런 아빠를 코치하는 게 더 즐거웠고요.
0: 마라톤! 런던 마라톤.
4: 오늘은 런던 마라톤 대회를 하는 날이에요. 할판의 가족도 아빠를 응원하러 모두 대회에 왔어요.
1: 나 왜 이러지? 막상 한다니까 좀 긴장되네.
0: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아빠.
3: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죠. 아동 자선단체에 기부할 돈도 많이 모았고요.
1: 고마워요, 페파 엄마.
2: 참가자들은 모두 출발선으로 오세요.
1: 나야, 나.
3: 알았어요, 다녀와요. 사랑해요, 여보.
0: 사랑해요, 아빠.
1: 갑시다, 페파 아빠.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주자고요.
5: 가요.
1: 아하, 비켜, 비켜.
5: 이따 결승선에서 봐.
3: 힘내요, 여보.
0: 여기, 아빠. 이쪽이에요, 아빠. 아빠 팀,
3: 페파 아빠 최고.
2: 모두 제자리에. 준비. 네.
1: 좋아, 가자!
0: 엄마, 아빠는 언제 이기시는 거예요?
3: 글쎄, 대회가 끝나려면 몇 시간이 있어야 될걸?
0: 몇 시간이요?
3: 게다가 아빠는 마라톤이 처음이라 이기긴 어려워.
0: 그럼 우리 집에 가요.
3: 잠깐! 아빠가 결승선을 넘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큰 힘이 될 거야. 알겠지?
0: 네, 엄마.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려요.
3: 자, 이럴 때 쓰라고 엄마 가방에 있는 거지? 짜잔! 여기가 좋겠다.
0: 내 거야. 이거 내 샌드위치야, 조지.
6: 내 거야.
3: 똑같은 거야. 똑같은 샌드위치인데 왜 싸워?
2: 저기 오네요. 주자들이 트라팔가 광장을 지나고 있어요.
1: 힘내자.
0: 잡아, 조지. 아야. 미안해, 조지.
3: 어머, 안 다쳤니?
0: 다 그렸는데 종이 더 있어요, 엄마?
3: 남은 종이라고는 비상용 휴지뿐인데. 결승선이다. 지금 결승선에 가 있어야 돼.
2: 건너오고 있습니다.
1: 힘들어. 저 좀 태워주실래요?
5: 운행 안 해요. 달려.
0: 빨리요, 엄마.
3: 알았어. 이쪽. 아니, 이쪽이야.
0: 이쪽이요. 가요, 엄마. 결승선이에요.
3: 간신히 도착했네.
2: 네, 올해 런던 마라톤의 우승자는 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맞아.
1: 내가 마라톤에서 이겼어요.
0: 우리 아빠 아닌데요?
3: 맞아, 아빠 아니네. 미안한데 얘들아, 아빠가 완주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알았지?
6: 언제까지요?
0: 괜찮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휴지 좀 쓸게요.
3: 좋은 생각이야, 페파.
1: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3: 저기 있다. 화장실. 펴, 펴.
0: 아빠.
1: 난 할 수 있어.
3: 페파, 파이팅.

0: 식사를 통과했네요.
1: 오, 이게 다 뭐야?
2: 처음엔 샌드위치를 놓고 싸웠어요. 다음은 이비가 응가를 했고, 다음은 조지가 공놀이하다 맞아서 울었어요. 그 다음은 버스를 탔고요. 이제 여기 아빠랑 있어요.
1: 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려면 많이 힘들었겠다.
3: 페퍼는 아빠가 런던 마라톤을 완주한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페퍼 아빠가 마라톤을 완주한 걸 모두 자랑스러워하는군요.
2: 수지와 휴가를 보내요.
3: 페퍼는 단짝 친구 수지랑 처음 떠나는 휴가에 신이 났어요. 이비도 태어나서 처음 가는 휴가에 아주 신나 보이죠?
2: 나도 너처럼 신나, 이비.
4: 맞아, 나도.
5: 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오렴.
2: 근데 우리 골디 보고 싶으면 어쩌죠?
5: 걱정 안 해도 돼. 너희 없을 동안 골디 잘 돌봐줄게.
2: 아우,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6: 다 왔어요, 선생님. 내리셔도 돼요.
7: 고마워요, 레베카 이모.
2: 어, 햄스터 선생님도 우리랑 같이 휴가 가시는 거예요?
7: 아니, 중간에 내려야 해. 스위스 학회가 있거든.
1: 버스 기사님이 와야 출발을 할 텐데요.
6: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짐 실어드릴게요.
7: 아, 조심하세요.
6: 또 필요한 분 말씀만 하세요.
8: 괜찮아요.
6: 모두 타세요.
1: 오고고, 우라가. 안전벨트 잘 맸지?
5: 빅트리 자연공원 재밌게 잘 놀다 와. 사진도 꼭 보내고.
9: 어, 거긴 전화가 안 터져서 안 돼요. 금맛에 가는 데라.
10: 잠깐, 뭐라고요? 전화가 안 터진다고요?
11: 세상하고 뚝 끊겨서 시간 보내기 좋겠네.
6: 출발할게요.
10: 난 전화 안 터지면 안 돼요. 댄싱스타 빅벤트 우승자가 누군지 꼭 알아야 된다고요.
6: 모두 신나게 휴가 여행 출발.
10: 벌써부터 기대되네.
2: 공원엔 언제 가요, 아빠?
1: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가야 하는데.
2: 네? 하루 종일이요?
1: 맞아. 하지만 가는 것도 우리 모험의 일부니까. 아.
11: 공룡이 아주 멋지구나. 공룡 이름도 있니?
12: 네.
11: 오, 이름도 잘 지었네.
2: 아, 우리 일어나도 돼요, 아빠?
1: 안 돼. 위험하니까 자리에 앉아있어. 버스 화장실 갈 때만 빼고 그땐 일어나도 돼.
4: 이제 금방 쉬 마렵겠지?
2: 어, 왜 안 마렵지?
4: 어, 나도.
6: 띵동.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곧 울퉁불퉁한 길이 나오니까 모두 조심하세요. 울퉁불퉁한 길은 이제 더는 안 나올 거예요. 햄스터 선생님,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7: 모두 휴가 잘 보내세요. 너희가 가는 빅트리 공원은 아주 특별한 곳이야. 숲의 마법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진단다. 안녕.
2: 안녕히 가세요.
6: 시간을 맞춰야 해서 바로 출발할게요.
7: 어떡해, 내 짐.
2: 진짜 여기 가면 마법에 걸려요?
1: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이겠지.
4: 나무 전부 다 나무인데 어디가 마법 같다는 거야?
2: 어, 수지 이것 봐. 여기 이거 요정 맞지? 잘하면 우리 요정을 찾을 수도 있겠다.
4: 진짜?
6: 띵동, 지금부터 터널입니다.
2: 이것도 요정한테 가는 마법 터널인가?
7: 신호가 안 잡혀.
6: 어서오세요. 여기가 바로 빅트리 자연공원입니다.
2: 이비, 여기가 요정들이 사는 곳이래.
1: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니.
2: 세상에 요정이 정말로 있다면 아마도 여기 있을 거야.
6: 오두막은 10분쯤 걸어가면 나와요. 일주일 뒤에 봐요.
8: 안녕히 가세요.
1: 자, 페퍼랑 수지, 여기 온 소감이 어때?

0: 할파는 단짝 친구인 수지와 휴가를 오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내일은 드디어 같이 마법의 숲을 탐색할 거예요.
1: 요정의 신호찾기.
0: 할파랑 수지가 함께 휴가를 온 다음날 아침 눈을 떴어요. 아니, 할파랑 수지가 눈을 떴다니까요.
1: 어? 여긴 어디지? 수지, 왜 내 옆에 누워있어?
2: 우리 휴가 왔잖아. 기억 안 나?
1: 어, 맞다.

0: 어머, 인물 그림 그리기도 하네. 탁트인 야외에서.
1: 예. 오, 이것 봐. 카페도 있어.
2: 야, 우리 이거 됐다.
3: 안녕. 오,
4: 안녕? 여기 다른 애도 있구나. 생각도 못했는데.
3: 난 바비 비버라고 해. 빅트리 자연공원에 온 걸 환영해.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나 우리 아빠한테 말해. 여기 관리인이죠.
0: 아, 나도 하나 물어봐도 될까? 휴대전화는 어디로 가야 신호가 잡힐까?
3: 휴대전화 신호는 전망대에 가면 잡힐 거예요. 자전거로 가시면 돼요.
1: 오, 자전거로 간다니 다행이네.
4: 있지, 바비. 우리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5: 요정은 어디로 가야 맞나?
3: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또 보자.
4: 잠깐! 넌 요정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3: 그래, 맞아. 나 알아.
4: 야호!
2: 그럴 줄 알았어.
3: 어른들이 알면 안 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4: 알았어. 말 안 할게.
6: 바비, 아빠 좀 도와줄래?
3: 네, 아빠.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아봐.
7: 어? 수지, 페파.
0: 준비됐으면 갈까, 우리 아기 양들?
8: 네!
0: 모두 출발!
4: 수지, 요정이 남긴 신호 찾아, 알았지?
9: 그 신호가 뭔지 알고 찾아?
4: 그냥 계속 찾아봐.
9: 진짜로 있는지 알아야 찾지.
4: 수지!
0: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9: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을 건데요. 그게
4: 수지, 말하면 어떡해?
9: 그게 진짜인지 알아야 찾지. 가짜면 어떡해?
4: 가짜라니, 너랑 말 안 할 거야.
9: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나도 안 해.
10: 바로 여기가 이 숲의 전망대입니다.
0: 와, 이 경치 좀 봐. 숨이 다 트이네. 우리 세상 꼭대기에 있어, 이비.
7: 신호다!
0: 오, 드디어 잡혔네. 뭐? 댄싱 스타 빅배틀 1등이 베이브라고? 우리 딸 표정이 왜 그래?
4: 저 수지랑 방금 싸웠어요, 엄마.
0: 아우, 저런.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오래 같이 있으면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
1: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지. 다들 그래.
4: 수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대.
9: 아우, 우리 할머니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 난 그래도 요정 찾는 거 같이 하면 좋겠는데.
9: 알았어.
10: 팔팔한 수지가 다시 친구가 됐어요.
0: 여기 진짜 조용하고 좋다. 자연의 소리만 귀에 착 감기네. 정말 장관이네.
1: 우와, 이런 데가 다 있다니.
9: 아, 맞아.
4: 오, 진짜.
0: 조심해. 야생 버섯은 만지면 안 된다.
1: 오, 신기하네. 버섯이 동그랗게 자라다니.
0: 버섯이 이렇게 자라면 요정의 골이라고 부르는데 말이야.
4: 이게 요정이 남긴 신호인가 봐.
0: 방금 뭐라고 했니?
9: 아니야, 할머니. 이건 우리 비밀이에요.
10: 페퍼랑 수지가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아냈어요. 내일은 더 많은 신호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네요.

0: 소매기네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 2. 나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몽을 완성하라. 인어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4: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5: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6: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5: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6: 로보카플리랑 꼭꼭 약속!
2: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7: 아들!
8: 위험해!
2: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9: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7: 잠깐만.
2: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렐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2: 바르게 달리는 풀.

0: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1: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차 새로운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한체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키트가 코드가 헤트로일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로일 가이즈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2: 성공이다.
3: 잠깐만 쌩
2: 도망쳐. 나 잡아봐라.
1: 모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지동전 투차 진입. 야후. 공장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3: 엘드카드 무슨 또 뭐래?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4: 내가 말했잖아. 녀석들하고 공존 따위 무리라고.
5: 자동차의 주민 여러분 위험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 솔레이온?
6: 경남님 제가 가볼게요.
5: 솔레이온 뭘 하려고?
4: 너인 어느 쪽이야? 메탈카드 봇이야 와일드카드 봇이야?
7: 와일드카드 봇이다.
5: 블레이온
8: 이 녀석이군. 뭐하러 온 거지?
9: 이 행성의 인간들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왔다.
8: 웃기고 있네. 우린 소인들의 족장을 인질로. 어디 갔어?
6: 어서 도망가세요.
5: 저는
6: 얘기는 나중에요. 얼른.
8: 넌 와일드 카드봇의 수치다.
6: 시장님을 피난시켰어.
8: 저기 봤자 너 용암패 한다 새끼 사자에 불과하다.
10: 여러분 시청 옥상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0: 발사 리프트 가동.
1: 우린 절대로 메탈 발사에 못 크러쉬가 되지 않을 거다. 솔레이유, 꽉 잡아!
0: 블레이온, 너를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내게는 없었어. 메탈 브리스로 구속할 권리도 말이야. 만들어진 기계 주제에.
2: 그딴 거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

0: 출력함 대노! 솔레이요! 괜찮아?
1: 지은?
0: 다행이다.
2: 너희들!
3: 괜찮으셔들?
4: 아주 차례차례 왔군.
1: 어째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0: 사람을 구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해?
1: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인형이라고.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구할 가치는 없어.
0: 솔레이유, 사람이든 안드로이드든 마키나 행성에서 왔든 다 상관없어. 우린 친구야. 안 그래?
4: 이 느낌은 뭐지? 저 빛은 오랜만이군.
1: 솔레이온!
4: 솔레이온!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5: 모르겠어. 지금은 이 힘에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0: 해보자, 솔레이온.
1: 뭘?
0: 외치는 거야.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을.
1: 알겠어.
0: 블루캅 블레이온. 슈페리얼 유나이트!

0: 아레나지?
1: 저건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의 힘이다.
2: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마치 태양 같아.
3: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됐어.
0: 아름다운 아주머니, 이 사자가 하나로 합쳐왔지. 뭐가 달라지나?
4: 솔레이유와 존의 마음을 우리 하나로 만들어준 건가?
5: 선택받은 이 둘을 통해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함께하는 날이 온다는 데우스 마키나의 뜻일지도 몰라.
2: 준, 뛰어!
6: 뭐? 저런데 같이 있으면 마음껏 못 싸울 거 아냐?
2: 솔레이유, 준, 가자! 그냥 블루룬!
7: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8: 시민들부터 대피시키게 교통통제 즉시 시행하고 저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0: 융화관!
1: 조건 그때, 이번엔 괜찮을 거야.
2: 당연하지. 얘들아!
0: 그래, 헤비 드래곤!
2: 알파 오메가!

0: 형제!
1: 자, 남은 건 이제 너뿐이다, 코뿔아!
2: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건 어떠신지?
0: 이 녀석들, 부끄러워져라! 아이야, 브레이크! 나의 프라크루션은...
3: 네가 화나는 건 이해해, 솔리드온! 고향을 잃고 동료를 잃은 그 기분,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
4: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가 도와줄게!
0: 그딴 혐의는 필요 없다! 모두 사라졌어! 여기도 똑같이 모든 걸 부숴버리겠다! 속이 풀릴 때까지!
5: 분노로 이성을 잃었고
6: 우리가 잠재울 수밖에!
3: 울부짖는

0: 자식이 나도 따라가겠다.
1: 지금 괜찮아. 그보다 저 녀석을 빨리. 와일드 카드도 체인지요. 솔드 봉이. 아, 해냈다.
2: 대단하신 구경 좀 했군.
3: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시민들은 안전합니까? 안나!
4: 정말 다행이에요.
5: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아쉬워라. 더 빨리 달릴 순 없었니?
6: 어머니.
0: 너희 덕에 나의 한계를 더 알고 싶어졌다.
7: 솔레이유 덕분에 무법자들을 막아냈어. 넌 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8: 저는 딱히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7: 게다가 그 솔리도 오늘 봉인했잖니? 역시 우리 딸.
8: 어머니, 저...
7: 나중에 꼭 메탈 브레스 보여줘. 솔리도온이 어째서 3등분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
8: 안 돼요! 오! 죄송해요!
7: 예! 솔레이유...
9: 시청을 공격한 자들은 또 다른 기계 생명체, 와일드 카드 모십니다. 그들은 이 모우타운을 폭력으로 지배하려 했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든든한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그들은 모우타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0: 밤낮으로 일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한 이 도시의 평화 유지될 것입니다.
1: 시장님도 참. 메탈카드 봇은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 같은 게 아니라고. 고향을 잃고 살 곳을 찾는 것뿐인데.
2: 와일드카드 봇을 죄다 악당 취급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3: 그 점은 나도 동의해.
2: 웬일로 마음이 맞아대?
3: 우리처럼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맹세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힘 앞에 눈이 먼 자도 있으시지. 같은 취급이라니 정말 유감이셔.
4: 미안해.
1: 왜 사과를 하고 그래?
4: 우리 아빠 요즘 좀 이상해.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봐. 머릿속에 지지율 생각뿐이신 것 같아. 원래는 훨씬 다정하시다고.
5: 안나, 어? 어제 기자회견 때 이런 일이 있었어.
6: 곧 촬영 재개하겠습니다.
5: 시장님, 괜찮으세요?
7: 블루카, 와일드카드 봇이 덮쳐온 순간 이제 다신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겠구나. 눈앞이 캄캄해져서.
6: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7: 가지, 블루카.
5: 네. 하지만 시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회견을 이어가셨어. 너희 아버진 이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야, 안나.
8: 나 다음으로 훌륭하신 거지. 마을을 지킨 1등 공신은 나니까.
5: 이상하네. 내 음성 입력 장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9: 이 녀석이 귀에 오일 찌꺼기가 꼈나?
8: 이리 와, 블루카. 귀 파줄게.
5: 사랑할게, 준.
4: 고마워, 얘들아. 솔레유, 밥 먹어야지.
10: 필요 없어요.
4: 이곳이 사춘기.
11: 미움받으신 것 같네요. 어머니는 엄마니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4: 다들 나한테 왜 그래?
12: 무슨 일 있어?
10: 어머니 때문에 조금.
12: 난 네가 마음을 열어준 덕분에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10: 난 어머니가 만든 인형이야. 마음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12: 넌 나한테 사과했어. 안드로이드인 자신이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슴의 아픔이야말로 너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10: 고마워, 블레이오.
12: 뭐라고? 안 들려?
10: 고마워.
12: 별 말씀을.
13: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14: 응? 왜 그래?
15: 아무것도 아니야.
16: 그 안드로이드는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나 싶어서.
13: 바이오 퓨전 시스템 덕에 먹은 건 100% 에탄올로 변환돼서 배출도 안 해.
1: 그렇단 건 화장실에 안 가.
13: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놀랐어.
17: 내 딸 솔레이유는 실은 안드로이드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13: 미안해. 아예 사과할 일은 아니지.
1: 솔레이유도 자기가 인간이 아닌 걸 몰랐잖아.
13: 애초에 메탈 카드 부시니 와일드 카드 부시니 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이 동네에서 안드로이드 정도야 뉴스거리도 아니지. 왜?
10: 고마워. 너를 친구라고 불러도 돼?
13: 아니 뭐 부르고 싶으면 마음대로 부르던가.
15: 나도 친구지.
16: 한스 뻔뻔하긴.
15: 뭐라냐?
3: 이 땅의 인간은 관용을 베풀 줄 아신달까? 포용력이 있으시달까?
2: 무슨 말이 하고 싶으려?
18: 알기 쉽게 좀 말해.
3: 우리나 솔레이유 같은 자신들과는 다른 종족도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으시다는 거지.
2: 너 같은 날라리를 받아준 게 끝인 거지.
18: 맞지 맞지.
3: 이건 피차 일반이셔.
5: 네 말이 맞아, 나이트 그리폰. 처음에 친구라고 불러준 건 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와 잘 지내게 됐으니까.
19: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 녀석도 있지.
10: 솔리드온, 나와.
4: 안 나와?
20: 사춘기냐?
1: 모노온족의 족장이라며 정신 차려야지.
2: 네가 뭐하라?
4: 나왔다.
5: 솔리드온, 넌 잘 싸웠지만 우리의 고향 마키나 행성은 이미 사라졌어.
19: 더 이상의 싸움은 의미 없어. 이곳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2: 웃기지만 나는 대우스 마키나의 보물을 책임자의 명령 따위 절대 따르지 않아. 절대!
10: 메탈브레스에는 봉인한 상대를 복종시키는 기능이 있어.
1: 야, 너!
10: 네가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내준다면 나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메탈브레스로부터 해방시켜도 좋다고 생각해.
2: 그 말에 거짓은 없겠지.
10: 난 거짓말 못해. 안드로이드니까.
2: 그럼 날 내보내.
10: 좋아.
2: 물론 야생이 힘들 말이야.
1: 하지만 그건...
2: 어서!
10: 준.
1: 어.
10: 솔리드온, 셋업.

0: 봐라. 내 테나크러쉬의 처참한 모습을. 이 녀석을 고쳐봐. 그럼 너희와 동료가 되어주지.
1: 그게 조건이야?
2: 웹폰카드는 봉인하면 저절로 복원되는 줄 알았는데.
3: 에드 아저씨, 음? 예전에 몇 번 고쳐줬잖아요.
4: 그건 네 메탈브레스 덕에 어느 정도 복원된 걸 보기 좋게 만져준 수준이라.
1: 우리 어머니에게도 보여주자.
5: 마키나 시움과 크롬 올리브된 합금강이네.
6: 고칠 수 있어요?
5: 못해. 지구의 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하거든.
0: 가능하니가 없지. 이 녀석은 모아의 돼지의 가호를 받은 웹폰 카드니까.
3: 모아의 돼지?
0: 돼지!
7: 모아의 돼지, 마키나 행성을 말하시는 거야?
8: 우리는 고향을 그렇게 불렀지.
0: 안타깝게도 너희 똥자루들과 동료가 되긴 어렵겠걸.
9: 잠깐 기다려봐.
10: 왜 그래, 플레이어?
9: 예전에 들은 전설이 생각났거든. 녹슨 날은 태양에 던져넣어라. 불길 속에서 날붙이는 그 가치를 되찾는다.
1: 태양?
2: 말도 안 되지. 태양의 중력은 지구의 28배라고.
1: 던져넣었다간 두 번 다시 꺼낼 수 없어.
9: 전설이니까 아마도 비유일 거야.
7: 태양과 같이 장렬하는 부스터 엔진이시라던가.
8: 태양과 같은 나이트 크롤러의 눈독자.
2: 그래.
3: 아니, 난 알겠어.
11: 너 엉뚱한 생각하지.
3: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솔레이유, 나랑 같이 가자.
1: 어디를?
3: 짐은 다 쌌어? 어? 온다!
1: 야, 왜 그래?
12: 야, 잘못 봤군.
13: 아하, 포르카카임 특급 열차, 포르카카임 특급 열차.
14: 승객분들께서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3: 고마워, 블레스트레인. 포르카카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14: 이 정도쯤은 산책이죠. 오, 이쪽은 새로운 고객이신 솔레유님. 목적지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1: 잘 부탁해.
12: 슛! 난 직접 바다를 건너보고 싶어.
3: 그럴래?
11: 페르르한테 안부 전해줘.
2: 우린 아무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4: 어휴, 학생이 학교를 자꾸 빠지면.
3: 모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일인걸요.
14: 자, 시간도 있습니다. 출발하실까요?
1: 포르카카, 4000년 전 메탈카드보시 지구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 나도 궁금했었어.
3: 다시 깨어난 곳은 우리 동네였지만 지금은 고향에 사는 셈이지.
0: 일찌감치 모아의 돼지를 버린 녀석들을 만나서 뭘 어쩔 셈이지?
3: 두고 보자고. 그리고 포르카카는 석유가 풍부하다던데.
0: 그리 없다. 그럼 나도.
15: 준과 새로운 손님들.
3: 시에로.
15: 포르카카의 온갖 환영해.
16: 저기 보이는구만.
17: 옆에 저 까마귀 같은 녀석은 뭐지?
18: 까마귀? 무섭게 생겼어?
16: 아휴, 이 덜렁이들아, 얘기했잖아.
19: 준의 새로운 친구래.
13: 포르카카, 포르카카.
17: 오, 아주 탑승인 것이군.
3: 얘들아!
10: 안녕?
17: 야, 대원, 불러!
10: 오늘 고생 많았어.
3: 준, 베르루!
18: 니가 그 애구나.
3: 이쪽은 솔레이유. 크리스티의 여동생이야.
1: 안녕하세요.
18: 아, 나는 페루루. 잘 부탁해.
3: 근데 너희 여기가 더 좋나봐.
16: 모험의 냄새에 이끌려서 그만.
2: 나도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3: 벡토와 비투는?
18: 수련인가 뭔가 한다고 멀리 갔어. 백신 접종하러 온 메가엠블러도 쫓아갔는데 아직 못 찾았나봐.
10: 오랜만이군, 친구들.
3: 기간트렉스 잘 있었어?
10: 덕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너는 아닌 것 같지만.
3: 뭐, 곧 해결될 건데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10: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지.
12: 우와. 여기가 바로 그...
18: 응, 우카라가 만든 신전이야.
3: 저거 너야?
12: 멋진데?
20: 우카라가 후세 우리를 강력하게 기억시키고 싶어해서.
17: 아무리 봐도 내 머리가 너무 커.
16: 설계도 고창해서 말렸는데 우카라가 말을 안 듣더라고.
9: 고대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메탈 카드부터 기억하려고.
1: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정. 내 고민이 하찮게 느껴져.
21: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네.
10: 태양의 불꽃이라.
1: 솔리드온의 웹폰 카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필요해.
17: 그건 와일드 카드 무슨 전설이잖아. 아무지가 알턱이 있냐?
20: 하지만 대장은 그 녀석들과 싸운 적이 있을 텐데.
17: 그래? 근데 왜 난 와일드 카드 봇을 별로 본 적이 없지?
20: 우리는 우리 쪽 구역에서만 지냈으니까. 머스라이드는 전선 한복판에 있었던 적 있지?
17: 그것도 처음 듣는데?
16: 말 안 했을라. 내가 아직 신참 종군 기자로 일했던 때였어. 와일드 카드 봇과 왜 싸우게 됐는지 관심이 많았거든. 어떤 녀석은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나도 그렇게 될 뻔했지. 다행히 나는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었는데 입불은 그때 생긴 거야.
10: 너도 감염됐었구나, 머스라이드.
20: 그것 때문인가 가끔 오락가락하게 된 거지.
17: 그럼 시로가 저 모양인 것도 감염이 나야.
1: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싸우는 이유를?
16: 아니, 빈손이었어. 그러고 보니 스타 가디언이었던 블루캅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5: 적의 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의무밖에는 몰라. 메탈 카드보트, 와일드 카드보트 상관없었어.
10: 어쨌든 둘 사이의 싸움은 수천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17: 그렇게 옛날부터?

0: 건 너희 동족들과의 전투로 확대된 거다. 본래 모습을 잃은 건 외풍카드로 그쳤지만 또 모르지. 내 안에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1: 와일드카드 보스를 원망하나?
0: 그럴 리가. 다 옛날 얘기일 뿐. 오히려 이 녀석 덕을 많이 봤지.
2: 힘이 합쳐졌네. 싸우는 이유니 변하이.
3: 어? 나왔다.
2: 말이 많다. 그래서 내 테라크러쉬를 어떻게 할 건데?
4: 아, 급하기는. 실은 우린 기간 트렉스의 힘을 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렉스 인페르노로 테라크러셔를 다시 단련해 주었으면 해. 와일드카드봇과 메탈카드봇의 힘이 합쳐져 있잖아.
2: 보자. 그거였나? 만약 실패하면 널 땅에 비류가 될 만큼 팔받을 테니 각오해라.
4: 괜찮다니까 그러네. 함 해보자고.
2: 어떻게 되나 보자고.
0: 베테랑을 너무 얕보는군 젊은 친구.
4: 좋아. 그럼 부탁할게.
5: 응. 기간 트렉스 렉스 인페르노.
2: 렉스 인페르노.
6: 표면 온도 750도 돌파.
5: 그걸 어떻게 알아?
6: 난 안드로이드거든.
5: 그렇구나. 그쵸?
4: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5: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깜빡할 수가 있지?
6: 내부의 마키나시움이 녹기 시작했어.
4: 아직 멀었어. 활약을 더 높여. 바람을 날릴 차례야. 부탁해.
7: 오케이.
8: 맡겨줘.
7: 준, 아무튼 슬슬 한계야.
0: 아니, 아직 괜찮다.
9: 힘내, 기간 트렉스.
10: 솔레이, 나도.
6: 블레이온, 세다.
10: 기간 트렉스, 우리 손으로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0: 좋은 태동은.
11: 보이지?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힘을 합치는 필사적인 모습이. 한때는 서로 총과 발톱을 겨눴지만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야.
6: 표면 온도 최고 지점에 도달.
4: 마무리하자. 응. 기간 트렉스. 응.
5: 머슬 하이드.
4: 발건 세로.
2: 원투 스트라이크. 그라울 에스토스.
10: 산산조각난 파편들
0: 하나가 됐어. 불가능한 게 아니지.
10: 하나가 된다 해도 말이야.
2: 그런 것 같고.
4: 예! 자, 약속 지켜줄 거지?
2: 족장은 한 입으로 도 말 안 한다.
6: 우리 친구잖아.
2: 아직 그 정도는.
4: 준! 어, 저기 봐봐, 솔리돈!
0: 주름! 팝!
5: 너 봉인되고 나서 굶었다면서?
12: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치?
0: 자, 어젯밤의 성공을 축하해야지.
12: 새로운 동료를 위하여!
2: 잘 먹겠습니다!
0: 작은 적장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내가 트리온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 마키아 행성에서 거대한 용이 날아오른 걸 봤어.
12: 용이라고?
0: 너는 지금 대우주의 행성들을 다루지만 이 지구에 접근해오고 있다.

0: 이어서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5: 저기 봐봐.
6: 지금이 기회야.
7: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8: 대인물이 있다! 예를 갖추어라!
5: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6: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3: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9: 오래 못 버텨.

0: 것입니다.
1: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2: 소맥커튼 가족이 EBS에 돌아왔다. 랜디온 라온의 등장으로 사라져버린 소맥인의 가족들. 과연 소맥인은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까? 소맥인의 가족의 우당탕탕 게임 액션 어드벤처. 소맥커핀 찰칵 세계여행 시즌 2.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권을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4: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6: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7: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8: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6: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7: 로보카 플리랑 꼭꼭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이사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새로운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기트갈, 코드갈, 헤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롤 가이즈!
1: 엄마폰 말고 때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더파즈 하면 플러스
1: 물론 그래
2: 플러스
1: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2: 유치원 가자
3: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조선이랑 가게놀이 종이 올리면
2: 놀이터로 와
3: 신난기야
2: 내일 또 놀자
3: 똘똘이 유치원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띠링띠링 띠링띠링.
1: 여보세요, 피자 가게입니다. 손님, 피자 주문하시겠어요?
2: 네, 주문이요. 슈프림 피자 한 판, 버섯은 빼주세요.
1: 마늘빵도 주문하실래요?
2: 네, 마늘빵도 주세요.